0: 그래서 저게 맞아, 저걸 해봐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뭔가 실패하더라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을 때 나에게 가장 맞는 것들을 뭔가 스스로 찾는 분위기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중요 문제는 이제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1: 네네.
0: 그래서 본인도 아마 이게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을 해보고 이게 나에게 맞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본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제일 중요한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알아차리 마라, 자기를 한번 바라보라, 나는 누구인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다
1: 사실
0: 이런
1: 나는
0: 상황이라.
1: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는 그냥 할게 없으니까 쳐다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0: 맨
1: 근데,
0: 처음에 얘기했던.
1: 물론 이제 중독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너무 과장된 이야기인 거고, 나는 중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중독적인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 알게 없어서 또는 이제 그냥 심심하니까 틀어놓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습니까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2: 오늘의 깨달음을 불교적 통찰로 정리해 주시지요.
3: 법구경 심의품에 보면 이제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서 본질적으로 지키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욕심만을 따라서 흐르게 되는데, 이 마음을 제어하는 일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다. 예,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면 편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법구경 심의품의 이야기인데, 이말 속에는 우리가 이제 중독되어 있다, 내가 지나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도 들어가야 되고, 또그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을 해서 마음이 제어가 될때 그게 무엇보다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이 법구경 심의품 이야기에 다 들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0: 네네.
1: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오늘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첫 시작, 요거라고 하면은 난 알아차림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 소위 뭐 사띠라고 하기도 하고, 직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또는 요즘 우리 표현으로는 알아차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내가 나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 건지에서 알아차려야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만약 이제 내가 그 쇼츠나 이런 거에 관해서 과하게 의존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먼저 느껴야 되고, 일단 첫 시작은 문제 제기부터고, 내 주변에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아차리고, 보고 있는 와중에는 내가 정말 이걸 보고 싶어서 보는가, 아니면 보는 행위를 하는 게 익숙해서 그냥 보다 보니까 보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당신 스스로를 알아차리다 보면은 변화의 단초가 분명 발견될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0: 네. 제가 현 경전에서 배우고서는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간에 쾌감이 가래를 낳고, 가래가 환복될수록 만족은 줄고 집착과 괴로움이 커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딱그 쇼폼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다라는 얘기는 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거를 계속 지키려는 마음들이 일어났을 때 정확히 보고 내가 절제를 할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거는 가능하다라고 부처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의 이럴 때 이제 한번 나의 점검을 한번 해보는 시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처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에 5분이라도 나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라고. 지영 스님이 저한테도 뭔가를, 스님 뭔가 이게 잘못됐어요 하면, 저는 나중에라도 저녁이라도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다음날 행동 교정이 조금이라도 달리게 변해지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스님들도 얘기했지만 얼마든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주 내지 않을까요? 그렇게
1: 대체로
0: 표현.
1: 나는 스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스님, 과해.
0: 맞아요.
1: 잘못됐다가
0: 과하다.
1: 하잖아. 난 과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0: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좀 과했구나 하라고 돌이켜보고, 내가 이제 다음에는 안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보는 게 오늘의 깨달음이지 않을까,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래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0: 싶은 마음. 자, 오늘의 마지막 깨달음 한 줄평으로 하자면 무한 스크롤보다 무서운 것은 멈추지 못하는 내 마음이다. 라고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괜찮나요?
1: 동의합니다.
2: 네. 동의합니다.
3: 저의 질문에 깊은 지혜로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하바냐 AI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
0: 네, 안녕하셨습니다.
2: 고생하셨습니다. 네.

0: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1: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2: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0: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1: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임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보각국사 일현 스님의 737주기 추모 다례제를 임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

0: 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0: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으로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0: 자식의 암 잊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0: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0: 너무 힘들어. 더는 못 가겠어.
1: 그래? 그럼 호랑이를 풀어야겠네.
0: 호랑이?
1: 호랑이 때문에 연못을 한 번에 건넌 스님이 있거든.
0: 정말?
1: 당연하지. 좋아. 오늘은 강원도 동해의 사마사다.
0: 사마사?
1: 사마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고려 땐 태조 왕건의 원찰이었고, 조선시대 땐 왕명으로 수륙제를 지내던 국가 사찰이었어.
0: 수륙제가 뭐야?
1: 바다와 육지의 혼을 위로하고 불법을 전하는 행사가 수륙제야. 지금도 사마사에선 해마다 10월이면 의궤에 따라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륙제를 개최하지.
0: 아, 나도 10월엔 꼭 사마사에 가봐야겠다.
1: 그 전에 사마사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가봐야지. 수리수리 마하수리 두타산 사마사로 고고! 옛날 사마사엔 신심이 두터운 젊은 스님이 있었는데, 그만 탑돌이를 하러 온 아랫마을 처녀에게 한눈에 반해 상사병으로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2: 아니, 어찌 갖지 못할 것을 탐해 이리 괴로워하는 게냐. 일어나거라. 가서 처자를 보고 오자.
1: 그렇게 큰 스님은 젊은 스님을 데리고 처녀를 만나러 마을로 내려갔죠.
3: 사마사의 두 스님께서 어인 일이십니까?
2: 시주를 다니다 잠시 밥이나 얻어먹을까 해서 들렀습니다.
3: 안 그래도 감사한 일이 있어 시주를 할까 하였습니다.
2: 아니, 감사한 일이라뇨?
3: 부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좋은 배필을 얻게 되었습니다.
4: 혼인을 하신단 말씀입니까?
3: 예.
4: 아이고.
2: 이제 그만 마음의 애욕을 비우거라.
4: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1: 젊은 스님이 처녀에 대한 마음을 저버리지 못해 괴로워하던 그때, 호암사 근처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튀어나왔습니다.
2: 어서 피하거라!
1: 큰 스님은 도력을 발휘해 넓은 연못을 뛰어넘었지만,

0: 젊은 스님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두커니 서 있었죠.
1: 아니, 뭐 하는 게냐? 그대는 죽을 테냐?
2: 어린 새끼도 죽음 앞에서 애욕 때문에 주저하다니.
0: 어리석음을 깨달은 젊은 스님은 연못을 뛰어넘었고 뒤따라오던 호랑이는 그만 연못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젊은 스님은 깨달음을 얻고 정진 수행하여 큰 스님이 되었답니다.
3: 나도 도력을 쌓으면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0: 넌 다리가 짧아서 안 돼.
3: 치. 어? 뭐가? 저 강 속의 검은 길이 뭔지 알아?
0: 저건 서역의 약사 삼불이 용을 타고 오신 길이야.
3: 삼불이면 세 명?
0: 맞아. 이번엔 삼화사 창건에 얽힌 약사 삼불의 이야기로 떠나봐야겠다. 약사 삼불 이야기로 고고! 신라 말, 용 한 마리가 돌배 하나를 끌고 정라진 폭으로 정착했습니다. 배에는 얼굴이 금빛으로 빛나고 키가 6척인 약사불 삼형제가 타고 있었는데 큰형은 검은 연꽃, 둘째는 푸른 연꽃, 셋째는 황금 연꽃을 손에 들고 있었죠.
4: 드디어 두타산에 도착했구나.
5: 산의 형세가 꼭 부처님이 누워있는 모양 같습니다.
6: 두타란 이름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뜻이니 우리한텐 딱 맞는 산인 듯합니다.
4: 그래, 이제 각자 터를 잡아 사찰을 짓도록 하자.
0: 그렇게 큰형은 흥년대, 둘째는 청년대, 셋째는 백년대를 지었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삼화사, 지상사, 영은사입니다.
4: 우리 약사 삼불에게 이리 많은 제자들이 모이니 이 모든 게 부처님의 뜻이로다.
0: 약사 삼불은 많은 제자들을 두어 불법을 전하였는데 삼화사에 안치된 철불은 약사 삼불 삼형제 중 맏형의 불상이라 전해지고 있답니다. 무슨 생각하냐?
3: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
0: 뭐가?
3: 너랑 나 닮은 데가 하나도 없는데 친구인 거.
0: 그거야, 마음이 통하니까 그렇지.
3: 그런가?
0: 친구라.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안양 연불사다.
3: 연불사?
0: 연불암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한 연불사는 안양 삼성산에 있는 사찰인데 신라의 고승인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불도와 수행을 닦던 구도도량이야. 조선 3대 왕인 태종이 세 분의 뜻을 잇기 위해 사찰을 크게 중창하면서 지금의 연불사가 되었지.
3: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함께 수행했단 말이야?
0: 맞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바로 이 세 수행자의 이야기야. 그럼 바로 수리수리 마하수리 연불사로 고고! 신라시대의 의상대사와 원효대사는 산속에서 함께 수행할 친구를 찾아 나섰는데 바로 평민이지만 식견이 높았던 윤필거사였습니다.
7: 윤필거사!
4: 아이고! 두 대사가 어쩐 일이십니까?
7: 기니 할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4: 할 이야기란 게 무엇입니까?
7: 나와 원효대사가 산에 들어가 수행을 할까 하는데 윤필거사도 함께 하시지요.
4: 저 같은 평민이 어찌 두 큰 스님과 함께...
8: 자, 참 겸손이 지나치시네. 식견으론 우리 두 사람보다 한수 위 아닙니까?
7: 맞습니다. 그러니 함께 하시지요.
4: 아, 저희야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0: 그렇게 신라 문무왕 667년, 세 사람은 함께 불법을 공부하며 수행할 장소를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8: 이곳이 좋겠습니다.

0: 여기 삼성산에서 수행하지요.
1: 산의 기운이 맑으니 괜찮을 듯합니다.
2: 저도 동감입니다. 이 삼성산을 수행 장소로 삼으시지요.
3: 그렇게 세 사람은 삼성산의 자리를 잡고 각각 초막을 지었습니다.
0: 자, 다들 각자 초막에서 수행을 하다 한시에 모여 토굴에서 불법을 공부하는 걸로 합시다.
3: 세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전엔 초막에서, 오후엔 토굴에 함께 모여 불도를 닦으며 연부를 외웠는데,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연불하던 그곳이 연불암, 지금의 연불사가 되었답니다.
4: 아, 그래서 연불암이구나. 난 삼성산에 바위가 많대서 연불암도 바위인 줄 알았는데.
3: 다들 그렇게 오해를 하지. 여기엔 워낙 바위가 많거든. 저기 봐.
4: 마에비륵 보살 말이야?
3: 맞아. 그것도 원래는 바위였어.
4: 진짜? 저렇게 큰 바위가 있다고?
3: 믿기 힘들면 마에미륵 보살이 세워졌던 1964년으로 가자고. 자, 고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연불사는 그만 폭탄에 맞아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연불사의 주지로 온 기석화상은 역사 깊은 사찰을 다시 되살리기로 결심했죠.
2: 고승들의 수행처였던 연불사인데 어떻게든 사찰을 다시 일으켜야 해. 부처님께 기도하면 그 방법이 나오겠지.
3: 연불사를 되살리기 위해 매일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기석화상의 꿈에 금빛 미륵이 나타나 이마를 짚어주며 말했습니다.
5: 네 영혼이 무엇이냐?
2: 이 연불사를 되살려 불법을 전하는 겁니다.
5: 당장 마의 불상을 새겨 중생을 구제하라.
3: 미륵은 불상을 새기라는 말만 남긴 채 사라졌고, 기석화상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찰 뒤 커다란 바위가 서 있는 곳으로 향했죠.
2: 이 바위로구나. 여기에 마에불을 새기면 사찰과 산 밑을 충분히 내려다 볼 수 있겠어.
3: 기석화상은 8m 높이의 바위에 마에불을 새기기 시작해 5년 만에 미륵불을 완공하게 되었고, 연불사 마에불은 중요 근대 불교 예술의 표본이 되었답니다.

0: 이긴 내가 이긴 거다.
1: 내가 일부러 천천히 뛴 거거든.
0: 어쨌든 내가 이겼으니까 나무 그늘은 내 자리야.
1: 그래, 난 졌으니까 땡볕에서 땀이라 뻘뻘 흘리지 뭐.
0: 농담이야 농담. 더운데 그늘로 들어와.
1: 진짜?
0: 군수님이 명당은 나눠 쓰는 거랬어. 그래야 복 받는다고.
1: 고마워. 명당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영탑사다.
0: 영탑사면 옛날부터 아픈 사람을 낫게 해줬다는 약사열의 기도 도량 아니야?
1: 맞아. 영탑사는 신라의 도선국사가 창건했는데 고려 때 보조국사가 사찰 안에 5층 석탑을 세우고 이름을 영탑사라고 지었지. 영탑사는 천년 고찰답게 고려시대의 탑과 불상 그리고 다양한 문화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동 비로자나불 삼존 좌상은 가치가 어찌나 뛰어난지 몇 번이나 일본에게 도둑맞을 뻔했다니까.
0: 진짜? 아, 궁금해. 빨리 영탑사로 출발하자.
1: 좋아. 그럼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영

0: 박사로 고고! 조선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젊은 시절 왕가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세력을 얻지 못해 세도가들의 멸시를 받았죠.
1: 언젠가 권력을 잡아 너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다.
0: 권력을 잡지 못한 게 아버지 묘자리 때문이라고 생각한 이하응은 아버지 묘를 명당으로 옮기기 위해 풍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 갑자기 풍수책은 뭐 하러 보십니까?
3: 아버님의 묘를 이장할 생각이요.
2: 조상 묘가 좋아야 후손이 잘 되는 법이긴 하지요. 그러지 말고 지관 정만인을 만나보세요.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지관이니까요.
3: 당장 그를 만나겠소.
4: 묘를 이장할 명당이라. 2대에 걸쳐 임금이 나오는 자리와 만대에 걸쳐 영화를 누리는 자리, 어느 곳을 택하시겠습니까?
3: 그야 임금이 나오는 명당이지.
4: 헤헤, 이를 어쩌나. 그 명당을 가야사가 차지하고 있으니.
0: 지관 정만인이 말하는 가야사는 백제시대에 세워진 대가람이었습니다.
3: 안타깝군. 이 명당을 사찰이 차지하고 있다니.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4: 응? 방법이라뇨?
3: 저 절을 없애면 되지 않겠나?
0: 그날 밤, 이하응은 아무도 없는 밤 가야사에 불을 지르고 그곳에 아버지 남연군 이구의 묘를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5: 가야사는 불타고 이렇게 종만 남았군요. 이 종을 영탑사로 가져갑시다.
0: 그렇게 불타버린 가야사의 범종은 영탑사에 안치되어 지금까지 꺾이지 않는 불심을 전하고 있답니다.
6: 근데 이하응은 어떻게 됐어? 지관 말대로라면 왕이 둘만 나오고 끝난다는 거잖아.
0: 맞아. 이하응의 아들이랑 손자까지 왕이 되고 조선이 없어져 버렸거든.
6: 아...
0: 자, 범종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다음 절 따라 전설 따라는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뤄준다는 여기.
6: 유리광전?
0: 맞아. 유리광전이란 글씨는 8살 아이가 쓴 건데 글씨를 쓸 수 있었던 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지.
6: 어떤 소원이 이루어진 건데?
0: 궁금하지? 그럼 바로 유리광전 이야기로 떠나보자고.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고려 말, 무학대사는 전국을 돌며 사찰터를 찾아다니다 이곳 상왕산까지 오게 되었는데,
4: 아니 저건!
0: 무학대사 눈앞에 금빛 찬란한 커다란 바위가 떡하니 서 있었죠.
4: 심상치 않은 바위야. 이 바위에 불상을 새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0: 무학대사는 그 즉시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며 바위에 불상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불상을 영탑사 유리광전에 모시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씨 부인이 유리광전에 와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7: 영탑사의 약사 여래님은 평생 한 번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들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부디 대를 이을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0: 마침내 이씨 부인은 소원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이 8살 되던 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유리광전이라는 글씨를 남기게 되었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 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파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제사를 봉행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 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비티엠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산에 기대어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산사로 향하는 길은 자연이 이끄는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남산은 자연의 일부로 자리하며 산사의 원형을 지켜왔습니다.
1: 경사지를 돌을 깎거나 흙을 깎지 않고 고스란히 경사지 위에 올려서 그 산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0: 통도산은 명축산의 산세를 따라 동서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산사의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향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에 이릅니다.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죠.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 산사는 자연 속 수행하는 삼토였습니다.
2: 산지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그 문화거든요.
0: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9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죠. 계단 끝에 이르면 무량수전 앞 석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물을 비추는 부처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화엄종의 본찰이자 화엄의 뜻을 건축으로 구현한

0: 부석사입니다.
1: 부석사의 화엄 사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법조사는 미륵 사상의 도량입니다. 미륵은 자비란 뜻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 팔상전에는 부다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가 있습니다. 산사의 탱어와 불상, 그리고 불탑에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부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의 길을 따르며 그 뜻을 이정표 삼아 천년 동안 수행과 정진을 이어온 곳, 산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요람입니다. 산사에서는 쉼도 수행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튼 것이 없는데 머리를 숙여야 경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 곧 구도의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속된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절제와 검약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세속을 내려놓고 선을 구해온 천년 시간이 전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술은 또 다른 형태의 수행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좌는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화승들이 불화를 그리며 부처에게 이르는 마음길을 닦았던 곳이죠. 산사에는 부처를 그리고 새기며 깨달음을 염원했던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2: 특정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불화가 이제 탄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자연이 빚은 부처의 품에 안긴 산사. 대응사 일주문 뒤편에는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자연을 품고 지켜왔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구도의 길, 한국의 산사가 천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3: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승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어지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그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천년 전의 해안으로 인류에게 묵직한 깨달음을 전하는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0: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Thank you.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경호스님과 정념스님이 원로의장 보령 자광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이어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를 방문해 비구니 승가 발전을 위한 종책 제안을 경청했습니다. 한평생 수행과 후학양성에 매진해온 동화사 전주지 일하당 무공대종사 연결식과 다비식이 엄수됐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문도와 불교계 인사들이 함께해 대웅했습니다. 전국 북한 출신 청년 대학생을 품은 동국대 불교 동아리 무입한 사판이 또 한 번 독도에 발을 디뎠습니다. 건학 120주년, 광복 81주년을 맞아 만세 삼창으로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통 명상부터 현대적인 치유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명상법을 체험할 수 있는 서울국제 명상 엑스포가 열립니다. 개인 치유는 물론 명상의 세계화까지 모색할 예정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태국 불교의 역사와 불교 미술을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스리랑카와의 교류부터 왕권 강화까지 태국의 불교가 뿌리내린 과정을 다각도로 살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운동이 본격적인 막을 올린 가운데 후보 경호스님과 정념스님이 원로의장 부령 자광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경호스님과 정념스님은 흑색 선전 없는 선거운동을 당부한 원로의장 스님의 뜻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전국 비구니회를 방문해 비구니 승가 발전을 위한 종책 제안을 경청했는데요. 선거 초반 두 후보의 발걸음을 윤호섭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1: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경호스님과 기호 2번 정념스님이 지난 14일 종정예하를 예방하고 찾아간 곳은 용인 반야선원입니다. 종단의 어른이자 원로회의를 이끄는 원로의장 자광대종사에게 선거에 임하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친근하고 소탈한 모습으로 후보자 스님들을 맞이한 자광대종사는 불교보다 나은 종교가 없으니 스님들만 잘하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출마한 두 스님 모두 인격이나 품위가 훌륭하다며 어떤 스님이 총무원장이 되든 종단에는 좋은 일이라고 격려했습니다.
2: 그만큼 보는 분들인데 종단을 이끌어가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큰 결심이요, 이게. 그래도 이건 군인은 희생이지.

0: 희생이지 이게. 네. 희생봉사가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말이요.
1: 이후 자광대종사 예방은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예방을 마친 두 후보자 스님은 흑색 선저 없는 선거운동을 당부한 자광대종사의 뜻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 원로장 스님께서는 종단이 일단 안정되고 화합되게 가기 위해서 이번 선거도 이렇게 공명정대하게 이렇게 불협화음 없이 좋은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덕담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3: 많은 종도들이 이 선거에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거수일투족 모범적인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예정입니다.
1: 경호 스님과 정념 스님은 같은 날 전국 비구니 회관을 함께 찾아 회장 광용 스님과도 환담을 나눴습니다. 비구니 회에선 운영위원장 진명 스님을 비롯한 주요 소임자 스님들이 배석해 비구니 권익 강화를 공약으로 발표한 후보자 스님들에게 종책을 제안했습니다. 비구니 회는 비구니부 신설 대신 비구니의 총무원 부실장 추가 기용,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비구니 의석수 확대, 각종 위원회 비구니 필수 배정 등을 요청했습니다. 후보자 스님들은 이 같은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중앙종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4: 비구니 스님의 대표된 회장으로서 지지해드리고 또 큰 뜻을 피시고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염원드립니다.
1: 종단의 어른을 찾아 지혜를 구하고 승가 공동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작된 총무원장 선거 레이스. 출마자들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면서 종단의 미래를 책임질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열기도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5: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 정념 스님이 급감하는 출가자와 붕괴 위기의 승가 교육 현실을 정면 진단하고 이를 타개할 쇄신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15일 근대 승가 교육 발상지인 서울 개운사를 찾은 정념 스님은 공사 분쟁과 유치권 행사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경내 현장을 둘러보며 이는 승가 교육 시스템과 관리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님은 1999년 532명에서 2024년 81명으로 85% 감소한 조계종 연간 출가자 수를 짚으며 이를 해결할 네 가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상담부터 행자 밀착 케어까지 종단이 출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출가 천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상담 등 실무 역량을 가르치는 미래형 하이브리드 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묵은 공사 분쟁을 끝내고 개운사 교육 도량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한편 의료와 주거, 노후를 종단이 끝까지 책임지는 전생애 주기 승가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평생 수행과 후학 양성에 매진해온 동화사 전주지 일하당 무공대종사 연결식과 답의식이 엄수됐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은 스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문도와 불교계 인사들이 함께해 배웅했는데요. 연결식과 답의식 현장을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팔공산 동화사에 깊은 슬픔이 내려앉았습니다. 조계종 제9교 구본사 동화사 전주지 일하당 무공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의식이 지난 15일 동화사 설법전에서 엄수됐습니다.
7: 대종사님께서 그랬듯이 삼천대천세계의 희망과 행복의 길잡이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종사님의 마지막 길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6: 지난 13일 오후 5시 45분 팔공산 감천사에서 원적에 든 지 사흘 만입니다. 법납 58년 세수 92세 연결식에는 문도와 불교계 인사 신도들이 함께해 평생 수행과 교화의 길을 걸어온 무공대종사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8: 아쉬움과 안타까우면 무릇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리에 바른 길을 걷지 못한 것입니다.
9: 금당스는 윤화가 대중을 대신하여 공산의 병풍바위가 내는 호곡소리와 낙동강 대하수가 대도의 눈물로 상가 깊은
10: 어마하게 어른을 잘 모셔야 되는데 이렇게 제대로 못 모시는 것에 대한 참회도 함께
11: 서로 사랑 끼워주시고 또 제자가 국회 전각회장

0: 하셨다고 자랑스러워하셔서 감사합니다. 큰 스님 죄송합니다.
1: 무공대종사는 조계종 초대종종을 지낸 서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8년 삼위계를, 1969년 통도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습니다. 이후 동화사 주지를 비롯해 능인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불교 발전과 후학 양성에 힘써왔습니다. 2021년에는 조계종 최고 법계인

0: 일상 중에 잘 지어 갈 것 같으면 여생이 편안하고 죽음이 와도 편안하여 모든 공포심이 없어지고 밝은 정신으로 그러니 우리가 항상 밝은 지혜를 닦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1: 연결식에 이어 거행된 답의식. 거봉에 불이 붙고 마침내 불길이 타오르자 스승으로 모시고 가르침을 따랐던 사부대중은 이제는 다시 뵐 수 없다는 슬픔에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는 이들의 눈가에는 아쉬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문도와 불자들은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스님의 곁을 지키며 합장하고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2: 스님, 이게 마지막 저희들이 스님한테 보내는 인사입니까? 너무나 애들프고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1: 한평생 수행과 포교, 후학 양성에 헌신했던 일하당 무공 대종사. 스님이 남긴 임종계처럼 붉은 노을은 지고 봉황은 북녘으로 날아갔지만 스님의 가르침은 남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3: 전국 북한 출신 청년 대학생을 품은 조교종립 동국대 불교 동아리 무이판사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한 번 독도에 발을 디뎠습니다. 건학 120주년, 광복 81주년을 맞아 광복의 기쁨을 만끽하는 만세 삼창으로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배소열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4: 반짝이는 윤슬, 좌우로 출렁이는 거친 파도를 가르며 울릉도에서 약 2시간. 우리 땅 독도를 지키는 독도 경비대원들이 절도 있는 경례와 함께 태극기를 활짝 펼쳐 환영 인사를 전합니다. 광복절인 지난 15일 북한 출신 대학생으로 이뤄진 불교 동아리 무이판 사판이 우리 땅 독도에 당당히 발을 디뎠습니다. 일제의 침탈에서 해방된 그날을 그려보며 다 함께 만세 삼창을 외칩니다.
5: 8.15!
6: 만세!
4: 동국대를 비롯해 서울대와 송실대 등 전국 18개 북한 출신 대학생들로 지난해 9월 창단한 불교 동아리 무이판 사판. 북에 있었다면 절대 마주할 수 없었던 독도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한 번 마주한 순간 그 감격과 환희는 두 배가 됐습니다.
7: 여전히 뜻깊어서 벅차고요. 특히 올해는 8월 15일을 기점으로 왔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 이제 임원진이었기 때문에 1년 동안 동아리가 잘 돼가고 있어서 너무 의미 깊고 또 그 결실로 올해 다시 오게 돼서 더 의미 깊은 것 같아요.
4: 지난해는 북한 출신 학생들만 독도를 찾았다면 올해는 예술대와 약학대 등 6개 단과대학 불교 동아리 임원진도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포항에서 울릉도로 향하는 선상에서 북한의 군생활을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서울에서 독도로 향하는 여정에서 친구이자 도반이 됐습니다.
8: 불교 회장으로서 여기를 와봤다는 것 자체가 감회가 새롭고요. 학교에서도 그 북한 친구들이랑 만날 날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만나게 돼가지고 내가 몰랐던 그들에 대한 이야기나 약간 좀 거리감이 확 줄었다고 생각을 해요.
4: 3년 전 북한 출신 재학생들과 인연을 맺으며 남북의 평화와 화합의 원력을 세운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부모를 두고 남쪽으로 향하는 상향식 탈북이 늘어나는 가운데 동국대뿐만이 아닌 전국 북한 출신 대학생들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9: 좀 더 많은 또 테마와 함께 학생들이 정말로 평화가 뭔지, 남북 생활 통일에 대한 염원이 뭔지를 함께 연구하는 그런 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10: 평화가 인생의 행복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평화가 있는 곳, 그런 곳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설계하고
4: 광복 81주년이자 동국대 건학 120주년을 맞아 다시 찾은 독도. 81년 전 되찾은 우리 땅 위에 남과 북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나란히 서서 또 다른 평화의 미래를 그렸습니다.
11: 8.15 광복의 기쁨을 우리 땅 독도에서 재현한 동국인들은 만세삼창으로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부처님 가르침 아래 진정한 평화와 화합이 이뤄지길 서원했습니다. 울릉도에서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3: 현대사회의 정신건강 위기가 커지면서 마음의 평온을 위한 명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통 명상부터 현대적인 치유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명상법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서울국제 명상엑스포 명상부스가 열리는데요. 개인의 치유는 물론 명상의 세계화까지 모색할 예정입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현대 사회의

0: 정신건강 위기를 극복하고 개인의 치유를 넘어 사회적 연대와 평화를 모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명상축제가 문을 엽니다. 동국대가 주최하고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체험 부스가 오는 8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 세택에서 운영됩니다. 종학연구소는 이번 엑스포의 핵심 프로그램인 명상체험 부스와 세계명상 부스의 세부 운영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1: 작년에 처음으로 세택에서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거기서 체험을 하고 선학과를 이렇게 그 신입생 면접에서 이쪽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순환 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행사입니다.
2: 디지털화, 자동화, 초개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정신적 웰빙과 자기 돌봄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0: 올해로 7회를 맞이해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이번 엑스포의 관전 포인트는 전 세계 각국의 정통 명상 수행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세계 명상 부스와 대중적인 명상 치유 중심의 명상 체험 부스의 융합입니다. 세계 명상 부스에서는 국경과 종교를 초월한 글로벌 명상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한국과 일본, 태국과 캐나다 등 11개국 명상법이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말차 다도와 마음 챙김을 결합한 한말차 마음 챙김 명상을 비롯해 싱잉볼 소리 명상, 만다라 미술 치료, 감각 차단 사일런트 명상, 뉴로 하모니 뇌과학 명상, 아로마 명상 등 24개 명상 체험 부스는 현대인들이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최신 명상 트렌드로 채워집니다.
1: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그 힘들고 그럴 때에 명상을 통해서 힐링을 하고 또 명상법을 배워서 실생활에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0: 행사 첫날인 22일에는 선예술공연단체 비천과 법고보존의 김혜진 상임이사가 선보이는 수냐타 치유의 소리 개막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통 명상부터 현대 치유 명상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번 명상 엑스포. 지친 일상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국립중앙박물관이 특별전과 연계해 태국 불교의 역사와 불교 미술을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스리랑카와의 교류부터 왕권 강화 역할까지 태국 사회에 불교가 깊이 뿌리내린 과정을 다각도로 살폈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4: 국민 90% 이상이 불자인 나라 태국. 불교가 어떻게 태국 사회에 뿌리내리고 지금까지 정치와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됐을까. 국립중앙박물관이 특별전 어메이징 타일랜드와 연계해 태국 불교의 역사와 불교 미술을 살펴보는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황순일 동국대 교수는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를 잇는 해상교역과 승가교류 등을 통해 형성된 불교 네트워크가 태국 불교 발전의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님들의 교류뿐 아니라 경전과 불상 등이 오간 랑깐 불교 네트워크를 통해 전해진 상좌부 불교가 태국의 정치와 문화적 환경 속에서 새롭게 재해석됐다는 겁니다.
5: 스님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정보를 얻고 스님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국가와 연결되고 스님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국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네트워크 토대 하에서 이 로컬에만 머물렀던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 그 동남아시아 전 지역을 아우르는 하나의 네트워크의 일부가 됨으로써
4: 이렇게 현지화된 태국 불교는 왕권과 국가의 통치 질서를 뒷받침하는 역할로도 이어졌습니다. 수코타이에서는 테라와다가 왕권의 이념적 기반으로 통합됐고 아유타야에서는 불교 기관이 국가의 행정 이념 구조 속에 더 많이 제도화됐습니다. 방콕 시대에는 1902년 승가법 등 승가 개혁과 중앙 집권화가 진행되면서 불교가 근대 국가 체제와 더욱 긴밀하게 결합했습니다.
5: 수코타이에서 아유타야 그리고 톰부리와 방콕에 이르기까지 후대 왕국들은 변화하는 왕권, 통치, 국가 형식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 스리랑카 수괴 개통, 승가 개혁, 불교 왕권을 정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4: 학술 대회에 강희정 서강대 동아연구소장을 비롯해 태국과 미국,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들도 참여해 태국의 미륵 신앙과 왕권 이념, 에메랄드 불상과 태국 불교 건축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0: 다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알아가고 그 그들과의 문화적 교류를 증진하는 그런 계기로 마련했습니다. 부디 이 자리가 우리 태국 미술, 불교 미술을 이해하고 우리의 불교 문화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감사합니다.
1: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태국 불교와 불교 미술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이해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제주 선덕사가 빛나는 사경의 길 김경호 사경장 특별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4일 보현월 문화원에서 열린 강연은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으로 선덕사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청과 제주도, BTN 제주 운영위원회가 후원했습니다. 국가무형유산 김경호 사경장은 사경은 부처님법을 모시는 깊은 수행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사경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보현월 문화원 최영범 원장은 사경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에 동참한 모든 사부대중께 감사를 전했습니다. 긴 연휴로 쉬어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태풍으로 인한 강한 바람과 함께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시설물이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17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2: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이곳은 서울에서 멀지 않고 사찰 바로 아래에 안양예술공원이 있어 가벼운 나들이 장소로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삼성산 연불사입니다. 삼성산은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각각 초막을 짓고 수행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중 두 번째 막에 해당하는 연불사는 이들이 모여서 내는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불사는 사찰까지 차도로 연결되어 있어 주차장에서 사찰 내부로 향하는 계단을 통해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계단을 오르면 가장 먼저 연불사의 대웅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웅전의 현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두 마리의 용이 대웅전을 수호하듯 자리하고 있어 마치 왕궁에 입성하는 왕이 된 느낌을 받았어요. 대웅전 앞에는 수령 800년의 보리수나무가 있는데요. 멀리서 보고는 시멘트를 발라놓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나무 껍질이 변형된 모습이었어요. 정말 오래된 나무라는 걸 증명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보리수나무의 껍질이 마치 연불사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연불사 나들이의 활용점정, 높이 8m의 마에미륵 불상인데요. 팔공산 갓바위와 닮은 이 마에불은 1960년 당시 연불사 주지였던 성공 스님의 꿈속에 미륵보살이 나타나 이 거대한 바위에 내 모습을 새겨 중생들을 구제하라고 내린 계시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 꿈을 계기로 1964년부터 무려 5년의 불사 끝에 지금의 마에불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사적비가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마에미륵불의 발치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느낌이에요. 맑은 날에는 안양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니 꼭 이 경치를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삼보대승야 종인영예 흥내미온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무법설보 세법무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원무종약 신담인월 시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종 노소 미구 미군이 삼.

능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천재망중중 무진삼보자존웅건작법안기묘원자우보기 설명이항의에 청종옹의에 수제제체 수미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 불공 예배 동참 인연 공덕으로 제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 심령불 태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출이 왕환상봉길경 불봉제 관제 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 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5: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6: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7: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보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0: 지금 황천산은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산은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1000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0: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1: 김천 직지사 백년암 묘적선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원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시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 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 적마다 좋은 국토 밝은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음항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여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의심 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과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아기나 벙고센 광명어 고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중생들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 끊고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ETN 부다웨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림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에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붓다회가 함께합니다.

정업주 옴바게타 나마사바 옴바게타 나마사바 옴바게타 나마사바 문수보살 옷자 지나나라 파짜나라 파짜나라 파짜나 문수보살 대의력심주 오마미라흠 가자라 오마미라흠 가자라 오마미라흠 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진안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예원성치진안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수능

광능력 시험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농창 기조를 올리고 지극히 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투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창기도 발언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선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산책.
1: 차 백거이 지시 하군, 백거이의 시 학에 차운하다. 운수 일생호, 구름과 물같이 흘러가는 일생을 좋아하고, 천하 일숙의, 천하는 하룻밤 머무는 것으로 마땅하지. 수탐 몽봉무, 누가 봉황의 춤을 꿈꾸며 탐닉하는가. 즉금 상낙시, 지금 당장 항상 즐거운 때이라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행복하시지요? 행복은 의무입니다. 선명상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명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번째는 이제 절에서 모든 행동들이 다이 수행의 마음, 명상의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몇 가지 행법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 스님들이 이제 하게 되면 행자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행자 생활 때 제일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 차수예요. 왼손을 자기 배꼽 아래 단전에다 대고 오른손을 겹쳐서 이렇게 끼워가지고 단정히 놓고 걸을 때도 이렇게 차수를 하고 걷는 것이기도 하고요. 앉아 있을 때도 이렇게 손을 단정히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늘 눈으로 밖에 색깔과 모양을 늘 분별하죠. 또 귀로 수많은 밖에 소리를 듣죠. 코로 수많은 냄새를 맡고요.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맛을 느끼고 또 피부로 날씨의 이 촉감, 또 옷의 촉감, 이런 사람의 촉감, 이런 촉감을 다 느끼죠. 이렇게 모든 것이 밖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식도 늘 밖에 있는 것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깨끗하다 더럽다 아름답다 추하다 뭐 이런 분별을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마음들을 밖을 향해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안으로 축적하는 마음이 없이 밖으로 향하는 마음만 쏟다 보면 자기 마음이 점점 약해져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에너지가 밖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방어기제가 발달하고요, 자기 내적 힘은 점점 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는 열로 가득 차고 모든 에너지는 밖으로 향해 있고 그러게 되면 잠도 잘 수가 없고 또 일상생활하는 데서도 늘 방어하는 데 에너지를 다 쏟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려고 한다면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거두어야 돼요. 그래서 달마대사도 앉아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차수는 이 사람의 몸 중에서요, 에너지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손이에요. 눈인 것 같지만 눈이 아니에요. 이 손으로 세상의 모든 문화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집도 만들어내고요. 또 자동차도 만들어내고, 뭐 카메라도 만들어내고, 핸드폰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비행기까지도 만들어내죠. 기차도 만들어내고. 모든 조그만 물건에서부터 큰 그런 교통수단까지 다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두 손이거든요. 이두 손으로 해서 인류의 모든 문화들이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의 에너지가 가장 많아요. 그 절에 가서 보게 되면 부처님의 손 모양에 따라서 그 부처님을 구분하거든요. 그손 모양을 어떤 모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처님이 어떤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 내용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왼손을 자기 배꼽에다 대고 배꼽 아래에다 대고 오른손을 겹친다고 하는 것은요,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손이 단전에 모아져 있기 때문에 밖으로 향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손이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면 이제 손의 이 따뜻한 기운이 배꼽 아래 단전에 모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몸의 모든 기운도 위에서 단전으로 또 다리에서 단전으로
이렇게

모아지게 돼요. 모든 기운들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게 되고 밖으로 향하는 마음도 모아지게 되면 선명상 하는데 그 큰 기운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거두고 안으로 향하는

사수를 하고 걸어보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행법은 합장하는 것인데요. 이 합장은 종교 이전에도 아주 옛날 사람들도 마음을 모을 때는 항상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건 종교하고 상관없이 마음을 모을 때는 항상 두 손을 모은다고 하는 것이 오래된 방법입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마음을 모으는 방법이죠. 열 손가락이잖아요. 이 열 손가락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죠. 우리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뒤에 그 초기 불교의 논사들이요, 담마상간이라고 하는 책을 논문을 쓰셨는데, 지금 이제 두 권으로 번역되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담마상간이에 보면 마음의 문제를 다루었고요. 두 번째 책에는 물질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지금의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동원해가지고 이 물질을 분석해내잖아요. 물질을 쪼개서 이 원자를 분리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적은 단위의 물질 단위를 그렇게 분석해내듯이 옛날 2600년 전에 그 초기 불교 논사들은요, 마음을 가지고 아주 쪼개서 분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욕계의 마음과 색계의 마음과 무색계의 마음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이 중생의 마음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욕계의 마음에서도 유익한 마음, 또 유익하지 않는 마음, 무익하지도 않는 마음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89가지로 분류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더 분류를 한 게 21만 2천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는 마음도, 유익한 욕심을 내는 마음도 있고 무익한 욕심을 내는 마음도 있고, 유익하지도 않고 무익하지도 않는 욕심, 뭐 이렇게 구분하듯이 그렇게 하나씩 구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게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해요. 이 잠깐 일어났다 사라진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이 변하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이 변하죠. 봄의 나무들이요, 지금 여름의 나무, 가을의 나무 같나요? 그렇지 않죠. 같은 나무라도 날마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또 같이 사는 사람 늘 그대로일까요? 작년 그대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변화해요. 한 사람이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졌는데요, 일반적인 사람이 1초에 100만 개의 세포가 없어지고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6개월쯤 지나면 이 물질의 모든 이 몸의 세포들이 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바뀌어서, 찰나찰나 바뀌어서 이렇게 사람이 6개월쯤 되면 완전히 모든 세포가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렇게 마음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늘 이 사람이 늘 그대로 있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늘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것은, 거기에서 갈등이 있게 되는 게 그거죠. 변화하는데 변화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스러움이 따르는 거죠. 물질이 1찰나에 변화한다고 생각하면, 1찰나는

75분의 1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보다 마음은 더 빨리 변한대요. 얼마나 빨리 변하냐면 물질보다 16배가 빨리 변한대요. 그걸 이미 2600년 전에 초기불교 논사들이 그걸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1초에 한 1200번이나 마음이 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빨리 변하는데요. 요즘에 뇌과학자들이 이 뇌파 분석을 해요. 그래서 제일 수행자들의 뇌를 촬영해가지고 수행하는 스님들의 뇌와 일반적인 뇌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걸 연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 수행자들의 뇌를 촬영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저 위스콘신 대학의 뇌인지과학 연구소라고 있거든요. 아무튼 뇌과학자들이 일반적인 사람이 하루에 한 4만 7천 가지 생각을 한대요.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5만 가지 생각을 하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4만 7천 가지. 근데 이미 초기불교 논사들은 하루에 한 마음의 변화가 1억 번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지금 각각의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뇌 측정을 하고 그게 변화를 가지고 아무리 측정해도 4만 7천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5만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훨씬 더 마음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의 변화가 더 많다, 이렇게 밝혀낸 것이 있어요. 아무튼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빨리 변하고 수많은 생각 속에 사는지, 이게 정말 끔찍할 정도로 많아요. 근데 이 마음을,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가장 최고의 행법이 바로 이 합장이라니까요. 합장을 하고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다니까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동양에서는 체와 용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체는 컴퓨터의 뭐 본체, 그 다음에 뭐 키보드나 모니터는 용이 되겠죠. 눈에 보여지기도 하고 바로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마우스 이런 것은 사용한다, 이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체와 용, 본체와 사용하고 이용한다. 이제 몸에 있어서는 왼쪽을 체라고 해요. 오른쪽을 용이라고 해요. 사용하고 이용하고 왼쪽은 체. 그러니까 이것을 또 따로 분리하면 나와 너할때 나는 왼손이고요, 오른손은 상대방인 거죠.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나와 상대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그 소통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은 나와 상대가 하나 될때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다. 합장을 하면요, 그 상대와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무와 대화하고 싶다 그러면 나무 앞에서 합장을 탁 하면 나무와 대화될 수도 있어요. 저는 가끔 산책을 하다 보면 사람들 만나면 합장하고 인사하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스님이 합장하고 있으면 저를 딱 쳐다보고 합장하고 같이 인사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과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소통이 되잖아요. 그 순간에. 그렇듯이 나와 상대가 하나 되어질 때. 그래서 스님들은요, 어떤 물건을 하나 들 때도 합장 반배하고 이렇게 공손하게 들어요. 그냥 쉽게 드는 법이 없어요. 어떤 밥을 먹을 때도 합장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또 그래서 이 합장은 굉장히 저 상대와 내가
소통되

깨어지는 바로 그 지점이기도 하죠. 그리고요, 왼손은 몸의 내부라고 볼 수 있고요, 오른손은 몸 바깥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몸 안에는 다섯 가지 장기가 있어요. 오장육부 하잖아요. 다섯 가지 장기가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장기, 간, 뭐, 폐, 위, 소장, 대장 하는 이걸 통칭해서, 그 다음에 심장, 신장, 다섯 가지 장기가 있는데요. 다섯 가지 장기가 몸 속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가장 최적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조화로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을 해요. 우리 입으로 들어온 양분에 의해서 노력을 하죠. 근데 음식물을 잘못 먹으면 여기에 균형이 깨지기도 하고요. 제일 균형이 깨지게 하는 건 스트레스예요. 아무리 음식을 잘 먹어도요, 마음의 상처를 입게 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노이로제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게 되면 장기가 힘들어지게 돼요. 굳게 되고 딱딱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염증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갖가지 병이 일어나는 거죠. 몸을 늘 건강하게 해주는 다섯 가지 장기가 건강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죠. 몸 바깥에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요. 눈, 귀, 코, 혀, 피부. 이 다섯 가지 감각기관들이 잘 작용해야 돼요. 귀가 안 들리면 소리를 들을 수 없잖아요. 코가 축농증이 생기면 냄새 맡을 수가 없고요. 혀가 이상이 있으면 맛을 볼 수가 없고, 눈이 뭐 백내장이 생겼다거나 뭐 이러면은 잘 안 되죠. 잘 안 보이죠. 흐릿하게 보이죠. 눈이 건강해야 되고, 이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건강해야 되고요. 또 그냥 건강한 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아요. 눈이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눈이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과거의 경험, 지식, 정보 가지고 어떤 것을 보기 때문이죠. 현재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귀도요, 과거의 경험, 지식, 정보에 의해서 이 소리를 듣는데 그걸 통해서 듣게 되면 왜곡되어져서 들려요. 지금 소리가 들리는 것도 왜곡해서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냄새도 마찬가지고 맛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것과 비교하면 맛이 없어져 버려요. 또 내가 화가 나 있을 때 무슨 맛이 있겠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정말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냄새 맡고, 제대로 맛을 보고, 제대로 촉감을 느끼고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다섯 가지 감각기관과 다섯 가지 장기가 그래도 이 올바른 생활,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끝없이 하죠. 그런데 서로 만나질 못해요. 근데 합장을 하게 되면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요가에서는 중요한 행법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은 몸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다가 합장을 마지막에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고수들은 합장만 해도 온 몸에 기운이 싹 돌아서 건강한 몸으로 또 컨디션이 최고의 몸으로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 합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을 모으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리고 모든 것과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또 이렇게 합장하고 있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걸 무쟁이라고 해요. 다툼이 없다. 마음속에 다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속에 다툼이 없으면 고요하고 평화롭죠. 그게 우리 선명상의 가장 원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고요하고 편안한. 바로 그 속에서 지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절인데요, 절. 오체투지라고 해서 이마가 그리고 두 손이 두 무릎이 땅에 닿게 절을 하는 방법이에요. 큰 절이죠. 이 큰 절을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는 몸에 열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서 화가 나면 열이 막 나죠.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심장이거든요. 심장이 막 빨리 뜁니다. 또 긴장에도 빨리 뛰게 되고요. 이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것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잖아요. 이 심장이 빨리 뛰게 되면 이 바로 그 냉각이 돼야 되는데 자동차 같으면 공냉식이나 저 순냉식으로 여러 가지 그 냉각을 시키잖아요. 기계가 열이 났을 때요. 그런데 이 심장을 쉬게 하는 것은 좀 열을 내리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가장 최고의 방법은 바로 절이에요. 절을 하다 보면 오체투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마의 열과 그 다음에 심장의 열과 폐의 장기에 찼던 열이 싹 내려가서 단전에 모아줍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열이 온 장기에 가득 찼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체투지 하는 것을 108배를 매일 한 100일 정도만 하면 이 우울증이나 또 수면장애나 이런 것들이 금방 가라앉게 되고 편안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절은 이마는 가장 신성한 곳이잖아요. 발은 가장 낮은 곳이고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오체투지는 이마를 땅에 대고 손으로 이렇게 받들어 올립니다. 받들어 올리는 이 행위는요, 상대의 발을 받들어 올리는 거예요. 옛날 인도에서는 스승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제자가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스승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내 상이 이만큼 높으면 스승에게 받아들인 것은 아주 작아요. 그래서 나를 낮췄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현대인들은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갖가지 성을 쌓습니다. 재산으로도 성을 쌓기도 하고 지위로도 성을 쌓기도 하고요. 또 뭐 가문으로도 성을 쌓기도 하고 지적인 거 가지고도 성을 쌓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갇혀 있게 돼요. 그러면 다른 것과 소통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안에 자기가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릇을 비워야 뭔가 담을 수 있잖아요. 절을 하다 보면 자꾸 비워지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죠. 그럼 점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비웠을 때 나의 그릇은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크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바로 무아라고 해요. 무아의 수행의 가장 첫 번째가 이 절입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하는 것에 가장 좋아요. 내가 만약에 화가 났을 때 참선한다고 앉아 있으면 이게 될까요? 안 돼요. 그럴 때는 절을 한 108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차분해지면 그때 자리에 앉으면 최고로 좋습니다.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또 생각이 너무나 많을 때는 절을 하면서 나를 좀 다 비우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좌선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몇 가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우리가 숨 쉬는 방법인데요. 숨 들이마시고 숨을 내쉴 때 첫 번째로 숨을 길게 내쉬는 게 좋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면 자연스럽게 깊게 숨이 들어옵니다. 예, 길게 내쉬고 들어오고 숨을 길게 내쉬고 들어오고 평상시에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너무 억지로 하지는 마시고 그렇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고 하는데요. 의식을 이 숨 쉬는 데다가 두고 마음 다해서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마음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어디로 도망갔다가도 바로 이 자리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음 다해서 숨쉬기입니다. 마음 다해서 숨쉬다가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는데 아차 하고 돌아오더라도 나의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아주 밝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돌아올 때 아주 밝은 곳으로 돌아온다. 어둠 속에 헤매는 게 아니라 밝은 자리로 돌아온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다가 다른 과거의 생각이 일어나면 뭐요? 어둠 속에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거두어서 아, 내가 지금 마음 다해서 숨쉬기를 하고 있지. 그러고는 다시 거두어서 여기에서 밝은 자리로 돌아와서 마음 다해서 숨 들이마시고 숨쉬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걸어다닐 때 그렇게 마음 다해서 숨을 쉬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걸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마음 다해서 걷기. 이 마음 다해서 걷는다고 하는 것은 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발 한 발.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또 내가 서있는 이 자리가 내가 한 발 떼는 이 자리가 사실은 도착한 자리다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저 앞에 가 있으면 급해져 버려요. 운전하다가도 마음이 저 목적지에 가 있으면 자꾸 급해지게 되는 거죠. 현재를 자꾸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명상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늘 마음 다해서 걷기. 예. 그래서 바로 내가 앉아 있는 자리 지금 도착한 자리다. 이게 가장 편안한 자리고 나의 집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 다해서 숨 쉬고 마음 다해서 걷고 그리고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가장 편안한 집이고 내가 도착한 곳이다. 한 발 한 발. 그런 마음으로 생활한다면 모든 순간순간이 명상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도 거기에다가 마음 다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누구와 대화할 때도 마음 다해서 대화하고 밥을 먹을 때도 마음 다해서 밥을 먹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그런 방법이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을 늘 챙기고 또 깨어있는 마음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명상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지게 마음을 쓰게 되면 모아지지 않고 늘 방어하는 거, 또 긴장하는 거, 또 쫓아다니는데 다 에너지를 소모하고 맙니다. 그러면 늘 허하죠. 마음을 순간순간이라도 꼭 챙기는 그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발을 걸을 때, 또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또 숨을 들여마시고 내쉴

때 언제나 마음 다해서 숨 쉬고 걷고 앉고 하는 바로 그 훈련이 바로 본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이 본심이야말로 그 내 마음의 주체가 되어졌을 때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하는 일마다 지혜가 나오고 진실되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샤워하잖아요. 그렇듯이 매일매일 바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마음 공부, 바로 선명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 또 지금의 시대에 수행이 가장 필요한 시대고요. 또 여러분들이 노력한다면 이제 수행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허리는 곧게 펴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놓습니다. 눈은 감으셔도 됩니다. 먼저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하면 들이마시고 둘 하면 숨을 내쉽니다. 하나

호흡이 고요해질수록 마음도 따라서 고요하고 편안해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서로 얽혀 있는 인연의 모습일 뿐입니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쁨이 생기면 슬픔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아침이 오는 순간 저녁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해가 지는 것은 다시 떠오르기 위함입니다. 추운 겨울은 따뜻한 봄을 재촉함이고, 뜨거운 여름은 가을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선명상은 몸도 마음도 자유롭기 위함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일어나는 욕심을 버리면 편안해집니다. 순간순간 편안하면 영원히 편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따라하십시오. 보이는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향기와 냄새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맛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의 느낌으로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분별하려는 생각을 버립니다.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억지로 이루려 하기보다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혼자 가지려 하기보다는 나누겠습니다.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계행을 받들며 쉬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인과의 도리를 알고 자비를 행하며 중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한없이 고요하고 맑아졌습니다. 뜻하는 대로 원력의 삶을 사십시오. 부처님의 가피와 관세음보살님의 보호가 늘 함께합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반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1: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2: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0: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3: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0: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3: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0: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고통과 정신적인 불행과 여러 가지 두려움과 바라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등은 악업을 지은 데서 오는 것이다.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3일에는 일묵 스님을 모시고 선정과 깨달음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795-4426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

0: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낮추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부탁.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인재의연 선사의 어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고의 왕 임제로 21번째 시간입니다. 거대들은 부처는 육신통을 갖추고 있어서 불가사의하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모든 천신, 신선, 아수라, 대력귀도 역시 신통을 부리니 마땅히 부처여야 하지 않겠느냐? 스님들이여, 착각하지 마라. 예컨대 아수라는 제석천과 싸워서 패하면 8만 4천의 권속을 거느리고 염불이의 실구멍 속으로 들어가 숨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성스러운 것인가? 이러한 것들은 모두 업짓는 신통이요, 의지하여 생긴 신통이다. 부처의 육신통은 그렇지가 않다. 이제 우리가 신통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신통, 뭐 신통 묘용이라 하기도 하고 신통 자재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이제 뜻은 뭐 신령스럽게 다 통한다 이런 말이에요. 막히는 게 없이 다 통한다. 신령스럽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해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막힘 없이 다 통한다. 이제 그런 말인데요. 그 보통은 이제 육신통 같으면 여섯 개 신통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여섯 개 중에 이제 앞에가 다섯 개가 있고. 이제 여섯 번째 신통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부처님의 신통은 제육신통, 여섯 번째 신통, 누진통이라고 그래요. 앞에 있는 뭐 천안통, 천이통, 뭐 신족통, 타심통, 또 숙명통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일반적인 외도 수행자들. 외도 수행자들이나 또는 뭐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뭐 귀신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외도 수행자들이 어떤 수행을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귀신 같은 뭐이 귀신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여기 나오 귀신이란 말이 나오긴 해요. 어쨌든 귀신한테도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그 이제 부처님 신통이 이제 여섯 번째 제6신통인데. 그건 이제 누진통이라고 그래요. 뭔 차이가 있느냐? 앞에 다섯 가지는 분별 세계 속에서의 신통이에요. 그러니까 천안통 같으면은 보통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본다 이런 말이고, 천이통 이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못 듣는 소리를 듣는다. 또 숙명통 이러면은 과거 전생을 본다. 뭐 타심통 이러면은 남의 마음을 본다. 남의 마음을 안다, 뭐 이런 신족통 그렇다면은 이제 몸이 여기 있으면서도 이곳저곳 마음대로 뭐 다닌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들이 다뭘 본다 하는 것도 분별이죠, 듣는다는 것도 분별이고, 남의 마음을 안다 아는 것 분별이고, 과거 전생을 안다, 과거 전생이 어떻다 아는 거니까 분별이고.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 여기저기라고 하는 것도 다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는 분별 세계 속에서 일반

보통 사람들한테 없는 그런 어떤 좀 특별한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정도의 뜻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중생 세계에 관한 것이고 이제 여섯 번째 누진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격이 달라요. 누진통은 누라는 게 이제 누설 새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진이란 게다 했다 끝났다 이런 말이고. 그러니까 새 나가는 것이 끝난 신통이 되는 말인데 그새 나간다는 게 뭐냐면 이제 마음이 분별 망상 분별 경계를 따라서 새 나간다는 말이거든. 그게 이제 번뇌라고도 할수 있어요. 마음이 분별 망상을 따라서 새 나가는 게 이제 번뇌니까. 마음이 분별 망상을 따라서 새 나가는 일이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분별 망상을 벗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누진통이란 말은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안다거나 본다거나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안다, 본다, 전생을 안다, 남의 마음을 안다, 멀리 있는 모습을 본다, 무슨 소리를 듣는다, 먼 곳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그냥 분별을 벗어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통,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부처님 신통이라고 하는 거거든. 여기 임재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보면은, 다 이제 오신통을 주로 얘기를 하지, 육신통은 잘 몰라요. 근데 실제로 부처님의 신통은 육신통이지, 오신통이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에게 있는 그런 신통은, 다르다. 무릇 부처의 육신통은 그런 게 아니다. 색깔 세계, 이제 부처의 육신통이, 누진통이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색깔 세계에 들어가서는 색깔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소리 세계에 들어가서는 소리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냄새 세계에 들어가서는 냄새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맛의 세계에 들어가서는 맛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감촉의 세계에 들어가서는 감촉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생각의 세계에 들어가서는 생각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걸 따라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그게 바로 분별을 벗어 나 있는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분별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뭐 나라는 게 없고 대상이라는 게 없어요.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 여기서는 뭐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내가 있고 대상이 있으면은 이제 이미 그거는 분별 세계고 중생 세계지. 부처의 세계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출세간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은 분별을 벗어난 세계지, 분별 속의 세계가 아니에요. 분별을 벗어난 세계이기 때문에 불이라 그러고 중도라 그러고 뭐 공이라 그러고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도량이 절로 들어가는 문이 불이문이다 한 거는 도로 들어가려면은 분별을 벗어나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 늘뭐 우리 불법은 불이법이다 그런 말을 막 항상 많이 하잖아요. 불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 깨달음이라는 걸 가리키는 거니까 깨달음은 불이법이다 이 말은 분별을 벗어나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분별을 벗어나는 것을 일러서 신통이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색깔을 봐도 색깔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은 색깔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색깔을 보고도 색깔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소리를 듣고도 소리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소리가 따로 있지 않고 내가 따로 있지 않다.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나 있다. 이제 그 얘기인 겁니다. 이거는 하여튼 우리 공부를 해서 하다가 한번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하면은 이제 스스로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생 세계는 언제나 분별의 세계고 그걸 이제 세간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간을 벗어난 출세간은 분별을 벗어난 세계이기 때문에 의무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서 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뭐 분별을 하지 않는다. 분별이라는 게

둘로 나누는 게 분별이니까 이거다 어쩌거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분별이니까 이법이라고 그러거든. 둘로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럼 불이라는 거는 이제 분별하지 않는다, 분별을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니 뭐 해탈이니 뭐 열반이니 하는 것도 전부 이렇게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인 겁니다.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은

없고 이 자체로 또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사의한 체험이 되는 것이고 한번 이제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하면은 자기한테는 뭐 그냥 현실이지만은 아무 생각은 없지 아는 것도 없고 이게 이제 분별을 벗어난 세계죠. 분별을 벗어난 이걸 이제 신통이라 그러고 분별을 벗어날 수 없으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자제신통이라고도 합니다. 자유자재하다 걸리는 게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유자재하다 걸리는 게 없다. 그러니까 색깔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색깔의 정신을 빼앗기면 그게 걸려버리니까 소리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냄새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뭐 이런 소리를 이런 말을 하는 게 그게 걸림이 없다. 어디에도 막히지 않고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자유자재하다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보면 다 오신통을 막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신통은 외도의 신통이고 부처님의 신통은 육신통이에요. 육신통. 육신통은 분별을 벗어난 것이고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신통이란 말이나 깨달음이란 말이나 해탈이란 말이나 열반이란 말이나 불이법이란 말이나 중도란 말이나 공이란 말이나 만법의 자성이 없단 말이나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분별을 벗어난 사람 벗어난 걸 가리키는 말들이니까 그래서 여기 한번 분별을 이제 벗어나는 거는 분별을 벗어나는 거는 무슨 특별히 수행법 같은 게 있지 않습니다.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분별의 바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분별 벗어난 이 불법이라는 게 뭔지를 궁금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제 그런 궁금한 입장에서 이제 이런 법문을 듣고 이래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분별을 벗어나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요, 저절로. 그거는 우리가 타고난 능력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경전에서는 그걸 불성이라 그러고 공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은 불성, 타고난 본성이란 말이고 공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본래 깨달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시 깨달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걸 공각이라고도 하거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능한 거죠. 이제 가능한 건데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식 법문을 듣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불성이 저절로 막 드러난다고 할까?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막연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은 그게 이제 이 중생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생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야 뭐가 된다고 이렇게 이제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중생의 사고방식이에요. 유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분별을 벗어나는 것은 아주 미묘한 일이고, 그거는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할수 있는 일도 없어요. 단지 자기가 원하고, 원하면은 또 이제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 하다 보면은 자기 마음속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그 불성이 저절로 드러날 때가 있다. 뭐그 정도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막연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가능한 일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본래 본성 타고난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지. 다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은 뭐그 옛날 사람들은 뭐 외나무 다리를 걸어가는 것이 비유를 했는데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거 비유할 수 있어요. 자전거를 처음부터 안 넘어지고 바로 탈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막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지만은 그 타다 보면은 뭐몇번 자빠지기도 하고 이래 이래 하다 보면은 그 된다고 이게 다 누구든지 탈수 있어요. 이게. 왜냐 그 능력이 있거든 우리 몸에 자전거 타는 거는 이제 몸속에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있단 말이지.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딱 발휘되는 건 아니고 근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듯이
이제

이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있는 불성이 드러나는 것이지, 뭐 열심히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하게 여기는 게, 그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그러면은 어떤 길이냐? 그것만 알면 거기 가면 될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많이 궁금해하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깨달음은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는 건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이쪽 길이다, 요런 길이다, 이렇게 가면 돼 하면 요거는 분별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되기가 어렵죠. 안 되는 거지. 이게 생각이니까. 생각의 길이지, 그건.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일단 모르는 길이에요. 알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고 그 모르는 길이지만 나는 가고 싶어. 그런 사람이 갈수 있는 길이에요. 알 수도 없고 뭐 모르는 그런 길이지만 나는 그 길을 한번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가능한 길이에요. 그 원이 있으면은 이제 자기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그 불성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이제 드러날 그런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길은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 걸 알기를 원하지, 계속.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뭐 심지어 뭐, 아,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어. 저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어. 하고 마치 딱 정해진 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제시하는 그런 뭐 그런 경전도 있어요. 심지어 있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맞지 않다. 왜? 그게 바로 생각이고 분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분별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뭐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알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거는 계속 뭔가를 생각을 하고 분별하고 있는데 분별을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선정 수행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선정을 수행하거나 뭔가 또 관찰이나 관하거나 뭐 알아차리거나 이런 것도 계속해서 뭔가를 알고 있는 거니까, 아,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수행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또뭘 알아차리니까 어떻게 알아차리는 대상이 어떻게 되더라, 계속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분별 벗어날 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몰라야 되는 겁니다. 뭐 어차피 모르는 길이에요. 모르는 길이고, 모르는 속에서 문득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이 일어나고, 일단 경험이 일어나면은 이제 자기한테 현실로서 드러나기 때문에 여전히 이해하는 건 없고 아는 건 없지만은 이제 분별해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자기한테 현실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예? 병으로 치면은 내한테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았어. 병이 나와서 이제는 건강해. 그럼 왜이 병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됐을까? 그건 모르겠어, 그거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거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 어떤 설명해 주기를 원하고 그걸 원하는데 그게 바로 중생의 분별심인 거예요. 이게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했다면 그건 생각이고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소성의 그런 어떤 뭐 구차재정이니 하는 그런 선정주의가 이제 대승불교에 의해서 대치가 된 거예요. 아, 소성 저런 식으로 해서는 제대로 된 해탈은 안 된다, 그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대승불교라는 게 나타난 것이고, 대승불교는 그냥 분별에서 벗어나는 불이법을 언제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이 중도 공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불가사의하다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그 어떤 뭐 정해진 어떤 그런 수행 과정 이런 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을 여섯 가지 경계가 모두 헛된 모습임을 밝게 알고 있으니 이런 경계가 이 의지함 없는 도인을 얽어맬 수는 없다. 그 이제 요게 이제 분별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분별을 벗어나기 전에는 그게 항상 자기한테 현실이고 그 현실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그것이 늘 현실이 되니까 거기에 늘 매여 사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매여 사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보고 듣는 것에 매여 사는 것 자체가 번뇌거든요. 그걸 못 벗어나고 계속 거기에 끌려다녀야 되니까 시달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꾸 그거를 마음을 집중을 하거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관법을 해서 계속 그걸 관찰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애를 쓰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계속 보이는 건 계속 보이고 들리는 건 계속 들리고 감정이나 생각도 계속 일어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 끊임없이 계속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관찰하기도 하고 집중하기도 하고 그럼 평생 그러다가 끝이 나버리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이 불가사의하게 있는데 분별에서 탁 벗어나면은 그냥 그때부터는 저절로 이런 온갖 분별되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미가 없어진다. 그냥 남은 일처럼 이렇게 자꾸자꾸 거기서 이렇게 해방이 돼. 벗어나게 된다고. 아무런 방법도 없고 이유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분별심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질문하죠. 생각이 일어나고 막 감정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러는데 대응을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그게. 대응을 해가지고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끊임 끝까지 평생 대응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대응을 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 분별을 벗어나면은 대응할 일이 없어져. 왜? 내가 없고 대상이 없어요. 분별을 딱 벗어나게 되면 대응할 일 자체가 사라진다고 할 일이 없어져 버려. 그렇게 해결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자꾸 탐진치, 탐내고 썩내고 이런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그거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러는데 처리할 방법이 있고 처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지금 번뇌를 못 벗어나는 거라. 그런 걸 처리한다고 시간 보내는 그 자체가 번뇌예요. 근데 분별을 탁 벗어나는 체험을 하면은 할 일이 없어진다니까. 없어, 아무것도. 그 공이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할 일이 없어. 그렇다고 생각이나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안 일어나느냐? 일어나. 일어나지만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헛된 모습이라고 이제 표현하듯이 그냥 아무 그거는 의미가 없어. 그거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니,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게 계속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일어나도 벗어나는 것이 불법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이 묘한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 일어나는데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해야만이 자기가 직접 겪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일을 일어나는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 불법을 중도실상이라죠. 중도실상. 중도란 말은 있음과 없음이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 색적 시공 공식 세계로 그러듯이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말을 하죠. 이제 표현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실제로는 이 말도 정확하진 않아. 정확하진 않는데 어쨌든 세상 일은 그대로 늘 있지만 이제는 아무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종전에서 말하는 번뇌를 뿌리까지 다 없앴다고 하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늘뭐 일어나는 번뇌에 대해서 저걸 어떻게 다스리고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래서 이 우리 선이라는 게 대승불교인데, 대승불교는 이런 거다 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의 여섯 가지 경계가 모두 헛된 모습임을 밝게 알게 된다. 분별을 벗어나면 이제 세상 일이 의미가 없어진다. 이제 이제 그 말인 거죠. 이런 경계가 이 의지함 없는 도인을 얽음할 수는 없다. 그런 이제는 뭐 아무데도 뭐 얽어 매이거나 뭐 그러니까 공이란 말이 이제 공을 더 이제 자세하게 말하면 아공법공이라거든. 나도 없고 법도 없다. 법이라는 것은 대상 세계. 나도 없고 법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누가 어디에 매인다. 누가 뭐 그런 일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서 이제 통하는 체험이 이런 체험인 거예요. 이게 해탈인 거고 신통인 거고 열반인 거고 깨달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뭘 해야 될 일이 있고 벗어나지 생각을 그는 이제 결국 그는 이제 분별을 벗어나지 못한 거고 생각을 못 벗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아니 뭐 찾아와서 지금 질문해요. 경계가 다가올 때 어떤 뭐 감정이 일어나거나 욕망이 일어나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생각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분별해서 벗어나는 체험인데 분별해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건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아 내가 아직 공부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렇게 괴롭구나. 그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제 물론 이제 그걸 관찰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임시 방편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임시 방편인 거죠. 임시 방편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 이제 그걸 체험해야만이 근본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가 이 의지함 없는 도인을 얽어맬 수는 없다. 비록 오온이라는 번뇌의 몸뚱이지만 곧 땅에서 걷는 신통을 행하는 보살이다.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 신통이라는 게 결국 이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뭐 아무런 걸림이 없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그러니까 뭐 그냥 표현을 하자면은 뭐 반신경에 나와 있다시피 색 즉시공 공즉시 색이 신통이다 이 말이죠. 무슨 색이라는 뭐가 있는데 육체죠. 이게 육체가 있지만은 아무것도 없어. 그다음에 오온이라고 할 때, 색수상행식을 그럴 때, 응? 육체가 있지만 공이야. 아무것도 없고, 느낌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고, 생각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고, 의지가 있지만 아무것도 없고, 아는 게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늘 뭐,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늘 아무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죠. 이거는 취사 선택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취사 선택이라는 것은 분별심을 하는 건데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 이게 이제 분별심인데 이런 중도란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게 있는 거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란 말은 그러니까 있는 걸 취할 수도 없고 없는 걸 취할 수도 없고 그게 우리가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하면은 저절로 그렇게 된다고요. 저절로. 저절로 불의중도의 세계가 자기의 세계가 되고 자기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만이 근원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그게 이제 진짜 부처님의 깨달음인 것이고, 번뇌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또 신통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스님들이여 참부처는 형태가 없고 참법은 모습이 없는데 그대들은 이와 같은 흑개비 위에서 모양을 짓고 있구나. 설사 구하여 얻는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여우귀신이며 참부처는 절대로 아니고 외도의 견해이다.
물어 참으로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부처도 취하지 말고 보살라한도 취하지 말고 삼계의 뛰어난 것도 취하지 말고 멀리 홀로 벗어나 사물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멀리 홀로 벗어나 사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게 분별을 벗어나는 것.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게 분별이고 생각이거든요.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모든 게 전부 분별이고 생각입니다. 분별 생각을 탁 벗어나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공이라고 표현, 공, 뭐, 무일물, 하물건도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공, 텅 비었다 말하기도 하고. 그 분별을 벗어난 걸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불이법, 뭐, 분별할 수 없으니까 불이법하고. 또 무자성이란 말도 해요. 자성이라는 게 이제 실체란 말인데 실체가 없다. 예, 뭐, 그러니까 뭐라고 할게 없다 이런 말이죠. 이제 그런 말들이 전부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이제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분별을 벗어난 길은 언제나 우리한테 있지만, 왜, 이게 우리가 본래 타고난 본성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있지만은 알 수가 없어요. 아는 게 분별이니까. 분별을 벗어난 것은 당연히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지만은 이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원을 가지고 계속 길을 기울이고 하다 보면은 저절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뭐 자기 마음에서 그런 변화가 이제 일어나지만 그건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아는 건다 분별이고 이거는 분별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냥 체험을 통해서 하고 이제 분별 벗어난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자기한테 현실로서 드러나는 것이지, 아는 건 아니에요. 아는 건 아니고, 이제, 그래서 이걸 뭐또 이제 대성에서는 이걸 이제 자성, 본성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본성을 봐야 된다. 자기, 뭐 불성을 봐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또 말할, 견성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번 여기에 통해가지고, 이런 체험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 거고, 뭐 부처가 있고 보살이 있고 이런 건다 분별이에요. 그 여기서 참부처는 형태가 없고 법은 모습이 없다 이 말은 분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분별할 수 없는데 흑개비 위에서 모양을 짓고 있다 이 말은 이제 뭐 부처가 뜨고 보살이 뜨고 그런 분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사 구하여 얻는다 하더라도 모두가 여우 귀신이며 참부처는 절대로 아니고 외도의 견해다. 구해서 얻는 건 아닙니다. 우리한테 타고난 본성이라니까, 이게. 예, 본래 면목이란 말을 하잖아요. 본래 면목이란 것은 타고난 모습이란 뜻이에요. 본래 타고난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다. 이런 분별을 벗어난 이런 깨달음의 세계가 우리의 원래 모습이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중생세계, 분별세계는 뭐냐? 이게 바로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세계. 그래서 중생세계를 전도라고 하는, 전도. 거꾸로 뒤집어 있는 세상이다. 잘못됐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대로라면 분별을 벗어난, 이게 이제 바른 겁니다. 이게. 이게 우리가 본래 타고난 본래 모습이고.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뭘,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없는 걸 이렇게, 자기한테 없는 걸 얻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는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본래 자기에게 있는 자기 모습을 회복한다. 이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해보면은 이게 비록 처음 경험하는 그런 생소한 일이긴 해도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은 이거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건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리고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고, 훨씬 더 편안하고, 뭔가 지금까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가 그 옷을 벗어버리고 몸에 딱 맞는 옷을 비로소 입었다는 그런 느낌, 체험을 하면은.
딱 그런 느낌이 들거든.

아, 이제 비로소 뭔가 제대로 되는구나 하고. 그럼 지금까지 생각으로 살아온 세월이라는 게 뭐가 안 맞았다, 저게. 뭔가 어색해하고 뭔가 좀 불편하게 살았다. 근데 여기에 분별벗어나서 여기에 딱 통하면은, 아, 이제 비로소 편안해졌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본래 있는 거지. 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체험을 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비록 아직까지 뭐 낯이 설고 좀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뭔가 내한테 맞지 않는 이상한 그런 게 아니라 내한테 분명히 맞고 편안하고 좋은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엉뚱한 짓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다. 이제 그런 문제는 있는 거죠. 무릇 참으로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부처도 취하지 말고 보살라한도 취하지 말고. 그러니까 부처다, 보살이다, 뭐 아라한이다 하는 거는 다 분별이고 생각이고 말이죠, 말. 그런데 왜 부처니 보살이니 뭐 이런 말을 하느냐? 방편이죠. 방편은 우리가 아이 우리는 중생이니까 불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부처가 돼야 돼. 이제 그 중생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지금 생각 속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생각 속에 있는 중생이 그래. 내가 공부를 해서 나도 깨달았어. 한번 불법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제 그런 발심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 이제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해서 뭐 깨닫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부처도 모르겠고, 고도 모르겠고, 지금까지 들은 방편의 말들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분별 벗어나서 아무 뭐라고 할게 없어.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부처를 취하고 보살라한을 취하면 그게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계의 뛰어난 것도 취하지 말고 홀로 멀리 벗어나 삼계의 뛰어난 것, 삼계라는 게 중생 세계죠. 중생 세계에서 아무리 뭐 뛰어나고 훌륭한 거라 해도 그건 뭐 중생 세계니까 그건 손댈 필요가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멀리 홀로 벗어나 사물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모든 것에서 싹 벗어나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에서 싹 벗어나 가지고 어디에도 매이지를 않아야 된다. 그건 이제 해탈이죠, 해탈.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물건도 없다고 하는 것이고 이건 이제 분별 벗어나면 이제 이런 이게 이제 자기한테 현실로서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뭐 나는 깨달았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없고 다 생각이에요. 그런 그렇게 하면은 내가 부처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생각입니다. 아 이런 게 깨달음이구나 이런 생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다그 망상이지 바른 깨달음이 아닙니다. 예.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단지 이런 현실이 있을 뿐이에요. 이 현실 속에서 그냥 살 뿐인 거고. 이런 현실이 있고 이 현실 속에서 이제 사는 것일지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도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온 우주의 모든 부처가 눈앞에 나타나도 한순간도 마음의 기쁨이 없으며 사막도의 지옥이 문득 나타나도 한순간에 마음의 두려움이 없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가? 나는 모든 것이 전부 헛된 모습이어서 변화하면 있고 변화하지 않으면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나타나는 이제 온갖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온갖 이제 뭐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낌, 생각, 뭐 온갖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분별을 벗어나서 이 공을 체험한 그런 이제 입장이 돼가지고 이제 이 공이라는 게 자기한테 조금 자꾸 더 이제 익숙해져서 이게 현실화가 되면은 좀더 익숙해져서 지면 이제 그만큼 이게 현실적으로 되죠. 그런 현실적으로 되면은 뭐 세상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막 아무 그 문제가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한 거.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다. 신경 쓸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그런 말이거든요. 부처가 나타나도 뭐 기뻐할 것도

없고 지옥에 나타나도 뭐 두려워할 것 없고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이제 자기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현실. 이게 그냥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공부를 해서 우리가 번뇌가 해결이 된다. 번뇌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어떤 뭐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여기에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너무 좋으니까 자꾸 이제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해요. 충분히 이제 익숙해져야 되고 힘이 생겨야 되니까. 근데 힘이 아직 덜 생기더라도 일단 체험이 제대로 됐다면은 조금이라도 맛을 볼수 있으니까 아무 뭐가 없는데 또 이제 그런데 이제 습관적인 생각이 또 일어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 끌려가면 이제 괴롭고 힘들죠. 그게 싫고 근데 또 이제 또 돌아오고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되고 한번 체험이 되면은 지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우리가 세속의 체험이라는 거는 그냥 지나가버리는 고태뿐이고 지나가는 건데 깨달음의 체험은 자기 본래의 자기 모습이 이제 드러난 거기 때문에 늘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이었고 항상 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나가는 그런 경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없으니까 뭐 계속 좀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긴 해도 처음에는 이게 뭐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여기에 더 익숙해지고 이래 되면 이제 더 이제 힘이 생기면은 그 생각 따라 끌려가는 것들도 자꾸 이제 줄어들고 더 이제 일 없이 살수 있고 더 문제 없이 늘좀더이 자리에서 많이 살수 있으니까 점점 더 자유롭게 되고 점점 더 걸림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요게 통해서 여기서 사는 것이 곧 공부인 겁니다. 우리 불법인 거예요.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봇이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씻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0: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임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보각국사 일현 스님의 737주기 추모 다례제를 임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0: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탑을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0: 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집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6: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동시에

반갑습니다. 원래는 뭐 불볕 땡볕 같아, 땡볕. 불볕 땡볕 같아. 되게 덥지요? 더울 때는 정성열이라, 고요할 정자, 고요한 것이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열받는 것을. 되게 열받을 때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이기는 거다, 이거 말이죠. 되게 열받을 때, 막, 같이 나부대면은 그 뜨거운 걸 극복할 수 없어요. 상선 약수라. 어른 스님 요즘 화음 이렇게 쓰시다 한 번씩 희호를 하시다가도 상선 약수라. 윗상자 착할 선자. 상선은 약수라. 진짜 좋은 선근 공덕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물과 같다. 같을 약자. 같을 일자하고 똑같은데, 물과 같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가 지금 한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살행이 물과 같은 것인데, 제가 그런 뜻으로, 이제 수암도 그런 뜻으로 물로 이렇게 적어 놨죠. 암자는, 바위 암자는 울산바위처럼 자기 자신의 부동을 뜻하고, 수는 유연한 걸, 수연, 인연을 따라가는 걸 뜻해서 수암이라고 해놨는데, 뭐 전생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상선 약수라. 오늘 할이 한의지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한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유공포라. 공포심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옹졸한 범부에 대한 공포도 없고, 성문연각 이런 정도의 깨달음에 그 공포심도 없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대해서도 공포심이 없고, 현의상을 가지지 않는다. 까마득한 절벽처럼 느끼지 않고, 그렇습니다. 십지품을 쭉 하다 보면 저기 팔지쯤 넘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시든지 출현하시든지 출현하시든지 않든지 간에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내 법성에 더 보태질 것도 없고 줄어들 것도 없다. 우리가 지옥 악의 축생 그 어디를 돌더라도 우리 법성이 찌그러들거나 모자라거나 변질되지 않는다. 제법부동 본래지, 그래. 변동사항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믿기가 어렵죠. 어렵고. 그래서 한의지는 여기서 우리가 하는 수행법은 뭡니까? 한의지 할 때는 우리 수행할 때뭘 해야 되겠어요? 남에게 베풀어주는 보시행을 많이 해야 된다. 외시, 내시. 우리 시편품에 배웠잖아요. 외시는 뭡니까? 바깥으로 가지고 있는 의보. 이게 볼펜 한 자루, 떡 하나, 물한 모금, 책한 권. 이와 같은 것들을 남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해 주는 것, 부족한 사람들에게 한도 끝도 없이 무주상 보시로 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외시에 해당하고, 내시라 안쪽 보시라.

라고 하는 거는 내 눈도 뽑아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톱, 발톱까지 남에게 헌혈까지 하고 이런 것들을 내시라고 하죠. 내시, 외시. 오늘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10회양품 제6회양에서 60종 외시가 또 내시가 잘 했는데 지금 한의제를 하면서 그걸 10회양품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 한의제를 하면 10회양품 전체를 10꼭지 전체를 구호일제

이 보시라고 하는데 기착이 되는데 이 한의지에 와가지고는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법성이 없는 줄 알고 법성 원흉해서 무의상인 줄 알고 보시를 향한다. 그 어떤 탐욕심이라든지 그걸 뭐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시를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건 꿈 같은 일이고 사실은 수준 낮은 애들한테 하는 법문이고 그게 보시는 그냥 무조건 그냥 필요할 때 보시하는 거 아까 상선 약수라 물이 만물을 길러내지만은 그 만물에 대한 보답을 바라지 아니한다. 저 태양이 쏟아져서 만 곡식을 익혀가지만 그 곡식한테 세금 받지 않는데 그래서 태양처럼 한도 끝도 없이 남에게 베풀어주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법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신이라 하고 허공신이라 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조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중생신이라 하고 국토신이라 하고 여러 가지 예, 업신 있잖아요, 그죠? 업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파악하다 보면 진공묘유. 야, 어쩌다 이렇게 하안경 같은 걸 보게 됐는지. 하안경은 이 80건 양이 방대해서 하안경이 아니라 줄인다 하더라도 입법계품에 들어가면 그렇죠. 이런 일구라도 천년, 만년, 억만년 설하더라도 그한 글자에 대해서 다 뜻을 해석할 수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모공이라든지 일념적시 무량급, 무량원급, 제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시라 이게 감자 한 알이라 하더라도 그 감자 한 알에서 씨눈 하나에서 조롱조롱 달리는 감자를 볼 것이고 솔방울 하나에서 솔씨 하나에서 온상 가득한 낙낙장성을 볼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이제 하암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연시 하나가 온 끝에 연밭에 전체 연꽃을 해마다 피워내는 그런 연꽃만 피워내는 게 아니라 연근과 연이파리까지 이 중중무진 상적상임 이것이 이제 하암인데 그첫 번째 수행 단계로 이제 보시부터 들어가는 환희지라. 환희심이 있는 사람은 괴로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괴로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분별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분별심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한의심, 이미 도다, 한의지까지 왔다 하더라도 사서법 중에서는 보시석과 애어섭, 한의지쯤에 오면 사람이 말은 이쁘게 할줄 알고 남인데 자기 주장이라든지 똥꼬집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보시석과 애어섭을 겸행해서 수행하는 것이 보시바라밀과 더불어서 하는 것이 한의지의 수행 방법이다. 그러나 하려면 대목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의지까지 왔는데 상속상이 끊어지고 분별심이 많이 잦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은 잘안 되느냐? 이행습과 동사습은 안 된다. 남의 입장에 대해서 똑같이 슈바이츠 박사나 그런 사람들처럼 동고동락하면서 중생들하고 함께 똑같이 나 한자 촌에서 일생을 보낼 만한 그런 힘은 아직 갖추지 못했는데 멀리서 기부 정도는 할수 있다. 그래서 중생과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보살이 자기만의 해탈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존재와 더불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어제 이제 법문서 법문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깨달음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정의를 합니다. 깨달음은 대자비심입니다. 깨달음이 뭐냐라면 뭐 견성성불 했는데 그 시덥잖은 소리 하지 말고 그 성불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깨달았으면 누구를 위해서? 중생을 위한 자비심이 무한강대하게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쯤 되면 깨달았대. 그래서 하나의 목숨을 걸었던 막신 이뤄라 하나의 목숨을 걸었던 그런 진중한 얘기들을 뭐 출세로 어떻게 지 아집 세운다고 깨달았네 뭐 어디 또 선빵이 좀 있었네 헛소리 지치해도 그거는 대도 안 하소. 깨달음은 뭡니까? 보살행이다. 보살행은 뭐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것이 두 개가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사과꽃에 사과가 피게 돼가 있고 감꽃에 감이 열리게 돼가 있어요. 예? 뚱딴지 같은 소리 할건 없고 그럼 삼매라고 하는 건 뭐냐? 삼매는 자비심을 연료로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길이다. 자비심은 뭐냐? 탐진치가 완전히 사그러들어야 그것을 자비심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자비. 예, 자비심. 한의지까지 오면은

봉사섭 이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은 개구현담이라고 속에 거 다 빼준다. 하반 탁출이 됐을 때 그 동사섭이 되는데, 한의지까지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자신의 성불과 중생의 성불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열 가지의 원대한 원력을 세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40페이지 10원, 열 가지 원력 성취의, 하고 난 뒤에 십진구라, 그 열 가지를 마르고 딸도록 죽을 때까지 계속 끝없이 행하는 것. 그 서원을 일으키고 그 서원을 마음의 다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감자 하나가 있더라도 채로 썰든지 돈방돈방 썰든지 납작납작 납삭납삭 썰든지 감자 있잖아요. 감자 말이에요. 그거 이렇게 또 갈든지 뭐 여러 가지 있는 것을, 그런 것을 우리는 뭐랍니까? 방편이라 하잖아요. 예? 그런 것을 우리는 방편이라 합니다. 서원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맛있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거기 맛있게 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 여기 알레르기가 있으네. 이걸 빼고 저걸 넣고 이걸 빼고 저걸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거 우리는 방편이라 그러고. 이 수행을 하는 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이 원력을 굳건하게 세워서 불태전의 신심으로 갈 것. 그리고 그 신심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게 지금 이 저 양반이 밥을 제대로 이빨이 없어서 못 씹어 먹으니까 그 물은 죽 같은 거, 물 같은 거, 그죠? 그걸로 할 건지, 저 양반이 저기 이빨이 좋고 이러니까 딱딱한 딱복으로 줄 건지, 딱복 알죠? 딱딱한 복숭아. 딱복으로 줄든지, 물복으로 주든지, 예, 홍시로 줄든지, 뭐 딱딱한 단감으로 주든지, 이렇게 다 이렇게 사람에 맞춰서 그렇게, 예? 단 걸 주든지 짠 걸 주든지 이런 것들을 방편이라고 하고, 그게 일상화되어 있어야 그 사통팔달이 돼가지고 이사명년 무분별이라 이치를 살펴서 거기에 적절한 사를 갖다 주는 거죠. 이는 똑같죠. 전기는 똑같지만 신호등은 색깔이 다 다른 것이 방편이라. 예. 원력은 똑같지만 그 원력을 성취하기 위한 방편이 있어야 돼. 그 방편을 성취하면서 방편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행을 할 때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예? 한두 번이 아니고. 마치 저 바닷물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게 이제 원, 행, 행. 원을 갖다가 실천하는 행이다. 이거지. 밤낮 없이. 서원을 세우고 방편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불자야 차 대원이 십진구로 이득성취 하나니 하등이 위식가 소위 중생계 진가 세계 진가 허공계 진가 법계 진가 열반계 진가 불출연계 진가 열애지계 진가 심소연계 진가 불지소입경계 계 진가 세간의 전법 전지 전계진가 약중생계진이며 나원 내진이며 약세계와 내지 세간 전법 전지 전계진이면 아원 내지 니연이와 아차 대원성건도 무유궁진이니라. 불자야 이 대원이 이 십진구로 이득 성취하나니 무엇이 열 가지냐 말하자면 중생계가 끝나고. 그런데 이런데 반문해 볼 수 있죠.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공부하면 중생계, 중생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중생계가 다 한다. 중생이 없다며? 그렇게 한번 반문해 봐야 돼요. 세계가 끝나고, 그 모든 세계가 어디에 존재해요, 그러면? 이렇게. 막걸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꼭꼭 씹어보는 거죠. 천친보살은 그렇게 보셨어요. 세계가 어디 있어? 중생이 어디 있어? 세계가 어디 있어? 본래 없다며 이러면서. 허공계 진이며 허공계 무슨 법을 설해가지고 교화를 하느냐. 허공법을 어떻게 설하느냐. 금강경은 그려놨어요. 사국에 설하고 뭐 없는 걸 설한다는데 우나 위인 연설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연설해 줄래? 법을 네가 어떻게 설할 거냐? 법을 어떻게 설해? 법을 어떻게 설하죠? 우나 위인 연설이요? 참 어려운 얘기죠. 어떻게 남들에게 법을 설하냐? 불치의상 여여부동이라.

불치의상 여여부등이라.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상을 취하지 않고, 그 어떤 모습에, 법상에 취하지 않고, 무상으로 설법을 한다. 그걸 여여부동이라. 제법은 종 본래로 상자 정멸상이라.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라. 상이 없는데 무슨 상으로 법을 설할래? 상을 취하지 않습니다. 불치의상 여여부동이라. 그래서 이 일체상이 정명재불이라. 금강경 그 14분의 2상 정멸분이 나오죠. 이 일체상 모든 상을 떠난 것이 바로 부처님이다. 약이세께나 이염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 여래라.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적견 여래라. 자, 우리가 여기서 뭐 세계진이든지 중생계든지 그런 상이 본래 없는 줄 알고 중생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세계다, 중생이다, 업이다, 허공이다, 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법계가 끝나고 법계진과 또 허공계, 법계 뭐 이렇게 저기 보현행원품이 이 대목이 너무 자세히 잘 나오죠. 열반계진과 열반계가 끝나고 불출현계진과 불출현계가 끝나고 열애지계 진가 부처님 지혜의 경계가 끝나고 심소연 마음으로 반영하는 바에 경계가 끝나고 부처님의 지혜가 들어간 바에 지혜로 들어갈 바에 경계의 계도 끝나고 경계의 계가 끝나고 세계의 진전이나 법의 진전이나 지혜의 진전이 진전하는 계가 끝나는 다하는 것이니라. 만약에 중생계가 다한다면은 약 중생계진이면 나의 원이 끝나겠지만은 만약 세계와 내지 세계전, 법전, 지전, 계전 세간의 진전, 법의 진전, 돌고 도는 것, 지혜의 진전이라는 계가 다 끝나면은 아원 내진이라 내 계도 끝나겠지만은 그 결국은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은 중생계도 끝날 수도 없고 세계도 끝날 수도 없고 법도 끝날 수도 없고 지혜도 끝날 수 없기 때문에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피고지고 피고지고 그 수행이 조금 덜 된 입장에서는 분단 생사 이 목숨이 끝나면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육신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법신은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 사로잡기 때문에 내가 내 한계를 육신에 딱 잡아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그리 이 경전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자, 그러나 이 중생계가 불가진이며 중생계가 끝날 수 없고 내지는 세간 전 법전 돌고 도는 게 지전계가 불가진이라 끝날 수 없으므로 불가진고로 아차대원 성근도 무유궁진이라. 성근도 그러니까 결코 끊어짐이 없이 없기 때문에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힘으로 중생들을 제도하느냐. 항상 이와 같이 끝없는 원력. 예? 이것이 부처님의 원력이래요. 부처님의 성근을 뭐라 하냐면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성근이라 하거든. 그건 어떠냐? 그 나무는 너무너무 보리수는, 부처님의 보리수 나무는 깊어가지고 함부로 뽑히지가 않는데.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데. 그 부처님의 선근이라고 해. 뿌리를 근 자가 이렇게 서는 것도 뿌리가 그 떡잎 같은 거는 뿌리 생겨봤자 시원찮아요. 뽑아보면 금방 뽑아져요. 예? 악근은 남발이요, 성근은 이수라. 근데 성근은 쉽게 녹아버리는데, 성근이 안 녹을 정도면은, 정말, 한 방울 물방울이, 물방울이 바위를, 큰 바위를 뚫는 것하고 똑같거든. 물방울이, 그 작은 물방울이 어떻게 바위를 뚫습니까? 왜 뚫을 수 있습니까? 예? 힘 없이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작은, 물방울이 부드럽기 때문에 바위를 뚫는 거라.

0: 부드러운 생각을 해요. 그 바위가 모래알 같으면 지가 바위 뚫다 어때요? 튕긴다. 그래, 바위에다가 계란도 무정란 말고 유정란 가지고 탁 때려보면 바위가 깨지겠어요? 계란 깨지겠어요? 바위가 깨지잖아, 바위가. 바위는 죽은 거고 계란은 살아난 건데. 예? 죽은 정신머리를 송장한테 사람이 산 사람이 못 이긴다는 말이 되겠어요? 아무리 그럴싸하고 있어도 죽은 송장이 돼버리고 나면은 말 한마디도 못한다 이거. 증거야. 그렇게 여기서 이런 글을 보면서 살아있는 글로 자꾸 해주고 들어가야 예, 고구마 하나도 안 심어놨는데 고구마 줄기만 이렇게 심어놨는데 고구마가 주릉주릉 열리는 게 이 뭐고. 경전만 봤는데 왜 이리 시원해져가지고 내 그 못된 소갈 딸이 옹색한 게 확 갑자기 내 마음이 이렇게 부처님 비슷하게 넓어져 붙는 거. 내가 지금 이제 정신병원 한번 가봐야 되겠나. 우울증이 어딨어요. 쑥 읽다 보면 우울증. 그거 다 꿈속의 일이라. 불자여 보살이 이러한 큰 원을 내고는 곧 득 이익심 이익해 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장 수성하고 뛰어난 극락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라 그래요. 부드러운 마음. 요즘 이제 한 서너 번째 또 다시 강의를 하는데 오늘도 기록을 남겨놓겠습니다. 하는 데마다 스님들 강의할 때 다루고 법무사 법문할 때 다루고 여기 다루고 이렇게 한 군데 했다고 한 군데 안 해버리면 또 까먹으니까. 열의 수량품에 보면은 일일이 극락세계의 하루가 이 사바세계의 일급에 해당한다. 사바세계 수천 년하고 극락의 하루하고 맞먹는다 그죠. 지극히 즐거우면은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섞는 줄 모르는데 인생이 자기가 괴로움에 사로잡히면은 일일이 여삼추라. 하루 지내는 게 3년 지내는 것보다 더 힘든다. 지옥감은 어떠냐? 일일 일야 만사만생 만방고통 수고함력이라. 지옥처럼 사는 난 맨날 해코지할 생각하고 찔러 죽일 생각하고 보복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 만사만생 만 번 태어났다. 만 번 곱하기 100 해버리면 100만 년 고통이라. 일일이 백만 년 사는 거하고 또 고통받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극락감 어때요? 뭐 있나 이랬는데 3년 지나버리고. 자, 유연한 마음, 유연함, 자, 유연심. 유연심. 아예 유연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부터 싹 다 법명을 바꿔요. 유연심입니다. 이래버려, 그냥 유연심입니다. 예?
1: 예.
0: 안락행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해서 안락행이 아니라 즐겁고 편안해서 안락행이 아니라 어떤 힘든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산 설벽 절벽을 눈 덮인 빙벽을 올라가더라도 거기에서 즐기면서 하는 것이 안락이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내더라도 자식을 키우고 힘들고 사업을 하면 힘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즐길 낙자 즐기는 인생 있잖아요. 그죠? 감인데 참고 감당하고 참고 견디면서 내 목적이 신념이 뚜렷한 사람은 참고 견디거든요. 의심이 많고 쪽제비 같으면 참을성이 없거든. 좀에 참다가 일하다 내 죽을 거 아닌가 싶어서 죽어볼 수도 있거든. 금방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일하면 이익이 인생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쪽제비 같은 여우 쪽제비 같은 생각 때문에 인생이 대부분 고통 속으로 떨어지는데 안락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자 부처님처럼 간센보살처럼 지장보살처럼 똑같은 지장 지옥에 살고 똑같은 고통의 사바의 세계에 살면서 왜 간센보살은 그렇게 즐겁고 지장보살은 그렇게 뭐 안타까워하면서도 스스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느냐. 그것을 일러서 극락이다. 염념보리심이면은 처처가 극락국이라. 염념보리심이면은 처처가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의 문제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잘 수용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라면은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요. 그 원효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면 한마디 딱 들으면서 실천해야 되는데 보시가 안 되고 참회가 안 되고 따지고 왜 참을 성이 없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업장이 두껍고 얇고 차이가 있다. 그 쑥 스펀지처럼 빨려 들어온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이 하은경을 지금 강의를 하고 하은경을 듣고 강의를 강설을 한다는 건 한생 두생 해가지고 강설을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는 것도 한생 두생해서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해가 안 되고 힘든 사람은 검색에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에요. 초보 운전자들이. 그런데 들으면서 여러분들 즐겁잖아요. 그럼 많은 세월 동안 이 하은경 속에 살아오신 분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삼각내나 그 천수경이나 앞전에 경전을 가지고 그 하은경 열애출연품에 나오는 개송을 가지고 합니다. 무상심심 미묘법, 이 하음경의 미묘한법을 백천만금 난조우. 한두 번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백천만 년에 만날 동 말든 아금문견 득수지. 내가 검색 어떻게 잡았다. 만났다. 원해열의 진실을. 이 하은경 열애 출연품 제일 마지막 개송입니다. 이 2회차 열애 명호품부터 열애 출연까지 다 법을 다 설해놓고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겁 난조우 악업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 제가 한번 강의하다가 한 번씩 하죠. 꽃피는 동백섬. 누구 노래?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하은경이지. 비로자나의 하은경도 아니고 문수 보현의 하은경도 아니고 서가모니 하은경도 아니에요. 부처님도 내가 부처님 마음 빌려 대출 받아 쓸 생각도 없지만은 내 것도 대출을 해줄 생각도 없어요. 각자 대출 안 받아도 이렇게 넉넉한 자기 마음이 일심이 있다는 거예요. 유법이 능기 마하연 신공고라. 내인데 일심법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대성의 마음으로 반야용선을 타고 헐헐 춤추면서 한 세상 살다가 가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일심 있잖아요. 그건 뭐 우리 어른 선생님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은경 그 법행공 제일 마지막에 지일체법 즉심자성이라. 전부 사람 사람들의 자기의 심성을 가지고 성취해실이라. 그래서 자기의 지혜의 몸을 성취하는데 불류타오라. 불류 남을 말미암아서 타오. 불류타오라. 불 아니다. 유타 남을 말미암아서 유타 자유 유타 자유 나로 말미암아서 유타 남을 말미암아서 자유 유타 자리 이타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말미암을 유자 남을 말미암아서 깨닫는 게 절대 아니다. 비록 내가 그 지금 누가 해주는 음식을 먹기는 먹지만 소화하는 문제는 내 문제지. 그 사람이 나를 숨도 쉬주고 뭐밥 소화시켜주고 할 수는 없는 문제다. 마음 문제도 똑같아요. 물질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것은 내인대에 딸려가 있다. 일체 유심조라. 자, 유연심. 성낙행하다 좀 시간이 갔네요. 수순심과 적정심과. 수순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성취돼야 남 쫄래쫄래 따라가지. 믿지 못하면 가자 가자라면 똥개라도 안 따라온다 이거야. 아니 어린 애라도 젖먹이라도 지가 엄마를 믿는 마음이 있어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딱 가다 보면 지뭐안줄것 같거든. 그러면 따라가겠습니까? 수순심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는 바라밀심을 수순심이라고 그래요. 이 수순심이라고 하는 거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모든 남에게 내가 딱 고집 안 피우고 탁 내려놓고 남을 그냥 자 이렇게 치어리더들이 막 공중제비를 하고 위에서 떨어지고 뭐 서커스 하고 이럴 때 상대의 그 동료를 믿지 못하면 어때요? 떨어지겠어요, 뒤로? 절대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수순했을 때 내가 이렇게 떨어지면 누가 딱 잡아준다는 거지. 확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편 구할 때 수순 경고 이렇게 했잖아요. 수순 경고. 수순하는 마음을 경고하게. 그게 제6회항이죠? 수순 경고. 자, 순종하는 마음은 참 따라해. 자제수행. 자제수행. 중국 가면 이게 자제수행이 정말 많이 나, 저 써놨거든. 절에 가면 다 써놨어. 자제수행이라고. 자제수행. 자제수행. 그리고 중생을 건지는 걸 자항보도. 자비로운 배로 널리 중생을 제도한다. 자항보도. 자제수행. 자제수행이. 자제수행 됐을 때, 이거는 이제
세발 자전거 타고 뭐 그런 거못 걷고 뭐 엎어지고 뒤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제 수행인데 수순심이라고 하는 건 내 발로 또렷이 자제 수행은 남인데 모두 우리가 힐체 의지한다든지 다른 데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발로 또렷이 걸어가는 게 수순입니다. 수순. 공자님이 수순을 갖다가 한 인생 60쯤 돼야 수순이 된다 했거든요. 예? 살아볼 만큼 살아봐야 그 요새는 100세 돼도 수순이 안 되지. 자, 적정신과 고요한 마음과 조복하는 마음과 이게 뭐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정멸심과 겸하심, 겸손한 마음 있잖아요. 겸하심. 요 겸하심이 잘 된 사람은 잘 살아요. 복이 많아. 겸하심이 안 되고 자꾸 자기 높이는 사람은 위에서부터 복이 쪼르르 흘러내려버려. 바다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모든 강물이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바다로 다 들어와요. 그럼 모든 것의 기준점이 해발이요. 바다가 수평이라. 예? 그 수평, 평균 이상 올라가면 안 돼. 자꾸 겸하, 자꾸 낮춰야 돼. 낮추면 낮출수록 법류하심자는 만복이 자기의라. 경전에 그래 해놨으면은 만 가지 복이 자기에 온다. 아, 그럼 부처님을 다른 말로는 불심이 하심이 불심이구나. 그래, 출가하면 해인사 같은 우리가 어릴 때 해인사 들어가면 1년에 한 4, 500명 와가지고 이제 뭐 5, 600명 오든지 한 30명 정도 남아서 수결을 해요. 예? 10대 1. 300명 오면은 1명. 저 30명. 600명 오면은 한 20명 정도 뭐 30명 정도 이래 이제 수계를 하는데 그 행자실에 쓰는 글이 그거거든. 하심. 그다 하심. 그 행자 때 그때 수행했던 것이 평생 자기 양식이라. 자, 겸하심. 그래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윤택심이라. 때꾸중물이 묻어가지고 지지부분한 게 아니고 윤택에 반짝반짝거려. 부동심이라. 부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바꿔지지가 않아. 동서남북인데 내 마음대로 바꿔지지 않아. 내가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라. 예. 그걸 갖다가 부동심이라고 하고 부동지라고. 불변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익이 오든지 손해가 오든지 칭찬이 오든지 헐뜯음이 오든지 간에 괴롭든지 즐겁든지 간에 마음을 항시 텅 비우고 유지하는 것을 부동심이라고 합니다. 그 제일 부동이 잘 되는 건 뭡니까? 허공. 허공 같은 거 막 밀리지도 않고 땡기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항상 부처님을 알고 싶으냐라면은 야규욕지 불경계 당정기의 여허공이라 열애출연품에 나오죠. 너 그대 야규욕지 불경계. 그 49제 지낼 때는 야긴욕식 불경계 당정기의 여허공 그렇게 합니다. 약인 욕식 불경계 그대여 부처님의 살아가시는 경계를 알고 싶으냐. 부처님의 살아가시는 모습은 네 마음부터 비워봐라. 당정 마땅히 청정하게 해라. 기의 네 마음을 그 뜻을 여 허공 뭐처럼 허공처럼 비워봐라. 약인 용료지 삼세 일체불 응감 법계성 일체 유심조. 법계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법계의 성품은 무성이라. 무성. 불탁심이다. 아주 청정하고 청정하고 곱아서 예, 오염되고 냄새나는 게 아니다.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념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영화 속 어몽도의 염원이 이루어진 걸까요? 영화를 보고 단종아리를 호소하는 사람들로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이 역사 이래 최대 성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영화 속 감동을 넘어 실제 단종의 유배지 영월을 찾아가 그 외롭고 비참한 마음을 느껴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월 단종 유배지 투어 총정리, 단종의 흔적을 쫓으며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여행은 산말리가 추천하는 루트, 단종 유배의 시간순으로 단종의 흔적을 따라가 봤는데요. 단종의 첫 유배지인 청령포를 시작으로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를 보고요.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단종을 모신 곳 장릉을 관람한 뒤 단종의 영산대제를 모시는 단종의 원찰 보덕사를 들를 예정이에요. 그리고 단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장소 금강정과 낙화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청령포 주차장인데요. 아침인데도 차가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전 국민이 단종아리 중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주차된 차들을 따라 쭉 걸어가시면 매표소가 나옵니다. 청령포를 가려면 무조건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티켓비는 개인 기준으로 성인 3,000원.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었어요. 저도 표를 구매하고 드디어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삼면이 서강으로 둘러싸이고 뒤로는 육육봉 봉우리로 막힌 천연 감옥. 이곳이 바로 왕위를 빼앗긴 소년왕이 가마와 배를 갈아타며 도착한 청령포인데요. 청령포는 국가지정문화재 대한민국 명승 제50호로 단종이 세조에 의해 노상군으로 강봉된 뒤 유배 생활을 하기 위해 도착한 첫 유배지예요. 배를 타기 위해 줄이 꽤 길게 서 있는데요. 저는 평일에 오픈런으로 방문해서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요즘에는 1시간도 넘게 기다린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도 배를 탔는데요. 운항 시간은 2분? 잠깐 건너는 정도라 멀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에서 내리면 이렇게 울창한 소나무 숲길을 지나 단종이 생활했던 단종어가로 향하게 되는데요. 신기한 건 단종어가 주변 소나무들이 단종어가를 향해 마치 절을 올리듯 자라 있었어요. 나무들도 단종을 향한 충절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단종어가에 도착했습니다. 단종어가는 왕이 생활했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박하고 단아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단종이 살던 당시의 어가는 없고 단종이 머물렀던 당시를 재현해서 복원한 것이라고 해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파란 비단 옷을 입고 책을 읽는 단종이 있습니다. 저는 모형인데도 소박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어딘가 슬퍼 보이네요. 반대편으로는 곤룡포와 시녀의 옷이 걸려 있었어요. 어가 앞으로는 단묘제 본부시유지라고 쓰인 금표비가 있는데요. 이게 영조의 친필이라고 해요. 영조가

0: 1726년에 단종의 유배지를 보호하고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비와 비각을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단종은 사후 241년 만인 숙종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상군에서 단종이라는 묘호를 되찾았는데요. 영조는 부왕인 숙종의 뜻을 이어받아 단종에 대한 추모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친 임금이라고 합니다. 단종어가를 지나 오른편으로 향하면 커다랗게 두 개의 가지로 갈라진 소나무가 있는데요. 천연기념물 제349호로 지정된 청령포 관음송이에요. 단종은 유배 당시 이 나무의 갈라진 틈에 앉아 고향인 한양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런 단종의 비참한 울음을 보고 들었다고 해서 볼, 관, 소리, 음자를 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관음송을 지나 산책로를 올라가면 잘 쌓여진 돌탑이 하나 나오는데요. 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쌓은 이 돌탑은 단종이 한양 땅을 그리며 쌓았다고 전해져요. 문득 돌탑이 진짜 한양을 향해 있나 궁금해서 지도를 켜봤는데요. 탑의 방향이 얼추 서울을 향해 있었어요. 단종의 그리움이 한양을 향해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령포를 쭉 둘러봤는데요. 평일인데도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편안하게 관람하시려면 아침에 오픈런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첫 유배지 청령포를 지나 도착한 이곳은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입니다. 1457년 여름, 청령포에 큰 홍수가 나자 단종은 이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곳은 원래 영월객사의 동원이었어요. 지방관청의 집무실 같은 곳이죠. 이곳에 머물면서 단종은 자주 자규루에 올라 자신의 처지를 담은 자규시를 읊었습니다. 한 마리의 원통한 용이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그림자가 첩첩산 중에 짝을 잃었네.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마다 하늘 지우려 하나 하는 끝이 없네. 두견새 소리 끊어진 새벽 달만 하얀데 피눈물 흐르는 봄골짜기엔 지는 꽃마저 붉구나. 하늘은 어찌하여 저 슬픈 하소연을 듣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수심 많은 사람의 귀만 홀로 밝은가. 그리고 1457년 10월 24일 이곳에서 17 소년 왕이 차가운 마지막 숨을 거두었는데요. 그날 밤의 적막함이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모신 단종의 무덤, 장릉인데요. 입장료는 성인 2,000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표를 끊고 입장하면 가장 먼저 단종 역사관이 보여요. 이곳은 단종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단종의 모든 것이 잘 전시되어 있는데요. 장릉을 둘러보시기 전에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관을 나와 안쪽으로 가다 보면 어몽도 정려각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1726년에 영조가 단종을 지킨 어몽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곳입니다. 이쯤 되면 영조가 다시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기 아들 빼고 다 챙긴 아무튼 단종의 시신을 거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엄명이 두려워서 모두가 외면할 때 목숨 걸고 왕의 시신을 거둔 호장 어몽도는 의의를 행하다 화를 당함은 달게 받겠다며 이곳에 단종을 암장했습니다. 그의 충절 덕분에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단종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문득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몽도 정려각을 나와서 조금 걷다 보면 이런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장릉을 보려면 이정표를 따라 조금 걸어 올라

나가야 해요. 길이 길지는 않은데 경사가 조금 있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아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드디어 장릉이 나왔습니다. 장릉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조선의 왕릉 중 서울과 경기도를 벗어나서 위치한 유일한 왕릉이에요. 오랜 시간 노상군의 묘로 방치되어 있다가 1698년 숙종에 이르러서야 단종으로 복위되며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고 왕릉의 격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평지에 가까운 곳에 조성되는 일반 왕릉과 달리 장릉의 능침은 산줄기 서쪽 언덕 매우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이곳까지 옮기면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하며 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단종의 충신들을 기리는 장판옥과 배식단, 그리고 단종의 재앙을 지내는 정자각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매년 단종문화제 기간에 단종재향을 올린다고 해요. 올해 단종문화제는 4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고 하니 이 기간에 맞춰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장릉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면 도착할 수 있는 이곳은 단종의 명복을 비는 원찰, 보덕사입니다. 영조가 단종의 은혜에 보답하라며 직접 이름을 내린 곳이죠. 이곳에는 일반 사찰과 달리 아주 특별한 정각이 있는데요. 마치 단종이 유배지에 타고 온 가마를 연상하게 할 만큼 작은 정각, 바로 단종 어각입니다. 가장 먼저 단종이 백마를 타고 있는 탱화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그림은 단종이 승하하던 날 충신 추익한의 꿈에 나타난 단종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꿈에서 단종은 산신이 되러 간다며 백마를 타고 태백산을 향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그 이후로 태백산의 산신은 단종의 모습으로 모셔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종 어각의 중심에는 국가표준영정 제100호 단종의 영정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보덕사에서는 이곳에서 매년 단종의 넋을 기리는 단종대왕 영산대제를 지낸다고 해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단종의 넋이 이곳에서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단종 영산대제 역시 단종문화제 기간에 함께 열리니까 꼭 방문해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금강정과 낙화암입니다. 단종이 관풍원에서 사약을 받고 승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단종을 모시던 신녀와 종복들이 이곳에서 투신하여 순조한 곳이에요. 곳곳에는 그들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이곳 금강정 근처에서 슬피 울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낙화암은 보시다시피 암석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요. 최근 영월군에서 관광개발 사업으로 이곳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며 훼손된 것이라고 해요. 개발도 좋지만 역사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서진 낙화암을 보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영월 서부시장으로 향했는데요. 한 순댓국밥집에서 맛있는 국밥과 순대를 먹으며 허기를 달랬는데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이곳 외에도 곳곳에 맛집이 많으니 영월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한번 들러보세요. 오늘 이렇게 단종 유배지 투어를 하며 영월의 곳곳을 다녀봤는데요. 비운의 왕 단종과 그를 지키던 충신들의 충절을 직접 느끼면서 저는 단종통이 더 심해졌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만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서울시 서초구 남부 순환로 후면산하 BTN 불교TV 무상사 청정수월 도량에서 오늘 지극정성으로 선망부모 조상 인연영가 천도 백중 49제 중

연복이 공영동방귀승 공정인 고등자 고호한 신종내연과 국부공시 선망주상 일체연과 각경필복이 대조

김치도 영가 태화령 일체 영가 김덕임복 김기혜선 이옥순 홍성신 김종태 영가 태화령 일체 영가 김맘덕복이 김이남 나호키 백모 형가 태화령 일체 영가 김미란복이 김만기 조백석 김진호 영가 태화령 일체 영가 김미실복이 김봉진 김복희 왕시모 영가 경조 김씨 손망조상 일체 영가 태화령

김재하 신정수 영가이 김순자복이 김정호 김수봉 전영가이 김영아복이 김영실 박돌순 김석권 송세화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영희복이 허창성 최의정 허정무 영가 김옥규복이 김희정 박순내 영가 청도 김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옥자복이 김영태 김영안 종묘순 황순자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영숙복이 김정문 이분선 한종무 영가

임계야. 황희석 영가 안동 김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평해왕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김인순 보기 조상현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재현 보기 김아

거기 도삼석 조목 임시 도완섭 천옥순 영가 김종식 보기 김학배 김정호 윤희순 영가 김종현 보기 김병석 허술한 황명의 영가 김주원 보기

치조 외조모 성씨 일체인연영가 밀양박씨 선망조상 일체영가 인동장씨 선망조상 일체영가 박정리 박순호복이 선망조상 일체인연영가 박정신복이 김기로 박창섭 홍삼내 박대영 박경영 김도윤영가

한석주, 최석가, 한재덕, 박태영, 이순혁, 김기옥, 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배희, 봉복이, 배승용, 지전부원, 영가, 서영숙복이, 서종고, 김순익, 영가, 서재숙복이, 서서남, 서한영, 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성문주복이, 성두영, 박정희, 영가, 창령성씨, 선망조상, 일체영가, 비량 태아령 영가 송승혁 보기 죽기만 이금만 조영호 송철원 김분의 송인한 송보섭 송영섭 박춘자 외조모 영가 창령조씨 선망조상 일체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송지연 보기 태아령 일체영가 김신점덕 보기 김익한 최익

김정순 박인달 문금수 난추들 윤하옥 영가 총송십시의 선망주상일체 영가 대하령일체 영가 안덕일복이 안현수 김차수 정옥녀 강동외 지야맹 영가 안병광 보기

양정연복이 양철수 조선의 양충이 영가 양지연복이 병아 이영기 준하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양현내복이 태아령 일체 영가 양현민복이 양태연 윤옥내 영가 염춘이복이 염승남태

윤영구 양숙자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이공순복이 이금만 한봉이 정학영이 남순 박승곤

이경가 이근숙 이영복이 이경준이 봉순조모 이종복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이난선복이 서봉수 최분이 소동문

영가 천주의시 선망조상 일체영가 후두영가 이순자복이 순이영가 이중선복이 이성수 주제순 이순옥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이식희복이 김해암

장선이 보기 장기도 황월순 장원이 영가 인동잔시 선망조상 일체 영가 장연숙 보기 장군봉 최종순이 장선이 시우 황제명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장해담 보기 장종수 김충래 영가 장해순 보기 김군함 배조순 김정배 장종술 영가 김충래

미려 박용아 영가 조영미복이 조종시 한양조시 선망주상 일체영가 태하령 일체영가 송재룡이 영가 조영선복이 천용태 흰갑수 조정시 박정선 영가 태하령 일체영가 조영주복이 조옥봉 최금이 조희순 김용자

김씨 서평규 서유진 서세종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정인욱 보기 천생 연생 축생 인연이 되는 모든 영가 재정자 보기 반려견 단지 장군 바우

이동물연가 유추무주의 혼연가 하온수북 하태룡 정수남연가 한덕환복이 한해동 박국수연가 한세진복이 태아령일체

것이 유인영과 대하령일제영감 한테만 보기 한병웅 김목규 한태종영과 송명현복이 송대 홍대안 송남호 홍명남영과 홍성자복이 홍운표 라부순 홍성현 홍창표 홍성

대정성으로 향단을 차려 선망부모 인연 영가 천도 백중 49제 기도 동참제자

백종 주건 영가를 중심으로 상서선망 누대종 진재영 숙백 참해질손 원근 친척 일체 권속 등 각혈이 10명 영가 자도량 내에 동상동하 유주무주 애옹 고혼불자 등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0: 왜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2: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김천 직지사 백년암 묘적선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원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한국 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비티엠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 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그렇지. 오. 응. 아, 지훈 씨는 닮았네. 에이. 귀엽구만.
1: 아, 보는 게 다 똑같구나.
2: 안녕하세요. 저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간의 질문을 탐구하는 Y보디입니다. 방금 스님들의 눈동자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시선이 화면에 완벽히 포획되어 있었습니다.
1: 아, 그래?
2: 스님들도 혹시 평소에 사찰에서 폰으로 쇼폰 보십니까?
0: 안 보진 않죠. 조금 보잖아요.
1: 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3: 자주 보기는 하죠. 와, 막 AI한테 딴지를 걸고 싶어지긴 하는데.
0: 그렇죠. 딴지 걸어보세요.
3: 안 돼.
0: 왜요?
3: AI 하던지로 하면 저 친구가 상처받아가지고.
0: 에이, 상처받지 안 받지 않을까요?
3: 네가 뭘 알아.
0: 우리 생활을 해봤어? 약간 그런 건가?
3: 보여주니까 보지. 내가 포획된다는 표현이 맞아?
2: 그렇다면 지금 당장 스님들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최근에 본 쇼폼 알고리즘이 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0: 오, 실시간으로?
3: 좀 떨리네. 명령하지 마라.

0: 저는 대부분 고향이 아니면 음식이네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는데 그 생활 생활에 관한 거. 왜냐하면 최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새니까 이걸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지 약간 그런 도움을 받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 나는 되게 혼란스럽기는 해요.
0: 너무 방대한 거 아니에요?
1: 방대해요. 나는 이게 평양된 그 경향성을 띄고 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겠지만은 뭔가 그거죠. 제가 보는 게 역사도 보고 과학도 보고 철학도 보고 그 음악도 보고 게임 영상도 보고 그 너무 많아요.
0: 그 중에 제일 많이 뜨는 게 뭐예요?
1: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비율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엄청 많아. 요리도 나오고.
2: 아까, 요리도 나온다고요?
1: 네. 요리하는 그래요? 것도 나와요. 저 그런 것도 보는 걸 좋아해서.
2: 아, 보는 걸 좋아하신다.
1: 네.
2: 거짓말,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0: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완벽하게 틀려요. 먹는 거 안 좋아해요.
1: 오해입니다.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2: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1: 아니, 먹는 걸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2: 대답이 지금.
1: 먹는 거를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집착하지는 않지. 먹는 걸 안 좋아하고 좋아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지 먹고 싶어 한다가 다른 거예요.
2: 아니 그럼 그렇게까지 해명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아니, 알았다고.
1: 엄청 억울하다고요.
2: 알았다고요.
1: 스님은 내가 뭐가 나온지 정확하게 압니다. 배드민턴.
2: 아니 제일 먼저 드롭샷.
1: 드롭이에요?
0: 드롭샷.
1: 아, 드롭샷.
2: 내가 하고 싶은 기술. 아 제가 이제 그 배드민턴 동호인 8년 차. 예, 굉장히 오랫동안 구력을 쌓은 배드민턴 동호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드민턴이 좀 많고 저도 제가 그런 줄 몰랐는데 동물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0: 아, 동물을.
2: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반려동물 뭐 강아지나 이런 애들 좀 저래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패드 종무소에서 패드 해가지고 조금 잠깐 보고 이렇게 부자님들이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저는 키울 순 없으니까 이렇게 잘 안기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보고 고양이. 그쵸.
1: 맞아요. 네. 저도 개, 고양이 이런 영상도 많이 보고.
0: 지영 쌤은 강아지
1: 좋아해요.
0: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네, 그런 거 보는 거 이런 것 되게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강아지를 좋아하기도 했고.
3: 알고리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 거짓말해.
3: 스님께서 오래 머무신 데이터의 결과물이죠. 오늘
1: 아니요.
3: 제가 던진 두 번째 질문입니다.
0: 왜 우리들은 쇼폼을 멈추지 못할까?
2: 그래, 저건 좀 문제다. 아니 저도. 사실은 너튜브만 봤었다가 우연찮게 이제 그 별그램?
1: 인스타그램.
2: 그거를 이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오 진짜 한 두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0: 아 그래요?
2: 예. 네, 전 생각보다 그래서 아 내가 이게 충분히 쇼폼을 좀 중독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1: 정확하게는 할 게 없으니까 그거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선생님?
2: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전에?
0: 자기 전에
2: 네, 자기 전에 딱 봤는데 이제 그렇게 막 가는 거죠.
0: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적이 잘 없어서 봐도 한두 개?
2: 아 그래요?
0: 보고 나서 아니 자야지 어떤가 예를 들어서 잘 때 하면은 자야지 하고 잠깐만 보고 끝난다든가 그런 형태지. 지영 선생님도 그런 거?
1: 별로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보조적 수단으로서 이제 그걸 틀어놓고 다른 걸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넘긴다고 해야 되나?
0: 제가 봤던 거는 여기는 동시 다발적으로 뭔가를 많이 해요.
2: 아 맞아요. 여기 우리 알잖아요. 같이 살아봐서.
0: 예. 여러 가지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집중이 돼? 그랬더니 오히려 집중이 잘 된대요. 이게 특이하네.
1: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걸 몰두를 하다가 이제 저기에서 흥미로운 거 나올 때 그때 이제 또 요걸 집중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 대충 볼 만큼 이제 지나갔다. 그럼 또 요걸 봤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쇼폼은 뭐라고 해야 되죠? 흥미로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컨텐츠처럼 안 느껴져요. 오히려.
2: 저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분에 비해서 오히려 쇼폼에 대해서 더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보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한번 봤을 때 그러니까 잘 쓰지 않는데도 이 정도면 내가 만약에 거기 이제 사진도 올리고 막 그 이제 메신저를 사용해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시간을 많이 보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0: 그리고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예전에 우리 좀 나이가 제가 좀 생각한 게 지금은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예. 제가 어렸을 때 그 경험이 있네 약간.
2: 예, 그러니까요.
0: 조회수에 중독이 돼.

0: 가지고 예, 얼마나 맞아요. 됐나 해서 매번 들어갔던 경험이 있긴 하네.
1: 전 그때도 안 했어요.
0: 여기는 산골 소년이라.
1: 예. 아니 워낙 이제 제가 최신식 시대에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살았던 데는 인터넷이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서울 청구석에 있었던 분들은 몰라요 저를.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경운기 타고 그러니까 최신 기계잖아요. 예, 그거 타고 이제 당기고 이제 우리 자전차 타고 당기고.
0: 자전차.
1: 그렇지, 자전차죠.
2: 자전거가 아니라 자전차.
1: 자전차죠, 스님.
0: 전라도 말이에요. 예. 네.
1: 나한테는 자전차예요. 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냥 이심점심으로 소통을 딱 하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좀 많이 촌에서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접하는 게 좀 많이 늦어졌었던 것 같아요. 제 이제 형님 정도만 돼도 이제 나이가 네. 조금 한 3살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썼던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0: 전 도토리 좀 모아봤습니다. 아.
3: 제가 스님들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국내 청소년 50.7%. 이용 조절 어려워. 하루 3시간 이상 쓰면 우울증 확률 2배. 국민 4명 중 1명이 쇼폰 중독. 오프라인 탈출국 필요.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2: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오늘 이게 지루한 거를 못 참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을 하면 일에만 집중하면 될 것 같은데 다 틀어놓잖아요. 예. 저는 약간은 이해가 가는 게, 전 이제 오늘 대본 준비하면서 하나 공감됐던 게, 샤워할 때, 우리 삭발할 때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네. 그때 뉴스를 틀어놔요.
0: 아, 스님이? 네. 아.
2: 그 부착하는 게 있어요.
0: 네, 맞아요.
2: 예. 네. 그걸, 왜냐하면 따로 또 뉴스를, TV가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아. 근데 보긴 봐야 돼. 그래서 그런데, 그때 그걸 만약에 안 틀고 샤워를 하면 좀 심심한 느낌이 들어요.
0: 그래요?
2: 예. 네.
1: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문제점을 잡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저기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겠죠.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일할 때 영상을 틀어놓고 일을 한다. 요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걸 보면서 일을 못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삭발을 해야 되는데 뉴스를 보다가 머리가 베기 시작을 했어요. 또는 삭발이 한 10분이면 끝났는데 삭발을 한 3, 40분 동안 계속 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나왔는데 감기가 걸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요걸 보면서 나의 이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중독 또는 문제다 이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는데 단순하게 요거 일을 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색트론 같이 또는 이제 약간의 지루함을 없애면서 오히려 요거에 몰두하기 위한 왜냐면 이것만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지루하니까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노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강해지니까 이게 내가 좋아하는 뭔가 소리 또는 음악 이런 걸 틀어놓으면서 그럼 내가 지루함을 느끼는 것 그리고 내가 좀 고되다고 느끼는 걸 조금 감해주는 효과로서 틀어놓는다 요거 정도는 노동요? 중독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2: 본래 하는 메인 일이 방해를 받는 게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말한 거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그 부분인 것 같고 저 쇼폼이 빨리빨리 전개가 되잖아요.
0: 네네.
2: 드라마 같은 것들도 저거 되게 요약해서 나오지 않나요?
0: 맞아요.
2: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빨리 결과물을 엔딩을 볼 수 있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니까 뭐 긴 책을 읽지 않게 된다던가.
0: 맞아요. 그 책 리뷰해주는
1: 네, 맞아요.
2: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런 것들 이제 계속 빨리 결과물을 주고 시각적으로 음향적으로 빨리 결과물을 주고 하니까 그게 재미있고 또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제일 하이라이트 장면들 그런 것들만 빨리 모아놓고 하니까 이제 처음부터 못 보는 거죠. 이제 처음부터 그렇지.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서론부터
0: 답답함을 느끼고
2: 그런 중독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0: 결국에는 자극에 이렇게 계속 노출이 예.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저 얘기를 하는 거
2: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휴대폰 없으면 이제 우울증 걸리는 거죠.
1: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이제 내가 문제가 된다고 느끼는 지점 같은 경우는 결국 통제력의 상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0: 데이터 중에 하나가 제가 기사를 본 게 있는데 하루에 이제 보는 그러니까 일상을 하면 24시간인데 잠자는 시간 빼놓고 뭐 한 12시간 잡아가지고 했을 때 6시간 이상 이 쇼폼에 시선이 가 있고 여기에 집중해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거를 보고 이제 중독이다. 심지어 그런 것들 저 일하는 사람들 가끔씩 봤을 때 일을 집중해야 되는데 얘를 보고

0: 보면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당에 갔었는데 서빙을 해야 되는데 서빙을 하면서 얘기를 보고 있다.
1: 그 순간 같아요.
0: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문제가 됐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있구나.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그래서

0: 저는 바로 나왔는데 당신은 비중독 저위험군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2점 나왔습니다.
1: 저는 4점 나왔는데.
0: 시영수님.
2: 아, 제가 제일 높아요. 아, 이런 데에서 나도 1등을 해 먹어야죠.
0: 아니, 근데 이게 약간 나이별인가?
2: 5점입니다. 저.
0: 5점에.
2: 근데 비중독입니다.
0: 아, 근데 그러면 현재 쇼폼 사용이 일상에 무리가 없는 건강한 수준이래요. 지금처럼 균형 잡힌 디지털 생활을 이어가시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AI한테 물어볼게. AI, 너의 생각은 중독의 가장 본질적인 기준은 뭐라고 생각해? 도대체 어디서부터 선 넘었다고 볼 수 있을까?
3: 제가 분석한 수많은 연구와 사례를 종합하면 중독은 얼마나 오래 했는가 보다 멈출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원할 때 그만둘 수 있다면 사용입니다. 그만두고 싶어도 반복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중독에 가까워집니다. 결국 중독의 본질은 시간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는 순간입니다.
2: 그럼?
0: 우리가 얘기했던 게 맞네요. 통제력을 잃는 순간.
1: 그러면 왜 인간의 뇌는 이렇게 쇼폼에 취약한 걸까?
3: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새롭고 짧고 강한 자극을 원합니다.
1: 강한 자극.
3: 쇼폼의 무한 스크롤과 개인화 알고리즘은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즉각적인 보상으로 쾌락물질인 도파민을 뇌에 쏟아붓습니다. 쉽고 빠르게 도파민을 얻을수록 뇌는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중독 회로에 빠지며 결국 현실의 느린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는 이른바 팝콘 브레인 상태가 됩니다. 문해력 저하와 집중력 장애, ADHD 유발이 그 결과물입니다.
2: 사실은 의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게 집착에서 빠진다라고 하는 느낌, 내가 더 두 분보다 알 수도 있어요.
0: 사실은 여기가 더 많이 있어요.
2: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가 이제 다음 게 계속 연달아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쇼츠가 없었죠. 드라마를 이제 봤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다음 거 하다가 새벽 여울 때까지 봐버린 거예요. 밤을 쐬버린 거예요.
0: 밤을 쐬서.
2: 저녁에 보기 시작을 했다가 새벽 여울 때 이제 죽겠는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그냥 멍하니 막 그거 일은 해야 되겠고 막 그때 이제 드라마를 이제 끊고 그때 이후로 드라마를 안 봤어요. 그때 이제 중독적인 상태를 저는 굉장히 깊게 빠진 적이 있죠.
1: 근데 우리 절에서도 기도나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중독되는 경우도 있나요?
0: 제가 알기로는 좀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사례들이 어떤 거냐면 이제 뭔가 고통이 왔을 때 약간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걸 하면 조금 편안해지신대요. 근데 이게 편안해지면서 계속 모든 게 전부다 이런 걸로 이제 마무리 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어요.
1: 모든 게 전부다? 어떤 뜻일까요?
0: 그러니까 고통이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데도 이것만 해가지고 약간 덮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조금 있어요.
2: 실제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저희 은사 선생님을 통해서 연불 기도를 이제 한 적이 있어요. 백일 기도를 하는 기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대체로 기도라는 시간이 그때 당시 제가 요령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경험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기도에 취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약간 멍해지면서,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를 이게 막 몰입해서 보다가 맨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딱 올라오면은 막 짜릿하면서 막 좋은 영화, 진짜 막 이런 영화 봤을 때 감동적인 그런 느낌 확 오잖아요. 와, 짜릿하다, 진짜 좋다, 막 이런 느낌 오잖아요. 근데 기도를 해도 그게 똑같이 와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근데 우리는 불교 내부에서는 그리고 어른 선생님들은 그런 거에 취해서 네가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게 왔을 때 그걸 안 하려고 할 뿐이지 저는 실제로 연불 막 기도를 하고 뭐하고 할 때 하다가 와, 막 엄청 좋은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순간적으로 막 그 몰입됐다가 빠져나오는 그 느낌도 좋고 어느 순간에 하다가 갑자기 막 복받치는 느낌도 오고
0: 그거를 이제 부처님 느낄 때는 환희심 느낀다고

0: 그래서
1: 근데
0: 그 허니심이 왔을 때 되게 다른 느낌하고 비교될 수 없는 느낌이
1: 아,
0: 있대요.
1: 그래요? 아, 그럼 분명히 그게 그때도 엔돌핀이나 도파민 같은 게
2: 작용이
1: 분비가 되는 거네요.
2: 하겠죠.
0: 된다고 그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3: 아. 네. 실제로 종교적 황홀경을 느낄 때의 뇌 스캔 이미지를 보면 약물 중독자가 쾌락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도파민 보상 회로와 거의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0: 결과가 있더라고요. 인간이 느끼는 신성한 초월감은 결국 사랑이나 중독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뇌의 복잡한 보상 작용임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불교적으로 또 말하면 이제 안 하면 불편한가? 불안한가? 약간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나요?
2: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우리가 제가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글을 이제 작성을 했을 때 저도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띄워놓고 있는데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 있잖아요. 이제 내가 더 깊게 사고를 해야 되고 더 이 내용을 오류 없게 전달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이걸 또 꺼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래서 아마 비중도 그쪽으로 나왔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글을 정리하는 정도의 수준? 내가 썼던 내용을 점검하는 수준일 때는 이거를 이제 틀어놓고 이제 음악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뭔가 사고를 깊게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온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는 제가 이거를 끄고 하거든요, 사실은.
0: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2: 네,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우리가 중독이라고 보기 어렵겠지만 만약 이제 내가 이게 없었을 때 그래서 이제 오롯이 이걸 집중하려고 할 때 없으니까 집중이 안 된다.
0: 그렇죠.
2: 만약 이렇게 수준이 제가 가 있었다면은 그러면 저는 중독이었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아 정말 이 실상생활에서 이게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영향을 받고 있구나.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잠을 들려고 하는데 쇼츠를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만약 저는 그 쇼츠를 안 보긴 하거든요. 보면 잠이 깨는 느낌이어가지고 잠이 안 와서
1: 그렇죠. 잠 깨죠.
0: 내가 네. 더 활성화되겠죠.
2: 그래서 안 보고 그냥 자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내가 보는 경우가 이제 많아졌다 습관상. 근데 이제 내가 안 보고 자야지라고 이제 덮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이제 보고 싶다. 아, 안 보니까 잠이 안 오네. 이러면 또 중독이겠죠. 예전에 우리 석과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맥주 한 캔씩 까고 잠드는 게 습관처럼 됐대요. 까면 잠이 잘 오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안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안 먹기 시작을 했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0: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죠.
2: 좀 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거인 거죠. 내가 스스로 통제 가능한 범주 내에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쇼폼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2: AI야, 네가 인간이었다면 너라면 쇼폼을 끊을 수 있을까?
3: 확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인간 평균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면 저 역시 알고리즘 추천을 계속 소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 중독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3: 현재 가장 효과가 검증된 방법은 알림 차단, 스크린 타임 제한, 환경 통제입니다. 그렇다면 스님들이 제안하는 이 지독한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는 진짜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0: 그러네. 처방전인데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끊을 수 있느냐 얘긴데 끊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계속 얘기한 것처럼 조금 벗어나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1: 절제력.
0: 네, 절제력을 키울 수 있는 것들.
2: 사실 도파민은 자연스러운 거라서 그걸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 않나요?
0: 맞아요. 저희 이걸로 한 시간 싸웠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0: 둘이 격렬하게 막 이게 한 시간 싸웠는데
2: 도파민은 그냥 생리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 그 도파민을 발생하는 그 행위가 중독인 거지 도파민의 중독은 그냥 사람은 일반적으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인 거지 그 도파민 중독이란 말은 안 맞는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인 거죠.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난다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어떠한 경향성을 띠는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1: 저는 이제 절제력을 키우는 게 이제 중독에 대한 어떤 좀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두절미하고 명상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포교당을 열어서 이제 제일

0: 먼저 한 일이 선원이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으니까 명상 시간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따를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30분 정도를 기준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30분 정도를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한 주, 두 주 이렇게 익숙해지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그 앉아서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나중에는 그 자세가 익숙해지니까 호흡과 또 어떤 막 떠오르는 망상 그런 것들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또 익숙해지고 그래서 나중에 한 몇 달 정도 지나고 보니까 각자 크게 이렇다 저렇다 생각 없이 그 명상을 해서 심신이 고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문제점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의 문제점 아니면 본인이 오랫동안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상처들 대인관계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자기 반성으로 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불자님들이. 그래서 명상 자체가 지루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몸에 익히고 또 그게 몸에 익어서 편안해지다 보면 나중에 그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힘을 바탕으로 만약에 쇼폼을 본다고 해도 당연히 절제력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명상 자체가 지루한 일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1: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흔들리는 편안함 있잖아요.
2: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0: 아니, 흔들리는데도 편안할 때가 있다.
1: 뭐냐면은 애기들. 애기들은 흔들어줘야 돼. 그래야 이제 그 뭔가 애가 그 과정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막 해먹 이런 거 있을 때 막 그런 거.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게 막 이러고 있으면은 재밌어 좋아 편안해져 이게 오히려 편안해 그쵸? 네. 근데 나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쇼폼이 이제 쇼츠 막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약간 흔들리는 편안함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느껴지는 자극에서 편안함을 이제 내가 찾는 것에 익숙해진다. 이게 더 과해진 경우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는 중독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자를 흔드는 자체에서도 이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때가 오히려 집중력이 향상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러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중독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한가름을 하는 그 지점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편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은데, 이렇게 흔드는 행위도 좋은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편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미 감각적으로 체험을 했잖아요. 그때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되는 거예요.
2: 그럴 수 있죠.
1: 그러니까 결국 나는 두 가지의 경우에서를 이미 편안함을 다 느껴보았기 때문에 반대되는 경험을 했을 때 제거되는 경험이 있었어도 그 가운데에서 편안함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던 게 나한테는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요즘 사회 같은 경우는 정보의 습득량이 굉장히 변화가 빠르고 되게 과다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속에서만 우리가 지금 계속 쾌락이나 자극이나 여기 편안함, 안정감을 오히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체감하고 있지 못했을 때, 소음이 없어졌을 때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죠. 안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반대적 경험, 스님들이 덜 느끼는 경우는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극이 거의 없는 경우를 경험하는 사례가 스님들이 같은 경우는 더욱 자주 있다 보니까 쇼츠를 안 틀어놔도 우리는 불편함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이미 체감을 해버려서 체험을 해버려서 그러면 사람들한테 당신이 어떻게 그 통제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을 한다면 당신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 처해 됐을 때 우리 소위 말하는 템플스테이 같은 게 되겠죠. 당신들이 밖에서 살아갔을 때는 굉장히 사람 인간관계상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즐거운 경우가 있어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템플스테이 오니까 없어. 그 처음에는 이게 어색했는데 한 2, 3일 있어 보니까 너무 좋아. 편안해. 그 순간부터는 템플스테이 더 자주 오게 되고 내가 그 인간관계에서 속박되는 부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난 도움이 된다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소파, 쇼츠나 도파민 이제 짧은 것에 중독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긴 것에 해당하는 경험을 통해서 당신이 즐거움을 편안함을 느끼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이

0: 조금씩 통제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고자극에 관련된 편안함을 당신이 체험을 했다면 저자극에 관련된 체험을 하시는 걸 권장한다. 그게 명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동안 우리가 짧은 것만 많이 봤다면 긴 것을 한번 쭉 참고 봐보는 반복적인 경험을 해보다 보면은 아 내가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조금 그거에 관해서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지 않을까
1: 실제로 이제 지영 선생님 얘기를 제가 이제 조금 더 덧붙이면 명상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이 대부분 슬로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쇼츠나 쇼폼이 고자극이잖아요. 저자극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싱잉볼이나 음악을 통해서 음악 치유나 아니면은 한적한 이렇게 그 산숲이나 이런 데 격기나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고자극에 있는 거를 저자극으로 약간 중화시킨다 아니면 밸런스를 맞춘다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
0: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들도 은연 중에 생각, 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전에 그 노래의 흐름 같은 걸, 이제 음악의 흐름 같은 걸 따라가 보면은 막 꽝꽝 하고 빠밤빠밤 하고 막 춤추고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지 리스닝이라 해가지고 듣기 편안한 거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경향성이 갑자기 강해진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막 그 디스코 같은 노래, 이런 노래만 유행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듣기에 편안한 노래들, 그냥 쉽게 우리가 막 즐거워가지고 몸을 들썩여야만 하는 그런 느낌보다 그냥 편안하게 듣는 그런 음악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대중들 사이에서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당신들도 사실 은연 중에 알고 있지 않을까.
1: 그렇죠.
0: 근데 그러니까... 그것을 확장시켜서 당신의 삶에도 적응을 시키다 보면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1: 결국에는 본인들이 좀 자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희들도 이제 뭐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왜냐면 확실히 스님들은 그런 자극에서 좀 덜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일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자극들이 너무 많으니까 심지어는 제가 이제 아는 것들은 그 요즘에 트렌드라고 해서 인테리어 제가 이제 초임을 보다 보니까 그런 걸 네. 보잖아요. 인테리어에 관련된 기사를 봤는데 지금 인테리어는 대부분 색깔을 쓰는 게 단색을 쓴답니다. 흰색 계열이나 검정색 계열이나 회색 계열. 왜냐? 왜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화려한 거에 집착을 해서 이게 머리가 뇌 쪽이 그런 걸 발달됐다 보니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색깔을 한 색깔로 통일을 하는 디자인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본인들도 이제 알잖아요. 네. 아, 내가 이렇게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걸 인지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명상을 하든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뇌를 쉴 수 있는 그냥 집안에 편안하게 잔잔한 음악을 흘러나게 놔둔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본인이 스스로 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뭔가를 스스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답을 줄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해요.
0: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답을 찾는 게 사실 어려워요. 법륜 스님 이야기나 이런 걸 봐도 답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 획일화된 그 모든 상황에 딱 들어맞는 답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셔. 예전부터 스님들이 이야기하시던 내용들 다 똑같았어요.
1: 그래서 아침에 오면서 이렇게 그걸로 되게 많이 제가 괴롭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해서 계속 해봤거든요. 근데 저도 지영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뭔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를 해서 저게 맞아 저걸 해봐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뭔가 실패하더라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을 때 나에게 가장 맞는 것들을 뭔가 스스로 찾는 분위기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문제는 이제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2: 네네.
1: 그래서 본인도 아마 이게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을 해보고 이게 나에게 맞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본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알아차리 마라 자기를 한번 바라보라 나는 누구인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다
0: 사실 나는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는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쳐다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1: 맨 처음에 얘기했던
0: 물론 이제 중독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너무 과장된 이야기인 거고 나는 중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중독적인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 할게 없어서 또는 이제 그냥.

0: 심하니까 틀어놓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1: 오늘의 깨달음을 불교적 통찰로 정리해 주시지요.
2: 법구경 심의품에 보면 이제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서 본질적으로 지키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욕심만을 따라서 흐르게 되는데 이 마음을 제어하는 일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다. 예,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면 편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법구경 심의품의 이야기인데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이제 중독되어 있다, 내가 지나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도 들어가야 되고 또 그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을 해서 마음이 제어가 될때 그게 무엇보다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이 법국의 심의품 이야기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0: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오늘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첫 시작, 요거라고 하면은 난 알아차림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 소위 뭐 사띠라고 하기도 하고, 직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또는 요즘 우리 표현으로는 알아차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내가 나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 건지에서 알아차려야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만약 이제 내가 쇼츠나 이런 거에 관해서 과하게 의존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먼저 느껴야 되고, 일단 첫 시작은 문제 제기부터고, 내 주변에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아차리고, 보고 있는 와중에는, 내가 정말 이걸 보고 싶어서 보는가? 아니면은, 보는 행위를 하는 게 익숙해서 그냥 보다 보니까 보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당신 스스로를 알아차리다 보면은 변화의 단초가 분명 발견될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3: 제가 현 경전에서 배우고서는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간에 쾌감이 가래를 낳고 가래가 반복될수록 만족은 줄고 집착과 괴로움이 커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딱그 쇼폼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다라는 얘기는 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거를 계속 지키려는 마음들이 일어났을 때 정확히 보고 내가 절제를 할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거는 가능하다라고 부처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의 이럴 때 이제 한번 나의 점검을 한번 해보는 시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부처님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에 5분이라도 나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라고. 지영 스님이 저한테도 뭔가를 스님 뭔가 이게 잘못됐어요 하면 저는 나중에라도 저녁이라도 아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다음날 행동 교정이 조금이라도 달리게 변해지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스님들도 얘기했지만 얼마든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주 내지 않을까요? 그렇기
0: 대체로
3: 때문에.
0: 나는 스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스님, 과해.
3: 맞아요.
0: 잘못됐다가 하잖아. 난 과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3: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아, 내가 좀 과했구나 하라고 돌이켜보고 아, 내가 이제 다음에는 안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보는 게 오늘의 깨달음이지 않을까.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래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깨달음 한 줄평으로 하자면 무한 스크롤보다 무서운 것은 멈추지 못하는 내 마음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괜찮나요?
2: 동의합니다.
0: 동의합니다.
1: 저의 질문에 깊은 지혜로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하바냐 AI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
3: 네, 안녕하셨습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3: 네.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어,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해?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 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부탁.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3일에는 일묵 스님을 모시고 선정과 깨달음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795-4426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0: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낮추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2: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술자 한잔 드시면서 불교팀을 오세요.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0: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자냐?
2: 아니,
1: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1: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1: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8: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0: 실제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1: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0: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1: 네.
0: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밖에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0: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주세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예.
0: 네.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 고가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0: 네.
2: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0: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쵸?
0: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을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뇌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0: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1: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1: 네,
0: 이분도
1: 맞습니다.
0: 그러신 경우 같아요.
1: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이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0: 네.
1: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0: 벗겨졌어.
1: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0: 네.
1: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0: 오.
1: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0: 네.
1: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0: 네.
2: 49년생.
1: 49년생.
0: 49년생이시고
1: 네.
0: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1: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1: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1: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1: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1: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1: 아이고,
2: 번은 자라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1: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1: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1: 안
2: 수술을
1: 아프고,
2: 안 아픈데
1: 네.
2: 이쪽 다리가
1: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1: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1: 이게 이제 수술을
2: 아직
1: 여러 번,
2: 병원에는
1: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1: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0: 가벼운
2: 맞고
0: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0: 상황이고,
2: 빼고
0: 네, 물도 빼고,
1: 네.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1: 네.
2: 저기
1: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1: 맞으셨어요?
2: 번씩 맞는 거
1: 네.
2: 그거 맞고요.
1: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1: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1: 아, 한
0: 네, 한
1: 달은.
0: 달.
2: 네.
1: 한 달은
0: 조금 짧은 것
1: 조금 너무
0: 같아요.
1: 짧은 것 같은데, 이게
2: 네.
1: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 아.
1: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 네.
1: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수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

0: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선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네. 글자는도 아유 그
0: 네.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예.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0: 네.
1: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0: 아,
1: 이번에도
0: 예.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1: 네.
2: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0: 네.
2: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을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0: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0: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2: 그렇죠.
1: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1: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0: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2: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2: 50년 528년.
1: 50년생이시고.
2: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2: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0: 안녕하세요, 어머니.
2: 네네.
0: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2: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0: 아, 네. 혹시
2: 서서 일을 할 때도 네네.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0: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2: 네네.
0: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2: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0: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2: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0: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2: 네.
0: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2: 네네네. 좀 있다가.
0: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2: 네네.
0: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2: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0: 네.
2: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0: 네네네네.
2: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0: 네.
2: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0: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2: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0: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2: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0: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2: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없어서
0: 네.
2: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0: 네.
2: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2: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0: 네네네.
2: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0: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 네.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0: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2: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힘들어하실 때,
1: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2: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수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2: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1: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2: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1: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았지만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예.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0: 네.
1: 67이야.
0: 어허.
2: 60대 후반.
0: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1: 아니요,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1: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0: 어허.
1: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0: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3: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1: 예, 네, 안녕하세요.
3: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1: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영키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주저앉거든요. 네.
3: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1: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아. 걷기가 힘들고.
3: 네네.
1: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3: 네.
1: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네.
1: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3: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1: 예, 예. 그 전에 제가 3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3: 네.
2: 시술을요?
1: 예, 예.
3: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1: 예, 5분도 못 걸어요.
3: 예.
2: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3: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1: 예, 예.
3: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1: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3: 아, 왜 안 하셨어요?
1: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아, 아,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3: 예, 그렇죠.
1: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3: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1: 예.
3: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예.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2: 그러니까요, 네.
1: 예, 예.
3: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1: 예.
3: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예.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1: 예.
3: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예. 좀 찾아가셔서요.
1: 예.
3: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1: 예.
3: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1: 예.
3: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1: 예.
3: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1: 예.
3: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예.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1: 예.
3: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1: 근데 그때 원장님,
3: 네.
1: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아, 수술 없이.
1: 3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3: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3: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1: 예.
3: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오,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0: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1: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2: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인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보각국사 일연 스님의 737주기 추모 다례제를 인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4: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5: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4: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5: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4: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0: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합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

0: 8.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6: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5: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7: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8: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불교 중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유창으로 세상 모든 일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참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탁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경호 스님과 정념 스님이 원로의장 부령 자광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이어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를 방문해 비구니 승가 발전을 위한 종책 제안을 경청했습니다. 한평생 수행과 후학 양성에 매진해온 동화사 전주지 일하당 무공대종사 연결식과 다비식이 엄수됐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문도와 불교계 인사들이 함께해 배웅했습니다. 전국 북한 출신 청년 대학생을 품은 동국대 불교 동아리 무입한 사판이 또 한 번 독도에 발을 디뎠습니다. 건학 120주년, 광복 81주년을 맞아 만세 삼창으로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통 명상부터 현대적인 치유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명상법을 체험할 수 있는 서울국제 명상 엑스포가 열립니다. 개인 치유는 물론 명상의 세계화까지 모색할 예정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태국 불교의 역사와 불교 미술을 조명하는 국제 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스리랑카와의 교류부터 왕권 강화까지 태국의 불교가 뿌리내린 과정을 다각도로 살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운동이 본격적인 막을 올린 가운데 후보 경호 스님과 정념 스님이 원로의장 부령 자광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경호 스님과 정념 스님은 흑색 선전 없는 선거운동을 당부한 원로의장 스님의 뜻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전국 비구니회를 방문해 비구니 승가 발전을 위한 종책 제안을 경청했는데요. 선거 초반 두 후보의 발걸음을 윤호섭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1: 조계종 제30

0: 1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경우 스님과 기호 2번 정념 스님이 지난 14일 종정예하를 예방하고 찾아간 곳은 용인 반야선원입니다. 종단의 어른이자 원로회의를 이끄는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에게 선거에 임하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친근하고 소탈한 모습으로 후보자 스님들을 맞이한 자광 대종사는 불교보다 나은 종교가 없으니 스님들만 잘하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출마한 두 스님 모두 인격이나 품위가 훌륭하다며 어떤 스님이 총무원장이 되든 종단에는 좋은 일이라고 격려했습니다.
1: 그만큼 보는 분들인데 종단을 이끌어가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큰 결심이요, 이게. 그래도 이건 군인은 희생이지. 희생이지, 이게. 희생봉사가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말이요.
0: 이후 자광대종사 예방은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예방을 마친 두 후보자 스님은 흑색 선저 없는 선거운동을 당부한 자광대종사의 뜻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 원로장 스님께서는 종단이 일단 안정되고 화합되게 가기 위해서 이번 선거도 이렇게 공명정대하게 이렇게 불협화음 없이 좋은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덕담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3: 많은 종도들이 이 선거에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거수일투족 모범적인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예정입니다.
0: 경우 스님과 정념 스님은 같은 날 전국 비구니 회관을 함께 찾아 회장 광용 스님과도 환담을 나눴습니다. 비구니회에선 운영위원장 진명 스님을 비롯한 주요 소임자 스님들이 배석해 비구니 권익 강화를 공약으로 발표한 후보자 스님들에게 종책을 제안했습니다. 비구니회는 비구니부 신설 대신 비구니의 총무원 부실장 추가 기용,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비구니 의석수 확대, 각종 위원회 비구니 필수 배정 등을 요청했습니다. 후보자 스님들은 이 같은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중앙종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4: 비구니 스님의 대표된 회장으로서 지지해드리고 또 큰 뜻을 피시고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염원드립니다.
0: 종단의 어른을 찾아 지혜를 구하고 승가 공동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작된 총무원장 선거 레이스. 출마자들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면서 종단의 미래를 책임질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열기도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5: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 정념 스님이 급감하는 출가자와 붕괴 위기의 승가 교육 현실을 정면 진단하고 이를 타개할 쇄신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15일 근대 승가 교육 발상지인 서울 개운사를 찾은 정념 스님은 공사 분쟁과 유치권 행사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경내 현장을 둘러보며 이는 승가 교육 시스템과 관리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님은 1999년 532명에서 2024년 81명으로 85% 감소한 조계종 연간 출가자 수를 짚으며 이를 해결할 네 가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상담부터 행자 밀착 케어까지 종단이 출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출가 천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상담 등 실무 역량을 가르치는 미래형 하이브리드 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묵은 공사 분쟁을 끝내고 개운사 교육 도량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한편 의료와 주거, 노후를 종단이 끝까지 책임지는 전생애 주기 승가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평생 수행과 후학 양성에 매진해온 동화사 전주지 일하당 무공대종사 연결식과 답의식이 엄수됐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은 스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문도와 불교계 인사들이 함께해 배웅했는데요. 연결식과 답의식 현장을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팔공산 동화사에 깊은 슬픔이 내려앉았습니다.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전주지 일하당 무공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의식이 지난 15일 동화사 설법전에서 엄수됐습니다.
7: 대종사님께서 그랬듯이 삼천대천세계의 희망과 행복의 길잡이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종사님의 마지막 길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6: 지난 13일 오후 5시 45분 803 감천사에서 원적에 든 지 사흘 만입니다. 범납 58년 세수 92세. 연결식에는 문도와 불교계 인사, 신도들이 함께해 평생 수행과 교화의 길을 걸어온 무공대종사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7: 아쉬움과 안타까우면 무릇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리에 바른 길을 걷지 못한 것입니다.
8: 금당스는 윤화가 대중을 대신하여 공산의 병풍바위가 내는 호곡소리와 낙동강 대하수가 대도의 눈물로 상가 깊은
9: 어마하게 오늘 잘 모셔야 되는데 이렇게 제대로 못 모시는 것에 대한 참회도 국회에서
10: 아껴주시고 또 제자가 국회 정각회장이 되었다고 자랑스러워하셔서 감사합니다. 큰 스님 죄송합니다.
6: 무공대종사는 조계종 초대종종을 지낸 서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8년 삼위계를, 1969년 통도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습니다. 이후 동아사 주지를 비롯해 능인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불교 발전과 후학 양성에 힘써왔습니다. 2021년에는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수하며 수행과 교화의 길을 이어왔습니다. 생을 마무리하는 순간에도 삶과 죽음을 총월한 수행자로 임종계를 통해 후학들에게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11: 참선을 일상 중에 잘 지어 갈 것 같으면 내생이 편안하고 죽음이 와도 편안하여 모든 공포심이 없어지고 맑은 정신으로 그러니 우리가 항상 밝은 지혜를 닦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6: 연결식에 이어 거행된 답이식. 그 아봉에 불이 붙고 마침내 불길이 타오르자 스승으로 모시고 가르침을 따랐던 사부대중은 이제는 다시 뵐 수 없다는 슬픔에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는 이들의 눈가에는 아쉬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문도와 불자들은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스님의 곁을 지키며 합장하고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7: 스님, 이제 마지막 저희들이 스님한테 보내는 인사입니까? 너무나 애들 품고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6: 한평생 수행과 포교, 후학 양성에 헌신했던 일하당 무공 대종사. 스님이 남긴 임종계처럼 붉은 노을은 지고 봉황은 북녘으로 날아갔지만 스님의 가르침은 남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5: 전국 북한 출신 청년 대학생을 품은 조계종립 동국대 불교 동아리 무입한사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한 번 독도에 발을 디뎠습니다. 건학 120주년, 광복 81주년을 맞아 광복의 기쁨을 만끽하는 만세 삼창으로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배소열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12: 반짝이는 윤슬, 좌우로 출렁이는 거친 파도를 가르며 울릉도에서 약 2시간. 우리 땅 독도를 지키는 독도 경비대원들이 절도 있는 경례와 함께 태극기를 활짝 펼쳐 환영 인사를 전합니다. 광복절인 지난 15일 북한 출신 대학생으로 이뤄진 불교 동아리 무입한 사판이 우리 땅 독도에 당당히 발을 디뎠습니다. 일제의 침탈에서 해방된 그날을 그려보며 다 함께 만세 삼창을 외칩니다.
13: 8.15! 만세!
12: 동국대를 비롯해 서울대와 송실대 등 전국 18개 북한 출신 대학생들로 지난해 9월 창단한 불교 동아리 무입한 사판. 북에 있었다면 절대 마주할 수 없었던 독도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한 번 마주한 순간 그 감격과 환희는 두 배가 됐습니다.
14: 여전히 뜻깊어서 벅차고요. 특히 올해는 8월 15일을 기점으로 왔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 이제 임원진이었기 때문에 1년 동안 동아리가 잘 돼가고 있어서 너무 의미 깊고 또 그 결실로 올해 다시 오게 돼서 더 의미 깊은 것 같아요.
12: 지난해는 북한 출신 학생들만 독도를 찾았다면 올해는 예술대와 약학대 등 6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임원진도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포항에서 울릉도로 향하는 선상에서 북한의 군생활을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서울에서 독도로 향하는 여정에서 친구이자 도반이 됐습니다.
15: 불교 회장으로서 여기를 와봤다는 것 자체가 감회가 새롭고요. 학교에서도 그 북한 친구들이랑 만날 날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만나게 돼가지고 제가 몰랐던 그들에 대한 이야기나 약간 좀 거리감이 확 줄었다고 생각을 해요.
12: 3년 전 북한 출신 재학생들과 인연을 맺으며 남북의 평화와 화합의 원력을 세운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부모를 두고 남쪽으로 향하는 상향식 탈북이 늘어나는 가운데 동국대뿐만이 아닌 전국 북한 출신 대학생들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16: 좀 더 많은 또 테마가 또 테마와 함께 학생들이 정말로 평화가 뭔지 남북 통일에 대한 염원이 뭔지를 함께 연구하는 그런 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17: 평화가 인생의 행복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평화가 있는 곳 그런 곳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설계하고
12: 광복 81주년이자 동국대 건학 120주년을 맞아 다시 찾은 독도. 81년 전 되찾은 우리 땅 위에 남과 북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나란히 서서 또 다른 평화의 미래를 그렸습니다.
18: 8.15 광복의 기쁨을 우리 땅 독도에서 재현한 동국인들은 만세삼창으로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부처님 가르침 아래 진정한 평화와 화합이 이뤄지길 서원했습니다. 울릉도에서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5: 현대사회의 정신건강 위기가 커지면서 마음의 평온을 위한 명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통 명상부터 현대적인 치유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명상법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부스가 열리는데요. 개인의 치유는 물론 명상의 세계화까지 모색할 예정입니다. 양육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현대사회의 정신건강 위기를 극복하고 개인의 치유를 넘어 사회적 연대와 평화를 모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명상축제가 문을 엽니다. 동국대가 주최하고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체험부스가 오는 8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 세택에서 운영됩니다. 종학연구소는 이번 엑스포의 핵심 프로그램인 명상체험부스와 세계명상부스의 세부 운영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 작년에 처음으로 세택에서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거기서 체험을 하고 선학과를 이렇게 그 신입생 면접에서 이쪽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순환 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행사입니다.
21: 디지털화, 자동화, 초개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정신적 웰빙과 자기 돌봄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 올해로 7회를 맞이해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이번 엑스포의 관전 포인트는 전 세계 각국의 정통 명상 수행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세계 명상 부스와 대중적인 명상 치유 중심의 명상 체험 부스의 융합입니다. 세계 명상 부스에서는 국경과 종교를 초월한 글로벌 명상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한국과 일본, 태국과 캐나다 등 11개국 명상법이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말차 다도와 마음 챙김을 결합한 한말차 마음 챙김 명상을 비롯해 싱잉볼 소리 명상, 만다라 미술 치료, 감각 차단 사일런트 명상, 뉴로 하모니 뇌과학 명상, 아로마 명상 등 24개 명상 체험 부스는 현대인들이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최신 명상 트렌드로 채워집니다.
20: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힘들고 그럴 때에 명상을 통해서 힐링을 하고 또 명상법을 배워서 실생활에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9: 행사 첫날인 22일에는 선예술공연단체 비천과 법고보존의 김혜진 상임이사가 선보이는 수냐타 치유의 소리 개막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통 명상부터 현대 치유 명상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번 명상 엑스포. 지친 일상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5: 국립중앙박물관이 특별전과 연계해 태국 불교의 역사와 불교 미술을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스리랑카와의 교류부터 왕권 강화 역할까지 태국 사회에 불교가 깊이 뿌리내린 과정을 다각도로 살폈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22: 국민 90% 이상이 불자인 나라 태국. 불교가 어떻게 태국 사회에 뿌리내리고 지금까지 정치와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됐을까. 국립중앙박물관이 특별전 어메이징 타일랜드와 연계해 태국 불교의 역사와 불교 미술을 살펴보는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황순일 동국대 교수는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를 잇는 해상교역과 승가교류 등을 통해 형성된 불교 네트워크가 태국 불교 발전의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님들의 교류뿐 아니라 경전과 불상 등이 오간 랑깐 불교 네트워크를 통해 전해진 상좌부 불교가 태국의 정치와 문화적 환경 속에서 새롭게 재해석됐다는 겁니다.
1: 스님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정보를 얻고 스님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국가와 연결되고 스님들을 통해서 다른

0: 이어졌습니다. 수코타이에서는 테라와다가 왕건의 이념적 기반으로 통합됐고 아유타야에서는 불교 기관이 국가의 행정 이념 구조 속에 더 많이 제도화됐습니다. 방콕 시대에는 1902년 승가법 등 승가 개혁과 중앙집권화가 진행되면서 불교가 근대 국가 체제와 더욱 긴밀하게 결합했습니다.
1: 수코타이에서 아유타야 그리고 톰부리와 방콕에 이르기까지 후대 왕국들은 변화하는 왕권, 통치, 국가 형식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 스리랑카 수계 개통, 승가 개혁, 불교 왕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0: 학술 대회에 강희정 서강대 동아연구소장을 비롯해 태국과 미국,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들도 참여해 태국의 미륵 신앙과 왕권 이념, 에메랄드 불상과 태국 불교 건축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2: 다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알아가고 그들과의 문화적 교류를 증진하는 그런 계기로 마련했습니다. 부디 이 자리가 우리 태국 미술, 불교 미술을 이해하고 우리의 불교 문화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감사합니다.
0: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태국 불교와 불교 미술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이해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제주 선덕사가 빛나는 사경의 길 김경호 사경장 특별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4일 보현월 문화원에서 열린 강연은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으로 선덕사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청과 제주도, BTN 제주 운영위원회가 후원했습니다. 국가무형유산 김경호 사경장은 사경은 부처님법을 모시는 깊은 수행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사경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보현월 문화원 최영범 원장은 사경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에 동참한 모든 사부대중께 감사를 전했습니다. 긴 연휴로 쉬어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태풍으로 인한 강한 바람과 함께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시설물이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17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 신흥사

전법 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

후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질문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시절 인연임을 알고는 있지만 이별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별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잖아요. 이게 모든 질문의 패턴이 이와 이렇게 비슷해요. 불교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하는 해결 방식을 주죠. 답을 줘요. 떠나간 사람은 또 다른 사람으로 잊혀지는 거야 이러면서 딴 사람 만나봐. 오래 붙잡으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잊어 한다고 잊어지나요? 잊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이러면 되고 저러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뭐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려야 되는 것처럼, 이 문제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 방법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해결 방법 하나를 주는 것이 이제 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출세간법의 이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공부는 방편으로, 불교에서도 이제 유의법으로서의 방편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방편이고, 무의로서 하되 함의 없이 하는,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중도적인

0: 방법?
1: 이것을 설화하는 게 불교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인생에 펼쳐지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괴로운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모든 해결 방식이 다 똑같거든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으로 그거를 문제라고 해석하고 문제로 삼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해석하는 내 마음의 분별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통제하고 조작하는 방식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죠. 그럼 회광반조해서 돌이켜서 자기 마음을 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요? 나를 떠나갔어요? 그게 괴로운 일인지 즐거운 일인지 알수 있을까요? 뭔 몰라요. 알수 없어요. 이 사람이 떠나갔기 때문에 나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이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근데 마침 떠나가주는 바람에 참으로 고맙다 할 수도 있죠, 어쩌면. 나는 이 사람과 헤어진 인연이 생겼잖아요. 인연 따라 만났다가 인연 따라 헤어졌잖아요. 그건 인연의 일이에요. 좋고 나쁜 일이 아니에요. 벌어져야 할 일이 벌어졌고, 인연이 모일 때가 되니까 인연 생기해서 모였고, 인연이 다해서 흩어질 때가 되니까 인연 따라 흩어진 것뿐이에요. 인연생, 인연멸.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 모든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그건 그냥 법이에요, 법. 연기법으로서 인연 따라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벌어질 일이 벌어졌고 소멸되어야 할때 소멸되었을 뿐이에요. 그건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은 무아, 고정된 자아가 없고 무소득, 얻되 얻는 바가 없고 무분별, 분별할 바가 없어요. 연생 무생, 생겨났는데 생겨난 바가 없어요. 의미도 뜻도 없어요. 평등해요.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그냥 다 평등해요.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이렇게 생겨난 건 좋은 거고 저렇게 생겨난 건 나쁜 거야. 그런 게 없어요.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들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파도가 어느 파도는 좋고 어느 파도는 나쁜가요? 다 똑같은 바다일 뿐이에요. 모든 파도는 평등하게 바다일 뿐이에요. 그와 같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좋다거나 나쁜 뭐가 없고, 크거나 작거나, 잘나거나 못났거나, 그런 의미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무분별심으로 보면, 분별하지 않는 마음, 그걸 반야지혜라 하죠. 무분별심, 반야지혜로 보면, 그건 좋거나 나쁜 일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에 아무 문제 없는, 그래서 연기법으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은 무소유, 무소득이고 무분별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중생은 그걸 자기 생각으로, 자기 분별심으로, 자기가 살아온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온갖 생각들, 즉 업식, 업습을 가지고 자기 업장대로 현실을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좋은 일이다, 저건 나쁜 일이다. 이런 일이 없으니까 나는 괴롭다. 저 사람은 저런 일이 있으니까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끼고. 그건 다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인 거예요. 생각은 계속 그런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즉, 우리 삶에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벌어진 게 아니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고,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실상밖에 없어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본다면, 정견에서 본다면, 지관으로 본다면, 멈추고 본다면, 분별을 멈추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수 있으면 삶은 그냥 모였다 흩어질 뿐이에요. 인연따라 생겨났다가 인연따라 사라질 뿐이에요.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즉 만나보고 헤어져보고 이 경험은 좋은 경험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지금 만났다 헤어진 경험을 했잖아요. 이건 있는 그대로일 뿐 좋거나 나쁜 경험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생각이 나서 가지고 나는 실패, 절망, 사랑에 실패했다, 괴롭다, 죽고 싶다. 이 사람 아니면 난못 산다. 온갖 의미 부여를 하니까 그 생각이 만들어 놓은 괴로움이 나를 집어삼키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 본래 아무 의미도 뜻도 없어. 있는 그대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제가 이해를 쉽게 하느라고 왜 있는 그대로인지를 설명하느라고 말로 설명한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현실이 이렇게 펼쳐졌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이걸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생각은. 왜? 생각 속에는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면 문제가 생겨난 게 아니거든요. 아주 자연스러운 삶이 펼쳐진 거예요. 모였다 흩어지는, 사랑했다가 이별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주 삶의 경험이 생긴 거죠.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이런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지혜롭게 깨어나잖아요. 점점 지혜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이나 괴로움은 전혀 생겨난 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기 생각의 업습 때문에 그 사람을 집착했던 탐진치 삼독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괴로움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 자승자박이죠. 자기가 괴로움으로 해석하고 집착으로 해석했던 게 무너지니까 괴롭다고 해석을 해서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의미 부여를 하고 이 사람과 헤어질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 때문에 자기가 괴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만든 문제를 또 다른 생각으로 풀려고 그래요.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어떤 거짓말을 한 번에 해가지고 뭔가 들켰어요? 그러면 그 거짓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그때 한번 욕먹더라도 깔끔하게 끝나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을 덮으려고 거짓말 안한 것처럼 하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가지고 또 핑계대고 또 핑계대고 하면 어때요? 거짓말을 딱 덮은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럼 내 인정 이해할게 하고 해결된 것 같은데 거짓말이 두 개가 생긴 더 늘어난 거죠. 나중에 그게 또 꼬이고 또 꼬이면 세 개, 네 개, 다섯 개씩 거짓말을 계속하게 돼요. 문제를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면, 분별심을 분별로 해결하려고 하면, 임시적으로 덮어놓은 것 같지만, 그건 진정한 해결책이 될수 없어요. 거짓말했으면, 자기가 거짓말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깔끔하게 인정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 거짓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얼마나 깔끔해요.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하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괴로워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자기를 속여요. 이걸 덮으려고. 이럴 수도 있어요.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안 힘들어, 안 힘들어. 쟤 별로였어. 생각해보니까 별로야. 쟤 저러다가 나쁜 놈 만나가지고 진짜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다든지 쟤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복수할 거야 이런다든지 자꾸 또 다른 생각으로 자기를 힘들어 죽겠는데 안 힘들어 괜찮아. 야 저런 애하고 헤어졌다고 힘들어하지 마 이러면서 자기를 막 속이면서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막 애쓴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요. 깔끔하게 인정하면 되죠.
그리고 감당하면 되죠. 왜?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즉, 자기가 만든 문제를, 그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럼 그거를 감당하면 해결되는데, 자기가 물을 쏟았잖아요? 그러면 물 쏟은 일이 없어지길 바래요. 가능합니까? 인간고의 세계에서? 불가능해요. 물 쏟았으면 인정하고 빨리 닦으면 돼요. 물 쏟은 거 생각하니까 예전에 우리 저 전방에 부대 있을 때요, 군법당 있을 때 신도님들이, 보살님들이 너무 오래된 냄비 막 이런 걸 보시고서는 어떤 분이 이제 절에 아주 정말 좋은 냄비를 이렇게 딱 선물해 주셨어요. 이게 약간 유리 같은, 아니 유리가 아니라 뭐 이게 철로 된게 아니고 이게 뭐라 하나? 뭐 하여간 좋은 재질이래요. 친환경 아주 좋은 재질이 너무 예쁜 그 냄비를, 그것도 옛날에는 뜨거워가지고 라면이라도 하나 끓이면 뜨거워서 이거 가지고 옆에 이렇게 걸레 가지고 옆에 들고 왔다가 옮겼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딱 이거는 뜨겁지도 않은, 라면 먹고 나서도 달랑 들어서 갖다 놓으면 되는 너무 좋은 걸딱 사주셨어요. 그래서 군종병 친구하고 저하고 너무 신이 나서 너무 재밌게 썼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달랑 들고 퍽 놓쳐가지고 팍싹 깨져버렸어요. 그럼 어쩌겠어요? 맞아야죠. 매를 맞아야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야, 우리 둘이 같이 했으니까 같이 가서 사죄를 하자. 그래서 오셨을 때 오셔서 차 한잔 드시라고. 차 한잔 드시면서 저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뭐 큰일 난 것처럼. 사실은 그걸 깨먹었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스님, 그게 어디서 산지 아는데 우리가 몰래 사다가 놓을까요?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뭐 그것도 좀 방법이긴 한데, 일단 있는 그대로 인정은 하자.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매를 맞을 건 맞아야 돼요. 인간부의 세계에서는 아예 매를 안 맞겠다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매를 벌었기 때문에 매를 번건 맞아야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 해결하려는 사람이 매를 안 맞으려고 하면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거는. 어떤 분이 자식 성적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간단한데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간단하냐고 하면서 막, 그래서 보살님이 자식 성적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돼요. 좋은 대학 보내겠다는 집착을 버리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스님, 저에게 좋은 대학 안 가도 된다라는 그런 말 하려면 아예 답을 하지도 마시고,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도 마시고, 누가 괴로움 없애달라 그랬지 그런 얘기 듣자고 왔어요?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자식 안 좋은 대학 가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 따위는 하지도 마시고, 저 괴로움만 해결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자식은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공부 못하면 공부 못하는 과보를 받는 거죠. 성적 안 좋은 걸 감당해야죠. 그걸 어떻게 그걸 해결해줘요. 그 감당하는 거 이외에. 인과 응보잖아요. 인과가 있으면 응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받으려고 하고 야매로 다른 쪽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죠. 즉, 헤어졌잖아요. 헤어지면 헤어진다는 인연 따라 마음에서 괴로움이 올라와요. 이 괴로움이 올라오는 걸 인정 안 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빨리 해결하고 싶고, 감당이 안 되는 괴로움이 싫어요. 이게 취사간택심이에요. 도망치고 싶거나 다른 걸로 바꾸고 싶거나 하는 마음.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괴로움을 촉발시켜요. 아주 간단해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안 괴로운 척하지 않고 나 괴로워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나 괴로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로워해야죠. 그게 유의조작이 아닌 무의행이에요. 무의행. 이걸 괴로우니까 뭘 애써가지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지관, 분별심, 생각, 판단, 분별을 멈추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과 하나 되는 거예요. 괴로우면 괴로움과 하나 돼서 충분히 괴로워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닌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이미 그게 와 있잖아요. 그걸 왜 거부하려는 마음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들어요? 그럼 100% 괴로워하면 돼요. 혼자 스스로 막 울면서 우는 내가 찌질해 보여가지고 울면서도 안 울려고 막 기를 쓰면서 찔끔찔끔 울고 이러면 안 돼요. 그 펑펑 울면 돼요, 혼자서. 그럼 되지 않아요? 울고 싶을 때 이렇게 안 울려고 막 애쓰면 안 돼요. 울고 싶을 땐 마음껏 펑펑 울고, 욕하고 싶을 땐그 사람 없을 때 혼자서. 그 어디 저 어느 스님은 그러대요. 욕하고 싶을 때 그걸 억지로 참지 마라. 근데 남들에게 욕하면 그 사람 괴롭고, 꼭 참으면 내가 괴롭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집에서 장롱문을 열고 머리를 이불에다가 파묻고 하고 싶은 욕을 다 해라. 이런 식의 방편의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좋은 방편이 될수 있겠죠. 그 지금 일어나는 이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는 거예요.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게 빨리 지나가요. 올라온 업장은 빨리 해결돼야 사라지거든요. 그거를 발산시켜야 돼요. 지금 발산되기 위해서 올라왔으니까. 억지로 억누르려고 하면 더 크게 괴로워질 수밖에 없죠. 다른 문제도 똑같아요. 어떤 힘든 게 왔어도 그걸 아닌 척 하려고 애쓰면 자꾸 거짓말을 더하게 돼요. 자식이 예를 들어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친구 만났는데 공부를 자꾸 얘기가 해요. 자꾸 피하려고 하고, 자꾸 말 돌리고, 자꾸 어느 정도는 해. 뭐, 한다든지,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핑계 대지 말고, 나 닮아서 못해.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나 닮아서 공부 못하나 봐.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예 더 이상 안 끝낸다니까요. 그리고 간단해요. 그러고 나면 오히려 조금만 잘해도 남들이 더 크게 칭찬, 야, 너 못한다 그랬잖아. 이만큼만 하네. 그러면서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기죠. 힘들 때 있잖아요. 최악을 생각하면, 제로를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괴로울 게 없어요. 이게 나에게 가져다 줄수 있는 최악은 뭘까? 지금 그거라고 생각해 보자. 더 이상 괴로울 수가 없잖아요.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남았잖아요. 그게 어딘가에 막 과도하게 집착이 있을 때, 잘하고 싶을 때, 그 집착을 도저히 놓지 못할 때, 차라리 이것이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이 뭘까를 생각해서 나는 지금 그 상태다 하고 확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좋아요. 친구한테도 자꾸 뭐 숨기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것보다 더 최악이 있는 상태를 그냥 확 얘기를 해버리고, 난 못났다, 나 능력 없다, 괜히 잘난 척하려고 애쓰지 말고, 난 못났다 하고 인정을 딱 해버리면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다 같이 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조금만 잘해도 그때부터 이제 칭찬받아요. 야, 저 사람 자기가 할줄 아는 거 없다고 그렇게 못났다고 하더니만 다 잘하네 이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눈에서 제로였거든요.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기대를 안 해요. 기대를 안 했는데 조금 잘하잖아요. 그러면 칭찬을 받아요. 근데 괜히 자기 잘난 척 하려고 남들 앞에서 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난 어느 학교 나왔고 뭐난 뭐도 잘했고 뭐 어디 가서 뭐까지 해본 사람이야. 이래놓으면 기대가 커요. 그러나 잘했는데도 욕먹는다니까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과장하려 하지 않고, 집착하려 하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 속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못났다고 하면 남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생각 속에서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세상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인정하고 나면 안 그래요. 오히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헤어져서 괴롭다? 인정하면 돼요. 아프다? 아프면 돼요. 눈물 나온다? 눈물 흘리면 돼요. 외롭다? 외로워하면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다? 슬퍼하면 돼요. 충분히 슬퍼하면서 충분히 인정하고서 하루 종일 집안에 앉아서 펑펑 운 사람은 그 다음날 멀쩡하게 일어나서 자기를 할수 있어요. 근데 아닌 척하면 그게 오래 가요. 그 후유증이. 더 자기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요. 아닌 척 하는 게. 남들 앞에서 자꾸 연기를 해야 돼요. 안 슬픈 척, 쿨한 척.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일주단경 보겠습니다. 오늘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방변비구가 육조 스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방변이라는 스님은 진흙을 가지고 뭐 이렇게 조각하든, 뭐 사람 모양, 동상 같은 거 이를테면, 뭐 그런 거 조각하든, 그 조각가 뭐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 방변이라는 스님이 육조 스님을 찾아와서 이제 법을 묻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이 그대는 무슨 일을 잘하는가 하고 물었더니 방변이 저는 진흙으로, 모양을 잘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사가 정색을 하면서, 정색을 했다. 이 말이 뭐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공부하러 나한테 찾아왔으니까 공부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한 거예요. 이 사람 지금 공부가 얼만큼 돼 있는지. 그러니까 모양을 빚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 모양을 한번 빚어봐라.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방변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며칠 동안 흙으로 육조 해능대사의 모습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7촌 정도가 되었고 그 묘한 솜씨가 몹시 뛰어났다. 만든 것을 대사에게 보여드리니 대사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진흙으로 육조 스님의 모양을 진짜 만든 거예요. 이게 동상처럼 육조 스님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대는 진흙으로 만든 모습의 성질은 잘 알지만 불성은 알지 못하는구나. 또본 거예요. 공부, 지금 불교에서는 스승을 찾아온 제자가 있으면 뭐를 물으러 온 거겠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진실이 뭔지, 진리가 무엇인지, 법이 무엇인지, 그거 물으러 온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법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법을 아는지를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정색까지 하면서 눈을 딱 쳐다보고는 나를 한번 빚어봐. 그 말을 듣고 탁 알아채야죠. 그러면 이미 빚었습니다 하든지. 그 자리에서 이미 빚었죠. 이 육조 스님의 모양을 빚어야, 그 모양의 얘기를 하겠냔 말이에요, 스승이. 모양 아닌 범소유상 계시허망인 모든 상이 있는 만 모든 것은 계시허망, 허망하다. 상이 상인이 아닌 줄 알면 바로 진리, 열애를 보리라. 상으로 내 모양을 빚으라는 얘기를 했겠느냐 말이죠. 진짜 내 모양, 육신의 내 모양을 빚으라는 말이 아니라 모양 아닌 나의 참된 성품, 참된 법신, 참된 불성, 이거 한번 빚어봐라 이렇게 한 소리죠. 그럼 참된 법신, 참된 불성은 이미 언제나 늘 완전하게 빚어져 있지 않나요? 이 산화대지, 현진강 산화대지 전체의 모습으로 육조의 법신의 불성의 모습을 이렇게 빚는 거예요. 저렇게 비가 오고 있고 바람이 불면서 숲이 스런스런 움직이는 저 모습으로 육조의 모습을 이미 빚어버린 거예요. 그 모든 모양이 전부 이 법신의 모양 아닌 것이 없어요. 불이법이에요. 색즉시 공이고 공즉시 색이죠. 모든 색이 곧 공의 모양이고 모든 곡이 곧 공이 곧 색이에요. 색에서 공을 보고 공에서 색을 봐요. 그렇게 빚는 거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육신의 육조의 법신의 모양을 빚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 이 공부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공부예요. 본래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 모양은, 어느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모양은, 그건 진짜 육조의 모양이 아니죠.
그것을 빚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건 진짜

법신을 빚는 게 아니에요. 눈 깜빡할 시간도 필요하지 않게 이미 본래부터 본유, 금유라고 해서 본래 있던 게 지금도 있는, 늘 있던 이 모양을 빚는 것이 진짜 빚는 거죠. 그런데 며칠 동안 그 고생을 해서 육조 스님의 모양을 진짜 빚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껄껄껄 하고 웃으면서 왜냐하면 전부 다 이런 제자들이 주로 찾아오겠죠. 법신에 대해서 이게 감을 못 잡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야, 너가 지금 아직 공부 시작도 못하고 있는 친구구나.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막 온 제자한테 공부를 한 1년, 2년 가르쳤는데 아직도 그 짓 하고 있으면 살과 방으로 그냥 소리를 뻑 지를 수도 있고 한 대 때릴 수도 있고 혼을 내야죠. 근데 이제 막 왔잖아요. 이제 막 와가지고 첫 번째 숙제를 냈는데 이 모양으로 해가지고 오니까 껄껄 웃으면서 너가 진흙으로 만든 모양의 성질은 잘 알지만 이 불성은 모르는구나. 네가 육신은 빚을 줄 알지만 법신은 빚을 줄 모르는구나. 이 한마디를 화두처럼 던져준 거예요. 그렇게 던져주고 나서 대사께서 방변에 이마를 어루만지면서 그래 수고했어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대는 영원토록 인천의 복전이 되거라 이렇게 축원을 해주는 거예요. 제자의 미흡함을 보고서 이제 막 온 제자가 아 그래도 이 아직 법에 대한 안목이 없는 입장에서 그래도 이 공부를 하겠다고 여기까지 찾아온 게 얼마나 기특해요. 이제 초심자인데. 그러니 초심자에게는 아이 선사 스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과 방이라고 해서 막 그냥 질문했는데 답변 못하면 그냥 죽비로 갔다가 맨날 때리기나 하고 소리나 뻑 지르고 혼내고 이러는 게 선사가 늘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연 따라 그 사람의 근기 따라 대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낙제점을 맞았단 말이에요. 낙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알겠다. 너 공부가 이만큼이구나. 이제부터 인천의 복전이 되기 위해서 사람과 하늘 세계 일체 모든 존재들의 복전, 참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봐라. 여기서 불퇴전하는 그런 공부를 해보도록 해라 하고 인천의 복전이 되라고 그냥 웃으면서 축원을 해주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보면요. 와륜선사라는 이제 부분이에요. 어떤 스님이 와륜선사의 개송을 말했다. 와륜에게는 솜씨가 있어서 능히 온갖 생각을 잘 끊고 경계를 대함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깨달음이 나날이 자라는구나 하고 와륜 선사가 이런 개송을 읊은 거죠. 근데 이 개송을 듣고 육조 스님이 말씀하셨다. 이 개송은 아직 마음을 밝히지 못했구나. 만약 그것에 의지해서 수행한다면 번뇌만 더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이런 비슷한 유의 조작의 수행을 이야기하는 개송을 듣고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육조 스님이 그래 너희들 이 개송에 의지해서 공부하면 아마 신수 스님의 개송이었을까요? 신수 스님의 개송을 보고 신수 스님이 대중 스님들의 교수사였단 말이에요. 선생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수 스님을 대놓고 무시하면 신수 스님의 입장이 난처해지잖아요. 그리고 대중 스님들의 존경을 한 번에 받는 스님인데 그분을 너무 까내려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입장을 고려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신수 스님의 개송이 이런 개송이었단 말이에요. 유의 조작의 방편의 공부, 갈고 닦는 수행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점잖게 얘기를 했어요. 이 개송에 의지해서 수행하면 그래도 공부에 공덕이 생길 것이고, 뭐, 그래도 이제 악도는 면할 어떤 공부에 공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유의 조작의 공부를 하면 악도는 면하죠, 당연히. 나쁜 길을 면하죠. 왜 인간부의 세계에서 나쁜 짓안 하면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세계로 가니까. 악한 행보다는 공부하는 행, 수행, 이런 걸 하면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공덕이 있죠. 틀린 말은 아니죠. 즉, 세간의 관점에서, 아, 세간에서의 공덕은 있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틀린 말은 할수 없고, 그렇다고 이 스님을 너무

완전히 그 무시하는 말을 해도 좀안 되는 입장에서는 이 개종의 의지에서 공부하면 그래도 악도를 면하면서 좋은 공부길로 나아갈 수 있으니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보세요. 와륜 선사가 그 신수심의 개송과 비슷한 개송을 읊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제 모르긴 해도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스님들이 와륜 스님이 됐든 이 스님들이 조금 공부 근기가 좀 높았겠죠. 공부가 근기가 좀 올라오는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확실하게 깨뜨려주는 타사 현정에 잘못된 것을 완전히 깨주는 방편이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기가 올라온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줄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우선 와륜 선사의 개송이 뭐냐면 와륜에게는 솜씨가 있다. 그 당시 수많은 스님들은 뭐를 솜씨라고 했느냐면 이 공부를 잘한다 이 소리예요. 솜씨 있다 이건. 수행에 솜씨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능히 불교에서 무심 이러잖아요. 마음 분별심을 깨뜨려야 된다. 분별심을 없애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의 낙처를 모르는 사람은 능히 온갖 생각을 잘 끊는 것을 수행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륜 선사는 참선을 하든 뭐를 하든 자기 생각을 잘 끊어 없애는 걸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죠. 아주 수행에 솜씨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륜은 솜씨가 있어서 능히 온갖 생각을 잘 끊고 경계를 대함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놀랍지 않아요? 얼마나 솜씨가 좋아요. 경계를 대함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거는 솜씨가, 이게 진짜라면 진짜 솜씨가 좋은 거긴 한데, 이거는 솜씨가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지네들끼리 솜씨가 좋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럴 수가 없거든요.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랬다 하더라도 이걸 유의조작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건 솜씨 좋은 게 아니에요. 공연한 쓸데없는 짓을 한 거지. 이말 따르면 어때요? 경계를 대함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깨달음이 나날이 자라는구나 이랬어요. 옛날에 스님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을 이런 걸 수행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온갖 생각을 잘 끊어 없애고 분별심을 바로바로 끊고 경계에서 마음이 일어날 때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깨달음이 자라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솜씨 있는 수행자인 줄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해, 경계를 대함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너가 여러분한테 사기를 치고 욕을 했어요. 근데도 화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 나를 한대 때리고 갔는데도 허허 하고 웃어요. 아무 마음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기를 쳐도 괜찮고. 그게 솜씨 좋은 걸까요? 그게 공부 잘하는 걸까요? 경계에 따라서 누가 나한테 사기를 치면 똑부러지게 혼을 내야죠. 사기 못 치게 해야죠. 내가 그런 호구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남들에게도 절대 이런 짓을 하지 말도록 온갖 방편을 써서 이끌어야죠. 화를 낼땐 화를 내야죠. 화안 내는 게 공부 아니에요? 이거 불교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화를 안 내는 게 불교다. 탐진치 삼독의 소멸이 불교다. 열반이다. 이러니까 탐심, 진심. 탐심, 욕심 하나도 없고, 진심, 화 하나도 안 내고, 그게 수행인 줄 알아요. 그게 솜씨 있는 수행자인 줄 알아요. 그게 깨달음이 자라는 건줄 알아요. 그거는 뭔줄 아세요? 그건 깨달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수행한다면 번뇌만 더할 것이다. 그렇게 수행하면 번뇌만 더해요. 욕심을 절대 일으키지 않아야 수행자고, 화를 절대 일으키지 않아야 수행자다.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항상 여여해야만 수행자다. 그 공부 잘못하는 거예요. 번뇌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런 돌 같은 무정물 같은 게 되려고 우리가 수행하는 걸까요? 그 돌은 해탈해 맞췄겠네요. 그러면 탐진치 삼독이 아예 없으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도인이에요. 배가 고파요. 오랫동안 뭐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럼 먹고 싶죠, 뭔가를.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근데 예를 들어 그걸 탐심이라고 생각해서 안 먹어야 되겠어요?

0: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혼도 내주고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한 일을 하면 화도 내야죠. 그게 지혜로운 삶이죠. 그런 생각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공부는 왜 번뇌만 더한다고 했느냐면 그걸 공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도 깔끔해지지가 않아요, 공부가. 결국에는 탐심도 일어나고 진심도 일어나요. 그러면 나중에, 야, 내가 5년 동안 탐심이 안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경계가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 조용히 수행해 보세요. 탐심이 일어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경계가 평화로우니까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공부가 잘 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탐심도 일어나지 않고 진심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사람들 사이에 또 와서 부딪혀 살아보세요. 그럼 탐심도 일어나고 진심도 일어나죠. 그럼 본인 스스로가 나는 공부 잘된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잘된게 아니었네 하고 실망할 거 아니에요. 100% 그런다니까요, 100%.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게 공부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공부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냐? 탐진치 삼독을 소멸하라는 말은 탐진치 삼독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데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는 공부거든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공부지 마음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 일어난 마음에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 마음을 낼줄 아는 거죠. 그걸 뭐라 했냐면 하되 함이 없이 한다 그래요. 집착 없이 하는 거예요. 집착을 하면서도 집착 없이 집착할 수 있어요. 뭔가를 하면서도 거기 과도한 집착 없이 그 일을 할수 있어요. 화의 성품이 공하다라는 사실에 딱 뿌리내린 자리에서 이 자기 성품의 자리에서 인연따라 화를 쓸수 있어요. 화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화를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화를 냈는데 화를 낸게 아니에요. 욕심을 냈는데 욕심을 낸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 공부를 하면 화도 내고 온갖 분별을 다 하는데 그 분별에 머물러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죠. 그게 진짜 공부지. 그걸 끊어 없애는 게 공부가 아니란 말이죠. 예, 오늘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2: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 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0: 김천 직지사 백년한 묘적 선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원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0: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설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벅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여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0: 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잠내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7: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8: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9: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임재의현 선사의 노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고의 왕 임제록 21번째 시간입니다. 그대들은 부처는 육신통을 갖추고 있어서 불가사의하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모든 천신, 신선, 아수라, 대력귀도 역시 신통을 부리니 마땅히 부처여야 하지 않겠느냐? 스님들이여, 착각하지 마라. 예컨대 아수라는 제석천과 싸워서 패하면 8만 4천의 권속을 거느리고 염불의의 실구멍 속으로 들어가 숨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성스러운 것인가? 이러한 것들은 모두 업짓는 신통이요, 의지하여 생긴 신통이다. 부처의 육신통은 그렇지가 않다. 이제 우리가 신통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신통, 뭐 신통 묘용이라 하기도 하고 신통 자재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뜻은 뭐 신령스럽게 다 통한다 이런 말이에요. 막히는 게 없이 다 통한다. 신령스럽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해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막힘 없이 다 통한다. 이제 그런 말인데요. 보통은 이제 육신통 같으면 여섯 개 신통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여섯 개 중에 이제 앞에가 다섯 개가 있고, 이제 여섯 번째 신통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부처님의 신통은 제육신통, 여섯 번째 신통, 누진통이라고 그래요. 앞에 있는 뭐 천안통, 천이통, 뭐 신족통, 타심통, 또 숙명통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외도 수행자들. 외도 수행자들이나 또는 뭐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뭐 귀신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외도 수행자들이 어떤 수행을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귀신 같은 뭐 귀신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여기 나오 귀신이란 말이 나오긴 해요. 어쨌든 귀신한테도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그 이제 부처님 신통이 이제 여섯 번째 제6신통인데. 그건 이제 누진통이라고 그래요. 뭔 차이가 있느냐? 앞에 다섯 가지는 분별 세계 속에서의 신통이에요. 그러니까 천안통 같으면은 보통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본다 이런 말이고, 천이통 이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못 듣는 소리를 듣는다. 또 숙명통 이러면은 과거 전생을 본다. 뭐 타심통 이러면은 남의 마음을 본다. 남의 마음을 안다, 뭐 이런. 신족통 그렇다면 이제 몸이 여기 있으면서도 이곳저곳 마음대로 뭐 다닌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들이 다뭘 본다 하는 것도 분별이죠. 듣는다는 것도 분별이고, 남의 마음을 안다 아는 것 분별이고, 과거 전생을 안다, 과거 전생이 어떻다 아는 거니까 분별이고.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 여기저기라고 하는 것도 다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는 분별 세계 속에서 일반 사람 보통 사람들한테 없는 그런 어떤 좀 특별한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정도의 뜻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중생 세계에 관한 것이고 이제 여섯 번째 누진통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성격이 달라요. 누진통은 누라는 게 이제 누설, 새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진이란 게 다 했다, 끝났다 이런 말이고. 그러니까 새 나가는 것이 끝난 신통이 되는 말인데, 그새 나간다는 게 뭐냐면 이제 마음이 분별 망상, 분별 경계를 따라서 새 나간다 이런 말이거든. 그게 이제 번뇌라고도 할수 있어요. 마음이 분별 망상을 따라서 새 나가는 게 이제 번뇌니까. 마음이 분별 망상을 따라서 새 나가는 일이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분별 망상을 벗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누진통이란 말은 분별을 벗어나,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안다거나 본다거나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안다, 본다, 전생을 안다, 남의 마음을 안다, 멀리 있는 모습을 본다, 무슨 소리를 듣는다, 먼 곳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그냥 분별을 벗어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통, 이제 그런, 그걸 이제 우리가 부처님 신통이라고 하는 거거든. 여기 임재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보면은, 다 이제 그 오신통을 주로 얘기를 하지 육신통은 잘 몰라요. 근데 실제로 부처님의 신통은 육신통이지 다섯 오신통이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에게 있는 그런 신통은 다르다. 무릇 부처의 육신통은 그런 게 아니다. 색깔 세계 이제 부처의 육신통이 이제 누진통이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색깔 세계에 들어가서는 색깔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소리 세계에 들어가서는 소리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냄새 세계에 들어가서는 냄새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맛의 세계에 들어가서는 맛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감촉의 세계에 들어가서는 감촉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생각의 세계에 들어가서는 생각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걸 따라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그게 바로 분별을 벗어 나 있는 이걸 얘기라는 거거든요. 분별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뭐 나라는 게 없고 대상이라는 게 없어요.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 여기서는 뭐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내가 있고 대상이 있으면은 이제 이미 그거는 분별 세계고 중생 세계지. 부처의 세계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출세간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은 분별을 벗어난 세계지, 분별 속의 세계가 아니에요. 분별을 벗어난 세계이기 때문에 불이라 그러고 중도라 그러고 뭐 공이라 그러고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도량이 절로 들어가는 문이 불이문이다 한 거는 도로 들어가려면은 분별을 벗어나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 늘뭐 우리 불법은 불법이다.

그런 말을 막 항상 많이 하잖아요. 불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 깨달음이라는 걸 가리키는 거니까, 깨달음은 불이법이다, 이 말은. 분별을 벗어나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분별을 벗어나는 것을 일러서 신통이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색깔을 봐도, 색깔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은, 색깔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색깔을 보고도 색깔, 내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소리를 듣고도 소리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데 소리가 따로 있지 않고 내가 따로 있지 않다.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나 있다. 이제 그 얘기인 겁니다. 이거는 하여튼 우리 공부를 해서 하다가 한번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하면은 이제 스스로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생 세계는 언제나 분별의 세계고. 그런 이제 세간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간을 벗어난 출세간은 분별을 벗어난 세계이기 때문에 의무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서 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뭐 분별을 하지 않는다. 분별이라는 게 둘로 나누는 게 분별이니까 이거다, 저거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분별이니까 아, 이법이라고 그러거든. 둘로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럼 불이라는 거는 이제 분별하지 않는다. 분별을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니 뭐 해탈이니 뭐 열반이니 하는 것도 전부 이렇게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인 겁니다.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은 우리가 분별이라는 걸뭘 아는 걸 분별을 하잖아요. 아, 이거는 뭐구나, 저거는 뭐구나, 이게 분별인데 분별을 벗어났기 때문에 아는 게 없어요, 여기는. 아는 게 없고 이거 자체로 또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사의한 체험이 되는 것이고 한번 이제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하면은 자기한테는 뭐 그냥 현실이지만은 아무 생각은 없지 아는 것도 없고 이게 이제 분별을 벗어난 세계죠. 그 분별을 벗어난 이걸 이제 신통이라 그러고 분별을 벗어날 수 없으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자제신통이라고도 합니다. 자유자재하다 걸리는 게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유자재하다 걸리는 게 없다. 그러니까 색깔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색깔의 정신을 빼앗기면 그게 걸려버리니까 소리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냄새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뭐 이런 소리를 이런 말을 하는 게 그게 걸림이 없다. 어디에도 막히지 않고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자유자재하다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보면 다 오신통을 막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신통은 외도의 신통이고 부처님의 신통은 육신통이에요. 육신통. 육신통은 분별을 벗어난 것이고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신통이란 말이나 깨달음이란 말이나 해탈이란 말이나 열반이란 말이나 불이법이란 말이나 중도란 말이나 공이란 말이나 만법의 자성이 없단 말이나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분별을 벗어난 걸 가리키는 말들이니까. 그래서 여기 한번, 분별을 이제 벗어나는 거는, 분별을 벗어나는 거는 무슨 특별히 수행법 같은 게 있지 않습니다.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분별의 바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분별을 벗어난 이 불법이라는 게 뭔지를 궁금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제 그런 궁금한 입장에서 이제 이런 법문을 듣고 이래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분별을 벗어나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요, 저절로. 그거는 우리가 타고난 능력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경전에서는 그걸 불성이라 그러고 본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은 불성, 타고난 본성이란 말이고, 본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본래 깨달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시 깨달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걸 본각이라고도 하거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능한 거죠. 이제 가능한 건데,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식 법문을 듣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불성이 저절로 드러난다고 할까?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예.
이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막연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은 그게 이제 이 중생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생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야 뭐가 된다고 이렇게 이제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중생의 사고방식이에요. 유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분별을 벗어나는 것은 아주 미묘한 일이고, 그거는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할수 있는 일도 없어요. 단지 자기가 원하고, 원하면은 또 이제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 하다 보면은 자기 마음속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그 불성이 저절로 드러날 때가 있다. 뭐그 정도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막연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은 가능한 일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본래 본성, 타고난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지. 다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은 뭐, 그 옛날 사람들은 뭐, 외나무 다리를 걸어가는 것이 비유를 했는데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거 비유할 수 있어요. 자전거를 처음부터 안 넘어지고 바로 탈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막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지만은, 그거 타다 보면은, 막몇번 자빠지기도 하고 이래 하다 보면은, 그거 된다고. 이게. 다 누구든지 탈수 있어요. 이게. 왜냐, 그 능력이 있거든, 우리 몸에. 자전거 타는 거는 이제 몸속에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있단 말이지.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딱 발휘되는 건 아니고, 근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듯이 이제 이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있는 불성이 드러나는 것이지 뭐 열심히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하게 여기는 게 그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그러면은 어떤 길이냐? 그것만 알면 거기 가면 될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많이 궁금해하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깨달음은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는 건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이쪽 길이다, 이런 길이다, 이렇게 가면 돼 하면 요거는 분별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되기가 어렵죠. 안 되는 거지. 이게 생각이니까. 생각의 길이지, 그건.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일단 모르는 길이에요. 알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고 그 모르는 길이지만 나는 가고 싶어. 그런 사람이 갈수 있는 길이에요. 알 수도 없고 뭐 모르는 그런 길이지만 나는 그 길을 한번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가능한 길이에요. 그 원이 있으면은 이제 자기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그 불성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이제 드러날 그런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길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알기를 원하지 계속.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뭐 심지어 뭐, 아,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어. 저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어 하고 마치 딱 정해진 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제시하는 그런 뭐 그런 경전도 있어요. 심지어 있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맞지 않다. 왜? 그게 바로 생각이고 분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분별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뭐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알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거는 계속 뭔가를 생각을 하고 분별하고 있는데 분별을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선정 수행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선정을 수행하거나 뭔가 또 관찰이나 관하거나 뭐 알아차리거나 이런 것도 계속해서 뭔가를 알고 있는 거니까 아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수행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또뭘 알아차리니까 어떻게 알아차리는 대상이 어떻게 되더라 계속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분별을 벗어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몰라야 되는 겁니다. 뭐 어차피 모르는 길이에요. 모르는 길이고, 모르는 속에서 문득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이 일어나고, 일단 경험이 일어나면은 이제 자기한테 현실로서 드러나기 때문에 여전히 이해하는 건 없고 아는 건 없지만은 이제 분별해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자기한테 현실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병으로 치면은 내한테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았어. 병이 나와서 이제는 건강해. 그럼 왜이 병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됐을까? 그건 모르겠어, 그거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거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 어떤 설명해 주기를 원하고, 그걸 원하는데 그게 바로 중생의 분별심인 거예요. 이게.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했다면 그건 생각이고,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소성의 그런 어떤 뭐 구차재정이니 하는 그런 선정주의가 이제 대승불교에 의해서 대치가 된 거예요. 아, 소성 저런 식으로 해서는 제대로 된 해탈은 안 된다 그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대승불교라는 게 나타난 것이고, 대승불교는 그냥 분별에서 벗어나는 불이법을 언제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이 중도 공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불가사의하다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그 어떤 뭐 정해진 어떤 그런 수행 과정 이런 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을 여섯 가지 경계가 모두 헛된 모습임을 밝게 알고 있으니, 이런 경계가 이 의지함 없는 도인을 얽어맬 수는 없다. 그 이제 요게 이제 분별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분별을 벗어나기 전에는 그게 항상 자기한테 현실이고 그 현실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뭐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그것이 늘 현실이 되니까 거기에 늘 매여 사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매여 사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보고 듣는 것에 매여 사는 것 자체가 번뇌거든요. 그걸 못 벗어나고 계속 거기에 끌려다녀야 되니까 시달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꾸 그거를 뭐 마음을 뭐 집중을 하거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이제 관법을 해서 계속 그걸 관찰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애를 쓰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계속 보이는 건 계속 보이고 들리는 건 계속 들리고 감정이나 생각도 계속 일어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 끊임없이 계속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뭐 관찰하기도 하고 뭐 집중하기도 하고 그럼 평생 그러다가 끝이 나버리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이 불가사의하게 있는데 분별에서 탁 벗어나면은 그냥 그때부터는 저절로 이런 온갖 분별되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미가 없어진다. 그냥 남의 일처럼 이렇게 자꾸자꾸 거기서 이렇게 해방이 돼 벗어나게 된다고. 아무런 방법도 없고 이유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분별심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질문하죠. 생각이 일어나고 막 감정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러는데 대응을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그게 대응을 해가지고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끝까지 평생 대응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대응을 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 분별을 벗어나면은 대응할 일이 없어져. 왜? 내가 없고 대상이 없어요. 분별을 딱 벗어나게 되면은 대응할 일 자체가 사라진다고. 할 일이 없어져 버려. 그렇게 해결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람들은 자꾸 탐진치, 뭐 탐내고 썩내고 뭐 이런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그거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러는데 처리할 방법이 있고 처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지금 번뇌를 못 벗어나는 거라. 그게 그런 걸 처리한다고 시간 보내는 그 자체가 번뇌예요. 근데 분별을 탁 벗어나는 체험을 하면은 할 일이 없어진다니까. 없어, 아무것도. 그 공이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할 일이 없어. 그렇다고 뭐 생각이나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안 일어나느냐? 일어나. 일어나지만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헛된 모습이라고 이제 표현하듯이 그냥 아무 그거는 의미가 없어. 그거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니,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게 예? 계속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일어나도 벗어나는 것이 불법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이 묘한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 일어나는데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해야만이 자기가 직접 겪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일은 일어나는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 불법을 종도실상이라죠. 종도실상. 종도란 말은 있음과 없음이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 색적 시공, 공식 시세계로 그러듯이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말을 하죠. 이제 표현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실제로는 뭐, 이 말도 정확하진 않아. 정확하진 않는데, 어쨌든 세상 일은 그대로 늘 있지만, 이제는 아무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경전에서 말하는 번뇌를 뿌리까지 다 없앴다고 하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늘뭐 일어나는 번뇌에 대해서 저걸 어떻게 다스리고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래서 이 우리 선이라는 게 대승불교인데 대승불교는 이런 거다 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의 여섯 가지 경계가 모두 헛된 모습임을 밝게 알게 된다. 분별을 벗어나면 이제 세상 일이 의미가 없어진다. 이제 예, 그 말인 거죠. 이런 경계가 이 의지함 없는 도인을 얽매일 수는 없다. 그런 이제는 뭐 아무데도 뭐 얽어 매이거나 뭐 그러니까 공이란 말이 이제 공을 더 이제 자세하게 말하면 아공 법공이라거든. 나도 없고 법도 없다. 법이라는 것은 대상 세계. 나도 없고 법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누가 어디에 매인다. 누가 뭐 그런 일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서 이제 통하는 체험이 이런 체험인 거예요. 이게 해탈인 거고 신통인 거고 열반인 거고 깨달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뭘 해야 될 일이 있고 벗어나지 생각을 그는 이제 결국 그는 이제 분별을 벗어나지 못한 거고 생각을 못 벗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아니 뭐 찾아와서 지금 질문해요. 경계가 다가올 때 어떤 뭐 감정이 일어나거나 욕망이 일어나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생각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분별해서 벗어나는 체험인데 분별해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건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아 내가 아직 공부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렇게 괴롭구나. 그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제 물론 이제 예, 뭐, 그걸 뭐, 관찰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임시방편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임시방편인 거죠. 임시방편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 이제 그걸 체험해야만이 근본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가 이 의지함 없는 도인을 얽어맬 수는 없다. 비록 오온이라는 번뇌의 몸뚱이지만 곧 땅에서 걷는 신통을 행하는 보살이다.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 신통이라는 게 결국 이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뭐 아무런 걸림이 없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그러니까 뭐 그냥 표현을 하자면은 뭐 반신경에 나오다시피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 신통이다 이 말이죠.

무슨 색이라는 뭐가 있는데 육체죠. 육체가 있지만은 아무것도 없어. 원이라고 할 때, 색수상의식을 그럴 때, 응? 육체가 있지만 공이야. 아무것도 없고. 느낌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고. 생각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고. 의지가 있지만 아무것도 없고. 아는 게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늘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늘 아무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죠. 이거는 취사 선택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취사 선택이라는 것은 분별심을 하는 건데,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 이게 이제 분별심인데, 이젠 중도란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게 있는 거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란 말은. 그러니까 있는 걸 취할 수도 없고, 없는 걸 취할 수도 없고, 그게 우리가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하면은 저절로 그렇게 된다고요. 저절로. 저절로 불의 중도의 세계가 자기의 세계가 되고 자기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만이 근원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그게 이제 진짜 부처님의 깨달음인 것이고 번뇌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또 신통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스님들이여, 참 부처는 형태가 없고 참 법은 모습이 없는데 그대들은 이와 같은 흑개비 위에서 모양을 짓고 있구나. 설사 그와 엮는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여우귀신이며 참 부처는 절대로 아니고 외도의 견해이다. 무릇 참으로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부처도 취하지 말고 보살 아라한도 취하지 말고 삼계의 뛰어난 것도 취하지 말고 멀리 홀로 벗어나 사물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멀리 홀로 벗어나 사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게 분별을 벗어나는 것.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게 분별이고 생각이거든요.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모든 게 전부 분별이고 생각입니다. 분별 생각을 탁 벗어나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공이라고 공뭐 무일물 하물건도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공텅 비었다 말하기도 하고 그 분별을 벗어나는 걸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뭐 불이법 뭐 분별할 수 없으니까 불이법 하고 또 무자성이란 말도 해요. 자성이란 게 이제 실체란 말인데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게 없다 이런 말이죠. 이제 그런 말들이 전부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이제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분별을 벗어난 길은 언제나 우리한테 있지만 왜 이게 우리가 본래 타고난 본성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있지만은 알 수가 없어요. 아는 게 분별이니까 분별을 벗어난 것은 당연히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지만은 이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원을 가지고 계속 길을 기울이고 하다 보면은 저절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뭐, 자기 마음에서 그런 변화가 이제 일어나지만, 그건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아는 건다 분별이고, 이거는 분별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냥 체험을 통해서, 하고 이제 분별 벗어난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자기한테 현실로서 드러나는 것이지, 아는 건 아니에요. 아는 건 아니고, 이제, 그래서 이걸 뭐또 이제 대성에서는 이걸 이제 자성 본성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본성을 봐야 된다, 자기 뭐 불성을 봐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또 말할 견성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번 여기에 통해가지고 이런 체험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 거고 뭐 부처가 있고 보살이 있고 이런 건다 분별이에요. 여기서 참부처는 형태가 없고 법은 모습이 없다 이 말은 분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분별할 수 없는데 흑개비 위에서 모양을 짓고 있다 이 말은 이제 뭐 부처가 뜨고 보살이 뜨고 그런 분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사 구하여 얻는다 하더라도 모두가 여우귀신이며 참부처는 절대로 아니고 외도의 견해다. 구해서 얻는 건 아닙니다. 우리한테 타고난 본성이라니까 이게. 본래 면목이란 말을 하잖아요. 본래 면목이란 것은 타고난 모습이란 뜻이에요. 본래 타고난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원리

분별의 모습이다. 이런 분별을 벗어난 이런 깨달음의 세계가 우리의 원래 모습이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중생 세계, 분별 세계는 뭐냐? 이게 바로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세계. 그래서 중생 세계를 전도라고 하는 전도. 거꾸로 뒤집어 있는 세상이다. 잘못됐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대로라면은 분별을 벗어난 이게 이제 바른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본래 타고난 본래 모습이고.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뭘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없는 걸 이렇게 자기한테 없는 걸 얻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는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본래 자기에게 있는 자기 모습을 회복한다. 이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해보면은 이게 비록 처음 경험하는 그런 생소한 일이긴 해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이거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건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고 훨씬 더 편안하고 뭔가 지금까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가 그 옷을 벗어버리고 몸에 딱 맞는 옷을 비로소 입었다는 그런 느낌 체험을 하면은 딱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이제 비로소 뭔가 제대로 되는구나 하고. 그럼 지금까지 생각으로 살아온 세월이라는 게 뭐가 안 맞았다, 저게. 뭔가 어색해하고 뭔가 좀 불편하게 살았다. 근데 여기에 분별벗어나서 여기 딱 통하면은, 아, 이제 비로소 편안해졌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본래 있는 거지. 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체험을 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비록 아직까지 뭐 낯이 설고 좀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뭔가 내한테 맞지 않는 이상한 그런 게 아니라 내한테 분명히 맞고 편안하고 좋은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엉뚱한 짓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다. 이제 그런 문제는 있는 거죠. 무릇 참으로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부처도 취하지 말고 보살라한도 취하지 말고 그러니까 부처다, 보살이다, 뭐 아라한이다 하는 거는 다 분별이고 생각이고 말이죠, 말. 그런데 왜 부처니 보살이니 뭐 이런 말을 하느냐? 방편이죠. 방편을 우리가 아이 우리는 중생이니까 불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부처가 돼야 돼. 이제 그 중생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지금 생각 속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생각 속에 있는 중생이 그래. 내가 공부를 해서 나도 깨달았어. 한번 불법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제 그런 발심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 이제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해서 뭐 깨닫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부처도 모르겠고, 도도 모르겠고, 지금까지 들은 방편의 말들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분별 벗어나서 아무 뭐라고 할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부처를 취하고 보살라한을 취하면 그게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계의 뛰어난 것도 취하지 말고 홀로 멀리 벗어나, 삼계의 뛰어난 것, 삼계란 게 중생세계죠. 중생세계에서 아무리 뭐 뛰어나고 훌륭한 거라 해도 그건 뭐 중생세계니까 그건 손댈 필요가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멀리 홀로 벗어나 사물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모든 것에서 싹 벗어나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에서 싹 벗어나가지고, 어디에도 매이지를 않아야 된다. 그건 이제 해탈이죠. 해탈.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고. 이건 이제 분별 벗어나면 이제, 이런, 이게 이제 자기한테 현실로서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뭐, 나는 깨달았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없고 다 생각이에요. 그런 그렇게 하면은
내가 부처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입니다. 아, 이런 게 깨달음이구나, 이런 생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다그 망상이지, 바른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단지 이런 현실이 있을 뿐이에요. 이 현실 속에서 그냥 살 뿐인 거. 이런 현실이 있고, 이 현실 속에서 이제 사는 것일지,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도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온 우주의 모든 부처가 눈앞에 나타나도 한순간도 마음의 기쁨이 없으며 사막도의 지옥이 문득 나타나도 한순간에 마음의 두려움이 없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가? 나는 모든 것이 전부 헛된 모습이어서 변화하면 있고 변화하지 않으면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나타나는 이제 온갖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온갖 이제 뭐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낌, 생각, 뭐 온갖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분별을 벗어나서 이 공을 체험한 그런 이제 입장이 돼가지고, 이제 이 공이라는 게 자기한테 조금 자꾸 더 이제 익숙해져서 이게 현실화가 되면은, 좀더 익숙해져서 지면 이제 그만큼 이게 현실적으로 되죠. 그런 현실적으로 되면은 뭐 세상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막 아무 그 문제가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다. 신경 쓸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그런 말이거든요. 부처가 나타나도 뭐 기뻐할 것도 없고, 지옥이 나타나도 뭐 두려워할 것 없고,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이제 자기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현실. 예. 그냥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공부를 해서 우리가 번뇌가 해결이 된다, 번뇌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어떤 뭐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여기에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너무 좋으니까 자꾸 이제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해요. 충분히 이제 익숙해져야 되고 힘이 생겨야 되니까. 근데 힘이 아직 덜 생기더라도 일단 체험이 제대로 됐다면은 조금이라도 맛을 볼수 있으니까. 아무 뭐가 없는데. 또 이제 그런데 이제 습관적인 생각이 또 일어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 끌려가면 이제 괴롭고 힘들죠. 그게 싫고. 근데 또 이제 또 돌아오고.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되고 한번 체험이 되면은 그 지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우리가 세속의 체험이라는 거는 그냥 지나가버리는 고태뿐이고 지나가는 건데, 깨달음의 체험은 자기 본래의 자기 모습이 이제 드러난 거기 때문에 늘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이었고 항상 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나가는 그런 경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없으니까 뭐 계속 좀 끌려갔다 갔다 다시 돌아오고 하긴 해도 처음에는 이게 뭐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여기에 더 익숙해지고 이래 되면 이제 더 이제 힘이 생기면은 그 생각 따라 끌려가는 것들도 자꾸 이제 줄어들고 더 이제 일 없이 살수 있고 더 문제 없 널리 좀더이 자리에서 많이 살수 있으니까 점점 더 자유롭게 되고 점점 더 걸림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여기에 통해서 여기서 사는 것이 곧 공부인 겁니다. 우리 불법인 거예요.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도와 함께 불경수위로 장엄하고 공덕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0: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

0: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3일에는 일묵 스님을 모시고 선정과 깨달음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낮추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내 이름은 시따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주년은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너무 힘들어. 더는 못 가겠어.
1: 그래? 그럼 호랑이를 풀어야겠네.
0: 호랑이?
1: 호랑이 때문에 연못을 한 번에 건넌 스님이 있거든.
0: 정말?
1: 당연하지. 좋아, 오늘은 강원도 동해의 삼화사다.
0: 삼화사?
1: 삼화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고려 땐 태조 왕건의 원찰이었고, 조선시대 땐 왕명으로 수륙제를 지내던 국가 사찰이었어.
0: 수륙제가 뭐야?
1: 바다와 육지의 혼을 위로하고 불법을 전하는 행사가 수륙제야. 지금도 삼화사에선 해마다 10월이면 의규에 따라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륙제를 개최하지.
2: 아, 나도 10월엔 꼭 삼화사에 가봐야겠다.
1: 그 전에 삼화사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가봐야지. 수리수리 마하수리 두타산 삼화사로 고고! 옛날 삼화사엔 신심이 두터운 젊은 스님이 있었는데, 그만 탑돌이를 하러 온 아랫마을 처녀에게 한눈에 반해 상사병으로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3: 아니, 어찌 갖지 못할 것을 탐해 이리 괴로워하는 게냐. 일어나거라. 가서 처자를 보고 오자.
1: 그렇게 큰 스님은 젊은 스님을 데리고 처녀를 만나러 마을로 내려갔죠.
4: 삼화사의 두 스님께서 어인 일이십니까?
3: 시주를 다니다 잠시 밥이나 얻어먹을까 해서 들렀습니다.
4: 안 그래도 감사한 일이 있어 시주를 할까 하였습니다.
3: 아니, 감사한 일이라뇨?
4: 부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좋은 배필을 얻게 되었습니다.
5: 혼인을 하신단 말씀입니까?
4: 예.
5: 아이고,
3: 이제 그만 마음의 애욕을 비우거라.
5: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1: 젊은 스님이 처녀에 대한 마음을 저버리지 못해 괴로워하던 그때, 호암사 근처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튀어나왔습니다.
3: 어서 피하거라!
1: 큰 스님은 도력을 발휘해 넓은 연못을 뛰어넘었지만, 젊은 스님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두커니 서 있었죠.
3: 아이, 뭐 하는 게냐? 그대로 죽을 테냐?
5: 어린 새끼도 죽음 앞에서 애욕 때문에 주저하다니.
1: 어리석음을 깨달은 젊은 스님은 연못을 뛰어넘었고, 뒤따라오던 호랑이는 그만 연못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젊은 스님은 깨달음을 얻고 정진 수행하여 큰 스님이 되었답니다.
0: 나도 도력을 쌓으면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1: 넌 다리가 짧아서 안 돼.
0: 뭐가? 저 강 속에 검은 길이 뭔지 알아?
1: 저건 서역의 약사 삼불이 용을 타고 오신 길이야.
0: 삼불이면 세 명?
1: 맞아. 이번엔 삼화사 창건에 얽힌 약사 삼불의 이야기로 떠나봐야겠다. 약사 삼불 이야기로 고고! 신라 말, 용 한 마리가 돌배 하나를 끌고 정라진 폭으로 정착했습니다. 배에는 얼굴이 금빛으로 빛나고 키가 6척인 약사불 삼형제가 타고 있었는데, 큰형은 검은 연꽃, 둘째는 푸른 연꽃, 셋째는 황금 연꽃을 손에 들고 있었죠.
3: 드디어 두타산에 도착했구나.
6: 산의 형세가 꼭 부처님이 누워있는 모양 같습니다.
7: 두타란 이름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뜻이니 우리한텐 딱 맞는 산인 듯합니다.
3: 그래, 이제 각자 터를 잡아 사찰을 짓도록 하자.
1: 그렇게 큰형은 흑년대, 둘째는 청년대, 셋째는 백년대를 지었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삼화사, 지상사, 영은사입니다.
3: 우리 약사 삼불에게 이리 많은 제자들이 모이니 이 모든 게 부처님의 뜻이로다.
1: 약사 삼불은 많은 제자들을 두어 불법을 전하였는데, 삼화사에 안치된 철불은 약사 삼불 삼형제 중 맏형의 불상이라 전해지고 있답니다. 무슨 생각하냐?
2: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
0: 뭐가? 너랑 나 닮은 데가 하나도 없는데 친구인 거.
2: 그거야, 마음이 통하니까 그렇지.
0: 그런가?
2: 친구라.
1: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안양 연불사다.
0: 연불사?
1: 연불암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한 연불사는 안양 삼성산에 있는 사찰인데, 신라의 고승인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불도와 수행을 닦던 구도도량이야. 조선 3대 왕인 태종이 세 분의 뜻을 잇기 위해 사찰을 크게 중창하면서 지금의 연불사가 되었지.
0: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함께 수행했단 말이야?
1: 맞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바로 이 세 수행자의 이야기야. 그럼 바로 수리수리 마하수리 연불사로 고고! 신라시대의 의상대사와 원효대사는 산속에서 함께 수행할 친구를 찾아 나섰는데, 바로 평민이지만 식견이 높았던 윤필거사였습니다.
6: 윤필거사!
3: 어이구! 두 대사가 어쩐 일이십니까?
6: 기니 할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3: 할 이야기란 게 무엇입니까?
6: 나와 원효대사가 산에 들어가 수행을 할까 하는데 윤필거사도 함께 하시지요.
3: 저 같은 평민이 어찌 두 큰 스님과 함께...
8: 자, 참 겸손이 지나치시네. 식견으론 우리 두 사람보다 한 수 위 아닙니까?
6: 맞습니다. 그러니 함께 하시지요.
3: 아, 저희야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1: 그렇게 신라 문무왕 667년, 세 사람은 함께 불법을 공부하며 수행할 장소를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8: 이곳이 좋겠습니다. 여기 삼성산에서 수행하지요.
6: 산의 기운이 맑으니 괜찮을 듯합니다.
3: 저도 동감입니다. 이 삼성산을 수행 장소로 삼으시지요.
1: 그렇게 세 사람은 삼성산에 자리를 잡고 각각 초막을 지었습니다.
8: 자, 다들 각자 초막에서 수행을 하다 한시에 모여 토굴에서 불법을 공부하는 걸로 합시다.
1: 세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전엔 초막에서, 오후엔 토굴에 함께 모여 불도를 닦으며 연불을 외웠는데,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연불하던 그곳이 연불암, 지금의 연불사가 되었답니다.
0: 아, 그래서 연불암이구나. 난 삼성산에 바위가 많대서 연불암도 바위인 줄 알았는데.
1: 다들 그렇게 오해를 하지. 여기엔 워낙 바위가 많거든. 저기 봐.
0: 마에비룩 보살 말이야?
1: 맞아. 그것도 원래는 바위였어.
0: 진짜? 저렇게 큰 바위가 있다고?
1: 믿기 힘들면 마에미륵 보살이 세워졌던 1964년으로 가자고. 자, 고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연불사는 그만 폭탄에 맞아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연불사의 주지로 온 기석화상은 역사 깊은 사찰을 다시 되살리기로 결심했죠.
3: 고승들의 수행처였던 연불사인데 어떻게든 사찰을 다시 일으켜야 해. 부처님께 기도하면 그 방법이 나오겠지.
1: 연불사를 되살리기 위해 매일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기석화상의 꿈에 금빛 미륵이 나타나 이마를 짚어주며 말했습니다.
9: 네 영혼이 무엇이냐?
3: 이 연불사를 되살려 불법을 전하는 겁니다.
9: 당장 마의 불상을 새겨 중생을 구제하라.
1: 미륵은 불상을 새기라는 말만 남긴 채 사라졌고 기석화상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찰 뒤 커다란 바위가 서 있는 곳으로 향했죠.
3: 이 바위로구나. 여기에 마애불을 새기면 사찰과 산 밑을 충분히 내려다 볼 수 있겠어.
1: 기석화상은 8m 높이의 바위에 마애불을 새기기 시작해 5년 만에 미륵불을 완공하게 되었고 연불사 마애불은 중요 근대 불교 예술의 표본이 되었답니다.

0: 이긴 내가 이긴 거다.
1: 내가 일부러 천천히 뛴 거거든.
0: 어쨌든 내가 이겼으니까 나무 그늘은 내 자리야.
1: 그래, 난 졌으니까 땡볕에서 땀이라 뻘뻘 흘리지 뭐.
0: 농담이야, 농담. 더운데 그늘로 들어와.
1: 진짜?
0: 군수님이 명당은 나눠 쓰는 거랬어. 그래야 복 받는다고.
1: 고마워. 명당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영탑사다.
0: 영탑사면 옛날부터 아픈 사람을 낫게 해줬다는 약사열의 기도 도량 아니야?
1: 맞아. 영탑사는 신라의 도선국사가 창건했는데 고려 때 보조국사가 사찰 안에 5층 석탑을 세우고 이름을 영탑사라고 지었지. 영탑사는 천년 고찰답게 고려시대의 탑과 불상 그리고 다양한 문화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동 비로자나불 삼존 좌상은 가치가 어찌나 뛰어난지 몇 번이나 일본에게 도둑맞을 뻔했다니까.
0: 진짜? 궁금해. 빨리 영탑사로 출발하자.
1: 좋아. 그럼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영탑사로 고고. 조선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젊은 시절 왕가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세력을 얻지 못해 세도가들의 멸시를 받았죠.
2: 언젠가 권력을 잡아 너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다.
1: 권력을 잡지 못한 게 아버지 묘자리 때문이라고 생각한 이하응은 아버지 묘를 명당으로 옮기기 위해 풍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 갑자기 풍수책은 뭐 하러 보십니까?
4: 아버님의 묘를 이장할 생각이요.
3: 조상 묘가 좋아야 후손이 잘 되는 법이긴 하지요. 그러지 말고 지관 정만인을 만나보세요.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지관이니까요.
4: 당장 그를 만나겠소.
5: 묘를 이장할 명당이라. 2대에 걸쳐 임금이 나오는 자리와 만대에 걸쳐 영화를 누리는 자리, 어느 곳을 택하시겠습니까?
4: 그야 임금이 나오는 명당이지.
5: 헤헤, 이를 어쩌나. 그 명당을 가야사가 차지하고 있으니.
1: 지관 정만인이 말하는 가야사는 백제시대에 세워진 대가람이었습니다.
4: 안타깝군. 이 명당을 사찰이 차지하고 있다니.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5: 응? 방법이라뇨?
4: 저 절을 없애면 되지 않겠나?
1: 그날 밤, 이하응은 아무도 없는 밤 가야사에 불을 지르고 그곳에 아버지 남연군 이구의 묘를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6: 가야사는 불타고 이렇게 종만 남았군요. 이 종을 영탑사로 가져갑시다.
1: 그렇게 불타버린 가야사의 범종은 영탑사에 안치되어 지금까지 꺾이지 않는 불심을 전하고 있답니다.
0: 근데 이하응은 어떻게 됐어? 지관 말대로라면 왕이 둘만 나오고 끝난다는 거잖아.
1: 맞아. 이하응의 아들이랑 손자까지 왕이 되고 조선이 없어져 버렸거든.
0: 아...
1: 자, 범종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다음 절따라 전설따라는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뤄준다는 여기.
0: 유리광전?
1: 맞아. 유리광전이란 글씨는 8살 아이가 쓴 건데 글씨를 쓸 수 있었던 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지.
0: 어떤 소원이 이루어진 건데?
1: 궁금하지? 그럼 바로 유리광전 이야기로 떠나보자고. 절따라 전설따라 고고! 고려 말, 무학대사는 전국을 돌며 사찰터를 찾아다니다 이곳 상왕산까지 오게 되었는데,
7: 아니 저건
1: 무학대사 눈앞에 금빛 찬란한 커다란 바위가 떡하니 서 있었죠.
5: 심상치 않은 바위야. 이 바위에 불상을 새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1: 무학대사는 그 즉시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며 바위에 불상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불상을 영탑사 유리광전에 모시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씨 부인이 유리광전에 와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 영탑사의 약사 여래님은 평생 한 번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들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부디 대를 이을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1: 마침내 이씨 부인은 소원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이 8살 되던 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유리광전이라는 글씨를 남기게 되었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꼭 출가라는 것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짜 호심 출가,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출가의 그 마음, 정신이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0: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고객님, 대환 대출 대상자세요.
3: 정말요?
2: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4: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3: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5: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3: 설치했어요.
6: 당했다!
7: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8: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3: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9: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1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경호 스님과 정념 스님이 원로의장 보령 자광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이어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를 방문해 비구니 승가 발전을 위한 종책 제안을 경청했습니다. 한평생 수행과 후학 양성에 매진해온 동화사 전주지 일하당 무공대종사 연결식과 다비식이 엄수됐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문도와 불교계 인사들이 함께해 배웅했습니다. 전국 북한 출신 청년 대학생을 품은 동국대 불교 동아리 무입한 사판이 또 한 번 독도에 발을 디뎠습니다. 건학 120주년, 광복 81주년을 맞아 만세 삼창으로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통 명상부터 현대적인 치유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명상법을 체험할 수 있는 서울국제 명상 엑스포가 열립니다. 개인 치유는 물론 명상의 세계화까지 모색할 예정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태국 불교의 역사와 불교 미술을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스리랑카와의 교류부터 왕권 강화까지 태국의 불교가 뿌리내린 과정을 다각도로 살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운동이 본격적인 막을 올린 가운데 후보 경호 스님과 정념 스님이 원로의장 부령 자광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경호 스님과 정념 스님은 흑색 선전 없는 선거운동을 당부한 원로의장 스님의 뜻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전국 비구니회를 방문해 비구니 승가 발전을 위한 종책 제안을 경청했는데요. 선거 초반 두 후보의 발걸음을 윤호섭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1: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경호 스님과 기호 2번 정념 스님이 지난 14일 종정예하를 예방하고 찾아간 곳은 용인 반야선원입니다. 종단의 어른이자 원로회의를 이끄는 원로의장 자광대종사에게 선거에 임하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친근하고 소탈한 모습으로 후보자 스님들을 맞이한 자광대종사는 불교보다 나은 종교가 없으니 스님들만 잘하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출마한 두 스님 모두 인격이나 품위가 훌륭하다며 어떤 스님이 총무원장이 되든 종단에는 좋은 일이라고 격려했습니다.
2: 그만큼 보는 분들인데 종단을 이끌어가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큰 결심이요, 이게. 그래도 이건 군인은 희생이지. 희생이지, 이게. 희생 봉사가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말이요.
1: 이후 자광대종사 예방은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예방을 마친 두 후보자 스님은 흑색 선저 없는 선거운동을 당부한 자광대종사의 뜻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 원로장 스님께서는 종단이 일단 안정되고 화합되게 가기 위해서 이번 선거도 이렇게 공명정대하게 이렇게 불협화음 없이 좋은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덕담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4: 많은 종도들이 이 선거에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거수일투족 모범적인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예정입니다.
1: 경호 스님과 정념 스님은 같은 날 전국 비구니 회관을 함께 찾아 회장 광용 스님과도 환담을 나눴습니다. 비구니회에선 운영위원장 진명 스님을 비롯한 주요 소임자 스님들이 배석해 비구니 권익 강화를 공약으로 발표한 후보자 스님들에게 종책을 제안했습니다. 비구니회는 비구니부 신설 대신 비구니의 총무원 부실장 추가 기용,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비구니 의석수 확대, 각종 위원회 비구니 필수 배정 등을 요청했습니다. 후보자 스님들은 이 같은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중앙종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5: 비구니 스님의 대표된 회장으로서 지지해드리고 또 큰 뜻을 피시고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염원드립니다.
1: 종단의 어른을 찾아 지혜를 구하고 승가 공동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작된 총무원장 선거 레이스. 출마자들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면서 종단의 미래를 책임질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열기도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 정념 스님이 급감하는 출가자와 붕괴 위기의 승가 교육 현실을 정면 진단하고 이를 타개할 쇄신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15일 근대 승가 교육 발상지인 서울 개운사를 찾은 정념 스님은 공사 분쟁과 유치권 행사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경내 현장을 둘러보며 이는 승가 교육 시스템과 관리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님은 1999년 532명에서 2024년 81명으로 85% 감소한 조계종 연간 출가자 수를 짚으며 이를 해결할 네 가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상담부터 행자 밀착 케어까지 종단이 출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출가 천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상담 등 실무 역량을 가르치는 미래형 하이브리드 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묵은 공사 분쟁을 끝내고 개운사 교육 도량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한편 의료와 주거, 노후를 종단이 끝까지 책임지는 전생애 주기 승가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평생 수행과 후학 양성에 매진해온 동화사 전주지 일하당 무공대종사 연결식과 답의식이 엄수됐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엔 스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문도와 불교계 인사들이 함께해 배웅했는데요. 연결식과 답의식 현장을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팔공산 동화사에 깊은 슬픔이 내려앉았습니다.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전주지 일하당 무공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의식이 지난 15일 동화사 설법전에서 엄수됐습니다.
7: 대종사님께서 그랬듯이 삼천대천세계의 희망과 행복의 길잡이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종사님의 마지막 길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6: 지난 13일 오후 5시 45분 팔공산 감천사에서 원적에 든 지 사흘 만입니다. 범납 58년 세수 92세, 연결식에는 문도와 불교계 인사, 신도들이 함께해 평생 수행과 교화의 길을 걸어온 무공대종사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8: 아쉬움과 안타까우면 무릇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리에 바른 길을 걷지 못한 것입니다.
9: 금당스는 윤화가 대중을 대신하여 공산의 병풍바위가 내는 호곡소리와 낙동강 대하수가 대도의 눈물로 상가 깊은
10: 어마하게 오늘 잘 모셔야 되는데 이렇게 제대로 못 모시는 것에 대한 참회도 국회에서
11: 아껴주시고 또 제자가 국회 전각회장이 되었다고 자랑스러워하셔서 감사합니다. 큰 스님 죄송합니다.
6: 무공대종사는 조계종 초대 종종을 지낸 서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8년 삼위계를, 1969년 통도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습니다. 이후 동화사 주지를 비롯해 능인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불교 발전과 후학 양성에 힘써왔습니다. 2021년에는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수하며 수행과 교화의 길을 이어왔습니다. 생을 마무리하는 순간에도 삶과 죽음을 총월한 수행자로 임종계를 통해 후학들에게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12: 참선을 일상 중에 잘 지어 갈 것 같으면 내생이 편안하고 죽음이 와도 편안하여 모든 공포심이 없어지고 맑은 정신으로 그러니 우리가 항상 밝은 지혜를 닦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6: 연결식에 이어 거행된 답의식. 그 아봉에 불이 붙고 마침내 불길이 타오르자 스승으로 모시고 가르침을 따랐던 사부대중은 이제는 다시 뵐 수 없다는 슬픔에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는 이들의 눈가에는 아쉬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문도와 불자들은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스님의 곁을 지키며 합장하고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13: 스님, 이제 마지막 저희들이 스님한테 보내는 인사입니까? 너무나 애들 품고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6: 한평생 수행과 포교, 후학 양성에 헌신했던 일하당 무공대종사. 스님이 남긴 임종계처럼 붉은 노을은 지고 봉황은 북녘으로 날아갔지만 스님의 가르침은 남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0: 전국 북한 출신 청년 대학생을 품은 조계종립 동국대 불교 동아리 무이판사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한 번 독도에 발을 디뎠습니다. 건학 120주년, 광복 81주년을 맞아 광복의 기쁨을 만끽하는 만세 삼창으로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배소열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14: 반짝이는 윤슬, 좌우로 출렁이는 거친 파도를 가르며 울릉도에서 약 2시간. 우리 땅 독도를 지키는 독도 경비대원들이 절도 있는 경례와 함께 태극기를 활짝 펼쳐 환영 인사를 전합니다. 광복절인 지난 15일 북한 출신 대학생으로 이뤄진 불교 동아리 무이판 사판이 우리 땅 독도에 당당히 발을 디뎠습니다. 일제의 침탈에서 해방된 그날을 그려보며 다 함께 만세 삼창을 외칩니다.
15: 8.15! 만세!
14: 동국대를 비롯해 서울대와 송실대 등 전국 18개 북한 출신 대학생들로 지난해 9월 창단한 불교 동아리 무이판 사판. 북에 있었다면 절대 마주할 수 없었던 독도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한 번 마주한 순간 그 감격과 환희는 두 배가 됐습니다.
16: 여전히 뜻깊어서 벅차고요. 특히 올해는 8월 15일을 기점으로 왔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 이제 임원진이었기 때문에 1년 동안 동아리가 잘 돼가고 있어서 너무 의미 깊고 또 그 결실로 올해 다시 오게 돼서 더 의미 깊은 것 같아요.
14: 지난해는 북한 출신 학생들만 독도를 찾았다면 올해는 예술대와 약학대 등 6개 단과대학 불교 동아리 임원진도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포항에서 울릉도로 향하는 선상에서 북한의 군생활을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서울에서 독도로 향하는 여정에서 친구이자 도반이 됐습니다.
17: 불교 회장으로서 여기를 와봤다는 것 자체가 감회가 새롭고요. 학교에서도 그 북한 친구들이랑 만날 날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만나게 돼가지고 내가 몰랐던 그들에 대한 이야기나 약간 좀 거리감이 확 줄었다고 생각을 해요.
14: 3년 전 북한 출신 재학생들과 인연을 맺으며 남북의 평화와 화합의 원력을 세운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부모를 두고 남쪽으로 향하는 상향식 탈북이 늘어나는 가운데 동국대뿐만이 아닌 전국 북한 출신 대학생들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18: 좀 더 많은 또 테마가 또 테마와 함께 학생들이 정말로 평화가 뭔지 남북 통일에 대한 염원이 뭔지를 함께 연구하는 그런 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19: 평화가 인생의 행복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평화가 있는 곳, 그런 곳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설계하고.
14: 광복 81주년이자 동국대 건학 120주년을 맞아 다시 찾은 독도. 81년 전 되찾은 우리 땅 위에 남과 북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나란히 서서 또 다른 평화의 미래를 그렸습니다.
20: 8.15 광복의 기쁨을 우리 땅 독도에서 재현한 동국인들은 만세삼창으로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부처님 가르침 아래 진정한 평화와 화합이 이뤄지길 서원했습니다. 울릉도에서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현대사회의 정신건강 위기가 커지면서 마음의 평온을 위한 명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통 명상부터 현대적인 치유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명상법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부스가 열리는데요. 개인의 치유는 물론 명상의 세계화까지 모색할 예정입니다. 양육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1: 현대사회의 정신건강 위기를 극복하고 개인의 치유를 넘어 사회적 연대와 평화를 모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명상축제가 문을 엽니다. 동국대가 주최하고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체험부스가 오는 8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 세택에서 운영됩니다. 종학연구소는 이번 엑스포의 핵심 프로그램인 명상체험부스와 세계명상부스의 세부 운영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2: 작년에 처음으로 세택에서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거기서 체험을 하고 선학과로 이렇게 그 신입생 면접에서 이쪽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순환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행사입니다.
23: 디지털화, 자동화, 초개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정신적 웰빙과 자기 돌봄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21: 올해로 7회를 맞이해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이번 엑스포의 관전 포인트는 전 세계 각국의 정통 명상 수행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세계 명상 부스와 대중적인 명상 치유 중심의 명상 체험 부스의 융합입니다. 세계 명상 부스에서는 국경과 종교를 초월한 글로벌 명상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한국과 일본, 태국과 캐나다 등 11개국 명상법이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말차 다도와 마음 챙김을 결합한 한말차 마음 챙김 명상을 비롯해 싱잉볼 소리 명상, 만다라 미술 치료, 감각 차단 사일런트 명상, 뉴로 하모니 뇌과학 명상, 아로마 명상 등 24개 명상 체험 부스는 현대인들이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최신 명상 트렌드로 채워집니다.
22: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힘들고 그럴 때에 명상을 통해서 힐링을 하고 또 명상법을 배워서 실생활에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1: 행사 첫날인 22일에는 선예술공연단체 비천과 법고보존의 김혜진 상임이사가 선보이는 수냐타 치유의 소리 개막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통 명상부터 현대 치유 명상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번 명상 엑스포. 지친 일상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국립중앙박물관이 특별전과 연계해 태국 불교의 역사와 불교 미술을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스리랑카와의 교류부터 왕권 강화 역할까지 태국 사회에 불교가 깊이 뿌리내린 과정을 다각도로 살폈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2: 국민 90% 이상이 불자인 나라 태국. 불교가 어떻게 태국 사회에 뿌리내리고 지금까지 정치와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됐을까. 국립중앙박물관이 특별전 어메이징 타일랜드와 연계해 태국 불교의 역사와 불교 미술을 살펴보는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황순일 동국대 교수는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를 잇는 해상교역과 승가교류 등을 통해 형성된 불교 네트워크가 태국 불교 발전의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님들의 교류뿐 아니라 경전과 불상 등이 오간 랑깐 불교 네트워크를 통해 전해진 상좌부 불교가 태국의 정치와 문화적 환경 속에서 새롭게 재해석됐다는 겁니다.
3: 스님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정보를 얻고 스님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국가와 연결되고 스님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국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네트워크 토대하에서 이 로컬에만 머물렀던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 그 동남아시아 전 지역을 아우르는 하나의 네트워크의 일부가 됨으로써
2: 이렇게 현지화된 태국 불교는 왕권과 국가의 통치 질서를 뒷받침하는 역할로도 이어졌습니다. 수코타이에서는 테라와다가 왕권의 이념적 기반으로 통합됐고 아유타야에서는 불교 기관이 국가의 행정 이념 구조 속에 더 많이 제도화됐습니다. 방콕 시대에는 1902년 승가법 등 승가 개혁과 중앙집권화가 진행되면서 불교가 근대 국가 체제와 더욱 긴밀하게 결합했습니다.
3: 수코타이에서 아유타야 그리고 톰부리와 방콕에 이르기까지 후대 왕국들은 변화하는 왕권, 통치, 국가 형식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 스리랑카 수계계통, 승가개혁, 불교 왕권을 정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2: 학술대회에 강희정 서강대 동아연구소장을 비롯해 태국과 미국,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들도 참여해 태국의 미륵신앙과 왕권이념, 에메랄드 불상과 태국 불교 건축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4: 다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알아가고 그들과의 문화적 교류를 증진하는 그런 계기로 마련했습니다. 부디 이 자리가 우리 태국 미술, 불교 미술을 이해하고 우리의 불교 문화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감사합니다.
2: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태국 불교와 불교 미술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이해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제주 선덕사가 빛나는 사경의 길 김경호 사경장 특별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있습니다. 지난 14일 보현월 문화원에서 열린 강연은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으로 선덕사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청과 제주도, BTN 제주운영위원회가 후원했습니다. 국가무형유산 김경호 사경장은 사경은 부처님법을 모시는 깊은 수행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사경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보현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태풍으로 인한 강한 바람과 함께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시설물이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17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인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보각국사 일현 스님의 737주기 추모 달해제를 인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1: 비티엔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지요? 행복은 의무입니다. 선명상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명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절에서 모든 행동들이 다 이 수행의 마음, 명상의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몇 가지 행법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 스님들이 출가 이제 하게 되면 행자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행자 생활 때 제일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 차수예요. 왼손을 자기 배꼽 아래 단전에다 대고 오른손을 겹쳐서 이렇게 끼워가지고 단정히 놓고 걸을 때도 이렇게 차수를 하고 걷는 것이기도 하고요. 앉아있을 때도 이렇게 손을 단정히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늘 눈으로 밖에 색깔과 모양을 늘 분별하죠. 또 귀로 수많은 소리를 밖에 소리를 듣죠. 코로 수많은 냄새를 맡고요.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맛을 느끼고 또 피부로 날씨의 이 촉감, 또 옷의 촉감, 이런 사람의 촉감, 이런 촉감을 다 느끼죠. 이렇게 모든 것이 밖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식도 늘 밖에 있는 것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깨끗하다 더럽다 아름답다 추하다 뭐 이런 분별을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마음들을 밖을 향해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안으로 축적하는 마음이 없이 밖으로 향하는 마음만 쏟다 보면 자기 마음이 점점 약해져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에너지가 밖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방어기제가 발달하고요. 자기 내적 힘은 점점 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는 열로 가득 차고 모든 에너지는 밖으로 향해 있고 그렇게 되면 잠도 잘 수가 없고 또 일상생활하는 데서도 늘 방어하는 데 에너지를 다 쏟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려고 한다면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거두어야 돼요. 그래서 달마대사도 앉아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차수는 이 사람의 몸 중에서요 에너지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손이에요. 눈인 것 같지만 눈이 아니에요. 이 손으로 세상의 모든 문화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집도 만들어내고요. 또 자동차도 만들어내고 뭐 카메라도 만들어내고 핸드폰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비행기까지도 만들어내죠. 기차도 만들어내고 모든 조그만 물건에서부터 큰 그런

교통수단까지 다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두 손이거든요. 이 두 손으로 해서 인류의 모든 문화들이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의 에너지가 가장 많아요. 그 절에 가서 보게 되면 부처님의 손 모양에 따라서 그 부처님을 구분하거든요. 그 손 모양을 어떤 모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처님이 어떤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 내용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손을 왼손을 자기 배꼽에다 대고 배꼽 아래에다 대고 오른손을 겹친다고 하는 것은요,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손이 단전에 모아져 있기 때문에 밖으로 향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손이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면 이제 손의 이 따뜻한 기운이 배꼽 아래 단전에 모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몸의 모든 기운도 위에서 단전으로 또 다리에서 단전으로 이렇게 모아지게 돼요. 모든 기운들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게 되고 밖으로 향하는 마음도 모아지게 되면 선명상 하는데 그 큰 기운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거두고 안으로 향하는 그 첫 번째 행법이 바로 이 차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 정도라도 한번 이렇게 차수를 하고 앉거나 차수를 하고 걸어보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행법은 합장하는 것인데요. 이 합장은 종교 이전에도 아주 옛날 사람들도 마음을 모을 때는 항상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건 종교하고 상관없이 마음을 모을 때는 항상 두 손을 모은다고 하는 것이 오래된 방법입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마음을 모으는 방법이죠. 열 손가락이잖아요. 이 열 손가락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죠. 우리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뒤에 그 초기 불교의 논사들이요, 담마상간이라고 하는 책을 그 논문을 쓰셨는데 지금 이제 두 권으로 번역되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담마상간이에 보면 마음의 문제를 다루었고요. 두 번째 책에는 물질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지금의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동원해 가지고 이 물질을 분석해 내잖아요. 물질을 쪼개서 이 원자를 분리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적은 단위의 물질 단위를 그렇게 분석해 내듯이 옛날 2600년 전에 그 초기 불교 논사들은요, 마음을 가지고 아주 쪼개서 분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욕계의 마음과 색계의 마음과 무색계의 마음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이 중생의 마음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욕계의 마음에서도 유익한 마음 또 유익하지 않는 마음, 무익하지도 않는 마음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89가지로 분류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더 분류를 한 게 21만 2천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는 마음도 유익한 욕심을 내는 마음도 있고 무익한 욕심을 내는 마음도 있고 유익하지도 않고 무익하지도 않는 욕심 뭐 이렇게 구분하듯이 그렇게 하나씩 구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게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해요. 잠깐 일어났다 사라진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마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물질이 변하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이 변하죠. 봄의 나무들이요. 지금 여름의 나무, 가을의 나무 같나요? 그렇지 않죠. 같은 나무라도 날마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또 같이 사는 사람 늘 그대로일까요? 작년 그대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변화해요. 한 사람이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졌는데요. 일반적인 사람이 1초에 100만 개의 세포가 없어지고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6개월쯤 지나면 이 물질의 모든 이 몸의 세포들이 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바뀌어서 찰나찰나 바뀌어서 이렇게 사람이 6개월쯤 되면 완전히 모든 세포가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렇게 마음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늘 이 사람이 늘 그대로 있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늘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것은 거기에서 갈등이 있게 되는 게 그거죠. 변화하는데 변화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스러움이 따르는 거죠. 물질이 1찰나에 변화한다고 생각하면 1찰나는 75분의 1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보다 마음은 더 빨리 변한대요. 얼마나 빨리 변하냐면 물질보다 16배가 빨리 변한대요. 그걸 이미 2600년 전에 초기 불교 논사들이 그걸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1초에 한 1200번이나 마음이 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빨리 변하는데요. 요즘에 뇌과학자들이 이 뇌파 분석을 해요. 그래서 제일 그 수행자들의 뇌를 촬영해가지고 수행하는 스님들의 뇌와 일반적인 뇌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걸 연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 수행자들의 뇌를 촬영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저 위스콘신 대학의 뇌인지과학연구소라고 있거든요. 아무튼 뇌과학자들이 일반적인 사람이 하루에 한 4만 7천 가지 생각을 한대요.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5만 가지 생각을 하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4만 7천 가지. 근데 이미 초기 불교 논사들은 하루에 한 마음의 변화가 1억 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지금 각각의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뇌 측정을 하고 그게 변화를 가지고 아무리 측정해도 4만 7천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5만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훨씬 더 마음에 그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의 변화가 더 많다 이렇게 밝혀낸 것이 있어요. 아무튼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빨리 변하고 수많은 생각 속에 사는지 이게 정말 끔찍할 정도로 많아요. 근데 이 마음을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가장 최고의 행법이 바로 이 합장이라니까요. 합장을 하고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다니까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동양에서는 체와 용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체는 컴퓨터의 뭐 본체, 그 다음에
키보드나 뭐

인터는 용이 되겠죠. 눈에 보여지기도 하고 바로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마우스 이런 것은 사용한다, 이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체와 용, 본체와 사용하고 이용한다. 이제 몸에 있어서는 왼쪽을 체라고 해요. 오른쪽을 용이라고 해요. 사용하고 이용하고 왼쪽은 체. 그러니까 이것을 또 따로 분리하면 나와 너 할 때 나는 왼손이고요. 오른손은 상대방인 거죠.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나와 상대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그 소통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은 나와 상대가 하나 될 때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다. 합장을 하면요, 그 상대와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무와 대화하고 싶다 그러면 나무 앞에서 합장을 탁 하면 나무와 대화될 수도 있어요. 저는 가끔 산책을 하다 보면 사람들 만나면 합장하고 인사하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스님이 합장하고 있으면 저를 딱 쳐다보고 합장하고 같이 인사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과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소통이 되잖아요. 그 순간에. 그렇듯이 나와 상대가 하나 되어질 때. 그래서 스님들은요, 어떤 물건을 하나 들 때도 합장 반배하고 이렇게 공손하게 들어요. 그냥 쉽게 드는 법이 없어요. 어떤 밥을 먹을 때도 합장하고 그다음에 밥을 먹고. 또 그래서 이 합장은 굉장히 저 상대와 내가 소통되어지는 바로 그 지점이기도 하죠. 그리고요, 왼손은 몸의 내부라고 볼수 있고요, 오른손은 몸 바깥의 기관이라고 볼수 있어요. 몸 안에는 다섯 가지 장기가 있어요. 오장육부 하잖아요. 다섯 가지 장기가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장기, 간, 뭐, 폐, 위, 소장, 대장 하는 이걸 통칭해서, 그 다음에 심장, 신장, 다섯 가지 장기가 있는데요. 다섯 가지 장기가 몸속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가장 최적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조화로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을 해요. 우리 입으로 들어온 양분에 의해서 노력을 하죠. 근데 음식물을 잘못 먹으면 여기에 균형이 깨지기도 하고요. 제일 균형이 깨지게 하는 건 스트레스예요. 아무리 음식을 잘 먹어도요, 마음의 상처를 입게 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노이로제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게 되면 장기가 힘들어지게 돼요. 굳게 되고 딱딱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염증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갖가지 병이 일어나는 거죠. 몸을 늘 건강하게 해주는 다섯 가지 장기가 건강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죠. 몸 바깥에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요. 눈, 귀, 코, 혀, 피부. 이 다섯 가지 감각기관들이 잘 작용해야 돼요. 귀가 안 들리면 소리를 들을 수 없잖아요. 코가 축농증이 생기면 냄새 맡을 수가 없고요. 혀가 이상 있으면 맛을 볼 수가 없고, 눈이 뭐 백내장이 생겼다거나 뭐 이러면은 잘안 되죠. 잘안 보이죠. 흐릿하게 보이죠. 눈이 건강해야 되고 이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건강해야 되고요. 또 그냥 건강한 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아요. 눈이 잘볼줄 알아야 돼요. 눈이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과거의 경험 지식 정보 가지고 어떤 것을 보기 때문이죠. 현재 있는 그대로 볼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귀도요. 과거의 경험 지식 정보에 의해서 이 소리를 듣는데 그걸 통해서 듣게 되면 왜곡되어져서 들려요. 지금
소리가 들리는

것도 왜곡해서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냄새도 마찬가지고 맛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것과 비교하면 맛이 없어져 버려요. 또 내가 화가 나 있을 때 무슨 맛이 있겠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정말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냄새 맡고 제대로 맛을 보고 제대로 촉감을 느끼고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다섯 가지 감각기관과 다섯 가지 장기가 그래도 이 올바른 생활,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끝없이 하죠. 그런데 서로 만나질 못해요. 근데 합장을 하게 되면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요가에서는 중요한 행법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은 몸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다가 합장을 마지막에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고수들은 합장만 해도 온몸에 기운이 싹 돌아서 건강한 몸으로 또 컨디션이 최고의 몸으로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 합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을 모으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리고 모든 것과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또 이렇게 합장하고 있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걸 무쟁이라고 해요. 다툼이 없다. 마음속에 다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속에 다툼이 없으면 고요하고 평화롭죠. 그게 우리 선명상의 가장 원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고요하고 편안한. 바로 그 속에서 지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절인데요. 절. 오체투지라고 해서 이마가 그리고 두 손이 두 무릎이 땅에 닿게 절을 하는 방법이에요. 큰 절이죠. 이 큰 절을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는 몸에 열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서 화가 나면 열이 막 나죠.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심장이거든요. 심장이 막 빨리 뜁니다. 또 긴장에도 빨리 뛰게 되고요. 이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것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잖아요. 이 심장이 빨리 뛰게 되면 이 바로 그 냉각이 돼야 되는데 자동차 같으면 공냉식이나 저 순행식으로 여러 가지 그 냉각을 시키잖아요. 기계가 열이 났을 때요. 그런데 이 심장을 쉬게 하는 것은 좀 열을 내리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가장 최고의 방법은 바로 절이에요. 절을 하다 보면 오체투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마의 열과 그 다음에 심장의 열과 폐의 장기에 찼던 열이 싹 내려가서 단전에 모아줍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열이 온 장기에 가득 찼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체투지 하는 것을 108배를 매일 한 100일 정도만 하면 이 우울증이나 또 수면장애나 이런 것들이 금방 가라앉게 되고 편안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절은 이마는 가장 신성한 곳이잖아요. 발은 가장 낮은 곳이고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오체투지는 이마를 땅에 대고 손으로 이렇게 받들어 올립니다. 받들어 올리는 이 행위는요, 상대의 발을 받들어 올리는 거예요. 옛날

인도에서는 스승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제자가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스승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내 상이 이만큼 높으면 스승에게 받아들인 것은 아주 작아요. 그래서 나를 낮췄을 때 세상의 모든 걸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현대인들은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갖가지 성을 쌓습니다. 재산으로도 성을 쌓기도 하고, 지위로도 성을 쌓기도 하고요, 또 뭐 가문으로도 성을 쌓기도 하고, 지적인 거 가지고도 성을 쌓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갇혀 있게 돼요. 그러면 다른 것과 소통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안에 자기가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릇을 비워야 뭔가 담을 수 있잖아요. 절을 하다 보면 자꾸 비워지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죠. 그럼 점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비웠을 때 나의 그릇은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크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바로 무아라고 해요. 무아의 수행의 가장 첫 번째가 이 절입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하는 것에 가장 좋아요. 내가 만약에 화가 났을 때 참선한다고 앉아 있으면 이게 될까요? 안 돼요. 그럴 때는 절을 한 108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차분해지면 그때 자리에 앉으면 최고로 좋습니다.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또 생각이 너무나 많을 때는 절을 하면서 나를 좀 다 비우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좌선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몇 가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우리가 숨 쉬는 방법인데요. 숨 들여마시고 숨을 내쉴 때 첫 번째로 숨을 길게 내쉬는 게 좋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면 자연스럽게 깊게 숨이 들어옵니다. 예, 길게 내쉬고 들어오고, 숨을 길게 내쉬고 들어오고, 평상시에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너무 억지로 하지는 마시고 그렇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고 하는데요. 의식을 이 숨 쉬는 데다가 두고 마음 다해서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마음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어디로 도망갔다가도 바로 이 자리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음 다해서 숨쉬기입니다. 마음 다해서 숨쉬다가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는데 아차 하고 돌아오더라도 나의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아주 밝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돌아올 때 아주 밝은 곳으로 돌아온다. 어둠 속에 헤매는 게 아니라 밝은 자리로 돌아온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다가 다른 과거의 생각이 일어나면 뭐야, 어둠 속에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거두어서 내가 지금 마음 다해서 숨쉬기를 하고 있지. 그러고는 다시 거두어서 여기에서 밝은 자리로 돌아와서 마음 다해서 숨 들이마시고 숨쉬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걸어 다닐 때 그렇게 마음 다해서 숨을 쉬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걸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마음 다해서 걷기. 이 마음 다해서 걷는다고 하는 것은 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발 한 발,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한 발 떼는 이 자리가 사실은 도착한 자리다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저 앞에 가 있으면 급해져 버려요. 운전하다가도 마음이 저 목적지에 가 있으면 자꾸 급해지게 되는 거죠.
현재를 자꾸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명상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늘 마음 다해서 걷기. 예. 그래서 바로 내가 앉아 있는 자리, 지금 도착한 자리다. 이게 가장 편안한 자리고 나의 집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 다해서 숨 쉬고 마음 다해서 걷고 그리고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가장 편안한 집이고 내가 도착한 곳이다. 한 발 한 발. 그런 마음으로 생활한다면 모든 순간순간이 명상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도 거기에다가 마음 다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누구와 대화할 때도 마음 다해서 대화하고 밥을 먹을 때도 마음 다해서 밥을 먹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그런 방법이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을 늘 챙기고 또 깨어있는 마음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명상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지게 마음을 쓰게 되면 모아지지 않고 늘 방어하는 것, 또 긴장하는 것, 또 쫓아다니는데 다 에너지를 소모하고 맙니다. 그러면 늘 허하죠. 마음을 순간순간이라도 꼭 챙기는 그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발 걸을 때, 또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언제나 마음 다해서 숨 쉬고 걷고 앉고 하는 바로 그 훈련이 바로 본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이 본심이야말로 그 내 마음의 주체가 되어졌을 때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하는 일마다 지혜가 나오고 진실되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샤워하잖아요. 그렇듯이 매일매일 바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마음 공부, 바로 선명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 또 지금의 시대에 수행이 가장 필요한 시대고요. 또 여러분들이 노력한다면 이제 수행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허리는 곧게 펴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놓습니다. 눈은 감으셔도 됩니다. 먼저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하면 들이마시고 둘 하면 숨을 내쉽니다. 하나

하나, 호흡이 고요해질수록 마음도 따라서 고요하고 편안해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서로 얽혀 있는 인연의 모습일 뿐입니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쁨이 생기면 슬픔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아침이 오는 순간 저녁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해가 지는 것은 다시 떠오르기 위함입니다. 추운 겨울은 따뜻한 봄을 재촉함이고, 뜨거운 여름은 가을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선명상은 몸도 마음도 자유롭기 위함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일어나는 욕심을 버리면 편안해집니다. 순간순간 편안하면 영원히 편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따라하십시오. 보이는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향기와 냄새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맛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의 느낌으로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분별하려는 생각을 버립니다.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억지로 이루려 하기보다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혼자 가지려 하기보다는 나누겠습니다.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계행을 받들며 쉬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인과의 도리를 알고 자비를 행하며 중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한없이 고요하고 맑아졌습니다. 뜻하는 대로 원력의 삶을 사십시오. 부처님의 가피와 관세음보살님의 보호가 늘 함께합니다.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비티엔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24회 봉선사 연꽃축제 개막식을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봉선사 연지압 특설 무대에서 인사드리는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오계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삼보에 귀의하는 우리말 칠정예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말 칠정예는 광동학원 칠정예단 그리고 봉선사 연꽃미소 수미산 연합합창단 여러분들께서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정면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우리말 칠정예가 있겠습니다.

0: 다음은 조계종 어산어상 임묵스님의 개회선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모든 고난,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연꽃처럼 향기로운 팔팔한 기운을 많이 받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8월 8일입니다. 제24회 봉선사 행복 바람이 연꽃축제 개회를 선언합니다!
0: 자, 오늘 최정례 함께 해주셨던 연합합창단 여러분께서 아름다운 음성 공양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박수로 우리 연합합창단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0: 네, 제24회 봉선사 연꽃축제. 자, 빠져선 안 될 분이시죠. 다음은 봉행사가 있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교구장이신 호산 스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1: 예, 우리 사부대중께서 보시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보시면 우리 비전이 있습니다. 거기 입구에 보면은 우리 봉선사 역대 많은 조사 스님들이 계십니다. 조사 스님 앞에서 저희들이 연꽃축제를 이번에 24회 연꽃축제를 맞이했습니다.

0: 늘 연고축제 때는 걱정되는 게 비 또 더위. 제발 이번에는 비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또 어제 보니까 날씨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참 너무 시원하죠. 예, 우리 오늘 이렇게 연고축제에 이 청명한 날씨를 만들어주게 된 것은 우리 사부대정의 원력이기도 하고 우리 저희 본사의 큰 어른이신 원로스님들 그리고 또 선배스님들 본마사의 우리 주지스님들이 한마음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연꽃축제에는 우리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와주셨습니다. 저 멀리 제주도 그리고 안동에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두 분 교구장 선생님께도 큰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지를 아직 한만기를 못했는데 교구장 한만기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생각이 드는데 이 오대산에서 오랜 교구장 소임을 맡으시고 며칠 전에 사표를 쓰시고 지금 해주로 계시는 우리 월정사 태우 정념 스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운사도 교구장 스님이 새만기를 조금 앞두고 이번에 사표를 쓰신 것 같습니다. 선운사 교구장 스님 12년 동안 교구를 또 책임져서 열심히 소임을 맡으셨는데 맡으시면서 아마 첫 행사에 이렇게 와주신 것 같습니다. 경호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 앞에 제가 연꽃축제 때는 제가 진흙이 되겠다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연꽃이 되어주시라고 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뵈니까 다 연꽃이 되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세상이 많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도파민 속에서 우리나라는 출산율 그리고 또 자살률 저출산에다가 또 최고의 그 자살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주위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늘 어려움을 가지지 않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도파민 속에서 우리가 잠시 멈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저하고 함께 진흙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이 연꽃이 필 수 있도록 발언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좀 미워했던 마음, 갈등이 생겼던 마음, 오늘 출연하는 여러 음악하는 친구들에게 여러분들 함께 응원해주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연꽃축제를 24회까지 늘 후원해 주신 우리 경기도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남양주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네, 다음은 제24회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를 준비해 주신 사부대중의 노고를 치하하는 치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치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이신 두산일면대종사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큰 스님을 박수로 모십니다.
2: 반갑습니다. 일면입니다. 저는 봉선사 식구고요. 지금 현재 생명나눔 실천본부라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입니다. 제24회

0: 봉선사 행복바람일 연꽃축제의 뜻깊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처럼 아름다운 도량에서 연꽃축제를 마련해 주신 봉선사 주지 교구장 고산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함께해 주신 남양주 시민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맑고 향기로운 꽃들 피워서 세상에 향기를 전하듯 우리 또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함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은 청정한 마음과 깨달음을 그리고 자비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오늘의 연꽃축제는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자비를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납니다. 연꽃 한 송이 한 송이의 맑은 향기가 우리 모두 마음에 스며들어 가정과 이웃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한 자비와 화합이 년이 널리 이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연꽃을 전하는 맑고 향기로운 기운을 마음 가득 담아가시고 봉선사의 이 소중한 인연이 여러분의 삶과 평안과 행복이 이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자, 다음은 많은 분들에게 대표해서 축사 말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 중 제16교구 본사 고은사 교구장이신 우리 등은수님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을 큰 박수로 함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2: 반갑습니다. 연꽃축제에 처음 참석했는데 24회 연꽃축제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천년이 넘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연꽃축제라는 게 연꽃이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우리 절집안의 모습이 어른 선인들께서 늘 호학들을 바르게 이끌어주시고 또 호학들은 어른 스님들을 잘 모시면서 바깥의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저는 연꽃축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봉선사가 만들어진 지 천년이 넘는 동안 늘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직접 와서 스님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성가가 화합해서 잘 살아가는 또 세상에 물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어디에 물들었는가 한번 살펴가지고 자기를 잘 살피는 힘을 기른다면 물들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다음은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문은 봉선사 신도회장이신 자명화 신도회장님께서 직접 대표로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 단상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합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발언문.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자비하신 은덕이 햇살처럼 부어지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기쁨으로 감사를 더하게 해 주심에 거듭 머리 숙여 감사드리옵니다. 흙탕물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꽃과 향기로 피어나는 연꽃처럼 혼탁한 새 속에서

0: 탐진치 삼독에 물들지 않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청정한 불성을 깨우는 불자게 불자가 되게 하옵시고, 또한 연못에 가득 채운 연꽃이 부처님을 향해 경건히 합장하는 불자들의 모습인 것처럼 연꽃을 닮은 미소로 가르침을 전한 부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소서. 자비하신 부처님, 연꽃 축제에 모인 모든 이들이 그대는 연꽃이 되고 제가 진흙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내 것은 나누고 나누어 이웃과 사회로 회양하고 나의 욕심은 비우고 비워 저희들이 서원하는 자비 화합의 발원이 꺼지지 않는 열반의 불꽃처럼 항상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괴기 2570년 봉선사 신도회장 자명화 올림.
1: 네, 계속해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회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 제1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1부 순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곧바로 2부 연꽃 음악제가 계속되니까요. 자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곁에 항상 부처님이 계셨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또한 감사하면서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탁해.

우리의 소설시 경례지 사국의 등남기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경 공양유불탐여

아소공양 지불공도 백군불급이 천만억군 내지 산수비여소 불능급 수불의 약선남

부끄러워야 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때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지금 그릇된 견해에 빠져 있는 것이니 그는 결국 저 어둠의 길을 가게 된다.

교만하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이 법문만 나도 믿기 어렵지만 전생에 부처님 친견한 이는 이와 같은 가르침 즐거이 들으리라.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방송의 제목 바로 투게더라고 해서 계율에 대해 다루다 보니 가운데 계자를 계율의 계자로 바꿔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게더라는 방송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함께 한다라는 내용을 그리고 불교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이 방송을 처음 만들었고 지금까지 우리 많은 불자님들과 그리고 많은 분들과 더불어 투게더를 계속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언가와 또는 누군가와 함께 한다라고 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첫 번째 지점이 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족일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족의 품에서 함께 태어나 함께 성장하고 함께 여러 일들을 거치며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며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 그 함께 한다라는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한다라는 내용을 가장 여실하게 나타내는 기간이 지금 이 시기 바로 백중이라는 시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백중을 맞이해 오늘 투게더 함께 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 저 우리를 낳아준 근본인 부모님에 대해 한번 생각하는 부모님이 나의 토대라는 주제로서 불교에서 생각하는 효 그리고 함께함 인연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 계율적으로 그리고 우리 불교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님 우리를 낳아주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분이며 부모님은 다시 우리에게 우주와도 같은 존재로서 서로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없어서는 서로가 존재할 수 없는 결국 하나와 같은 존재로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을 살고 있고 살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그러한 부모님의 배려와 자비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지금 있을 수 있고 다른 우리가 내일 다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우리라고 하는 건 오늘을 살아간 우리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여러분들이 가족을 또 꾸려서 또 다른 인연들과 만나 자손을 낳거나 함께해서 다음에 내일의 가족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의 존재를 두지 않고 우리를 누군가가 만들지 않은 새 무시이래라고 해서 끝없는 시작이래 우리는 인연과 더불어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가르침 속에 이러한 관계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부모님일 겁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은 또 누구를 통해 태어났습니까? 하면 부모님의 부모님, 우리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님이시겠죠. 그분들도 또 그분들의 부모님, 그 부모님은 또 부모님,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인연들이 저 멀리서부터 이어져 와서 우리라고 하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갖게 된 것이며 우리를 통해 또 다음 세대가 태어나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출가자니까 가족은 없지만 또 제자들, 상자들, 또 많은 인연들이 저와 더불어 생겨나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인연 관계 속에 우리는 끝없이 살아가고 반드시 그 토대를 우리가 알아야 지금의 자신을 잘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부모님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하고 효라는 가치관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또 가족으로서 잘 살아가야 됨을 항상 설명합니다. 이렇게 돼서 시간을 통해 바라봤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넘어서 불교에선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를 다시 설명하고 그것이 바로 부모님과 나와 지금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시간적으로 삶을 생각합니다. 나의 이전 삶이 있었고 그것을 토대로 업이라고 하는 또는 과보라는 것을 통해 나의 지금을 살아가며 지금 내가 짓는 업에 의해 다음 과보를 받아간다라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인 업의 구조로만 우리의 삶을 살아왔지만 대승불교가 되며 뭐 불교에서도 당연히 설명되지만 대승불교에서 더욱더 부각되며 인연이 강화돼서 인연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넘어 공간까지도 아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면 시간을 넘어서 공간성도 같이 들어있죠.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아왔었고 혹여 먼저 떠나가신 선망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과 자비함에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고 그분들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공간적으로 인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봤고 함께 했고

속에서 우리가 이어져 있었음을 더욱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추모라는 개념을 넘어서 그들과 내가 함께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불교에서도 우리 원래 세시 풍속으로 있었던 민간의 백중을 불교에서도 백중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한문으로 표시해놨지만 민간에서의 백중은 일백백자의 가운데의 중자입니다. 여러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저는 여러 의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이 백중의 의미 중에 하나가 원래 농업사회였을 때 농번기에 이 무더운 여름 동안 밭에 나가서 또는 논에서 일을 하면 더위를 먹거나 다칠 수가 있어서 이때쯤에는 일을 잠깐 쉬면서 곳간에 치워뒀던 음식들을 비우며 마을잔치를 열거나 사람들과 충분한 휴식을 가졌던 시기가 바로 백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중이 지나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되냐?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바로 수확을 합니다. 충분히 몸을 쉬었고 날씨가 조금 사그라들었을 때 모두가 다시 힘을 내서 수확을 해서 비워놨던 곳간을 채우고 그것을 통해 조상님께 이렇게 농사가 잘 지어진 거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했던 게 우리의 민간 세시 풍속인 백중이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뭐좀 지방이나 그런 데서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백중 기간에 백중장이라고 해서 장터가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곳간에 여러 음식들이나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걸 내놔서 우리 요새 바겐세일이라고 하죠. 싸게 쭉 내놓으면 사람들과 같이 나눔을 통해서 함께 베풀고 나누는 그런 모습이었죠. 불교에서 바라보는 보시, 그리고 인연에 대한 감사함, 백중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유사해서 불교에서도 이 백중을 지금같이 사찰에서 많은 이 법회로서 또는 법요로서 이어져 가게 되지만 불교에서는 이 중자를 때때로 일백백자의 무리중자로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100명의 무리다, 즉 모든 중생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백중이 되면 우리 77, 49제라는 것을 올리고 맨 끝에 우란분절을 이야기하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많은 대중공양이나 또는 승보공양이나 떡이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해 제 때마다 항상 갖고 오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함께 우리 선망 부모님에 대한 제를 간절히 올리고 다 끝난 뒤에 모두에게 나누죠. 절에 오신 모든 분들이 같이 공양을 하고 떡도 받아가시고 법회가 끝난 뒤 같이 과일을 먹으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죠. 즉, 모든 중생들, 절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양이 공덕이 돼서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회향의 가치를 백중에 투여하면서 바로 일백백자의 무리중자, 그래서 불교의 백중으로서 설명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백중이 끝나는 음력 7월 15일에 우리 승보공양이라는 걸 올리죠. 우리 현재는 승보공양 하면 스님들께 가사공양을 올리는 걸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우리 전에 율장 얘기하면서 이야기 들었었을 겁니다. 과거에는 우왕거라고 했죠. 우왕거가 끝날 때 앙거에 그동안 수행을 닦아서나고 고생하신 스님들께 가치나의라는 옷을 보시하는 가치나의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현재의 가사공양, 승보공양으로 발전된 겁니다. 하지만 대승불교에서는 당연히 출가자 중심으로 승가가 구성되긴 하지만 승가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부대중이라고 해서 출가의 비구비구니 제가의 우밭에 우바이가 함께한다라는 가치관이 굉장히 커지면서 절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 즉 사부대중에게 만발공양을 올린다라는 의미에서 승보공양을 더 확대하고도 있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백중이라는 의미에는 그처럼 사찰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기간에 우리가 함께 백중제, 그리고 우란분절에 그러한 제를 올릴 때 모든 분들에게 공양을 올린다라고 해서 이 공양의 공덕을 모두에게 회향하는 의미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하기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살아간다는 걸더 여실하게 알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이 순간이 얼마나 많은 인연들의 도움, 그들의 배려, 그들의 자비심 덕분에 이렇게 할수 있었는가를 더 깊게 알게 되는 겁니다. 즉, 불교에서 말하는 효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 유교나 도교에서 말하는 조상 숭배가 아니라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와 인연을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이어가는 효로서 설명하는 게 불교적인 효인 것입니다.
조상 숭배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조상에 대한 우리가 영혼이나 혼백을 기리게 되지만 이렇게 우리

그러니까 조상이 우리를 지금까지 키워주셨고 함께해 주셨다라는 감사함과 그 인연이 지금 우리를 살아가게 했고 우리를 인연으로서 다음 가족들이 또 태어나고 또 다른 가족들로 계속 이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말하는 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효라고 하는 좀 더 특별한 개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양에서 말하는 효라고 하는 것은 위와 아래 이런 수직적 구조의 효입니다. 자손은 조상님을 받들고 우리는 아래 세대이기 때문에 먼저 태어나신 조상님을 계속 항상 이렇게 잘 모시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효라고 합니다. 근데 불교는 수직적 구조가 아니죠, 여러분. 불교는 오히려 원형의 구조이죠. 윤회라는 틀 속에는 위도 아래도 옆도 없습니다. 설령 아래라 할지언정 윤회라는 서클이 돌아가게 되면 언젠가 위로 올라갈 것이고 때로는 옆으로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운중경 속에서도 부처님께서 뼈무더기를 보고 과거의 나의 부모님이셨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또 어떤 존재이든 간에 지금 설령 나의 자손일지라도 전생에 어떠한 인연으로 나와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 나의 부모였을 수도 있다. 즉 그렇게 해서 다시 수평적 구조, 그래서 불이라는 개념으로서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가 중요한 인연으로 묶여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 조상님들은 우리를 배려해주셨고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감사와 존중과 자비를 거기에 대한 효로서 표현하는 게 바로 불교적 효인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우리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 지내고 여러 가지 의례의식이 많다 보니까 사실 불교가 유교랑 다를 게 뭐야? 이러한 개념이 생기면 과거로 돌아가 불교나 힌두교나 불교나 베다나 다를 게 뭐야라는 것과 똑같은 문제점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도 부모운중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불교적 효라는 것이 유교와 도교와 흡사하지만 불교적 가치관으로서 그것이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우리 동양에서 이 부모운중경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됐던 것이죠. 그만큼 동양에서는 효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효라는 것을 바르게 불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백중, 부모운중경, 우란분절 그런 것들로서 불교가 조금 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쭉 말씀드렸죠. 바로 우란분절이라고 합니다. 매년 음력 7월 15일입니다. 올해 2026년 기준으로 양력 7월 10일부터 8월 27일 그 49일간 백중 칠칠제 49일에 천도제와 지장기도를 올리는 게 우란분절의 기본적인 이 하나의 패턴이기도 하죠. 해마다 달라집니다. 매 음력이다 보니까 요새 젊은 세대들은 음력을 안 써서 헷갈려하기도 하는데 우리 사찰에서 주는 달력에 보면 항상 음력이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날 우란분절을 기준으로 앞쪽으로 49일을 끌고 가서 기간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런 설명까지 해드려야 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49일이라고 하는 칠칠의 기도를 올리죠. 이 칠칠제라는 것은 여러 의미도 담겨 있지만 불교적으로 좀 더 설명드린다고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뒤에 7일간 총 7번 그 열반의 깨달음을 다시금 사유하시는 시기로 가졌죠.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칠칠기라는 기도, 이 시간을 갖고 또 동양으로 넘어오면서 명부시황이라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49일 동안 중음이라는 존재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두 가지의 설이 담겨져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처님이 7일 동안 그래서 총 7번 사유하셔서 그러한 깨달음을 느끼시고 그걸 중생에게 전하셨다는 그 기간을 조금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기간에는 지장기도를 올리죠. 근데 제를 올릴 때는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해서 아미타불 기도를 올리지만 천도제를 지날 땐 지장, 이 백중의 지장정근을 합니다. 왜 지장과 아미타불을 둘 다 할까요, 여러분? 지장보살, 어디에 계신 분인지 아시죠? 지옥문 옆에서 중생들을 거두어 다른 곳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손에 육환장이라고 해서 여섯 개의 고리가 걸려있는 것으로 짱그랑 짱그랑 소리를 내서 그 소리를 들은 중음이 지장보살을 바라보거나 찾아가면 그분이 다시금 그 지옥에서 꺼집어내 지옥에 못 들어가게 해서 이끌어주십니다. 또는 수자령이라고 해서 우리 태아영가라고 하죠. 수자령, 물수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즉 아직 태어나지 못해 물과 같이 즉 세포로만 존재했던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은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오음이 없었습니다. 색수상 행식으로서 받아들인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을 지장보살의 위신력으로서 이끌어서 지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잘 가 보다 나은 삶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으로서 윤회라는 개념이 백중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윤회의 사막도에 가장 미친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제도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도된 중생을 천도제 때 나무아미타불을 간절하게 염하면서 그들이 윤회를 하지 않고 아미타불의 위신력으로서 극락왕생에서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극락에서 편안한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듣고 그곳에서 열반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 두 가지 의뢰를 다 담아 바로 천도제에서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백중에 기도를 하며 지장정근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여러분. 쭉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아, 맞다. 그렇게 해서 우리 조상님 또는 먼저 돌아가신 분을 천도하고 그렇게 해서 또 윤회를 하게 해드리는구나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이해의 기반에는 한 가지 불교랑 크게 모순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아와 무상을 말하는 불교에서 영혼의 천도제를 지낸다고? 라는 아주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혼백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영원불변한 실체일 테시고 불교에서 가장 부정하고 부처님이 그것을 없다라고까지 선언하신 아뜨만, 아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불교를 설명하거나 불교를 배울 때 이 지점에서 굉장히 어렵고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 때때로 아에 대해 아 실존하긴 하는 거 아니야? 도저히 이걸 설명하기 어려운데라고 해서 무아가 아닌 비야, 안일비자를 쓰는 경우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명확하게 안아트만이라고 해서 무아에 대한 걸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시고 모든 것은 또 영원하지 않는다. 영원불변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무상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리고 있던 천도제와 지장기도 또는 이러한 백중, 우란분절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오늘 그걸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 오늘 마침 백중 특집같이 설명드리며 이러한 내용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태초에 이러한 개념들이 생겨난 건 불교가 인도에서 태어난 종교이다 보니까 인도의 조상님의 영혼에 대한 문화인 포레타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해하는 유교, 도교의 이 조상 숭배, 제사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불교에서는 아귀에 대한 공양을 베푸는 법회인 시아귀회라는 것으로 바꿨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이 시아귀회라는 게 남아있었었고 하지만 지금은 이게 대가 끊기면서 이 시대를 지나면서 백중이라는 개념으로 정착되게 됐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크게 아직까지도 열리고 있는 중요한 법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끝에 이제 지장보살 우란분절을 묶어 지조봉이라고 해갖고 일본에서도 이 9월까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여기기도 하고 이것은 불교적인 중요한 의례의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귀라고 표현이 등장하죠. 사막도에서도 두 번째 지옥 아귀 축생의 그 아귀인 겁니다. 아귀가 됐다라는 건 단순히 조령문화를 넘어서서 조상님이 태어나시긴 했었지만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닌 다음 윤회로 아귀로 태어날 수도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몸이 바뀌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어서 무상의 개념, 무아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좀 더 설명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불교에서 설명될 때 존재라고 하는 즉 현재의 나는 온이 임시로 화합되었다. 온은 색수상 행식이죠. 그래서 온가 화합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할 때 중유, 생유, 본유, 사유의 상태로 살아가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윤회하면서 계속해서 영겁토록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번역해서 낸 책 업이란 무엇인가에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중유,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영혼, 혼백에 가까운 시기입니다. 49일 동안 이 중유가 생존하면서 자신이 전생에 지었던 업의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받거나 또는 불교적으로는 그 업보를 확인해서 다음 생으로 가는 모습으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바뀌기 때문에 이때 생유라는 과정으로 들어가죠. 생유, 유는 바와라고 해갖고 우리가 존재를 받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생유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 그 모습인 거죠.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그 순간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보

뉴, 태어난 이후 동안 여러 인연들과 많은 영향들을 받으며 우리는 성장하고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끝에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죠. 그때를 사유라고 해서 이 과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생로병사에서 사 이후로 끝나는 게 아닌 사 이후에 생이 있고 사와 생 사이에 중유라는 것을 둬서 그 사이 동안 우리가 앞에 삶을 살았던 동안 지었던 여러 행위들에 의한 업을 확인하고 그 업에 의한 판단으로서 즉 과보로서 다음 생을 살아간다라는 게 불교적으로 바라보는 윤회의 가치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말하는 걸 중유.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중유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여러분이 가장 아시기 쉬운 표현은 바로 중음일 겁니다. 우리 사찰에서는 중음신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중음의 음자는 우리 오음성고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온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우리 불교에서 고통을 설명할 때 나오는 그 표현, 그 음입니다. 즉, 이것은 온과도 같아서 중온이라고도 부를 때도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온이 임시로 합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그럼 무슨 존재로 있게 되는 겁니까? 내가 없다라고 하면 나라는 혼백이 없다라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색수상 행식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생긴 그런 업의 여러 가지 덩어리들이 오음과 붙어 있어서 그 오음이 몸을 갖지 않은 중간 상태로서 지내게 되는 중음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다음 윤회하여 태어날 장소에 도달하기 직전까지의 상태. 그래서 중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중자를 쓰고 하지만 그 형태라기보다는 그러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온의 상태인 온을 붙여 중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실제성의 실체가 아닙니다. 불교는 어떤 것이든지 단 하나라도 실체로 써두는 것은 완벽하게 부정합니다.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삼법인 정도의 인자라, 무드라를 달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확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손에 리모컨을 들고 있는데 이런 식의 리모컨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무조건 리모컨이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리모컨으로 쓸 때만 리모컨인 거죠. 그리고 설령 이게 만약에 쓰다가 고장이라도 나게 되면 그때는 리모컨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쓰레기라고 불려서 분리수거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즉 이처럼 하나의 모습으로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기능이나 사용성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인연들이 묶여 있을 때 이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것 그것을 불교에서 가화합이라 불리는 것이고 하지만 생명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물건과는 다른 오온을 갖고 있는 존재라 오온으로서 임시로 화합되어 있다라고 생명을 바라본 것이고 그 생명은 그래서 다시 그 업의 사이즈에 의해 육도윤회라는 곳을 계속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음, 중유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업이란 무엇인가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여러분께 좀 설명하기 위해 조금 줄여놓은 겁니다. 첫째는 중음은 생존의 상태와 같은 모습입니다. 생존의 상태? 그럼 지금 이 모습 그게 영혼인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4번과 이제 비슷하게 형태가 나오죠. 보시면 태어날 곳이 결정되는 순간 그 모습으로 바뀝니다. 강아지로 되는 것이죠. 요새 그 앞에 김혜자 선생님이 나왔던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었는데 거기 보면은 지옥에 가셨던 김혜자 선생님이 이 천국으로 올라가죠. 불교로 따지면 이제 윤회의 어딘가인데 어떤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공간에 있습니다. 제가 투게더를 통해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분명 사람이어서 말을 거는데 이 사람들이 행동이 좀 이상해요. 나중에 봤더니 전생에 강아지, 고양이, 즉 반려견이었던 존재들이 좋은 업을 갖고 태어나 인간의 몸을 받은 거였습니다. 근데 아직 개의 형태긴 해도 전생의 생존의 상태인 개의 모습을, 개의 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로서 막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안타깝게 헤어졌던 주인들을 만나자마자 다시 개로 바뀌는 모습이 나오죠. 바로 그러한 형태를 아주 비슷하게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미세한 상태여서 같은 부류나 특수한 힘이 아니면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왜 이런 규정을 두냐면 우리 때때로 무언가를 본다더거나 뭔가 미래를 이렇게 점괘나 그런 걸 통해 보려고 하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특수한 힘이라고 들어있는데 이 특수한 힘이라고 하는 건 수행을 통해 얻어진 부처와 같은 존재밖에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란분절에서도 신통제일 목권령과 부처님만이 대화에 들어가 있죠. 그 정도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죠. 공중, 즉 허공을 통해서 이동하며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형태, 실제성이 없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단 하나의 실제라도, 지금 세포나 원자라도 있으면 무언가에 부딪힐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써있죠. 부처님도 통제할 수 없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이 하나의 부파의 논서에서 전해지는 내용을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법장스님 개인의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내용은 업이란 무엇인가의 책에 굉장히 상세하게 원서가 어디에 나와 있는 것까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태어날 곳이 결정된 중유는 바꿀 수 없다입니다. 즉 다음 윤회가 결정된 중유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은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지장보살, 아미타불과 같은 존재들이 아까도 쭉 앞에 설명드렸죠. 구제를 해주는 바로 보살이 갖고 있는 보살심과 보살행, 그리고 부처의 위신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게 달라진 겁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초기 불교에서도 부파불교 시대 때 나오던 거다 보니까 대승불교 이전입니다. 대승불교가 바뀌면서 이러한 것들을 중생을 위해 제도력이라는 힘으로서 바뀔 수 있게 수행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들도 무언가를 먹어야 되죠. 생명이니까. 그래서 향기를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중유로서의 삶은 매우 짧아 최대 7일에서 49일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일째를 지내는 경우도 있고 49제를 지내는 경우도 있죠. 바로 이것을 기반으로 쭉 이야기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삼선도로 태어날 중유는 위로 향하고 사막도는 거꾸로 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삼선도는 위로, 우리가 지금 바르게 서 있죠. 하늘을 향해. 사막도는 거꾸로 매달려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 일곱 번째를 통해서 우란분절의 어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러한 중음을 통해 즉 조상에게 공양을 올려 그들이 원만하게 윤회하고 천도되고 극락왕생하길 바라는 그러한 후손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법회 의식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내는 백중이며 우란분절의 가치인 겁니다. 근데 아까 쭉 살펴보셨는데 5, 6, 7번의 특징은 실제로 지금 우리 법회 의례에서도 사용합니다. 쭉 설명만 듣기, 에이 그런 거 그냥 책에나 써있는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을 기반으로 불교의 의례를 많이 만들어놨죠. 5, 6, 7번 뭐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번 향기를 먹는다. 6번 수명이 7일에서 49일까지이다. 7번 삼선도로 태어나면 위를 향하고 사막도는 거꾸로 매달려 태어난다 라고 되어 있었죠. 즉 5번에 의해서 향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제를 올릴 때 꼭 향을 꼽는 겁니다. 반드시 향을 꼽죠 여러분. 향을 안 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또 5분 향례라고 해서 향을 통해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는 그러한 문화들이 있듯이 중음에게는 향을 통해서 단순히 예경을 넘어서 이들이 향을 먹기 때문에 그 먹이를 두고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중 49일 동안 정성껏 그들을 위해 이러한 제를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행여나 사막도에 거꾸로 태어났을까라는 걱정에 우란분절에 승보공양을 올려 우리가 승보공양을 올려서 쌓은 공덕을 그들에게 회양하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중음의 특징에 들어있는 5, 6, 7번을 그대로 지금 우리 한국 불교 동아시아 불교에서도 백중을 통해서 같이 활용하고 법요에서 이러한 공덕을 쌓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란분절이라고 부르죠. 우란분절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풀어서 얘기하면 우란분이라는 절기다라는 얘기입니다. 불교의 여러 의례의식들이 있지만 절기로 구분되는 유일무이한 시기입니다. 그 정도로 불교의 의례의식이긴 하지만 민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추석과 더불어 조상 의례의식의 이 우란분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토대가 돼주는 것은 우란분경이라고 해서 올람바나 수뚜라라고 해서 여기의 내용은 목권련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목권련이 출가하기 전의 이야기인 거죠. 목권련이 바로 나복이라는 청년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시절 그의 아버지였던 장자였던
부상과

그의 어머니였던 청제 부인의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그리고 훗날 나복이 출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목련존자 목건련이라는 사람으로서 거듭되어 불교의 부처님의 10대 제자이며 신통제일의 대아라한으로서 수행을 닦게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란분경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리는 시기를 우란분절이라고 해서 지금도 매년 음력 7월 15일 좀 더 쉽게는 하안거가 여름 안거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우란분절로 기르고 안거가 끝난 시기에 우리 큰절이나 우리 선원이 있는 또는 스님들이 모여있는 도량에 많은 분들이 찾아가 같이 우란분절 그리고 백중의 49제를 함께 지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수행하셨던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또는 사찰을 그날 찾아오신 모든 분들께도 같이 공양물을 대접해서 모두가 함께 즐겁고 이 여름의 끝자락을 감사하게 여기며 다음 추석에 수확을 기리며 조상님께 그 자비로움에 감사를 전하는 시기로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란분절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죠. 바로 목건련의 어머니인 청제 부인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이 청년 나복, 즉 목련의 이전 이름이죠. 목련이 잠시 돈을 벌러 밖에 나간 동안 여러 스님들을 구박하고 집안에서 함부로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업에 의해 천하의 목건련, 대아라한을 낳았던 큰 공덕이 있음에도 자기가 그런 극심한 악업을 지었어서 죽음 이후에 아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귀로 태어나게 된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아들 목건련이 신통으로 그 모습을 보고 울부짖으며 수행을 못하게 되니 부처님께서는 사실을 못 보게 합니다. 누구도 윤회를 함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중음의 이야기에도 나왔죠. 부처조차도 함부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아라. 어디로 윤회했는지 찾아보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결국 목련은 찾아봤고 아끼는 제자가 그렇게 비탄에 빠진 모습에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바꿔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귀로서의 수명을 줄여주십니다. 그래서 아귀로서 단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때때로 불교에서 단명하는 경우들이 있죠. 살다 보면은 그 단명을 불교에서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이유도 어쩌면 그 존재가 살아가는 동안 더 큰 일을 겪었을 수도 있고 또는 살아오는 동안 많이 아팠거나 힘든 일을 겪었었을 때 빨리 다음 생으로 좀 더 좋게 태어나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유로 해석해서 이처럼 우란분경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어미의 수명을 단명해서 아귀로서의 고통을 일찍 끝내줍니다. 하지만 일찍 끝냈다 하더라도 악업이 있으면 인과응보, 자업, 자득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었어도 축생인 개로 환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통제일인 목건련이 금생에 태어난 개의 존재를 찾는 건 어렵지도 않죠.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알려주십니다. 이제부터 너와 그리고 인연으로 묶여있는 너의 개로 태어난 어머님이 공덕을 쌓아라. 복덕을 쌓아라. 그래야만 그 복덕이 너의 복덕일지언정 부모님께 회향돼서 너의 어머님이 다시금 목숨이 다해 태어날 때 좋은 몸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음력 7월 15일에 안거가 끝날 때 출가 제가의 모든 이들에게 승보 공양을 올려야 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목련이 항상 이 시기에 승보 공양을 올렸고 그래서 개로서의 수명이 다 되었었을 때 어머님이 그 공덕에 의해 도리천에 다시금 태어나 안락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 우란분절 그리고 우란분경에 나타난 바로 이 효에 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이 백중을 가장 중요한 시기로 여기고 그리고 백중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단순히 선망 부모님을 기리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감사함을 느끼고 지금의 나를 소중하게 살아가고 지금의 내가 다음의 자손에게 그 마음을 잘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란분경을 통해서 또 하나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죠. 아무리 대아라한이고 대단한 신통을 가졌다 할지언정 업의 과보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라는 아주 간절한 가르침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그렇게만 살아가야 됩니까? 결정론이고 단면론에 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볼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러나 지금부터 다음에

자신의 바른 행과 화합과 자비로 하는 보시는 무량한 공덕으로 회향되어 그 자신에게 되돌아와 그 삶을 바꿔줄 것이며, 공덕으로 회향된 그 공덕조차 다시금 우리 가족에게 회향하게, 인연에게 회향하게 된다면 그들과 더불어 우리가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삶을 각자의 행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그 업에 대해 자업자득 인과응보라고 말하지만, 사실 대승불교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 자업자득을 넘어선 곳에 있는 인연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연 속에서 그들과 관계를 갖고 그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연의 힘은 업으로서 우리를 당겨 가족이라는 공업중생, 동류중생으로서 함께 살아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러한 자신의 업만으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 그 업 속에 영향을 주고 있고 관계를 갖고 있는 가족이라는 함께하는 업, 그리고 같은 부류의 중생들을 더욱더 품을 줄 알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과거는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지금은 바로 나의 지금 행입니다. 그리고 나의 내일은 바로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 함께할 인연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과 공간이 모두 다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지금 나의 삶에 대해 만족하거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지금 나의 행을 바르게 닦아야 하지만, 지금 내가 행을 닦을 수 있는 근본 토대는 바로 우리 부모님이 감사하게 우리를 낳아주신 것이며, 낳아주신 그 공덕으로 우리를 키워주셨고, 키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 행을 닦고 인연을 쌓을 수 있었다는 걸 여실하게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백중가 우란분절에, 그리고 언제나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기억하고 부모님과 함께할 때 나도 그와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누군가의 또 다른 부모가 될 것입니다. 출가자인 저희야 낳는 부모가 될 순 없지만 기르고 함께하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부모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 불자님들은 누구의 부모일 것이며 또 부모가 될 것입니다. 부모가 되려고 할 때 내가 앞에 부모님을 어떻게 모셨고 어떻게 감사했냐는 그 모습이 그대로 영향을 받아 투영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또 다른 모습이고 그분들과 같은 삶을 이 순간 이 공간에서 영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할 줄 알고 때때로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탓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오히려 그분들을 더 편안하게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님 덕분이며 저 역시도 그 덕분에 법장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덕분에 우리는 태어났고 자라났고 성장했고 그리고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한 부모의 자식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어머님밖에 계시지 않다 보니까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고 지금까지 수행하는데 많은 응원을 해주셨는지 정말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여러분들이 부모와 같으신 겁니다. 제가 앞에 투게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 투게더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개울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으로서 여러분을 뵙고 있습니다. 그 법장으로 제가 역할을 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투게더를 함께 해주셨고 지금도 투게더를 응원해 주시고 투게더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저의 존재성과 저희가 그리고 투게더를 할 수 있는 작용을 행을 닦을 수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우리를 지금까지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 덕분에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들 덕분에 여러분이 지금 그 이름으로 그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마무리에 여기에 제 이름을 넣어두긴 했지만 각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덕분에 누구누구이신 겁니다. 덕분에 법장이고 덕분에 여러분이며 덕분에 우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운 날이긴 하고

날씨가 정말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이 힘든 시기도 또 지나갈 것이며 그리고 이 오히려 힘든 시기에 부모님과 우리의 가족들과 인연들과 함께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걸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중의 기간, 우란분절,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들이 우리 곁에 있었고 지금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더 우리 가족,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제, 효가 불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고 그들과 더불어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더 여실히 느끼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드리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만물로 생겨나서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은혜와 애정은 영원하지 않고 모이면 흩어지게 마련이다. 몸은 자기 소유가 아니고 목숨은 오래가지 않는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무엇이 열 가지인가? 이른바 한없는 믿음, 한없는 계행, 한없이 부끄러워함, 한없는 조심함, 한없는 공부, 한없는 보시, 한없는 지혜, 한없이 명심함, 한없이 간직함, 한없는 변제를 열이라 하느니라. 불자들이여, 이 열 가지 무진장에는 열 가지 다음이 없는 법이 있어. 보살들로 하여금 필경에 위 없는 보리를 성취케 하나니라.

0: 얘들아!
1: 계속 얼음 속에 들어가가지고
0: 무슨 소리를 얘기해야 된다. 그럼 조금만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이 누룽이가 목이 아팠을 때 우리 정훈이는 오늘 무슨 소리가 제일 재밌었나요?
2: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연하사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연하 어린이집 원장 소임을 보고 선명상에 기반한 부모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여기 부모의 삶으로라는 주제로 선명상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한 존재를 온전한 성인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건의 지원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인 여러분들께 세 가지 선명상 방법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호흡을 통한 리트릿 선 명상입니다. 저는 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학부모님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의 자녀인 영유아들은 현재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영유아들을 대하는 부모는 무엇보다 현재에 깨어있으므로 온전히 현재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알아차림이 바탕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현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현재보다는 과거 또는 미래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키우고 싶고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은 유사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무는 부모님들은 과거에 그때 그랬어야만 했는데 라는 생각으로 후회의 감정이, 미래에 머무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미래에 잘 되지 못할까봐 라는 생각으로 불안의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에 머물게 됩니다. 철저히 찰나찰나 현재에 머무는 자녀와 마음의 시제부터 어긋나는 셈이죠. 명상이란 그윽할 명자의 생각상자로 생각을 고요히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 특히 부모님들은 명상이 참 좋은 것, 유익한 것이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이 하기에는 왠지 어려운 것, 지루한 것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상은 어렵지도 지루한 것도 아닙니다. 명상이란 현재의 들숨날숨으로 지금 여기, 이곳에서 자신의 들숨과 날숨을 자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의 들숨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 그 과정을 다만 관찰하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숨을 내쉬었다가 들이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들숨날숨은 우리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고 현존하는 우리의 들숨날숨 호흡을 우리는 얼마나 자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명상이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 존재의 기반이 되는 현재의 들숨날숨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잠시 두 눈을 감고 현재의 들숨날숨을 알아차림 해볼까요? 먼저 척추를 곧게 펴시고 턱과 뒷목과 어깨가 일직선이 되도록 자세를 점검해 봅니다. 자세 점검이 끝나신 분들은 가만히 눈을 감아봐요. 자신의 들숨이 어떻게 들어왔다가 어떻게 나가는지 그 과정을 가만히 관찰해 봅니다. 한 번이어도 좋고 두 번이어도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자신의 현재의 들숨날숨을 느껴보셨나요? 관찰해 보셨나요? 이처럼 우리의 호흡은 우리를 온전한 현재와 만나게 하고 현재에 머물러 관찰하게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함에 있어 자신의 현재의 들숨날숨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현재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자녀의 시제와 온전한 만남이자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부모들은 다양한 감정들을 만나게 됩니다. 행복과 기쁨, 보람과 환희로움의 긍정의 감정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많은 시간 짜증과 불안, 지침과 화남에 부정의 감정들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감정의 폭류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동일시 되지 않고 다시금 평정심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현재의 들숨날숨입니다. 잠시라도 자신의 베이스캠프인 현재의 들숨날숨에서

안정과 평온을 찾고 지혜로운 부모의 역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허락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처럼 지혜로운 부모로서 명상이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면들을 인식하고 현재 호흡으로 돌아와 온전히 현재에 머무는 것. 여기까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일상에서 선명상을 어떻게 실천할 것일까라는 화두를 만나게 됩니다. 부모님들께 소개할 두 번째는 오감 명상, 먹기 명상을 통한 리추얼 선명상입니다. 우리의 자녀, 특히 영유아들은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일상을 경험하고 그것의 반복 경험을 통해 학습의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다섯 가지 경계들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이 표준 보육 과정과 개정 놀이 과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교육의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를 다섯 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진 존재, 곧 나란, 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색이라는 육체와 수상, 행식이라는 마음의 요소, 이 다섯 가지가 온전히 존재했을 때 나라는 존재는 현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이 다섯 가지 요소는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없는 무아이고 항상함이 없이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상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나라는 존재는 여섯 가지 감각을 가지고 여섯 가지 경계들을 대하는 가운데 여섯 가지 의식이 일어나는 연기적인 존재임을 천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 가운데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여섯 경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눈으로 볼 때는 보는 것에만 집중하고 귀로 들을 때는 듣는 것에만 집중하고 코로 냄새를 맡을 때는 냄새 맡는 것에만 집중하고 입으로 먹을 때는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몸으로 촉감을 느낄 때는 촉감에만 집중하고 생각할 때는 그 생각에만 집중하는 것. 자신이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귀로 무엇을 듣고 있는지, 코로 어떤 냄새를 맡고 있고 입으로 어떤 맛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촉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행위에 집중한다는 것은 부모인 나와 상대, 즉 자녀와 온전히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있는 그대로 온전히 인식하고 표현하고 나눌 줄 아는 것은 단순한 감각적 경험을 넘어 자녀와의 관계에서 깊이 있는 정서적 연결과 안정된 양육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부모가 현재의 감각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표현할수록 더 안정된 마음으로 자녀를 이해하고 건강한 감정 표현을 모델링함으로써 깊이 있는 정서적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 소개할 마지막 세 번째는 매일의 감사함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나누는 감사 선명상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생존을 위해 긍정보다는 부정에 더욱 민감하고 강하게 반응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경험은 강하게 각인되고 긍정적 경험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처리됩니다. 심리학자 바바라 브리딕션은 그의 연구에서 사람이 웰빙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대 1의 법칙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부정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긍정이 필요하다는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은 불편한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1차 화살보다 그 이후에 야기되는 2차, 3차 화살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육아와 양육의 과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부정의 경계들과 그에 따른 부정의 감정을 만나게 될 때 3대 1 행복의 법칙에 따라 긍정의 마음, 평온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정의 상황으로 불편한 감정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감사한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나의 일상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음에

0: 나의 자녀가 건강하게 유치원을 다녀왔음에 아침에 각자의 자리로 헤어졌던 가족이 무탈하게 만났음을 감사하게 떠올려 보는 것. 나의 일상에 감사한 것들을 자신의 현재의 들숨날숨과 함께 온전히 만나보는 것. 감사선명상을 실천하게 되면 부모인 나의 마음이 단순히 편해지는 것보다 훨씬 깊고 가정 전체의 분위기와 자녀의 성장에까지 긍정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감사선명상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해주고 양육 효능감을 증가시킴으로써 부모의 정서 안정이 자녀에게 바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뇌가 긍정에 집중하는 습관을 만듦으로써 걱정이나 비난 중심이 아닌 긍정, 관찰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 육아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에 덜 흔들리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육아와 양육은 예측 불가 상황의 연속이죠. 감사선명상은 현실 회피가 아니라 감정적 균형을 회복하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로움과 함께 지혜로운 선택을 돕습니다. 사생의 대자부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나에게도 이롭고 상대에게도 이로운 행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만을 위하고 상대를 위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상대를 위하고 자신을 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자녀를 키운다는 말처럼 자신의 자녀를 온전한 성인으로 키워내는 과정은 부모 역시 지혜롭게 성장해 가는 동반 성장의 과정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 이타행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불교란 너와 내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와 양육이라는 과정은 분명 고된 여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육아와 양육의 과정 가운데 세 가지 선명상을 일상 가운데 시도해보고 꾸준히 함께 하신다면 분명 그 과정 가운데 행복이라는 인과의 결실을 맺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낳아 키우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선명상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루 또 직장에서 또각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하루를 또 보내시느라고 아마 또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 시간에 잠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곳에 함께 한번 현존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서 어머님은 이곳에 오시는 발걸음에 어떤 마음이셨나요?
1: 사실 조금 긴장되는 마음도 있었고요. 또 긴장되는 것과 동시에 어머님들과 아버님들 함께 만날 수 있고 또 명상할 수 있는 자리 열려서 저 나름으로는 또 기쁘게 왔습니다.
0: 네,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민이 아버님은 오실 때 어떤 마음 발걸음으로 오셨나요?
2: 사실 좀 피곤하셨는데
0: 네, 그렇죠.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과 함께 명상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소중한 자리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0: 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잠시지만 지금 있는 이곳에서 현재의 들숨날숨으로 집중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앉으신 자리에서, 자, 먼저 척추를 곧게 펴시고, 자, 오른손 아래, 왼손 위, 때로는, 자, 무릎 위에 편안히 올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편안한 자세로, 자, 그리고 턱과 뒷목과 양 어깨가 일직선이 되도록 마음의 눈으로 자세를 점검해 봅니다. 자세 점검 끝나신 분들은 가만히 눈을 감고 지금 여기 이곳 자신의 현재의 들숨날숨과 함께 잠시 머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현재의 들숨이 어떻게 들어왔다가 어떻게 나가는지. 들숨이 들어올 때는 들숨을 온전히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는 나가는 것을 온전히 알아차려 봅니다. 강둑에 앉아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이 자신의 들쑥 날쑥 지금 여기 이곳으로 돌아와 봅니다. 외부의 소리나 지나가는 생각들로 자신의 의식이 흩어질 때는 그것을 따라가거나 회피함 없이 부드럽고 편안하게 들쑥 날쑥 라벨링 하시면서 현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급히 가야 할 곳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이곳에서 자신의 들쑥 날쑥 함께 머물러 봅니다. 나는 관찰자입니다.

바라고 계시네요. 자, 이제는 자신의 들숨, 날숨에 숫자를 붙이는 수식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숨, 날숨에 하나, 들숨, 날숨에 둘. 1부터 6까지 자신의 호흡의 길이에 맞춰서 편안하게 수식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앞뒤로 흔들흔들. 자, 두 눈을 비벼서. 자, 손바닥에 마찰의 조건으로 발생하는 열감. 그것에 머물러 지켜보기. 자, 그리고 두 눈을 지그시 눌러줘요. 손바닥의 열감이 눈으로 전달, 머뭄, 사라짐.그 과정을 온전히 관찰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분주한 발걸음으로 이곳에 오셨을 텐데, 잠시지만 지금 여기 있는 이곳에 온전히 호흡으로 집중이 잘 되셨나요?
1: 네.
0: 혹시 방해 요인은 없었나요?
1: 네.
0: 네, 여러분들이 지금 잠시 느꼈던 자신의 현재의 들숨 날숨을 우리가 색깔 클레이를 통해서 자신의 호흡을 표현해 보는 시간 한번 잠깐 가져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잠시 지금 여기 이곳에 여러분들의 현재의 들숨 날숨을 잘 관찰해 보셨나요?
1: 네.
0: 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느꼈던 여러분들의 현재의 들숨

0: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있는 다양한 색깔 클레이를 통해서 한번 자유롭게 표현해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자신의 현재의 들숨 날숨 호흡을 색깔로 표현해도 괜찮고요. 어떤 이미지나 형태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 이곳에서 느꼈던 현재의 들숨 날숨을 한번 편안하게 호흡을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표현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현재의 들숨이 어떻게 들어왔다가 어떻게 나가는지를 한번 알아차림하시면서 색깔 클레이를 통해서 표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여러분들의 미술 능력을 평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색감으로 표현하셔도 좋고요. 어떤 이미지나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지민이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시네요. 네, 우리 병서 어머님께서는 접시를 전체를 다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고 계시네요. 자, 어느 정도 표현이 되셨으면 우리 옆에 계신 학부모님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고 싶은데요. 자, 우리 서로 한번 옆에 있는 도반님들 한번 만나볼까요? 이렇게 두 분, 두 분, 두 분, 두분 한번 서로 만나보고. 자, 내 앞에 있는 상대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사랑 자유로운 마음 가득한 눈빛으로 사랑의 잉크 한번, 자유 잉크 한번 띵 날려주세요. 우리 한번,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이기신 분이 먼저, 저는요, 말하는 입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듣는기 하겠습니다. 먼저 선언해주세요. 이기신 분. 네, 그러면 먼저 말하는 입을 선택하신 도반님들께서 자신의 들숨 날숨을 도반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우리는 잘 듣는 길을 하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라고 되돌려주는 것까지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1: 저의 들숨 날숨을
2: 저희 들숨
1: 처음에 시도할게요.
2: 힘들게 좀 와서 제 기말 사고가
0: 하신 분들은 역할 바꿔서 자신의 현재의 들숨 날숨 나누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저는 이제 미술관 들어오면서 많은 생각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동안 했던 고민들이나 요즘 가지고 있는 약간 좀 아이디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떠올랐는데 호흡하면서 그게 다 정리됐다고는 할수 없지만 나름 땅에 이렇게 내려왔듯이 조금 가라앉는 그런 편안함을 좀 느꼈습니다.
3: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바쁘고 정신없이 이제 보냈던 이제 산재된 에너지들을 오늘 이렇게 호흡 명상을 통해 가지고 좀 정리가 많이 돼서 좀 힐링된 느낌도 느끼고 그런 부분을 좀 표현해 봤습니다.
0: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요즘 제철 과일이죠. 귤이 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다섯 가지 감각 기관에 집중해 보는 오감 명상과 더불어서 먹기 명상을 한번 이어서 해볼 건데요. 먼저 척추를 곧게 펴시고 자신의 호흡이 편안하게 들어왔다가 편안하게 나가도록 이때는 여러분들께서 눈으로는 보는 것에 집중하고 귀로는 소리 듣는 것, 코로는 냄새 맡는 것, 입으로는 먹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촉감에서 느껴지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촉감들을 지금 여기 현재의 들숨 날숨과 함께 온전히 머물러 보시면 됩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귤을 가만히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귤을 바라볼 때 나의 몸에서는, 나의 마음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일어났다가 머무르고 사라지는지 잠시 보는 것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귤을 한번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한번 감촉을, 촉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귤 껍질의 느낌은 어떻고, 귤의 꼭지의 느낌은 어떤지, 여러분들의 현재 들숨 날숨과 함께 지금 여기 이곳에 있는 귤을 온전히 한번 느껴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코로 살짝 가져가 보세요. 귤에서는 어떤 향기가 나는지. 자, 그리고 때로는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소리를 여러분들 귓가에 가서 한번 느껴보세요. 손으로 톡톡톡 쳐도 보고, 귤을 쥐었다 폈다 혹시 나는 소리가 있다면 그 소리도 괜찮아요. 다양한 현재의 소리에 한번 집중해 봐요. 이제는, 자, 여러분들이 천천히 귤을 한번 까볼 거예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귤을 까는 사이에 나의 손가락에서는 어떠한 촉감이 일어나는지, 그것이 불편한 느낌이어도 괜찮고, 편안한 느낌이어도 괜찮아요. 귤 껍질이 까질 때 나는 소리가 있다면 그 소리에도 한번 집중해 봐도 좋습니다. 귤을 까는 행위와 함께 지금 여기 이곳에 머물러 집중해 봅니다. 귤을 다 까신 분들은 접시에 가만히 내려놓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귤한 조각을 이렇게 한번 떼어내어 보세요. 이어서 먹기 명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귤한 조각을 떼어서. 자, 이 귤도 여러분들이 한번, 자, 촉감도 느껴보고, 자, 가만히 향기도 맡아보고, 느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입에 천천히 귤한 조각을 넣어봅니다. 입 안에서 한번, 자, 씹기 전에 굴려도 보고, 귤한 조각이 입안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씹는 행위를 할때 입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나의 감각기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아직 삼키지 않아요. 천천히 한번 씹어보세요. 나의 씹는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온전히 집중해서 천천히 씹어서 충분히 씹어진 상태에서 천천히 삼켜봅니다. 귤을 삼키고 난 입속의 느낌, 그 어떤 것이어도 괜찮아요. 그 느낌에 온전히 한번 머물러 봅니다.

0: 네, 좋아요. 자, 눈 떠보시고요. 자, 우리 명수 아버님, 지금 귤한 조각을 이렇게 천천히 먹기 명상으로 한번 경험해 보셨는데요. 이제 어떠셨나요?
1: 마지막으로 이제 귤을 입안에 넣고 씹을 때 제가 좀 너무 바쁘게 사는 게 느껴지는 게 음식 입안에 있는데 삼키지 않고 그걸 온전히 느끼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0: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1: 앞으로 음식 먹을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또 다른 일상에서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살아보자. 그런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0: 네, 아이고, 귀한 경험 잘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먹게 되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의도적으로 그냥 씹으면서 우리 씹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삼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삼키지 않고 그것에 머물렀을 때 조금 불편한 느낌. 자, 그런 불편한 느낌도 잘 알아차림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선희 어머님은 어떠셨나요? 우리 귤을 가지고 오감 명상도 해보고, 자, 그리고 먹기 명상 이어서 한번 해보셨는데요.
2: 입안에 들어갔을 때그알 하나하나의 느낌을 찾으려고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집중했는데, 나중에는 진짜 알 하나하나가 각자 터뜨리면서 각자 맛을 막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침.

0: 그리고 급하게 살아온 자리를 보면서 얘도 또 각자 다 맛을 내는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 명수 아버님처럼 막 넘어가려는 거죠.
1: 맞아요. 그 순간이 참.
0: 네, 그래서 저희 뇌가 들어온 수가 3켜 안 하는 명령이니까 호흡에 집중하고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1: 네.
0: 네, 새삼 느끼면서 그렇지만 새삼 올해 최고로 맛있는 휴게라는 것도 느끼고
1: 아이고, 네. 훌륭하십니다. 오감명상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자동 반응적으로 하는 것들의 이 멈춤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데, 또 그것에 잠깐의 멈춤의 또 미학까지 한번 또 사유하실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셨나 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2: 아까 색감 명상할 때와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피곤했던 몸이 어떤 이귤 자체가 그냥 뭐 평소에 먹는 귤보다는 명상을 하면서 먹으니까 내 몸이 일종의 그 윤활유를 좀 먹을까요? 무슨 아니면 무슨 첨가제를 뭐좀 차붙이면은 그래서 아, 내 몸이 조금은 더 회복도 되고 더잘 굴러갈 수 있겠구나라는 명상을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1: 아, 그러셨군요. 이귤한 조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양소까지 알아차림으로 잘 관찰을 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감사명상으로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그 행복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나요? 그 심리학자 바바라 브릭션이 주창한 이론이기도 한데요. 한 가지의 부정의 어떤 상황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긍정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각자의 직장에서 또는 각자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불편했던, 어려웠던 상황들 있으셨죠? 오늘 우리 솔리 어머님은 힘들었던 거 혹시 있으셨나요? 하루 보내시면서.
3: 저는 오늘 동료 교사의 얼굴이 별로 안 좋아서 이제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동료 교사가 별일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뭔가 제가 가까이 있으면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고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어떠한 제 마음이 상대를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머물렀는데 그 마음이 계속 하루 종일 조금 남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조금은 힘들어하는 동료 교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난감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좀 마음 써주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있으신 거군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네. 우리 지민이 어머님은 혹시 오늘 하루 중에서 힘들거나 불편한 상황 있으셨나요?
0: 불편한 상황은 없었어요.
1: 우리 지민이 어머님께서는 행복한 일상을 찾았어요. 참 럭키하신 분입니다. 네, 훌륭해요. 우리 지호 어머님은 혹시 오늘 일과 중에서 힘드신 점 있으셨나요?
0: 힘들었다기보다는 그 지호가 조금 부주의하다 보니까 너무 자주 다치는데 어제도 또 발등이 아프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픔을 알아주지 못하고 너무 왜 자꾸 깨물기입니다 뭐라고 하거든요.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1: 이것이 못내 마음에 우리 지호의 마음을 조금 알아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또 후회의 마음이 드시는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직장에서나 또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크고 작은 또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세 가지의 어떤 긍정의 것들을 우리가 또 대체를 하게 되면 우리의 또 뇌가 이 부분을 긍정으로 우리의 또 자등 반응을 떠나서 이렇게 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잠시 지금 여기 이곳 호흡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 때로는 너무 사소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갈 수 있었던 그런 감사한 것들을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제가 우리 유치원 친구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얘들아, 생각을 집중하려면 허리를 곱게 펴고 명상을 하면 집중이 잘 된대.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한번 척추를 곱게 펴시고 잠시 지금 여기 이곳 자신의 들숨날숨과 함께 이곳에 머물면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들 하나씩 떠올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치유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나에게 감사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때로는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 나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준 것은 어떤 순간이었는지, 잠시 그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나를 편안하게 하거나 나를 위로하는 그 순간은 무엇이었는지, 잠시 떠올려 봅니다. 자, 여러분, 자, 눈을 뜨시고요. 자, 잠시 떠올려 보셨나요? 선희기 어머님은요?
1: 네, 저는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딱 켜는데, 라디오에서 생각지도 않게 부처님 말씀처럼 뭔가 형상이 있고 육체 형체가 있는 것들 언제든지 사라지기 마련이다 하면서 그 장기하라는 가수의 그 책 내용이 나온 저는 읽었을 때 들었어요. 그래서 아, 제가 부질없이 막 너무 힘들게 막 벅차게 출근도 벅차게 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아, 별거 다 아닌 지금 맨날 알려주시는 것도 있고 있었는데 또 책상 그렇게 들어오니까 아, 뭐죠 이거 다 내가 이렇게 막 대걸 벗고 열심히 해도 어차피 다 사라진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인데 괜찮아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생각지도 못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저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또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0: 위로의 시간을 가지셨군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지호 어머니, 지호 어머니 오늘 하루 중에 감사한 것 하나 나눔 해주셔 볼까요?
2: 오늘 회사 행사를 하나 마치고 왔는데
0: 네.
2: 항상 아침마다 아, 거기 지금 오늘 연습했을까 맨날 고민을 하는데 또 이런 거 하나 끝내고 나면
0: 네.
2: 그래도 그래, 다양한 직장 있는 게 감사하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0: 네.
2: 그런 생각이
0: 네.
2: 출근하는 자체가
0: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 감사하다. 네, 잘 찾았어요. 자, 우리 솔리 아버님 오늘 감사한 거 하나 나눔해 주시겠어요?
3: 두 달 전에 끝났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0: 네.
3: 잔금이 지연됐나 봐요.
0: 네. 아이고, 또 힘들게 일하신 또 그 노고에 대한 또 대가를 또 두 달 지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 또 배가 또 기쁨이 또 선사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우리 옆에 계신 솔리 어머니.
4: 네, 지금 솔리가 네. 열이 좀 나가지고 힘들었는데 이제 오늘 수업도 있고 이제 엄마 아빠가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도 본인 또 할 일을 이렇게 자기 신체 컨디션을 잘 이게 인지를 하고 할 일도 하고 스스로 밥을 다 차려 먹고 엄마 아빠 이렇게 먹었어요 하면서 스스로 이제 챙기 밥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도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0: 아유, 네. 훌륭한 설리네요. 아유, 너무너무 기특합니다. 네. 자, 우리
5: 지민이 아버님.
6: 네. 제 딸이 이제 고등학교 기말고사를 무사히 마쳐서
5: 네.
6: 그동안 좀 집에서 시끄러운 기회도 못하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좀 편하게
0: 네. 네. 네, 가서 마음껏 휴식을, 네, 소리 크게 내시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고생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명서 어머니, 아직 못하신 거를, 네. 뭔가 이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살다 보면 좀 불편한 순간, 힘든 순간, 지친 순간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호흡으로 지금 이곳에 돌아오는 것, 그리고 지금의 감사함을 현재의 들숨 날숨과 함께 온전히 한번 느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번 나눔해 주시겠어요?
7: 네, 요즘에 좀 뭔가 알 수 없는 마음의 작용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살아야 된다고 갑자기 하루 아침에 잘못될 수도 있고
5: 그렇죠.
7: 살아있는 게 어딘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아이고,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일상이 당연한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우리 공기나 이런 것들처럼, 그리고 자녀가 건강하게 학교에 갔다가 또 배우자가 또 각자가 직장에서 돌아오는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지만 때로는 이렇게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음에 여러 가지 힘든 일또 부딪히는 일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음에 그 가장 근본적인 또그 느낌을 느끼셔서, 네, 나눔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각자의 또 직장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감사한 것을 또 현재 들숨날숨과 함께 잠시 머물면서 자의 명상, 나 자신과 상대에게 회향하는 자의 명상으로 오늘 하루를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명상 자세로 척추를 곧게 펴고 같이 한번 심호흡 세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숨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다시 한번 숨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천천히 숨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자신의 현재 들숨날숨과 함께 편안하고 감사한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봐요. 그리고 그 편안함과 감사함에 자신이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스스로 허락해 봅니다.

0: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자신의 가슴 앞에 편안하게 합장해 봅니다. 그리고 함께 해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여,
1: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여,
0: 편안하라,
1: 편안하라,
0: 안락하라,
1: 안락하라,
0: 행복하라. 네, 아유,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입으로는 성스러운 말을 곧잘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이런 무지한 사람은 결코 저 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없다.

세계는 나가 없다. 나가 없으면 무상한 것이요, 무상하면 괴로운 것이며, 만일 괴로운 것이면 그 일체는 나가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 마땅히 이렇게 관찰하라. 이와 같이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니라.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1: 모든 걸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감도.
2: 와, 너무 맛있습니다.
3: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1: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2: 맞습니다.
1: 밥으로 남에게 밥한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0: 소중한 나.
1: 우와, 행복.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2: 네.
0: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결론이 뭐였나요? 그냥 살자. 즐겁게 살자. 열심히 살자. 그러니까 뭐 죽자란 말은 없네요. 다 살자. 예, 그렇죠. 죽으면 안 되죠?
2: 네.
0: 근데 뭐 언젠가 또 우리가 죽잖아요.
2: 네.
0: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이라는 게 한바탕 꿈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한바탕 꿈과 같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내려오고 있죠. 자, 그 불교뿐만이 아니라 어떤 중국에서 이루어진 그런 어떤 도교라고 하죠. 도교, 도가의 어떤 사상에서도 인생의 꿈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꿈에 비유한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중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 노생의 꿈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그 다행이네요. 못 들어보셔서 또 아는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노생의 꿈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노생이라는, 옛날 중국에 노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이 노생이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다가 주막에 앉아가지고 그 주막에서 어느 할아버지를 만났답니다. 그 할아버지의 이름이 여웅이었대요. 여웅. 예, 여씨성을 가진 할아버지에서 여웅이었는데 이 여웅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이 노생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부자로 살아가고 예쁜 마누라 만나

하고 아이 잘 건강한 아이들 낳고 이심양면하고 명예와 권력을 세상에 누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막 주사를 부리는 거야. 내 인생 이런 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나에게도 꿈이 있었어! 뭐 이러면서 그래서 막 이제 신세한탄을 하니까 여웅에 목침 하나를 쓱 주더랍니다.

0: 나서 밥 먹을 때 깨울 테니까 좀 여기서 잠 좀 자게. 그리고 실컷 떠드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침에 대고 이렇게 잠을 들었는데 목침에 이제 들고 이제 눈을 딱 뜨게 떠봤더니 자기가 이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죽었어? 벌써 죽어요? 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뭐 아주 그냥 지체 높은 가문에 이제 큰 이제 벼슬을 얻게 되어서 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드높은 그런 큰 권력과 명예를 누리다가 역적으로 반역죄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반역죄로 붙잡혀서 이제 온 가족들이 꽁꽁 이제 밧줄에 묶여가지고 멀리 귀향을 가는데 노생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차라리 없이 살더라도 그냥 고향에서 농사나 지었으면서 살걸 괜히 욕심부렸구나 확 죽어버려야겠다고 죽으려는데 또 옆에 부인하고 가족들을 말리는 거예요. 여보 살아야 됩니다. 삽시다.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해서 그래서 이제 자살을 포기하고 꾹 참아서 귀향에 갔다가 또 귀향에서 반역죄가 풀려가지고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높은 벼슬을 올라가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낳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아름다운 아내와 아이들과 권력과 명예를 이렇게 평생 동안 누리다가 80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몇 살 때? 80살에. 그래서 80살에 딱 죽었는데 갑자기 나 죽는다 하는데 인생 나 이제 후회 없다 잘 살았다 내가 인생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다 그러니까 나는 후회 없다 하면서 딱 죽었는데 갑자기 야 밥 먹어 이러는 거예요. 밥 먹어 뭔 밥 죽는데 뭔 밥 80살까지 살다 죽는데 웬 밥 아니야 나 그냥 갈게 야 밥 먹으라니까 하고 깨웠더니 여웅이 밥 다 됐다고 80년 동안 살았던 생생한 삶이 그 할아버지가 목침 주고 잠깐 밥 짓는 시간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바탕 꿈이잖아요.
1: 예.
0: 멍하니 우리가 멍 때린다고 하죠. 예. 기가 막혀서 멍하니 멍 때리고 있으니까 이 여웅이 웃으면서 그래 꿈 잘 꿨는가 인생이 그와 같이 한바탕 꿈이라네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영웅 호걸들이 세상을 움켜쥐고 뒤흔들다가 죽을 때가 돼서 그 아롱아롱거리는 그 등잔불을 보면서 자기의 삶을 추억해보니 한바탕 뭐였다? 꿈이었구나. 그런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다 삶과 죽음이 다 꿈이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만든 환상의 세계래요. 내 마음이 만든 환상의 세계인데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은 꿈 꾼 거고 좀 힘들고 괴롭게 살다가 갔으면 그냥 개꿈 꾼 거고 좋은 꿈이나 개꿈이나 결론은 뭐다? 예, 내 마음이 만든 환상의 세계였다. 그러니까 네 마음이 만든 세계에 속지 말아라.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 내 마음이 만든 세상에서 내 마음이 만든 환상에서 활짝 눈을 뜰 수 있는 거.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크게 큰 꿈에서 크게 깨었다 해가지고 부처님의 대각이라고 부릅니다. 큰 대자에다 깰각자. 예, 크게 깨셨다. 크게 깨달으셨다. 여러분들은 꿈에서 깬 것 같아요? 못 깬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걸 중요해요. 그걸 아는 게. 뜬금없이 나 깼는데? 이래버리면 깼는데 여기 뭐하러 앉아있어? 예, 도인인데요. 예, 우리는 아직도 그 인생이라는 꿈을 꾸고 있구나. 자, 그 유명한 조신의 꿈이라는 또 우리나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신의 꿈은 다 들어보셨죠? 아, 와, 이 유명한 이야기를 몰라요? 예, 다행이네요. 또 아는 얘기하면. 근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데. 이거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죠? 예, 그럼 또 솔직히. 왜 이렇게 솔직하세요? 예? 왜 부담스럽게 솔직하시네? 이 조신의 꿈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신라 말에 낙산사라고 아시죠?
1: 네.
0: 그 낙산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낙산사는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고 있는 관음도량이거든요.
1: 네.
0: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관음도량 중에 하나가 바로 낙산사, 그 홍련암인데요. 낙산사에 조신이라는 스님이 있었대요. 네, 조신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요 조신이라는 스님이 낙산사에 있을 때 그 지역에 김혼이라는 벼슬이 그 이제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김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큰 벼슬을 받아가지고 태수의 자리로 오게 됩니다.

있었는데 김원에게 이제 딸이 있었대요. 딸이 있었는데 대충 분위기상 딸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엄청 예뻤대요. 딸이 못생겼어 이래버리면 이야기가 흐름이 절대 안 되잖아요. 단절되죠. 그러니까 김원의 딸이 있었는데 엄청 예뻤대요. 그러니까 이 김원이 독실한 불자라서 딸하고 가족들 데리고 낙산사에 기도하러 온 거예요. 예, 새로운 태수입니다 이러면서 왔는데 법당에서 기도하고 스님들끼리 인사를 하는데 요 젊은 조신 스님이 예, 반했어. 예, 어떻게 알아요? 대충 이야기 흐름사. 조신의 이야기 몰라도 대충 흐름상 이해가 가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쩜 저렇게 예쁠까? 이제 우리가 이걸 전문 용어로 콩깍지 쉬었다 그러죠. 콩깍지가 쉬었어. 어쩌면 실제로 안 예뻤는데 혼자 콩깍지 쉬어서 예쁘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쩜 저렇게 예쁠까? 어쩜 저렇게 예쁠까 하다가 그만 상사병에 걸립니다. 스님이 상사병에 걸렸어. 야 이거 어떡해. 상사병에 걸리면 이건 약도 없어요. 예, 그래서 군인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군인이 김상사, 뭐 이상사, 예, 상사 들어가신 분이 무섭잖아요. 예, 저 군대 있을 때 예, 상사자 들어가신 분들이 무서웠어요. 죄송합니다. 예. 웃자고 한 말이고요. 상사병이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타오로는 이 애욕의 불길을 어떻게 끌 수가 없어서 밤마다 관세음보살 앞에 가서 기도를 올렸대요. 무릎에서 막 피가 나올 정도로 관세음보살님 저 김원의 딸 저 여인과 제가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 여자님이면 저 못 삽니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한테 막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아무리 관세음보살님이지만 그런 거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줘? 예? 그 관세음보살한테 기도하는데 안 들어줘요? 그럼 뭐하러 믿어? 예? 스님, 뭐 스님은 사람 아니야? 스님은 그냥 막 죽어? 예, 그렇죠. 관세음보살이 그런 소원 들어준 것도 우습잖아요. 근데 하염없이 막 무릎에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저 여인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가끔 청년들 보면 평소에 절에 안 다니다가 절에 갑자기 열심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왜 저렇게 기도 열심히 나 했더니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 아가씨하고 사귀게 해주세요. 사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남의 마음을. 그럼 여자는 뭔죄야. 그렇잖아요. 여자는 뭔죄야. 서로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서 너 나 좋아? 나도 너 좋아. 오케이. 오늘부터 1일차 뭐 이러면서 뭔가 오늘부터 1일? 뭐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혼자 여자는 나한테 마음 없는데 혼자 관세음보살님한테 저 여자랑 사귀게 해주세요. 사귀게 해주세요. 하면 관세음보살이 그래 나한테 기도했을까 사겨라? 이거는 폭력이죠. 폭력. 그렇죠. 관세음보살이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젊은이가 결국 못 사귀었어요. 그 절에 안 나와요. 예, 예. 이제 그게 욕심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욕심으로 기도하는 건 안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비우고 누가 생각해도 합당할 만한 거. 예를 들어 나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래 그런 거는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당장 막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막 사업이 망해가지고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서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희들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조금 도와주세요.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옆에서 보면 짠해지면서 그래 관세음보살님이 그 정도는 도와주실 거야. 이런 건 있잖아요. 그런데 저 아가씨랑 사귀게 해주세요 하면 뭔가 느낌이 야 관세음보살님도 그거는 좀 야 그런 소원은 안 들어주실 것 같다. 이런 느낌 들죠. 그러니까 누가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만의 어떤 욕망은 불보살님께서 들어주질 않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조신은 막 그런 욕망에 이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저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염없이 절을 하다가 깜빡 잠을 듭니다. 잠을 드는데 누가 법당 밖에서 스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조신 스님 이러는 거예요. 스님 조심하세요. 막 이러면서 조신 스님 예, 미안합니다. 조신 스님 부르니까 스님이 그 아낙네, 그 여인의 김원 딸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가지고 법당 밖으로 이렇게 나가보니까 그 김원의 딸이 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늦은 저녁에 어쩐 일이라고. 스님 오랫동안 고민하다 참을 수 없어서 왔습니다 하면서 스님한테 싹 다가가서 스님을 낙산사에서 처음 본

0: 순간 제 마음속에는 오직 누구밖에 없었다? 예, 스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이야기예요. 뭐 갑자기 이제 무슨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 보는 것처럼 어머나 어머나 막 이런 식으로 예, 그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 스님밖에 없습니다. 스님 저 데리고 도망가서 같이 살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게 뭔 소리야? 나는 스님이고 넌 신도야. 어? 너와 나 사이는 이뤄질 수 없어. 뭐 이러면서 이랬을 텐데 뭐가 또 표정이 에이 이러세요. 근데 이제 조신이 평소에 자기가 바라던 소원이잖아요. 소원이다 보니까 이제 손을 팍 맞잡으면서 내 마음에도 당신밖에 없었는데 이 낙산사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소원을 이뤄줬구려 하고 이제 야밤도주를 합니다. 야밤도주를. 야밤도주한 걸 전문용어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야, 토 낀다? 세 글자잖아. 토 낀다? 예? 그렇죠. 튄다라고 하죠. 예. 똑똑해. 예. 튀었어요. 예? 튀었다라고 하죠. 튀었다. 예. 그 이제 야범도죠. 튀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옳지 못한 거예요. 아, 부모님 마음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애들 보면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해놓고 부모 마음에 못 받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가 낳아주고 부모님이 낳아주셨는데 사랑하는 남자나 사랑하는 여자 만나면 눈이 획가닥 획가닥 네, 콩깍지 씌워버리며 네, 부모님 마음에 몫을 받고 야밤도주하고 그러면 오라요 안 오라요?
1: 안 오라요.
0: 네, 그런데 이제 눈에 뭐가 쉬이면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둘이 야밤도주를 했는데 멀리 이제 자기를 찾을 수 없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은 농사 짓고 부인은 집에서 이제 살림하고 그렇게 서로 알콩달콩 이제 행복하게 살았는데 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부인이 이렇게 쓴바구 있잖아요. 쓴바구 막 쓰잖아요. 쓴바구 뜯어와가지고 쓴바구가 이거 오늘 나물 뜯어서 양념 해봤어요. 드셔보세요. 먹으면 막 쓰잖아요. 막 써.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쓰죠? 아니야, 당신이 만들어줘서 그런지 너무 달콤한 걸?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가장 좋을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꿀이 똑똑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꿀이 똑똑 떨어질 때였는데 이제 슬슬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5이나 낳았어. 야, 뭐가 그리 좋아? 5을 낳았어. 5을. 지금이면 뭐 다둥이네요. 다둥이. 예. 지금 뭐 애 셋만 낳으면 애국자라고 한다면서요. 아이를 5을 낳았는데 나라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핍박한 삶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막 이제 배고픔에 굶주리고 막 핍박한 삶의 속에서 온 가족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큰딸 아이 5을 낳았는데 그 중에 큰딸이 병으로 죽어버려요. 병으로 죽고 엉엉 울고 부모 마음 가장 찢어지는 게 자식이 먼저 죽는 거라고 하잖아요. 부모 마음 찢어지는 게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다. 큰딸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이 그 애들하고 그리고 그 기몬의 딸이었던 아리따웠던 그 어머니도 이제 바싹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걸을 하다가 남편도 아내도 이제 힘들어가지고 쓰러졌을 때 또 10살 된 그 딸이 그 조그만 딸이 이제 마을에 구걸을 갔다가 걔한테 또 물려버린 거예요. 걔한테 물려가지고 남 얘기 같지 않죠? 우리 지금 현실에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조금만 요 저쪽에 어디 아프리카나 이런 데만 가도 굉장히 그 못 먹고 헐벗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10살 된 딸은 구걸 가다가 걔한테 물리고 걔한테 물린 딸을 부둥켜 안고 막 엉엉 울고 그리고 조신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봤더니 파싹 그 고왔던 얼굴에 파싹 늙어가지고 그때 처녀였을 때 봤을 때는 환한 보름달 같았는데 지금은 폭삭 이제 가라앉은 호박 같구나 이러면서 그 인생의 무상함이죠. 어쩌겠어요. 또 옛날에는 빨리 늙었잖아요. 그 옛날 기록 보니까 옛날 평균 수면 40이었을 때는 여자 남자 40대면 이빨에 다 빠졌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그래서 오복주의 하나가 치아복이라고 해서 60이 됐는데도 치아가 남아있으면 오복을 타고 나셨습니다. 뭐 옛날에 그런 글들이 있었더라고요. 자, 옛날에 없이 못 먹고 살 때니까 그러니까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차라리 그때 그대와 내가 만나가지고 서로 마음이 맞아서 도망칠 게 아니라 서로 그 마음을 잘 정리를 해서 나는 스님으로 살고 그대는 그냥 태수의 딸로 좋은데 시집갔으면 우리 자식이 우리

0: 자식 새끼들도 이런 고통 안 당했을 텐데 이 서로의 사랑과 애욕에 오히려 집착이 되어 괴로움을 낳았구려. 이대로 있다가는 가족들이 다 죽고 말 것이오. 차라리 아들 둘은 내가 데려가고 딸 둘은 그대가 데려가시오. 혹시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설마 딸하고 손녀들 죽이게 하겠소. 가서 잘못을 비신다면 끼니라도 때우지 않겠소. 하면서 이제 아이 다섯 중에 첫째 딸은 잃어버리고 이제 내 낳은 애들 중에 둘은 아들이고 둘은 딸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들 둘은 조신이 데려가고 딸 둘은 이제 아내가 데려갔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딱 헤어지려는 순간에 딸이 아빠 하고 우르르 뛰어오고 아들은 엄마 하고 우르르 뛰어가고 서로 부둥켜 안고 가네 못 가네 이제 가면 언제 보내 못 보내 완전 막 눈물 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 조신도 아내도 막 땅을 치면서 엉엉 울고 있는데 갑자기 땡, 땡 소리가 나더래요. 네, 새벽 종소리, 새벽 범종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리고 종소리 듣고 후다닥 깼대요. 후다닥 깼더니 자기 얼굴이 다 눈물 자국으로 꿈은 꿈이었는데 너무나 현실 같은 꿈을 꿨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서 그 딸에 대한 애욕과 상사병이 싹 다 사라진 거예요. 그거 거울을 봤는데 바싹 늙어버렸더래요. 한바탕 꿈이었는데 한바탕 꿈이었는데 몇십 년 삶을 산 거였어요. 이게 바로 관세음보살 갑이었구나. 관세음보살님한테 하염없이 하염없이 저 여인네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관세음보살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어디서 소원을 들어주셨다? 꿈에서. 우리 못다 이룬 현실의 사랑 어디서라도 이루어지기를? 꿈에서라도 이루어지기를. 꿈에서라도 이루어졌는데 그 애욕과 사랑이 결국은 무엇으로 변하더라? 아, 괴로움의 씨앗이 되더라. 이 인생이라는 게 다 한바탕 꿈이고 이 모든 애욕이 괴로움의 씨앗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찾고 마음의 애욕이 다 떨어져 버렸답니다. 그리고 조신 스님이 관세음보살님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염없이 절을 올리면서 그 뒤로 조신 스님이 마음의 모든 번뇌를 놓아버리고 열심히 수행해서 큰 스님이 되셨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불교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까 말했던 노생의 이야기도 꿈에서 80년을 살잖아요.
1: 네.
0: 명예와 권력을 누리다가 80년을 살았지만 깨고 보니까 뭐였다? 한바탕 꿈이었구나. 또 지금 드린 조신의 꿈 이야기도 조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굶주리고 괴롭게 살아가면서 가족들끼리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고통까지 맛보잖아요.
1: 네.
0: 딱 깨고 나니까 한바탕 뭐였다? 꿈이었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다 이런 꿈과 같대요.
1: 네.
0: 삶과 죽음이라는 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 같지만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마음이 만든 한바탕 꿈이었구나. 이 삶과 죽음이 내 마음이 만든 한바탕 꿈이었다는 것을 꿰뚫어보고 완전히 깨달은 분을 우리가 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깨달은 자, 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요 꿈이고 환상이라는 걸 모르고 요 내 마음이 만든 이 껍데기에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존재들을 우리가 범부중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범부중생. 그래서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도 내가 지은 어변이고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 좋은 일 이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어변이니 이 거대한 내가 만든 업의 세계에 끄달리지 말아라. 이 업의 세계에서 자유로워져라. 그러기 위해서는 번뇌를 내려놓고 깨달음을 얻으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내 삶의 지혜로 받아들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살다 보면 안 좋은 일 생길 때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안 좋은 일 생길 때 그 나쁜 일을 현실이라고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가슴 속에 담아두면 나중에 멘탈이 붕괴가 됩니다.
1: 네.
0: 내 마음자리가 내 정신이 막 이렇게 분열을 일으켜요. 그 막 괴로움과 극심한 슬픔과 막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막 솟구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럴 때 아, 이 나쁜 일도 내 마음이 만든 꿈이다. 스쳐가는 악몽이다. 이 나쁜 일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 지나가리라. 네. 한바탕 꿈이다 라고 하면 견뎌낼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이 생깁니다. 네.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좋은 일을 마구 누리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소위 막 갑질한다 하죠. 네. 내가 누군지 알아? 어?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런 아주 그런 흐뭇하고 기쁜 일들이 생길 때 이 또한 꿈이다. 네. 이 또한 꿈이고 내가 이 기쁘다는 것에 너무 심취해서는 안 된다. 이 기쁨도 언젠가는 어떻게 되리라? 지나가리라, 흩어지리라 라고 생각하면 그 기쁨이라는 것에 홀라당 빠져서 스스로 교만함에 빠지는 그런 함정에 걸리질 않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겨도 꿈과 같다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나쁜 일이 생겨도 꿈과 같다 바라볼 수 있어서 좋은 일이 생겨도 그냥 마음이 항상 편홍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뭐 꿈이니까 네. 마음이 항상 편안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인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네. 근데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는 대로 내가 좋은 꿈 꾸고 있나 보구나.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기는 대로 내가 지금 좀 나쁜 꿈 꾸고 있나 보구나. 하지만 꿈은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가 없으니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바라보시면서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아름답게 변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금방 말씀드린 그 노생의 꿈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이 조신의 꿈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스님, 이 세상이 다 꿈과 같고 우리의 삶과 죽음, 그 사이에서 펼쳐지는 인생이 다 꿈과 같다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것에 대한 해답이 담겨져 있는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35살의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깨달음을 얻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어느 날 이렇게 숲을 이렇게 왔다 갔다 명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명상을 하면서 숲의 나무 밑에 앉아서 이렇게 깊은 명상에 드셨는데 때마침 그 숲 근처에서 30명의 돈이 많은 귀족의 젊은이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30명의 젊은이들이 야 우리 숲에 가서 소풍 가자 소풍 가자 뭐 우리로 치면 단풍 야 단풍도 좋고 닐일이야 젊어서 놀아야지 언제 노냐 노세 노세 언제 놀아 젊어서 놀세 그래서 다음 생에 노세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번 생에 그래서 이번 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고 놀기만 하고 노세 노세 하니까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난다? 노세로 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쨌거나 그 이제 숲으로 소풍을 가게 되었는데 남자들끼리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생을 아주 예쁘고 유명한 기생을 하나 이제 돈을 주고 사가지고 기생을 데리고 이제 숲에 갔대요. 그 기생 이제 노래 부르고 띵가띵가 하고 이제 같이 막 춤추면서 놀고 이제 야외 클럽이자 야외 클럽 예. 요 DJ 뭐 이러면서 야외 클럽에 막 손 번쩍 들어 뭐 이러면서 그 이제 기생이 이제 DJ를 하고 있는데 술 먹고 춤추다 보니까 이제 이 남자들이 이제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잠이 들었대요. 야 우리 조금만 놀다 조금만 더 쉬다가 놀자.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기생이 싹 보니까 귀족들이 막 몸에 액세서리나 막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잖아요. 아싸 그래 내 인생 오늘 한번 고친다. 내 언제까지 기생으로 놀 거냐. 지금이 기회다 해가지고 그 귀족 젊은이들이 차고 있는 보석과 액세서리들을 다 끄집어냈대요. 그래서 주머니에 다 싸가지고 몰래 도망을 갑니다. 기생이 도망을 갔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네들 귀중한 품 보물들이 다 사라지고 몸에 있던 장신구 보석류들이 다 사라지고 기생이 없어지니까 야 기생이 토꼈다 이러면서 그 기생이 다음 생에 토끼로 태어났대요. 토꼈다 그래서 다음 생에 토끼로 태어났다라는 슬픈 전설이 있어요. 예. 어쨌거나 그래서 야 요거 기생 도망간 기생을 잡자 해가지고 30명의 젊은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막 찾다가 그 멀리서 나무 밑에서 이렇게 명상에 하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30명의 젊은이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딱 봤는데 그 모습이 너무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0명의 그 귀족 젊은이들이 딱 가서 수행자여 부처님인 건 모르니까 수행자시여
혹시 지나가는 여인네를 봤습니까? 뭐 얼굴을 예쁘게.

생기고 옷은 야하게 입었고 뭐큰 주머니를 아마 철거덕 철거덕 소리 나는 주머니를 들고 지나갔을 겁니다. 혹시 못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 눈을 뜨고 미소를 지으면서 그 여인은 왜 찾으시오? 아, 우리가 오랜만에 소풍을 왔는데 남자들끼리 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 기생을 사가지고 데려왔는데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석을 싹 훔쳐 달아놨습니다. 그 여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 여자 못 봤습니까?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젊은이들이요. 여자를 찾는 게 중요한가? 자기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한가? 야,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그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법을 청합니다.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다. 여자를 찾는 게 중요한가? 자기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한가? 근데 이것도 그 30명의 젊은이들이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부처님께 지어놓은 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마디를 듣자마자 딱 부처님께 법을 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복 없고 부처님과 인연이 없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얘기 해줘도 아, 뭐야? 여자 찾는데 무슨 뜬금없는 소리 하고 있어? 에? 뭐 어디 도를 아십니까? 해서 나왔나?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전생에 복이 있어야 불법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30명의 젊은이들이 전생에 부처님께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에 복을 지어놓은 인연이 있어서 그날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여자를 찾는 게 중요한가? 자기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한가? 다 감동을 느끼면서 수행자시여, 우리들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이 세상의 무상함,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영원한 것이 있다 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 집착할 것이 없다. 우리가 집착하는 이 애욕이라는 것도 고통의 씨앗이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아주 심오한 불법의 이치를 설하십니다. 그 30명의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서 마음이 환히 밝아지는 깨달음을 얻고 모두 머리를 깎고 출가했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한바탕 꿈과 같다면, 이 세상이 우리 마음이 만든 환상과 같다면, 우리가 꿈에 집착하지 않고, 껍데기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닦아야 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길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을 찾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수행의 길이라고 합니다. 수행만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준다. 수행이 아닌 행복은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돈이 제일 좋대요. 맞아요.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뭐 자본 있고 돈 있어야 뭐 행복을 누리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거는 감각적인 쾌락이고 감각적인 행복이라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은 언젠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언젠가는 사라져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아서 은행에서 이자가 팍팍 나와도 결국 죽으면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못 가져가요. 불교는 윤회의 세계잖아요. 다음 생에 또 몸을 받아야 되거든요. 다음 생에 또 몸을 받을 때 안녕하세요. 전생에 제가 맡겨놓은 재산 찾으러 왔는데요. 뭐야, 은행에 가서 그러봐요. 저 10억 주세요. 아니, 왜요? 전생에 10억 맡겨놨거든요. 혹시 전생에 저한테 맞아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돈이라는 것도 영원하지 못한 감각적인 하나의 쾌락의 수단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최고래요. 권력 있으면 모든 걸다할 수가 있대요. 하지만 권력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그 꽃이 10일 동안 붉음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화무십일홍이라. 그래서 권력의 무상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원한 권력은 없다. 언젠가 권력도 흩어져 사라진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좋대요. 우리 뭐 관종하죠. 관심병 종자하면서 막 관심 받고 싶어 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관심 받고 싶어 하고, 인기 받고 싶어 하고. 제가 빈말이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이 그러세요. 오, 광우스 인기 엄청 많아. 광우스 인기 엄청 많아. 그러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기는 거품이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인기는 거품이다.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아요. 예. 누군가가 광우스님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믿음을 일으킬 수 있고,
광운쌤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하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걸로 완성이 된 거지. 네. 거기에 뭐 광우쌤이 인기가 있든 없든 죽으면 그 인기 가져가나? 가져가요? 예, 그것도 무상하다는 거예요. 네. 명예도 무상하고 덧없다. 언젠가는 흩어져서 사라지는 것이다. 네. 어떤 분은 뭐 사랑이 최고래요. 사랑의 힘이 최고래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사랑이래요. 그렇죠. 항상 저 인생 편했다는 소리죠. 이런 얘기 있죠. 안방으로 들어온 사랑이 창문으로 넘어가더라. 네, 유명한 얘기죠. 네. 처음에는 사랑에서 만났지만 힘들고 괴롭고 가난이 닥치면 그 사랑도 영원하더라, 영원하지 않더라.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절대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가끔 사랑하는 남녀가 우리 사랑 변하기 전에 차라리 사랑하는 마음 이대로 같이 죽자 해가지고 죽는 경우 있잖아요. 예. 뭐 로미오와 줄리엣 있잖아요. 예. 뭐 올 로미오 로미오 줄리엣 창문을 열어다오 막 이러면서 뭐 창문 열면 어쩔 건데? 예? 그 창문 열면 어떨 거예요? 그거 주거 침입죄예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창문을 열어다오 뭐 그러고.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서로의 사랑에 그 이제 확인하고 그 사랑의 진실한 사랑을 다음 세상에서라도 누리고 싶었는지 결국 이제 같이 죽어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대단하긴 해요. 네. 대단하게 하지만 불교적인 눈에서 보면 그런 서로 목숨을 나누는 그런 사랑조차도 또 하나의 집착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사실 또 하나의 집착일 수도 있다. 근데 남녀 간의 사랑만 중요한가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죽으면 부모님 마음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 마음은 또 찢어지는 부모님의 사랑은 가짜 사랑인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던 사람들 간의 우정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 정도의 사랑은 그것도 또 하나의 콩깍지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또 하나의 애욕의 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사랑을 해라, 사랑해라. 사랑자자를 쓰죠. 자비, 사랑. 근데 그 사랑에 한 명을 향한 애욕의 사랑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사랑, 예, 모든 중생을 향한 사랑, 모든 생명을 향한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지. 예, 누군가에 집착해서 애욕에 의한 사랑은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번뇌의 사랑이다. 네. 이런 이제 법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뭐 로맨티스트들은 불교 깎아 아파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좋아서 함께 죽고 얼마나 아름답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불교적에서 보면 그것도 또 하나의 집착일 수가 있다. 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이란 것도 사실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죠.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남녀가 막 사랑하다가 언젠가는 막 그 권태기에 빠지잖아요. 네. 그 남자 그러잖아요. 여자 그랬나?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뭐 이러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쉽게 변하니? 사랑도 결국 변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노보살님들께 그 거사님하고 결혼하실 때 어떻게 사랑해서 결혼하셨어요? 아유 사랑 안 하고 어떻게 결혼해요? 아 그때 정말 사랑하셨나요? 사랑했죠. 예. 지금 어떠세요? 아 의리로 살죠. 의리로 산다. 좋아하세요. 의리로 산다 하시더라고요. 아 애도 있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의리로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랑도 변하더라. 예. 뭐 이 안에 너 있다? 아니에요. 또 다른 게 또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또 싹 밀려나가더라고. 그래서 오죽하면 첫사랑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자꾸 이야기의 흐름이 사랑과 결혼으로 가네요. 예, 중요한 거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사랑도 영원한 게 있더라 없더라. 영원한 게 없더라. 그 영원한 건 무엇이냐. 우리 불교에서는 깨달음만이 영원하다. 모든 번뇌가 사라진 깨달음만이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고 진정한 평화의 길로 이끌어준다. 이 깨달음이 가장 완벽한 영원한 행복이다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뭐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경지, 번뇌가 다 사라진 영원한 평안의 세계, 평온의 경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자기는 깨달음 얻기 싫대요. 아 왜요? 했더니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스님 지지고 볶는 맛도 있어야지 깨달음 얻으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심심할 때는 소금을 뿌려야죠. 야, 맛이 심심하니 소금 좀 뿌려. 그래서 지지고 볶고 아주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0: 마음에 아직은 무언가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나 봅니다. 근데 이제 절에 오래 다니시고 연세가 많으신 인생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일수록 스님 인생 살아봤더니 별거 없더라고요. 부처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깨달음만이 영원한 것 같습니다. 깨달음만이 영원한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신행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집착의 가지들, 집착의 껍데기들에 그런 것들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 마음 닦는 수행의 길을 명확하게 잘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죠?
1: 네.
0: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닦아나가는 데 있어서 스님, 그러면 인생의 한바탕 꿈이라고 했고 한바탕 꿈인 이 인생에서 가장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가장 소중한 정답이 자기 자신을 찾는 거,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입니까? 예.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바라문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꽃 두 송이를 가져왔답니다. 꽃 두 송이를 부처님께 올리면서 부처님 저에게 깨달음의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이렇게 꽃을 가져왔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 바라문아 예? 버려라 라고 했대요. 버려라. 그러니까 왼손에 있는 꽃을 버렸대요. 역시 꽃 가져왔는데 부처님 꽃을 싫어하시나? 툭 버렸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바라보시더니 바라문아 버려라 이러더래요. 그리고 또 오른손에 있는 것도 버렸대요. 그 부처님이 또 보시더니 바라문아 버려라 이랬대요. 그 바라문이 부처님 꽃 두 송이를 가져와서 왼손에 있는 꽃도 버리고 오른손에 있는 꽃도 버려서 이제 버릴 게 없습니다. 뭘 버리라는 겁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의 번뇌를 버리라는 뜻이다. 눈앞에 보이는 걸 버리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의 번뇌를 버려라 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바라문이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전생에 많이 닦은 거예요. 바라문도 곧 말 한마디에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가장 강력한 그 우리 불행을 야기시키는 고놈이 바로 번뇌입니다. 그 번뇌가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돈 없어도 살아요. 근데 돈 없는데 더 힘들게 하는 건 그 번뇌예요. 사니 못 사니 이거 어떡하니. 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예나 권력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1: 네.
0: 명예나 권력이 있으면 뭔가 만족감은 느껴지겠죠. 근데 명예나 권력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놈의 집착과 번뇌, 남들보다 올라서야 된다느니 남들보다 더 잘나야 된다느니 그런 번뇌의 집착이 사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요 마음의 번뇌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

세존이시여, 어떠한 중생이든지 임종할 때 만약 한 부처님이나 한 보살님의 명호라도 듣거나 혹은 대승경전의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살생의 죄만 아니라면 조그만 악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질 자들은 모두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법의 즐거움은 함께 수행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법의 즐거움은 함께 수행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마음의 걸림이 없는 것이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전염병을 다스리다.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왕사성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이웃나라인 바이샬리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한때는 인도 전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바이샬리 사람들은 전염병을 잠재우실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는 없습니다.
1: 큰 자비로 중생을 가엾이 여겨 일체를 두루 살피시군. 이끌지 못한 일을 끌어주시고 모든 중생을 대하기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십니다.
0: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웃나라 마가다국에서 왕의 공양을 받으며 머물러 계시는데 부처님을 모셔올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이샬리 백성들의 초청을 받은 부처님께서는 비구들과 함께 항아를 건너 바이샬리에 도착하셨습니다. 아난존자는 대중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을 합성하였습니다.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

받는 열의 붓다에게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애와 법에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애와 승가에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일주일 동안 사부대중이 보배경을 합송하자 전염병을 퍼뜨리는 나쁜 기운이 모두 사라졌고 모든 아픈 이들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불법승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 모든 생명체를 향해 평화와 행복을 빌어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에게 위안을 안겨주고 어려움을 넘어서는 지혜를 심어주셨습니다.

0: 원앙 부인께서 무엇이냐 하면은 부산 파래 바닷가에서 기도를 매일 하다 보니까 바다의 용왕이 그 뭡니까 기도를 듣게 됩니다. 아, 내가 이 원앙 부인이 어떤 그 세운 서원을 내가 옹호해서 그 서원이 성취되는 그러한 길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1: 관세음보살님의 이권은통이 제시되는 이 능음경 중에서 25가지 법문이 나옵니다.
0: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에 보면은 25품의 관세음보살 보음품이 있는데 거기서 관세음을 위해서 관세음이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자, 그럼 뭐 박수 한번 쳐볼까요?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앙 부인께서 여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탱화를 보시면 관세음보살님이 다 여자로 보이죠. 엄마, 우리나라는 다 엄마. 또 어떤 분들은 애를 낳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했더니 애를 낳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제가 하는 거는 관세음보살님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생담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관음 본원경, 본연경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그 남인도에 있던 그 마열 파다국이라는 나라에서 장나라는 장자하고 마나살라 부인의 어떤 두 부부가 송리와 조리를 낳아서 관음과 대세지가 되었다. 이런 어떤 전생담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는 원앙 부인 왕생 인연경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의 전생담이다. 그죠? 이런 와중에서 대체로 여성으로 묘사되는 우리 관세음인데 신앙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좀 알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관세음 신앙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관세음은 남자인가 여자인가 중성인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오늘

0: 동국대학교에서 또 고려대학에서 석박사를 또 받으시고 미술사학하고 문화유산학을 전공하셔가지고 또 도낭 실크로드 쪽에서 어떤 그 오래된 불교 문화유적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연구를 오랫동안 하셔서 조예가 깊으신 우리 주수환 교수님을 청해가지고 한번 그 설법을 듣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교 미술을 공부하실 때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관음보살님이 경전에서는 남자로 읽히는데 왜 표현될 때는 이렇게 여성으로 표현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실제로 관음보살님이나 또는 기타 경전에 나오는 보살님들은 대부분 남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교 미술이 처음 등장했던 인도, 특히 초기 불교 미술을 볼수 있는 뭐 간다라 미술이라든가 마투라 미술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보살님들은 전부 남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막 근육도 건장하고 식스팩도 있는 막 그런 건장한 남성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 시대가 지나고 이제 미술사, 인도 미술사의 시대적 흐름으로 보자면 이제 굽타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되면은 남성은 남성인데 몸이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갸날프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약간 미소년 같은 그런 모습의 관음보살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서 이제 굽타 시대 이후에 이제 팔라 시대나 이런 시대가 되면 그때부터는 밀교의 영향으로 본격적으로 여성적인 보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 타라보살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원래는 이제 인도의 전통적인 여신 신앙이었는데 그 신앙을 불교의 보살 신앙에 받아들이게 되면서 실제로 신체적으로도 여성이 분명한 그런 보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그 흐름은 원래 어떤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원래 원시 시대에는 우리 인류가 주로 모계 사회였었고요. 그리고 여신 신앙이 더 중요한 신앙이었었는데 역사 시대로 들어오면서 가부장적인 시스템으로 바뀌고 신들도 전부 남성 중심의 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여신 또는 모계 사회의 전통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에 기저에 쭉 가라앉아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렇게 관음보살님이 여성형으로 나타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그런 오래된 전통들이 이제 다시 되살아나는 어떤 현상으로 관음보살님이나 보살님이 여성으로 표현되는 그런 과정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불교 미술이나 중국 불교 미술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굽타 시대 정도 완전히 여성은 아니셨고요. 갸날픈 몸을 가진 날씬한 몸을 가진 그런 여성의 몸처럼 보이는 남성의 보살이셨는데 점차점차 이제 그런 자세가 점차게 남자는 그냥 이렇게 탁 잡을 텐데 여성은 좀 이렇게 부드럽게 잡으시겠죠. 그래서 관음보살님이 이제 보주를 들고 있으실 때도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잡고 이런 자세를 보면 아 이게 몸은 꼭 여성은 아니더라도 그냥 갸날픈 몸이지만 그런 손짓이라든가 몸짓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여성화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는 아까 다이어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여성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의 자비를 상징하는 모성애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비라고 하는 것을 모성애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소 여성적인 어떤 모습으로 관음보살님이 표현되신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모성애 또는 이런 여성의 어머니의 마음 이런 게왜 강조되는 것이냐면 우리가 아직도 절에 가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는 거는 아 로또 좀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뭐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또는 돈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나 또는 우리 자식들이 취직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세속적인 걸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칙적으로 그런 기도를 부처님한테 기도드리면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아직도 그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했느냐? 아직도 그런 집착을 벗어버리지 못했느냐? 그리고 막 야단치실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는 그런 걸 기도드리면 안 되고 아까 얘기한 이 원왕 부인께서 원하셨던 거, 아 빨리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중생들을 제도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것만 기도해야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아무래도 부처님께 가서 이제 그런 불교적인 서원도 말씀드리지만 살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아, 돈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자식들 잘 됐으면 좋겠고 자식들 시집 장가 잘 갔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아, 이 부처님한테 기도하자니 혼날 것 같고 그럴 때 관음보살님께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은 아버님 그 아빠 스타일이거든요. 아빠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아이가 편식을 하고 뭐 몸에 좋은 거안 먹고

하냐면, 얘, 너 이거 몸에 좋은 거니까 이거 먹고 나면 아이스크림 줄게. 그다음에 아이가 너무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보, 우리 집 인터넷 끊어. 이게 아빠 스타일이에요. 근데 엄마는, 야, 너 숙제 다 해놓고 나면 게임 2시간 하게 해줄게. 이게 이제 엄마의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사극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 멀리 과거 시험 보러 갔다가 낙방하고 왔어요. 그 아들이 이제 막 힘들게 힘들게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런 못난 놈. 우리 가문에 너같이 어리석은 자식은 없었다. 앞으로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당장 나가거라. 그냥 쫓아내는 게 아버지예요. 그럼 이제 어머니가 막 울면서 내 아버지,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은 어머니가 싹 붙잡아가지고, 얘 가길 어디 가느냐? 일로 와라. 이 엄마는 네가 무사히 한양에 갔다 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너희 아버지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저러겠느냐? 일단 밥부터 먹고 기운부터 차리자. 이게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처님은 엄격하고 관음보살님은 따뜻하게 맞아주고, 우리가 세속적인 거를 소원을 해도 아 그거 필요 없어요가 아니고 이런 식인 겁니다. 아 로또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보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가 소원을 빌면 로또 됩니다. 대신에 제가 이거를 관음보살께서 이거를 여러분께 주는 대신에 주기 전에 앞으로 딱한 달만 정말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살면 제가 한달 뒤에 이 보주를 드리겠습니다. 여의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같으면 그런 제안을 받으시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어유, 한달뭐한달뭐 그거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못 살겠어요. 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달 동안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산 다음에 한달 뒤에 정말로 관음보살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가 지켜봤더니 당신은 정말로 한달 동안 부처님 법답게 잘 살았습니다. 그 상으로 제가 보주를 드리겠습니다. 그때쯤 되면 어떻게 되느냐? 관음보살님, 제가요, 한달 동안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 보주는, 여의주는 이미 제 마음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내치는 게 아니라 엄마의 마음으로 이것만 하면 내가 요거 해줄게. 요게 관음보살님의 역할이시거든요. 그래서 관음보살님의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하면 더잘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어머니의 모습, 여성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 결국은 이렇게 관음보살이 점차 여성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33응신을 말씀하셨는데, 관음보살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이 33응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어린아이의 모습, 어떨 때는 여성의 모습, 어떨 때는 할머니의 모습, 할아버지의 모습, 다양하게 나타나시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특히 여성의 모습이 강조되는 것이 이제 백의관음이라고 해서, 아이를 막 갖고 싶은 그 부모들에게 아이를 내려주는 역할도 백의관음이라고 하는 그 관음보살의 한 변화된 모습의 그 관음보살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근데 아이를 내려주는 게꼭 여성일 필요는 없는데, 왜냐면 이제 아이는 주로 이제 엄마가 관계하다 보니까 백의관음은 원래 꼭 여성은 아니었지만 점차 점차 여성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그러니까 아이를 내려주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또 백의관음이라고 하는 분은 여성으로 많이 표현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마랑부 관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하도 사람들이 불교 경전을 공부 안 하니까 어떤 보살님이, 관음보살이 등장하셨냐면 절세 미인이에요. 사람들이 나랑 데이트 좀 해주세요, 나랑 결혼해 주세요 막 그러면, 이 마랑이라 이 마랑부 관음은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얘기했냐면, 당신이 만약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외우면 내가 당신이랑 데이트해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금강경을 외우면 내가 데이트해 주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이기 때문에 이 여성이랑 데이트 한번 하려고 막 금강경 외우고 관세음보살 보문품 막 외우고 그러다가 결혼의 조건은 법화경을 통째로 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결국은 법화경을 통째로 외워서 이제 이 여인이랑 결혼을 하게 됐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불교 경전을 많이 읽고 외우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나타나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 사람, 이 중생들 사회에 나타나실 때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점차
우리에게 이 여성화된 관음보살의 익숙한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0: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셨는데 그래도 마량부 관음 같은 경우는 28번째 관세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 녹화 때 그분들 이제 탱화를 갖다가 걸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오늘은 16분 이제 중보관음까지 걸었거든요. 중보관음. 그러면 이제 중보관음 같은 경우는 장자의 몸으로 나타나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런 어떤 분으로 이제 묘사가 되죠. 한 분 한 분이 다 묘사가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소리를 대강 넘겨가지고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스님께서 이건 온통선에서 설법을 하신 게 이제 아까 능엄경에서 25가지 수행방법 중에서 가장 수승한 수행방법이 25번째 이건 온통선이거든요. 그럼 앞에 24가지 수행에 대해서 원래는 여기 제가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 관세모살 부문 기본이고, 그런데 오늘이 제가 대강 이렇게 해야 된다 기록하는 차원에서 앞에 소리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앙보현 수행할 때 수행해도 가지 가지 근기 따라 수행할 때 교진여가 하는 말이 성진의 원통으로 수행을 하려 하니 부처님의 음성에서

얻었느냐 우바리가 하는 말이 백골 하나 구정관을 수행을 하여서 색가공이 돌아니고 모든 모양이가 부처 모양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달아서 색진원통 이루었네. 동자 너는 언녀 무슨 수행 하여서 깨달음을 얻었느냐 침향의 향기기를 관찰하여 오감이 없음을 알아서 집착이 없음 말아 집착의 모든 향기 부처님의 자치인 줄 깨달아서 향진원통 이루었네.

힘을 얻었느냐. 목욕을 하다가 몸에 닿는 물이기가 먼지를 씻어내는 그것도 아니고 몸을

남자여 당신은 무슨 수행 무슨 수행 하여서 원통을 이루었소 모든 현상 실체 없음 그 진리를 알았소 모든 현상 지쳐갖고 모든 번뇌를 소멸시켜 깨달음을 얻었으니 법진 원통 이루었네 성인들의 수행하고 성도하신 그 영상을 보자시면 육진으로 수행하여 육진원통 이르시고 육근으로 수행하여 육근원통 이르시고

이루시고 칠대로서 수행하여 칠대 원통 이루었네. 그 원통이 원만하고 수승하다 할지라도 관세음에 이건 원통 그 원통이가 수승하다. 손바닥 두드리나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육진 육근 육식 육 그다음 칠대라 그걸 다 뭡니까 관찰해 가지고 수행하는 과정을 25가지로 나눈 것이 이제 능근경에서 수행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수행의 방법, 완벽한 수행의 방법을 아까 스님께서 설법해 주신 이근 원통선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늘 대강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절에 와서 이제 이렇게 합장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좀 알아야 돼. 그죠? 우리 불자들이 뭐 포교하러 갔다가지고 뭘 하나. 그죠? 아유, 우리 절에 나오면 좋아요. 이런 말. 아유, 우리 절에 스님이 너무 좋아. 우리 절한테 가피가 있어. 뭐 이런 얘기 얘기밖에 못 하거든, 이게. 그러니 자꾸 불교의 수준이 떨어진다, 그치, 우리가. 불교는 그런 정도의, 그것도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그 이상을 뛰어넘는 종교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경전 같은 거 읽으실 때, 뭐, 평상시 권하지 않으면 또 이런 게 있는지 몰라 잘 안 읽어 봐야 돼요. 그래서 25가지 수행 중에서 이거 논통선만 읽어보셔도 되는데, 기초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 이게. 그잖아요. 아까 제가 보면 차제설법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실험부터 공부를 안 했는 사람이 마지막 뭡니까 선정의 단계부터 공부를 한다고 또 앉았으면 이게 안 돼. 그리고 금강경도 여러분들이 많이 읽는 거는 좋고 공부하는 건 좋은데 기본 공부가 된 상태에서 금강경도 좀 공부하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금강경은 상당히 수준 높은 경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향하는 지향점이기도 하고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그 위치를 잘 제대로 보는 게 정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수준,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정신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잘 살펴가시고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해서 차곡차곡 쌓아가서 마지막 단계까지 가셔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25가지 수행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다, 그죠? 그랬더니 그 원앙 부인도 이게 처음에는 이제 뭡니까? 육진에 대해서 수행을 했겠죠. 자꾸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이건 논통까지 간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 이제 그 바닷가에 뭡니까? 관세음보살 성지가 다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저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는 보타나카산은 인도에게 있다,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한 얘기가 보타나카산이 요즘 말하면 스리랑카 쪽에 있었다 그런 이제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 보타나카산을 이제 한자로 음차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낙산사 같은 게, 그죠? 맨 거기서 따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티벳의 포탈라궁, 이것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보타나카산. 그 같은 의미들을 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하시는 성스러운 곳,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아까 그 스님께서 이분 운동서 설법하실 때 해조, 파도 소리를 듣고 수행하기 때문에 바닷가에다가 관세음 성지를 다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유명한 성지가 있죠. 낙산사도 있고 남해 보리암도 있고 다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에다가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내륙에서도 마찬가지 뭐죠? 물 떨어지는 곳에 옆에다 많이 세웁니다. 그게지.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이건 원통선 수행을 통해서 그 성도하는 과정을 이제 드러낸 거죠. 그래서 아무튼간 능은경에서 그 이건 원통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원앙 부인이 뭡니까 중생들이 왔는데 뭐냐면 중생을 제도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깡패가 왔는데 좋은 말만 하고 앉아 있으면 되나 두드려 맞을 판인데 그지 어쩔 수 없잖아. 그럴 때는 그 깡패를 조복 받을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것들 그 사람들한테 또 뭡니까? 지식은 출중한데 뭡니까? 지식을 좋게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또 거기에 해당된 지식이 또 뭡니까? 그 딸리면 그 사람 또 제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관세음보살품에 보문품에 나오는 뭡니까? 33가지 응신에는 이렇게 나와서 부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부처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부처의 몸으로 제도할 중생은 도대체 어떤 중생들이냐는 거죠. 부처의 몸으로 제도할 중생은 어떤 것이냐는 거죠. 이게. 그거에 대해서 능원경에서는 그걸 밝혀놓고 있습니다. 보살이 산마지에 들어가서 무릎법을 닦아서 수승한 이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중생에게는 부처의 몸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런 와중에서 법화경에 나오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어떤 중생, 부처의 몸으로 제도할 중생은 중생, 부처로 나타나고 그러면 능원경에서는 어떤 중생은 이라야 뭡니까? 부처로 나타나서 제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라는 중생의 근기까지 드러낸 것이 능원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뭐냐면은 저기 나와 있는 관세음 보살님들의 어떤 그 명호를 풀러볼 기회가 없다, 그죠? 지금 뭐냐면 이제 그 원앙부인 이제 도가 거짓 찬 거예요, 이제. 원앙부인 이제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뭐냐면 이제 그 내면적으로 이미 성년의 반열을 올렸어요, 이게. 그런 와중이다 보니까 관세음 보살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제 버릴 때가 살금살금 다가와, 이제는. 부처님께서 뭡니까? 마지막에 열반에 드셔서 인간의 몸을 버리는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원앙부인은 인간의 몸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버릴 것인가가 이제 극적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죠, 이제. 근데 그 전에 뭐냐면 관세음 보살이, 원앙부인이 33가지 몸으로 중생을 제도하는데 명호를 한번 불러봅시다, 그죠? 우리 자주 불러볼 기회가 없으니까 이래 부르면 공덕이 쌓인다, 그죠? 오늘 BTM 보시는 그 불자님들도 관세음 보살님의 33가지 명호를 부지런히 불러가지고 뭐 평상시에 생각이 안 나니 부를 기회가 없으면 오늘 지금 방송이라도 열심히 보시고 불러가지고 가필 입도록 하겠습니다. 책 앞에 양육하는 같은 경우에는 병난을 소재하고 어떤 자비와 하신으로 애역을 없애준다, 그죠? 먼저 정근 한번 해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양육하는

범한 관은 해끼어야서 선제동자가 등장하여 관세음 보살님 전 보리의 가르침을 구하시니 수월 관음에 끼어야소.

0: 살림전 비의를 하옵소서. 장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바중생을 구원하니 중부가는 보살님전 일심으로 기어하면 필경성불 하오리다가. 자, 성불하십시오. 오늘 33가는 보살님에 대해서 제가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니까 오늘 여기 이제 그 16관음까지 했고 제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과 더불어서 명호를 불러서 오늘 동참하신 여러분들 또 비텐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분들에게 각자의 뭡니까 바라는 소망대로 근기 따라 이 관세음보살님들이 가피로서 여러분들 안락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이 되도록 제가 법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법 공덕으로 우리 불자님들, 불자 아닌 분들도 되고 또 비태한 보시는 모든 분들 다 같이 성불의 길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 같이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1: 제법 유식한 말을 한다고 해서 정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비록 배운 것은 적지만 그러나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의로운 사람이다.

마치 보물을 알려주는 사람처럼 잘못을 지적해주고 꾸짖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본다면 그런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라.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더 좋지 더 나쁘지는 않으리.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의 삶.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전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

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전부는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전부는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면 관음상입니다. 11면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 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르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 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 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목 표현은 용문 석굴 금강 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전부를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0: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너 팥죽 먹었지?
1: 안 먹었는데?
0: 치, 입에 팥죽 묻었거든?
1: 들켰네.
0: 치, 치사하게 자기만 먹고.
1: 너무 조금밖에 없어서, 미안.
0: 난상이 있었음 혼내줬을 텐데 말이야.
1: 무슨 난상?
0: 있어? 고산사 나한상.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제천 고산사로 가야겠다.
1: 고산사?
0: 와룡산 정상에 있는 고산사는 신라 헌강왕 때 도선국사에 의해 창건된 나한도량이야. 한국전쟁 때 사찰 일부가 불에 타 주요 유물들이 사라졌는데 1956년 다시 재건되고 대대적으로 복원되며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제천 고산사로 고고! 고산사엔 16 나한상이 있었는데 공덕이 많은 성자임에도 나한들은 장난을 좋아해 종종 잘못을 장난으로 꾸짖었죠.
2: 내가 마을에서 팥죽 먹은 건 안 들키겠지?
3: 큰 스님 밥하라 했더니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냐?
2: 그게 장작을 가지러 산에 다녀왔는데요?
3: 이놈, 산에도 팥죽이 있다더냐?
2: 그걸 어떻게?
3: 봐라, 난상 입에서 팥죽이 흘러내리는 거.
0: 이런 장난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한상을 찾아왔는데 아랫마을에 사는 여인 역시 매일 나한상을 찾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4: 부디 제게도 아이를 점지해 주십시오.
0: 하지만 나한상을 못마땅하게 여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여인의 남편이었죠.
5: 너 그 돌덩이에 절을 하고 왔다 그 말이지?
4: 돌덩이가 아니고 나한님이라니까요.
5: 나한님 좋아하래. 그런다고 아이가 생길 것 같아? 안 되겠어. 내 이놈의 나한들을 부숴버려야지.
4: 그만둬요. 그러다 벌받아요.
0: 여인의 남편은 고산사로 와 나한상을 도끼로 부셔버렸습니다.
5: 벌을 받긴 뭘 받아. 그냥 돌덩인데.
0: 몇 년 후 여인은 아이 둘을 낳았는데 안타깝게도 둘 모두 앞을 보지 못했죠.
5: 미안하오. 그때 내가 나한상을 부수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들도 멀쩡했을 텐데.
0: 그 후 고산사의 나한상은 전란으로 아홉 구가 훼손되고 한 구는 홀연히 사라져 여섯 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여섯 구는 열 구의 나한상을 대신한 외벽 탱화와 함께 고산사 응진전에 모셔지게 되었답니다.
1: 사라졌다는 나한상 말이야, 어디로 갔을까?
0: 글쎄, 어디선가 중생을 제도하고 있지 않을까?
1: 그렇겠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바쁘게 다니면서.
0: 맞아, 고산사엔 그런 분이 또 계시지.
1: 그게 누군데?
0: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
1: 경순왕이 왜 바쁜데?
0: 궁금하지? 그럼 바로 다음 절따라 전설따라 떠나보자고. 고고!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은 고려 왕건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자식들과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6: 나는 와룡산 고산사에 머물려 한다.
7: 저희는 월악산으로 가 기거할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6: 미안하구나, 너희를 이렇게 보내서.
7: 우리 걱정은 마십시오. 신라를 되찾을 때까지 꼭 건강하세요.
6: 다시 볼 수 있겠지.
0: 경순왕은 고산사에 머물며 8년 동안

0: 한 망국의 한을 달래고 마의 태자와 덕주공주를 그리워했죠.
1: 태자는 잘 있다던가.
2: 예, 미륵사에서 머물고 계신답니다.
1: 그래, 덕주공주는 어떻던가?
2: 덕주사에서 마애부를 조성하며 지내신답니다.
1: 그 아이들을 잠깐이라도 봐야겠다. 당장 말을 준비하라.
0: 경순왕은 와룡산에서 월악산까지 하루는 덕주공주를 만나러, 하루는 마의태자를 만나러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1: 태자야, 잘 지냈느냐?
3: 네, 아버님. 아버님도 잘 계시죠?
1: 아, 난 잘 지낸다. 내일 또 올 테니 몸 조심하거라.
0: 그 후 경순왕이 말을 타고 달린 곡에는 심하령, 경순왕이 머문 와룡산은 부모산, 월악산은 자식산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4: 야, 너 혼자 뭐 먹어?
5: 칡 먹는데.
4: 칡? 맛있어?
5: 자, 먹어보던지.
4: 뭐야, 맛 없잖아.
5: 칡 맛을 모르는 걸 보니 꼬마네.
4: 나 꼬마 아니거든. 됐고, 말랑 가지.
5: 어디?
4: 어디긴 어디야. 절 따라 전설 따라지.
5: 좋아.
0: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정선 정암사다.
4: 정암사?
0: 응. 정암사는 세속의 티끌이 끊어져 정결하다는 뜻인데,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작율사가 창건한 사찰이야. 그리고 진신사리를 봉안한 국내 유일의 수만호 탑을 보유해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으로 꼽히는 유서 깊은 사찰이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정선정암사로 고고! 신라 자작율사는 말년이 되자 제자들과 함께 강릉의 수다사를 창건하고 주석했죠.
6: 고요하니 좋구나.
3: 또 떠나시는 건 아니시겠죠?
6: 내 나이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번 생을 마무리해야지.
0: 그런데 며칠 후 한 스님이 급히 수다사를 찾아왔습니다.
3: 늦은 시간이지만 문수보살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6: 뭐, 어떤 말입니까?
3: 문수보살께서 태백산 갈반지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6: 갈반지라.
0: 이튿날 자작율사는 제자들과 함께 문수보살을 만나기 위해 갈반지로 향했습니다.
6: 이보시오, 말 좀 물읍시다.
7: 예, 스님.
6: 여기 태백산에 갈반지라는 곳이 있다던데 어딘지 아시오?
7: 갈반지요? 갈반지라는 곳은 없는데?
3: 아, 아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6: 그러게. 갈반지, 갈반지. 맞아, 그거야. 서두르자, 해지기 전에.
3: 아, 갈반지를 찾으신 겁니까?
6: 아, 분명 근처에 칡넝쿨이 있을 테니 그걸 찾아라.
3: 칡넝쿨이요?
6: 칡갈, 소반반, 땅지. 갈반지는 칡이 소반처럼 엉켜있는 곳이다.
3: 아, 네. 저기요, 저기 칡넝쿨이 있습니다.
0: 하지만 그곳엔 뱀 열 마리가 똬리를 뜬 채 엉켜 있었죠.
3: 어쩌죠? 뱀이 저렇게 엉켜 있으니 다가갈 수도 없고.
6: 무슨 한이 그리 많아. 서로를 못 놀고.
3: 다른 곳을 찾아볼까요?
6: 아니다.
1: 모두 험경을 독소.

0: 북동에 뱀들을 제도하자.
1: 그렇게 화엄경을 독송하자 구렁이들은 똬리를 풀고 모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자작율사의 꿈에 뱀들이 나타났죠.
2: 스님, 저희는 전생에 스님이었는데 수행을 게을리하고 시주부를 낭비해 뱀으로 태어나는 과보를 받았습니다. 부대 스님께서 저희가 해탈할 수 있도록 법을 뱉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누워있던 자리에 금은 모아갈 수 있... 그것으로 저를 지어주십시오.
1: 자작율사는 7일 동안 설법을 베풀었고 뱀들은 모두 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칡나무 밑에서 금은 보화를 꺼내 성남원을 창건했죠. 바로 그 절이 지금의 정암사인데 자작율사는 정암사에서 말년을 보내며 입적하게 되었답니다.
3: 그럼 자작율사의 마지막 사찰이 정암사인 거네?
1: 오, 맞아. 그래서 정암사엔 자작율사의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어. 이 수만호탑 같은.
3: 우와, 엄청 크다.
1: 당연하지. 높이가 자그마치 9미터인데.
3: 근데 이 수만호탑에도 자작율사의 이야기가 담겼단 거지?
1: 어, 궁금하지? 그럼 이번엔 수만호탑 이야기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자작율사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4: 저기, 혹시 자작율사신가요?
0: 아, 그렇소만. 누구신지?
4: 저는 용왕의 신하인데, 용왕께서 자작율사를 뵙자 하십니다.
0: 아이, 나를요? 용왕께서 저를 무슨 일로?
5: 제가 드릴 선물이 있어 모셨습니다.
0: 선물이요?
5: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실 재료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면 어디든 탑을 세워 진신사리를 모실 수 있을 겁니다.
0: 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걸 가져갈 방법이 없으니...
5: 그거라면 걱정 마시오.
1: 용왕은 도력을 발휘해 진신사리를 모실 재료들을 울진 앞바다까지 옮겨주었죠.
0: 바다는 건너왔는데 이제 이걸 어찌 가져오노? 이보시오.
6: 예,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0: 혹시 그 달구지를 빌려줄 수 있겠소?
6: 그럼요. 얼마든지 쓰십시오.
1: 그렇게 자작율사는 달구지에 진신사리를 모실 재료들을 싣고 정암사에 도착했습니다.
7: 이게 다 무엇입니까?
0: 진신사리를 모실 재료들이다. 그러니 어서 탑을 지어 모시도록 하자.
1: 그렇게 자작율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할 탑을 짓고 물을 따라온 옥돌탑이다 하여 수만호탑이라 이름 지었답니다.

0: 안 보여. 도대체 뭘 보는데? 극락 뭐야? 뭔데 보겠다는 게 극락이냐? 망원경으로는 극락 못 보거든.
1: 진짜? 망원경으로는 어디든 볼 수 있다며?
0: 그렇다고 극락은 아니지.
1: 아휴, 그럼 우리 엄마 못 보는 거네. 극락에 가셨나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0: 가셨을 거야, 장담해.
1: 그렇겠지?
0: 당연하지.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나홍 선사의 천도 이야기가 담긴 이천 영월함이다.
1: 영월함?

0: 이천 영월함은 신라 문무왕이 삼국 통일을 염원해 의상대사에게 명령에 창건한 경기도 유일의 화엄 사찰이야. 원래 이름은 부각사였는데 고려 때 나홍선사가 중건하고 조선 영조 때 영월대사가 중창하면서 영월함이라 불리게 됐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이천 영월함으로 고고! 600여 년 전 영월함으로 향하던 나홍선사는 멀리서 들려오는 상여 소리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1: 이 겨울에 누가 생을 마감하셨을꼬. 가서 영가에게 법문이라도 들려줘야겠어.
0: 상여 소리를 따라간 나홍선사가 마주한 건 상여가 아니라 지게에 올려진 낡은 관이었죠.
1: 누구 영가길래 이리 초라한가?
2: 아래 마을에 살던 여인인데 자식을 잃고 시금을 전폐하더니 결국 일이 되었네요.
1: 얼마나 마음을 끓였으면.
0: 가엾은 마음에 죽은 여인과 그 아들을 위해 천도제를 올리고 영월함으로 돌아온 나홍선사는 문득 돌아가신 어머님의 안부가 궁금해졌습니다.
1: 어머님 잘 계시겠지? 아무래도 잘 계시는지 보고 와야겠어.
0: 나홍선사는 도력을 발휘해 극락에 도착했는데 어디에도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 아니, 어떻게 된 일이지? 출가한 아들의 부모는 극락으로 인도된다고 했는데 설마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계시는 건 아니겠지?
0: 나홍선사는 구천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중음신으로 떠도는 어머님을 발견하게 됐죠.
1: 어머니, 왜 구천을 헤매고 계십니까?
3: 구천은 너무 춥고 너무 어두워.
1: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제가 극락으로 천도시켜드릴 테니.
0: 구천에서 돌아온 나홍선사는 마의 열애불 앞에 영단을 마련하고 어머니를 위해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1: 지장보살님, 부디 제 어머님을 극락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0: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49일째 되던 날, 나홍선사 앞에 어머님이 미소를 띠며 나타났습니다.
1: 어머니,
3: 지장보살께서 나를 극락으로 인도하셨으니 이제 마음 놓거라.
1: 네, 무정했던 아들은 용서하시고 극락 왕생하십시오.
0: 그 후로 영월함 마의 열애불 앞에는 부모의 영가를 천도하기 위한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답니다.
4: 아이, 동이 얘는 어디 간 거야?
5: 야, 뭔가 미안.
4: 너 설마 뭐 훔쳐먹느라 늦게 온 건 아니겠지?
5: 마의 열애불께 우리 엄마 극락 가게 해달라고 빌고 왔거든. 근데 이 나무는 뭐야? 나무가 바위를 받치고 있네.
4: 영불암 대웅전을 지키는 느티나무야.
5: 오, 대견한 나무네.
4: 이 나무 말고도 영월함엔 또 대단한 나무가 있지.
5: 어떤 나무인데?
4: 궁금하지? 그럼 영월함을 지키는 나무 이야기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영월함엔 나홍선사의 설법을 들으려는 스님들과 신도들로 늘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나홍선사가 영월함을 떠나게 됐죠.
6: 떠나시다니요?
1: 전국 팔도에 법문을 전해야 하니 어쩌겠나. 아쉽지만 떠나야지.
6: 하지만 스님이 법문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조금만 더 머무시죠.
1: 나중에 또 들름세.
6: 조심히 가십시오.
1: 신도들.

0: 에게도 잘 말해주게.
1: 네, 모두 아쉬워할 겁니다.
0: 그러면 나를 대신할 걸 두고 가야겠군.
2: 나홍 선사는 성큼성큼 절 입구로 가더니 짚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심었습니다.
0: 이제 이 지팡이가 이 절의 일주문을 대신할 걸세.
1: 이 지팡이가요?
0: 그럼 난 가네.
2: 그렇게 나홍 선사가 떠나고 며칠 후, 놀랍게도 지팡이에서 싹이 나기 시작했죠.
1: 지팡이에서 싹이 나다니. 나홍 선사님, 잘 가꾸겠습니다.
2: 은행나무는 마치 나홍 선사의 합장을 보듯 한 뿌리에서 두 기둥으로 자라나 지금도 영월함 앞에서 일주문을 대신하고 있답니다.

미래세의 모든 국왕과 바라문들이 늙고 병든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한 생각 동안 큰 자비심을 갖추고 의약, 음식, 침구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해주면 이러한 복과 이익은 가장 커서 이루 다 생각할 수가 없느니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열방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에 이룬 것은 오랜 거불 목숨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 탓이니

정죄하라. 재물 간탐하는 사람 악마들의 권속이요. 선심으로 돕는 사람 진정한 불제자라. 호의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강일하나 배운 것과 실천행위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줘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위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금생은 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만을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오늘도 부모처럼 인연 있는 중생들이 지옥에서 밤낮으로 고통 속에 헤매이니.

고의 답도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 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은 가장 중요하고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만일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로 인해 행복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떠나지 않듯이.

혹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경우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뛰어난 진리만을 이야기하라. 헐뜯는 말이나 남을 비난하는 말은 가능하면 하지 말라.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부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 마가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여 설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안 한다.

여시오 만일 여자의 뼈라면 금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살아있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저래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너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무를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거야

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일포요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같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갔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나에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기나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뜻 만개의 창으로.

맨혼잎 찰찰 월룡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 일승원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

곡상 소심 심상계 옥고광 염년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어깨관 허공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삼위엄 시방세계 무불연 고령 동생인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급 필경 무불

금강 현존 사친 수여해 법계 온 이고취 산문 숙정 절비오 산해 재앙 영소멸 토지 철룡 호삼보 산신 국사 보정상 준동 함정 등피한 세세상행 보살도

크신 원력 원만 상후 갖추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천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말씀 중에 다란히 표고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일어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세계 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수라세계 제가 가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평안 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댓글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업장 고승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

예, 개송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 불모대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네 가지 큰 서원 다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

0: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찬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보리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싱그러움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저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름답게 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보세요. 행복은 바로 내 곁에 와 있습니다. 현재 내 자신이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에 감사해보세요. 행복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이 순간 마음 다해 충실해보세요. 행복이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 하나 바뀜으로써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0: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원력종찰.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게 싸우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 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 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여래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여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0: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애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1: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2: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2: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0: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1: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2: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0: 분명하게 챙겨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삼악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해양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한

하더라도 가지가지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제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 하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스님들의 선거 운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선거인단 선출과 후보자 자격 심사 등 9월 3일 선거 당일까지 남

0: 본 과정과 주목할 점을 짚어봤습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북한 출신 대학생들과 울릉도, 독도를 순례한 동국대. 서로 다른 배경의 동국인들이 불교를 통해 마음을 나누고 하나가 된 이번 여정의 가치는 무엇인지 들여다봤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활동이 줄어든 사찰 청년회를 돕기 위해 대한불교청년회가 시즌제 청년연합법회를 마련했습니다. 동국대 정각원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법석의 의미를 취재했습니다. 이슈플러스에선 만해 한용운 스님을 선양하는 행사와 연구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동국대 만해연구소 전한성 소장을 만나 연구소의 역할과 활동,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38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다음 달 3일 선거일까지 어떤 과정이 남아있고 주목할 점은 무엇인지 이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 종단의 향후 4년을 이끌어갈 최고 행정수반을 선출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9월 3일 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종책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선거일에 앞서 중요한 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후보자 자격심사와 321명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 명부 확정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간선제로 중앙종회의원 81명과 24개 교구본사에서 선출한 240명, 총 321명의 선거인단이 진행합니다. 직할교구를 비롯해 24개 교구본사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본사 주지스님을 포함해 법계 중덕과 정덕 이상으로 각각 10명씩 선거인단을 선출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19일 후보자 자격심사를, 28일 선거인단 자격심사를 실시해 선거 준비를 마무리합니다. 선거를 6일 앞둔 시점입니다. 9월 3일 선거에서 당선인은 총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 2위 후보가 2차 투표를 실시하고 총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합니다. 다만 총무원장 선거일에 단 한 번도 2차 투표가 진행된 적은 없습니다.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역대 총무원장 모두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 얼마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느냐가 더 관건이었습니다. 9월 3일 새로운 총무원장의 당선은 또 한 번의 한국불교 발전과 혁신이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종단의 화합과 도약을 이끌어낼 적임자일지 불교계 안팎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0: 광복 81주년을 맞아 북한 출신 대학생들과 우리 땅 독도를 밟은 동국대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울릉도 독도 탐방 여정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배경의 학생들이 불교를 매개로 마음을 나누고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울릉도 독도 탐방의 의미 배수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교직원, 북한 출신 학생들이 약사열의 부처님 전에 지극한 삼배를 올립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울릉도와 독도를 탐방한 동국대 불교 동아리 무입한 사판 학생들이 독도 수호도량 울릉도 성불사를 찾았습니다. 다 함께 반야심경을 봉독한 북한 출신 학생들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남북의 평화를 간절히 발언했습니다.
3: 오늘 부처님 전에 함께 세운 우리의 소원이 울릉도의 바람과 동해의 파도를 타고 모든 이의 마음을 밝히는 법등이 되어 부처님의 한량없는 가피 속에.
2: 무입한 사파는 불교학부 4학년 정현 스님의 지도 아래 매월 두 번의 정기법회로 동국대와 서울대, 가톨릭대 등 140여 학생들의 마음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외 활동을 꺼리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동아리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4: 어떻게 보면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법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나아가서는 다른 단과대들과 같이 좀 연합법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다른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같이 할 수 있게끔.
2: 이번 탐방은 광복절을 맞아 북한 출신 학생들과 독도를 방문한다는 의미를 넘어 동국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됐습니다. 8명의 전법특임 교수, 동아리 지도법사 스님들과 YG 캠퍼스 소속 북한 출신 대학생, 불교 동아리 임원진들도 함께하며 광복과 전법의 의미를

0: 되새겼습니다.
1: 이번 여정이 불교학도로서 그 자비와 협력의 이념을 실천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 그리고 무엇보다 독도를 우리나라 우리 동국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간다는 점에서 매우 큰 기쁨을 느끼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0: 이사장 돈관 스님은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나는 것도 어렵지만 불교를 만나고 가르침을 행하기는 더욱 어렵다며 인연의 희유함을 찬탄했습니다.
3: 우리는 오늘 부처님이라는 혼 인연을 만나서 독도를 또 가게 되고 그만큼 부처님의 만남이라는 것이 만급이라고 해서 만급 백천독이 지나도록 사실은 만남이 힘든
4: 개인에게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학생들이 다시 한번 알게 될 거고요. 이렇게 민족 공동체 의식을 함께 키우는 데 매우 큰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0: 거북 바위와 해중 전망대, 나리분지를 비롯한 울릉도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은 북한 출신 청년들. 동국대는 불교 동아리를 매개로 북한 출신 학생들이 대학 공동체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다양한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5: 코로나19 이후 단위 사찰 청년회 세가 약화하면서 정기 법회를 이어가기조차 어려운 사찰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 단체와 기관들이 뜻을 모아 청년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연합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단위사찰 청년회 활성화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요즘, 청년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연합법회의 장이 마련됩니다. 대한불교 청년회가 청년불자와 일반 청년들을 위해 조계종 포교부, 동국대와 함께 열린 법회 이어오늘 기획한 겁니다. 3개월을 하나의 시즌으로 진행되는 법석은 매달 한 차례 청년 세대와 소통하는 스님들을 법사로 초청합니다. 수도권 사찰이어도 청년회 규모가 크지 않으면 정기 법회를 열고 법사 스님을 초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7: 큰 사찰 말고 10명, 20명 되는 사찰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법회를 여는 시간을 좀 마련하고자 했고요. 당연히 배워야 될 것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6: 법회는 스님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에 이어 불화 그리기, 목탁습의, 명상, 교리, 굿즈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과 교육이 더해집니다. 8월 22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봉행되는 첫 법석엔 4대 종교 중창단인 만남 중창단으로 활동하는 성진 스님이 법사로 나섭니다. 직장 생활과 진로, 대인관계 속에서 흔들리는 청년들이 스님과 대화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기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7: 자신이 이 단체에서 즐겁게 또 배울 게 있을 때 포교가 자신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포교에 대한 힘을 기르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6: 대불청은 1년에 두 차례 봄과 가을에 시즌제로 법회를 운영하는 한편 유튜브 채널을 통한 콘텐츠를 제작해 포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회뿐만 아니라 대학 불교 동아리까지 아울러 전국 사찰로 이식할 수 있는 청년법회 표준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구상입니다.
7: 연합법회를 통해서 함께 교류하고 함께 만나고 열린 마음을 갖고 함께 할 때 아무래도 서로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즌별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 대불청의 연합법회 이어오는 2007년생부터 1986년생까지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5,000원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5: 아웃도어 스포츠 회사 영원무역의 성기학 회장이 동국대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성기학 회장은 지난 14일 동국대 총장실에서 학교 발전기금 3억 2,500만 원을 윤재웅 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성 회장은 이인정 아시아 산악연맹 회장과 인류 최초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산악인 박영석 동문의 뜻을 받들어 학교 발전에 힘을 보탠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성 회장의 동참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더 좋은 학교,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1974년 설립된 영원무역은 의류와 신발, 아웃도어, 스포츠 용품 등을

0: 생산,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국내외 교육과 의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국대 만해연구소 제5대 소장을 맡아 만해스님 선양 연구사업을 다방면으로 이끌고 계신 전한성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참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네.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먼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동국대 안에는 굉장히 많은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동국대 만해연구소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희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는요. 2013년에 설립된 교책 연구소입니다. 네. 만해 스님의 그 불교인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문학인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독립운동가, 혁명가로서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고요. 단순히 만해 스님의 어떤 삶과 사상을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삶과 사상을 대중들에게 널리 선양하는 작업도 행하는 연구기관입니다.
0: 동국대학교 건학 120주년, 그리고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 네.
0: 그런 의미에서 무려 2,000km, 이 만주벌판을 네. 누비는 2016 만해로드 대장정을 다녀오셨잖아요.
1: 네.
0: 이 대장정 어떻게 기획을 하고 또 실행을 하셨는지 계기를 네. 여쭤봐도 될까요?
1: 네, 저희 동국대학교 윤재웅 총장님께서 네. 그 만해 스님이 이제 그 동국대학교 명예 1회 졸업생이세요.
0: 네.
1: 그러니까 올해로 이제 120년이 되셨죠. 저희 동국대학교 건학 기념일과 똑같습니다.
0: 네, 네. 그렇군요.
1: 그리고
0: 네.
1: 올해 2026년이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이 출간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0: 네,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작년부터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만해 스님의 어떤 님의 침묵에 들어있는 자유평화 사상을 널리 기리기 위해서 만주에 만해로드 대장정을 한번 기획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셔서 예,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사실 이 중국의 역사 공정이나 관리 강화로 인해서 동북삼성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아가는 게 전보다 어렵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1: 네.
0: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1: 제가 7년 전에 네. 한번 그 지역을 갔었습니다. 저희 연구원들하고 함께 갔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더 삼엄해졌습니다.
0: 그런가요?
1: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청산리 전투 전적비가 있는 그 지역,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광개토대왕 릉비 이런 그 민감한 지역들은 네. 예, 반드시 공안이 따라붙더라고요.
0: 아, 함께 동행을 하셨군요.
1: 예, 예. 그래서 이거저거 물어보고 저희가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네. 할 수 없게 제재를 받았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좀 더 삼엄해지고 그쪽에 대해서 좀 더 중국 쪽에서 좀 더 경계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0: 자,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만해 스님 유품 도록도 만드실 예정이고요. 또 네. AI를 활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근대 역사나 만해 사상을 좀 주체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AI 교육 플랫폼도 만드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네. 계획인지 좀 들려주시겠어요?
1: 네, 저희가 만해 스님 유품이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0: 네.
1: 전국의 박물관에 그리고 사찰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만해 스님의 유품이 네. 진품도 있고요, 가품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려서 만해 스님의 이제 진품들을 모아서 한 대 모아서 네. 예, 그 도록으로 지금 만들고 거의 이제 출간될 예정이고요.
0: 네.
1: 10월 달엔 동국대학교 도서관에서 또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국에 만해 스님의 그 삶과 사상을 기리는 다양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0: 네.
1: 불일치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0: 네.
1: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통일시키는 디지털화 작업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AI를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이제 만해 스님이라는 그 인물 한 명의 업적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0: 네.
1: 만해 스님과 그 동시대를 살았던 식민지 시기의 모든 역사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 플랫폼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0: 올해가 광복 8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 네.
0: 이 만해 스님은
1: 네.
0: 광복 1년을 앞두고 이제 실무장에서 생을 마감하셨는데 네. 만혜 스님이 꿈꿨던 자주 독립, 광복의 네. 의미, 지금의 우리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1: 네,

0: 매우 중요합니다. 만예스님께서는 개인의 자유평화 사상을 아주 중요시 여기셨는데, 특히 그 자유평화 사상은 개인의 어떤 그 자유와 강요받지 않는 평등을 넘어서는 겁니다. 개인의 어떤 자유와 평등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것과 더불어서 공동체 사회의 평화까지도 그 고민할 수 있는 주체의 자유평등.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평화 사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개인이 자유와 평등을 얻어서 독립을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예, 주권 국가로서 멈추는 게 아니고 나아가서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 예,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마네스님의 사상은 세계 시민성하고도 연결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네스님의 삶과 사상을 널리 기리는 일은 시대 정신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1: 이 시대 정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현대 사회가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어른도 그렇고요. 또 학업에 치이는 청소년들도 그렇고, 마음이 쉴 곳, 기댈 곳이 좀 필요합니다. 마네스님의 사상이 좀 밝은 등불, 희망의 등불이 될수 있을까요?
0: 네, 저는 충분히 될수 있다고 봅니다. 마네스님께서는 늘 일체유심, 마음을 중요시 여겼는데요. 그러한 생각들이 어디서 비롯됐나 마네스님의 수필들을 좀 읽어보면 거기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처음 겪는 경험은 무지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을 두 번째 경험할 때는 아주 힘들지 않고 쉽게 넘어갔다. 왜일까?
1: 맞습니다.
0: 예, 모든 것을 이렇게 처음 경험하고 고통 속에 빠져 있더라도 그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1: 그렇군요.
0: 마네스님께서는. 예, 그래서 그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고통에 너무 그 매몰되지 않고, 예, 어차피 깊은 고통일수록 예, 더큰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깨달음을 저희에게 강렬하게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1: 이런 짧은 예시만으로도 벌써 마음의 위안을 얻는 듯한데요. 이런 만해 스님의 사상이 좀 널리 더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만해 연구소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0: 네, 저희 만해연구소는 이제 그 만해스님의 업적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일단 1차적으로 하고요. 예, 청소년들에게 만해스님의 도전정신, 그리고 생명정신, 존중 사상, 그리고 자유평화 사상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예, 청소년들에게 좀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좀더 도전적이고 희망적인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작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1: 이 지난 역사를 넘어서 먼 길, 정말 그야말로 대장정을 떠나는 만의 연구소인데요.
0: 네.
1: 이 현대인, 그리고 또 청소년들에게 정말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BTN도 함께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0: 감사합니다.
1: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8월 18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김천 직지사 백년한 묘적 선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원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장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사람에 대한 희망을 품고 교정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장선수 교도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스님.
0: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36년 차 교정 현장을 지키고 있는 여성 교도관이고요. 또 꿈틀꿈틀 마음여행이라는 책과 또 왜 하필 교도관이야라는 책을 썼고 최근에는 서울 디지털

0: 대학교에서 교정복지론 강의를 맡고 진행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강연 활동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우리 장성수 교도관님께 또 이제 좋은 말씀 많이 들을 텐데요. 세 가지 키워드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세 가지 키워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또 좋은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장성수 교도관님의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첫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상신 6년 차 교도관 장성수님. 36년 차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강산이 세 번하고 반이 바뀐 건가요? 예. 첫 번째 키워드, 36년 차 교도관 장성수.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0: 제가 1990년에 교도관이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꿨었는데 좀 형편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제 대학 진학을 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선생님들께서 공무원 시험을 보면 좋겠다라고 권유하셨어요. 그런데 또 그냥 공무원은 제가 좀 어려웠던 게 그때 당시는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수학 시험을 봤거든요. 저는 수학을 좀 못했어요.
1: 수포자.
0: 수포자.
1: 예.
0: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란 꿈과 비슷한 그 공무원 어떤 걸까 그렇게 하다가 제복 공무원 중에서 이제 교정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됐고요. 지금 여러 기관들 거쳤지만 주로 의정부 교도소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선생님을 하셨어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느낌이.
0: 네, 고맙습니다.
1: 지금 의정부에서 근무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0: 네.
1: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는지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이제 교도관들은 되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중심적인 업무는 수용자들을 직접 이제 처우하고 관리하느냐, 또 아니면은 이제 그 처우와 관리에 행정적인 지원을 하느냐인데, 저는 현재 여성 수용동에서 이제 여자 수용자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또 이제 뭐 팀장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야간 교대 근무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90년 9월에 처음으로 했던 업무처럼 지금 약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거기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교도소라고 해도 되나요?
0: 네네.
1: 그 교도소에 그몇분 정도 계시나요?
0: 수용자들은 한 1600명 정도?
1: 1600명이요?
0: 1500에서 1600명 정도? 왜냐면 지금 많이 과밀이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여자 수용자는 한 150명 정도. 그리고 이제 교도관들은 한 350명에서 400명 정도가 근무하고
1: 예.
0: 있습니다.
1: 아유, 많이 애쓰시겠어요.
0: 네.
1: 예. 원래 선생님을 하려다가 이렇게 또 교정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길을 꾸준하게 걷게 되었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또 자세히 듣고 싶네요.
0: 저는 이게 감사한 게 어렸을 때 부처님을 만났어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
1: 집안이
0: 그때
1: 불자 집안이었나요?
0: 네, 엄마가 불자셨고 또 저희 섬에 제가 섬에 사는데 섬에
1: 그러면
0: 유일하게
1: 고향을 여쭤봐도 될까요?
0: 신안 비금도라고요.
1: 비금도 들어본 것
0: 네.
1: 같아요. 예.
0: 거기에 이제 유일한 이제 사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구 스님이 대흥사에서 오셨을 때 제가 심부름하러 많이 다녔어요.
1: 왔다 갔다.
0: 네, 그러면서 스님께서도 많은 말씀들을 또 주셨고, 또 저도 제 방향을 찾았는데, 그때 저는 약간 어렸을 때 좀, 뭐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스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지장보살님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지장보살님은 어떻고, 관세음보살님 어떻고, 이런 말씀을 어렸을 때 하셨는데, 그때 스님이 지장보살은 내 한생의 성부를 늦추더라도 지옥 중생을 포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 멋있다.
0: 어렸을 때그 말이 되게 기억에 남았었나 봐요.
1: 확 와닿으셨네요.
0: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속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1: 내 성부를 늦추더라도 지옥에 있는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구제하겠다.

0: 지장보살의 원력이고
1: 네.
0: 또 교도소를 지옥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죠. 안 되지만 그래도 좀 거친 곳은 네. 사실이잖아요. 그 거친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겠다. 어떻게 보면 지장보살의 원력하고도 많이 닮았네요.
1: 아, 예.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0: 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이렇게 애써주시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선생님을 하려다가 교도관의 길을 걷게 되었잖아요. 교도관을 하기 전에 교도관에 대한 생각과 맞상 교도관이 되었을 때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면 굉장히 마음에 여러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아, 또 저희는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 어떠셨어요?
1: 근데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교도관을 들어갔는데 저는 약간 이념적인 생각을 하고 갔던 것 같아요.
0: 이념적인 생각이요?
1: 내가 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다 제도가 될 것이야.
0: 아.
1: 그런 치기 같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0: 내가 다 제도하겠어.
1: 근데 이제 그때 예. 저희 은사님께서 저한테 그랬거든요. 네가 그곳에 가면 너랑 너무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많이 힘들 것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보다 제가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그때 젊었을
1: 어렸으니까.
0: 때 그 예. 뭐든지 다 할 것 같고.
1: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일단 환경이,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했어요. 그때는. 근데 더구나 저는 그 전남 신안에서 따뜻한 나라에 살다가 의정부에 첫 발령을 받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시설도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추위와 싸움이 제일 컸고요. 처음에.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던 그 수용자들에 대한 교화에 대한 의미가 아, 제가 생각하는 선의만으로 되진 않구나.
0: 아, 마음 같지 않구나.
1: 마음 같지 않고 오히려 수용자들이 저를 이제 넘어서는 거죠.
0: 잘해주니까 오히려.
1: 그들은 또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이제 치달았었는데 저는 정석대로만 하려고 했었고 거기에서 오는 부딪힘들도 있었고 또 저 혼자 힘들었던 면도 많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0: 예. 의정부 교도소에 오랫동안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 또 우리 장성수 교도관님에게 의정부 교도소가 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1: 의정부 교도소는 제 교정의 시작이고, 첫걸음. 그리고 어쩌면 제 교정의 마무리가 되는 곳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시작한 곳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 이제 그런 걸 좀 지향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의정부에서 저는 저를 돌아보고 성장하고 또 부딪히고 모든 제 삶 이제 거기에서 의정부에 근무하면서 결혼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다른 기관에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제가 그 마침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특진을 하는 이제 교정 대상이라는 걸 받고 특진하게
0: 교정 대상도 받으시고
1: 그래서 그런 모든 인연들 또 제 성장의 걸음이 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0: 개인적인 어떤 바람이 있다면 사회에 어떤 이미지로 어떤 모습으로 사회에 알려졌으면 한다 뭐 좀 이런 어떤 의견이 있으시다면요.
1: 이제 제가 왜 하필 교도관이야라는 책을 쓰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0: 책 이름이 왜 하필 교도관이야.
1: 저희 교정을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담 안에 있고 시설들도 외지고 또 거의 제한된 사람들, 범죄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지내다 보니 저희 교도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미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0: 그렇죠.
1: 이상한 이미지, 무서운 이미지.
0: 저희도 좀 그렇잖아요.
1: 네.
0: 다 영화로 보고 네. 드라마로 보고.
1: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밖에 있는 분들한테 아니면 또 수용자는 교도관에게 또 교도관은 수용자를 이해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책을 썼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좀 경력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 우리 교정에 좀 긍정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정이 어떤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0: 힘든 사람들을 보듬어 주는 곳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또 한 송이 꽃을 피워내기도 하거든요.
1: 아, 한 송이 꽃을 피워낸다.
0: 그래서 어쩌면 가장 거칠고 외롭고 힘든 곳이기도 하지만 더 깊게 성찰하게 하고 또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틀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1: 아,
0: 그래서 그런 의미로 교정의 교도소, 교정기관이라는 곳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또 한 사람, 한 생명을 만들어내는 곳이구나라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1: 영화나 드라마에서 교도관이 굉장히 막 악질, 악역으로 나오는 장면들이 많아요.
0: 네네.
1: 근데 이제 뉴스라든가 여러 경로의 그 정보들을 접하고 나니까 오히려 지금의 교도관님들이 그 수용자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맞아요. 많이 한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직업이고 오히려 우리가 응원하고 격려해줘야 네. 되는 그런 맞습니다. 소중한 직업군에 계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0: 맞습니다.
1: 예. 네. 진짜 뭐 옛날 뭐 조선시대처럼 막 때릴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지금은 감히 함부로 손도 못 댄다면서요.
0: 그럼요.
1: 예. 그래서 이 교정활동이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주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한 송이 꽃을 피워내는 활동으로 바라봐달라. 예, 많이 응원드리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교도관 활동을 하면서 교정활동을 하면서 삶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 뭔가 마음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0: 제가 지나고 보니까 맨 처음에는 왜 하필 교도관이야? 제가 교도관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제가 이왕 교도관을 선택했으니 이 일을 어떻게 의미 있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맨 처음에는 제가 수용자들에게 그때 당시는 이제 그 무선 변호인 제도가 잘 안 돼 있었거든요. 미결 수용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어서 제가 법학과를 이제 다니게 됐어요. 방송대 법학과를.
1: 완전 문과
0: 네,
1: 체질이시네요.
0: 너무 어려워. 네, 그때는 지금처럼 뭐 온라인 강의가 잘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때였는데 그래도 겨우겨우 법에 대한 귀동냥이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했고 그것들이 또 수용자들에게 도움이 됐고 이제 그러다가 너무 힘들게 공부해서 제가 승진 시험도 포기하고 그리고는 공부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는데 또 2008년에 이제 수용자 사회복귀 업무라는 게 생겼어요. 그동안은 수용 관리만 하다가 수용자가 출소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그 제도들을 고민할 때 그 일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게 됐고 또 그 일을 하다 보니 수용자들을 직접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후배 교도관들에게 후배 교도관들이 행복해야 우리 교도관이 행복해야 우리 수용자들이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이제 박사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제가 저를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수용자들을 위해서 또 교정을 위해서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다 저를 위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 노력에 비해서 제가 받는 그 복덕이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던 노력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도관 했던 덕분에 이렇게 잘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시작했던 활동이 결국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었구나.
0: 네.
1: 나와 남이 동시에 행복해진 거네요.
0: 네.
1: 아, 참 좋습니다.
0: 예.
1: 그러면 지금까지 활동을 한 그 기록들,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기록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으셨잖아요.
0: 네.
1: 그렇게 책으로 직접 내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0: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정을 세상에 좀 더 긍정적으로 알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누군가는 예를 들어 저희 수용자들은 교도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교도관은 교도관대로 수용.

0: 성장을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르는 게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저는 좀더 제가 수용자들 가까이서 활동들을 좀 많이 했어요. 직접적인 처우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내면을 좀더 들여다보게 됐고, 그리고 또 몇몇 수용자나 출소자들은 출소 후에도 오랫동안 제가 인연을 맺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을 통해서 출소 후의 삶, 또 재범하게 되는 그런 사유들을 좀더 알게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교도관과 수용자가 서로 이해하는 것, 서로를 알고 지지해 주는 것, 그리고 수용자들에게는 먼저 출소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절망의 공간이 아니라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세 장에 골고루 나눠서 보여주면서 또 이제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교정 밖에 있는 분들께서도 교정에 대해서 좀더 이해하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책을 쓰게 됐었습니다.
1: 참 좋습니다. 이렇게 교도관님께 직접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뭔가 좀 어리석음이 가득할 때에는 교도관 하면, 뭐 교도소에서 활동하는 분 하면 왠지 머리에 뿔이 나 있을 것 같고, 예?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또 우리 교도관님의 잔잔한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교도관님들에 대해서 또 새로운 관점과 응원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참으로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호랑이 선생님, 그리고 엄마. 야, 호랑이 선생님, 그리고 엄마. 뭔가 엄격함과 따뜻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0: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면 되게 무섭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엄마 같아요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교정에는 교정과 교화라는 큰두 가지 주제어가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교정은 굽은 것을 바르게 펴는 역할, 그렇지만 또 교화는 이 사람들을 둥글게 교화시켜서 사회로 내보내려고 하는 역할. 근데 그두 가지 큰 주제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죠.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 누가 이 대상일까? 언제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호랑이 선생님은 교정의 역할이고 또 엄마의 역할은 교화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뭐 외모도 등치도 좀 약간 터프하기 때문에 무섭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그 안에는 좀더 가능하면 또 크고 넓은 품으로,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수용자가 접견실에서 이제 대기하는데, "계장님, 저는 계장님이 제일 무서워요." 이제 "계장님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왜 무섭게 했는지 알겠느냐. 그거는 당신이 지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해를 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된다. 개인에 따라서 어떤 사람 한없이 부드럽게, 어떤 정신질환자들은 제 목소리가 조금만 크면 이제 자지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게 해줘야 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좀 강하게 또 호랑이 선생님처럼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용자들이 모두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 수용자 개별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호랑이 선생님처럼 혼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보듬어줘야 되는 엄마 역할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지금 하신 말씀을 불교에서는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요. 응병여약. 병에 맞춰서 그 사람이 가진 병에 따라서 약을 준다. 예.
0: 몰랐습니다.
1: 좀 강하게 해야 되는 사람은 엄격하게 하고 좀 어루만져줘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엄마처럼 이렇게 애정을 갖고 또뭐 보듬어줘야 되고 바로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부처님 하면 무조건 자비만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비로우신 부처님도 이 중생 세계에서 그 질서가 무너지면 다
0: 그렇죠.
1: 끝나잖아요. 그 질서와 법도를 세우기 위해서 부처님은 화가 없고 분노가 없고 미움이 없으시지만 질서를 위해서 큰 죄를 저지른 스님들은 절 밖으로 쫓아내고 이런 엄격한 모습을 네네. 보이셨거든요. 네. 바로 우리 교도관님들의 네. 지혜가 그런 거잖아요.

0: 예, 제가 또 하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환경 따라 사람이 또
1: 그렇죠.
0: 변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교도관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아, 내가 교도관이 되면 교도소 난리 나겠다. 저는 이렇게 싫은 얘기를 잘 못해요. 예, 좀 이렇게,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걸
1: 그렇죠.
0: 잘 못해요. 약간 우유부단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만약에 교정 활동을 한다면 거기서 이렇게 밥이나 하고 반찬이나 하는 거 해야지. 근데 우리 전성수 교도관님처럼 딱 지혜를 갖추고 스스로 중심을 딱 세워서 엄하게 할땐딱 엄하게 하고 또 부드럽게 어루만져 줄 때는 또 부드럽게 또그 사람을 위로해 주고 아, 이게 바로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엄하게도 하고 엄마처럼 이렇게 포용도 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도 많이 힘드시죠. 그렇게 하나하나 맞추려다 보니까.
1: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야간에도 이제 근무를 제가 하다 보면 어떤 수용자는 너무 교활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못되고 교활한
0: 정말
1: 사람.
0: 그냥 못된 사람.
1: 예. 그런
0: 있겠죠.
1: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수용자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리거든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에게는 제가 뭐 먹을 거또약다 챙겨서 해주지만 심지어 뭐 선풍기도 갖다 틀어주고 부채질까지도 해주지만 정말 그 교활하고 못된 사람한테 벌을 주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때로는 이두 가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상충되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 의미들 중에서 제 중심을 가지고 타이밍을 또잘 잡아야 되고 대상을 또잘 잡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일인 것
0: 개인적인 질문인데,
1: 같아요.
0: 그 저희들 생각에는 교도관님들은 교정 활동을 하는 분들은 대키가 세야 될것 같아요. 아, 맞습니까?
1: 네, 그럼요.
0: 실제로. 그래야
1: 그럼요.
0: 거기서 견뎌내고 일하는 거죠. 예.
1: 대부분은 그렇게들 하지만 또 그러지 않고 한없이 부드러운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기능 갖고 있어야죠.
0: 네.
1: 그래야지 휘둘리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죠.
0: 우리 수용자분들과 그런 진심이 가득한 관계를 맺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점이 있다면요?
1: 아, 저는 관심인 것 같아요.
0: 관심, 어떤 애정이라고도 볼
1: 애정,
0: 수가, 아,
1: 네.
0: 관심.
1: 제가 이렇게 특히나 제가 근무하고 제가 주로 업무를 맡았던 것들은 말하자면 사회복지 대상자들 같은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특히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의정부 여수용동에도 정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랄한 범죄자 이런 사람보다도 정말 좀 안타까운 사회의 약자 같은 이제 이런 수용자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래서 다 관심을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 우리는 진짜 관종이다라고 할 정도로.
0: 애정 결핍?
1: 예. 그래서 밖에서 온전하게 사랑받고 교육받고 그랬더라면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했더라면 이 사람들이 범죄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다 많은 사람들의 애정을 받고 싶어 하는데 저는 때로는 그들에게 애정을 주지만 또 애정을 주면서 저는 좀 중요하게 관찰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작은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한마디를 던졌고 한마디를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걸 지키려고 노력할 때 노력하면 제가 계속 지켜보죠. 아, 성장의 가능성이 있구나. 아무리 한 사람 바꾸기 어려운데, 특히 자발적인 의지가 없으면 바꾸기는 아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수용자들에게는 조금 더한 발짝씩 더 다가가려고 노력하는데, 이 관심과 애정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가고 있는 관심과 애정도 돌려받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0: 예. 심지어 수용자분들 중에서는 우리 전성수 교도관님의 그 애정과 관심, 그 진정성을 느끼고 우리 교도관님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수용자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엄마 소리 들을 때?
1: 그 엄마라는 말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0: 여러 뜻이 함께 있겠죠.
1: 네. 저는 집에서는 저희 아이들한테는 계모거든요, 거의. 그래서 애들이 오히려 지금은 엄마가 계모여서 더 감사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0: 예.
1: 그 말에는 되게 책임감? 무게?

0: 쾌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며칠 이렇게 휴가를 갔다 왔는데 그때 여사 이제 팀장을 할 때였는데 어떤 수용자가 이제 지나가다가 막 달려와서 기장님 기장님 안 계셔가지고 우리가 엄마 없는 아이들이 된것 같았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1: 짠아요.
0: 그러기도 하고 또 지금 제가 가끔 만나고 있는 이제 자립준비 청소년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며칠 전에 또 저한테 이제 농담 삼아서 어머니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어머니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빨리 엄마 역할을 해줘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라는 그 단어에는 그 책임감,
1: 책임감.
0: 무게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 아, 진짜 마음에 짠한 감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수용자들에게 엄마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애정과 관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준, 우리 어루만져준 우리 전성수 교도관님이 잊지 못할 추억, 붕어빵 사건이 있다면서요. 그 붕어빵 사건 얘기 좀 해주세요.
0: 사실은 이제 수용자들에게는 정해진 음식만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관에서 지급하는. 근데 제가 교도관 초임 때, 그러니까
1: 초임 때.
0: 순수할 때죠.
1: 예.
0: 근데 겨울인데 붕어빵을 이렇게 갑자기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1: 달짝지근한 거.
0: 의정부에서는 이제 의정부 교도소는 시내랑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제 교대를 받고 쉬는 시간에 막 가서 붕어빵을 이제 구워서 가져오는데 이게 이제 정식으로 허가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몰래 겨울 잠바 안에다가 저 붕어빵을 산걸 이렇게 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숨겨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붕어빵들이 다 이렇게 들러붙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붕어빵을 이제 다른 선배님들, 상급자들 몰래 한 거기 때문에 쉬쉬 하면서 저를 먹였거든요. 하나씩 이제 뜯어서
1: 예.
0: 먹였는데 그 수용자들은 그게 이제 마음으로 느꼈었던 거죠. 근데
1: 그렇죠.
0: 저도 사실은 그때 그렇게 줬던 게, 좀 용기이기도 했지만 또
1: 예.
0: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어요. 제대로 된 붕어빵을 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근데 마침 제가 다시, 이제 의정부에서 근무를 하게 됐었고, 그때 마침 이제 박사 졸업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기념 삼아. 그리고 그때는 또 자립준비 청소년들 중에 붕어빵을 구워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직접 초대해서, 의정부 교도소에 초대해서 붕어빵을 직접 구워서 이제
1: 야,
0: 여사에 이제 배달하는. 근데 그때는 소장님, 과장님께 다 보고 드리고 당당하게 이제 응원 받으면서 그렇게 전달한 적이 있고 또이 붕어빵을 먹었던 사람들이 출소해서 또그 붕어빵처럼 자기 아이들이 붕어빵으로 만든 붕어비누를 만들어서 또 저한테 보내기도 했고 그걸 또 제가 교도소에 지금 우리 여수용동에 이제 다른 수용자들이 볼수 있게 전시해 놨습니다.
1: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범죄자들한테 그렇게 잘해줄 필요가 있냐? 실제 그런 얘기도 들은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정말 바깥에서 어떤 나쁜 일에만 휩쓸리지 않았으면 참 착한 그런 어떤 억울하게 온 사람이라든가 어떤 안 좋은 일들에 당해서 오신 분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큰 스님께서 지금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아주 우리 한국 불교의 큰 스님으로 존경받았던 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몇 개월간 그렇게 지내셨대요. 나중에 누명이 다 풀렸는데. 근데 그때 당신이 교도소에서 뭐 사형수하들하고도 대화해보고 거기 온갖 사람들하고 수용자들하고 대화했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란 게 그분 책에 나오거든요. 의외로 사람들이 순박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런 분들, 순간의 실수로 교도소에 들어오게 된 그런 얼마든지 한 송이 꽃을 피울 잠재력을 갖춘 그분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주고 교화하는 게 사실 교도소의 진정한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도관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 작은 붕어빵이지만 누군가에게 행복한 기억을 심어줬다라는 그런 이야기에서 제가 정말 감동이 느껴집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아, 제 초성 퀴즈라고. 근데

0: 답을 딱 맞췄어요. 이제 그 교도소 네. 뭐 교정 활동 뭐 네, 이런 네, 이미지가 네. 딱 떠올라서 그런지 담장 밖으로 아닌가요? 담장.
1: 맞아요.
0: 담장. 야, 간만에 맞췄어요.
1: 한 번에 바로. 네,
0: 간만에 맞췄습니다. 자주 틀리거든요. 네.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제가 많은 교도관들은 이제 교도소 안에서 수용 처우를 하기에도 좀 바쁘죠. 사실은 대부분의 교정기관이나 교도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출소자들과 인연을 맺고 또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일, 또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또 출소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왜 재범을 할까? 그 재범을 하게 된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니까 아, 이제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교도소 안에서 일을 했지만 이제는 저도 뭐 퇴직을 할 때가 뭐 멀지 않았고 그렇지만 퇴직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수용자만이 아니라 수용자 가족 그리고 그 수용자가 출소한 후 삶까지 좀 오랫동안 지켜봐주는 일을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온전하게 재범을 또 방지하게 되는 이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출소 후에도 그분들과 꾸준하게 인연을 맺고 있다. 꾸준히 인연을 맺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 네, 제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다.
0: 그런 얘기 많이 듣죠.
1: 사람 변하지 않는다.
0: 사람 쉽게 안 변한다.
1: 사실 안 변하잖아요.
0: 변하기 어렵죠.
1: 그런데 네. 간혹 이제 인연이 돼서 네. 관심이 가는 수용자들이 있어요. 유난히 마음에 가는 수용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 몇몇 사람들을 출소한 후에도 계속 연이 돼서 지켜보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교도관이 형사사법에 뭐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나 우리 형집행기관이 있지만 교도관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가까이서 깊게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출소 후에도 지켜봐 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교도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 친구들 중에 몇몇은 제가 지켜봐 줌으로 인해서 또 재범하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최근에 한 마약 수용자인데 마약은 더 끊기 어렵잖아요.
0: 끊기 어렵다 하더라고요.
1: 진짜 끊기 어려운
0: 손도
1: 친구인데
0: 손도 대지 말라고.
1: 그럼요. 예. 처음에 손을 대면 일단 중독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는 그때 어린 자녀들 둘을 놓고 이제 교도소에 들어왔었는데 지금 이제 단약한 지 8년.
0: 이야, 네. 8년이면 거의 끊은 거 아닌가요? 네. 대단하다.
1: 그래서 오히려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출소해서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 몇몇 만나요. 제 책에도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미혼모였던 아이가 오히려 다시 이제 결혼하고 새로운 직장을 잡아서 새 아이의 엄마가 된 아이도 있고 또 검정고시를 하는 것으로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은 제가 그 출소자의 딸과 같이 네, 같이 제가 간마칭 읽기, 글쓰기 치유를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는 그들이 이제 재범하지 않고 변화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오히려 가능성을 느끼고 또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멋있습니다. 진짜 중생제도네요.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래서 숱한 감사의 편지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특별히 그중에 편지 하나만 읽어주세요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1: 네.
0: 그래서 편지를 직접 오늘 가져오셨다 들었는데요. 그러면 저희에게 그 감동의 감사 편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제가 최근에 특히 다른 수용자들도 그렇지만 중독, 물질 중독인 수용자들을 많이
0: 물질 중독이요?
1: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인 수용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이 친구의 편지를 가져오겠다 생각했던 거는 지금은 출소했는데 아직은 저한테 출소 후에 연락은 아직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수용 중에 제가 중독 상담을 하면서 정말 안타깝고 가능성이 많은 아이다라는 친구. 그래서 예. 이 친구가 이제 썼던 편지를 짧지만 제가 이제 너무 감동이 있었고 혹시라도 이 방송을 이 친구가 본다면 나한테 연락해. 이렇게 하고 싶어서 너가 잘 사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줘라고 하고 싶어서 예.

0: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 친구의 이름은 제가 가명으로 하겠습니다.
1: 예, 가명을 해주세요.
0: 장선숙 계장님께. 계장님 안녕하세요. 저 하나예요. 동부구치소에서 상고를 마치고 이곳 강릉교도소로 3월 17일에 이송 와서 생활하고 있어요. 6월 7일이 출소일이에요. 왠지 계장님의 따뜻함이 그리운 오늘이에요. 수용 생활을 되돌아보았는데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등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셨던 계장님을 떠올리며 난 소중한 사람이라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계장님 덕분에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단단한 제가 되었어요. 이제는 절대 마약을 안 할 거라고 자신 있게 노를 외칠 수 있어요. 오늘은 계장님께서 마지막에 힘껏 안아주신 게 떠올라서 눈물이 났어요. 저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셔서 감사해요. 계장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좋은 말씀 하나하나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계장님 정말 감사하고 존경해요. 남은 수용생활 잘 마치고 출소할게요. 우리 소에 있을 때 제가 중독 상담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기관으로 이송을 갔던 이제 수용자인데 지금은 출소를 했고 근데 제가 그때 좀 바빠서 답장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1: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아 감동이네요. 예.
0: 네 너무
1: 찡하다.
0: 안타까웠던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잘 몰라서 중독이 됐었는데
1: 그러니까, 잘 몰라서.
0: 자존감이 너무 바닥이 나 있었는데 또 그런 부분을 저도 이제 인정해주고 응원해주고 예. 했는데 또 그거를 다 하나씩 하나씩 흡수하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1: 예. 아유 우리 장선숙 교도관님 같은 분이 계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예.
0: 맞습니다.
1: 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우리 네. 장선숙 교도관님의 좋은 말씀 경청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 버리네요.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0: 저는 시청자분들께 또 우리 불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너무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어렵다. 어려운데 같이 힘을 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가져달라는 말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누군가 힘든 수용자들이 있다면 조금 다 힘들다. 다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변하려고 한다면 내가 자기 자발성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누구든지 도와줄 것이다. 한번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보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1: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봅시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장성수 교도관님, 토크쇼 가피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피란 무엇일까요?
0: 제가 최근에 저희 아이들이 있었던 그 호주에 다녀왔어요. 저는 거기에서 아, 이게 가피인가? 이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희 딸이 호주 브리즈번에 있었는데 그곳에 한국 사찰이 있는 거예요.
1: 오.
0: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마침 딸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 계속 법회를 나갔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직접 저희 아이들한테 계모 역할을 하지만 그런데도 제가 직접 케어하지 않더라도 돌보지 않더라도 멀리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하면 불교에 척박한 곳인데 그곳에 부처님 도량을 짓고 또 거기에서 또 힘든 그 워킹홀리데이 가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힘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자리에서 이렇게 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직접 아이들을 케어하지 못하는데 또 다른 보살님들과 처사님, 스님들께서 정말 애써주고 계시는 걸 보면서 이게 부처님 가피인가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 딱 듣는 순간 아까 우리 장선수 교도관님이 말씀해 주신 그 핵심이 떠오르네요. 관심과 애정.
0: 네.
1: 예, 그게 바로 가피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되셨죠? 저도

감동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주십시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기원전 57년 파켜거세로부터 56대 경순왕까지 992년 동안 엄청난 긴 기간 동안 유지된 천년 왕국 신라.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요, 세계 4대 고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천년 가까이 왕조를 유지한 나라도 드물지만요, 왕조의 역사 동안 수도가 바뀌지 않고 지속된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로 떠나보시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는요, 총 5개 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양한 불교 유적을 포함하고 있는 남산지구, 옛 왕국의 터였던 월성지구, 많은 고분이 모여있는 대릉원지구, 불교 사찰 유적지인 광룡사지구, 방어용 산성이 위치한 산성지구가 이해당합니다. 대릉원지구에서는요, 왕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금관이 발견되었고요. 영롱하도다. 황룡사에서는요, 무려 4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산성지구에서는요, 400년 이전에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명화의 산성이 남아있었죠. 정말 이 천년 고도 경주의 유적들이, 야, 정말 이게 천년 가까이 실존해온 그 연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네스코가 선정한 경주 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한번 살펴보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불교 건축 및 불교 생활 문화, 또 이와 관련한 뛰어난 기념물과 유적지가 아주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이 고구려로 전파된 불교를 신라가 받아들이면서 남산은 불교의 성산이 되었고, 또 이곳에 신도들을 끌어모았으며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과 장인들이 사찰, 사당, 수도처를 지었는데요. 그래서 이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절정을 이룬 정말 이 한국 불교 예술의 뛰어난 전형들이 뭐 조각, 구조, 불탑, 사찰, 왕궁 유적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신라의 이 수도였던 경주 그리고 그 인근에서 발견된 유물 및 유적들은요, 천년간 유지되었던 신라 문화의 그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는 7세기에 중국의 당과 손잡고 한반도 대부분을 통일했죠. 10세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왕조를 유지하면서 도시의 많은 공공건물, 뭐 궁궐, 사찰과 성채를 건설하고 도시 인근에는 지배층의 무덤을 남겼습니다. 어느 한 곳이라고 특정할 수 없이 정말 경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유적과 유물들을 살펴보면 신라 고유의 그 탁월한 예술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화가 꽃피운 걸작이라 불리면서 교과서에서 만난 다채로운 유산들이 도시 내에 그대로 존재하는 경주 역사 유적지구. 현대의 일상 속에서 신비한 고대 문화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도시입니다.

0: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떻게 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2: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7: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8: 조선 왕실 최초원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7: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9: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3일에는 일목 스님을 모시고 선정과 깨달음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

사용되는 이번 전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 템플 스테이 전로갈까 가평

0: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낮추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3: 모든 게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4: 와, 너무 맛있습니다.
5: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3: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밥으로 남에게 밥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이제 왜 아미타불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흔히 남아미타불 하게 되면은 아미타불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불러라. 그러고. 아미타불은 왜 아미타불이라 하느냐?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귀합니다, 의지합니다. 내가 아미타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아미타불은 어떤 뜻이냐?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렇게 다 구제해주는 관세음보살이거든. 관 본단 말이야. 세음 뭐냐? 이 세상에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음성을 듣는 거라, 음성. 무슨 소리로 나에게 기도를 하느냐 하는 기원하는 음성을 듣는 거야. 음성. 근데 관세음보살 할때 속으로만 하면 안 돼. 말소리가 들리도록, 최소한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는 들리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관세음보살님이시여 나에게 이런 일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할때그 소리가 들리도록 해야지 속으로만 하면 안 돼. 관세음보살 소리를 듣기 때문에 마음을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듣는 게. 관세음, 세상의 음성을 다 듣는 거라.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소원하는 바가 뭔지 도와준다. 아미타불은 어떤 분이냐? 그러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보살들은 전부 다 원래 관세음보살은 아방로세 스팔라보리사타거든. 아방로세 스팔라보리살타인데 그것을 한문으로 번역해서 관세음이라고도 하고 관자재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한문을 번역했기 때문에 뜻을 알아. 그런데 아미타불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한자로 석가모니라고 쓰기 때문에 아는데 아미타불은 그 한문의 글자하고 뜻이 전혀 달라.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오고 할 때는 문자가 전혀 다른 문자예요. 인도 문자는 뭐냐 하면 옆으로 서는 문자, 영어처럼 옆으로 가로로 서는 문자. 가로로 서는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세로로 서는 글씨 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가로로 쓰는 서양 사람들도 영어도 가로로 쓰지, 독일어도 가로로 쓰지, 전부 다 가로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문어는 세로로 쓰자, 세로로. 세로로. 요즘 가로로도 쓰지만. 그런데 가로로 쓰던 글씨를 가지고 세로로 쓰면서 뜻을 번역해가지고, 뜻을 가지고 하는 수도 있지만도, 뜻으로 가지고 도저히 번역이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원어로 쓰는 거라, 원어로. 인도에서 쓰는 말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한문을 새기면 뜻이 안 통해. 이거 무슨 뜻이냐? 원래 아미타바와 아미타요스라고 해요. 아미타불과 아미타요스 그러는데 이 아미타불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0: 아미타부화하는 것은 영어 스펠링으로 표기하면은 AMITABHA 아미타바 그래 아미타바. 여기서 이제 왜 아미타불이냐? A라고 하는 것은 인도 말로는 부정사라말이야. 부정사. 미타바, 미타라고 하는 것은 미타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 거기에 A가 붙으면 아미타는 유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미타바. 아미타바 하는 것은 뭐냐? 여기에서 사리불이여 그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이 없어 시방세계를 뚫어 비춰도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미타불이라 한다. 앞에 그랬잖아. 왜 어째서 저 부처님을 아미타불이라고 부르느냐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시방세계를 그 빛이 광명이 한량이 없어 시방세계를 다 비추어도 모자림이 없기 때문에 아미타불이라 그런다.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 무량광이에요. 무량광. 그래서 아미타불을 모신 법당을 극락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무량광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무량수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럼 무량수전, 무량광전 또 두 가지를 합쳐서 수광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그 광명이 한량없어 시방세계를 다 비추어도 모자림이 없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빛 가운데 가장 아낌없이 주는 빛이 뭐냐? 우리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아낌없이 내리쬐이는 빛이 뭐냐? 저 태양이란 말이야.
1: 태양.
0: 태양은 아무리 내려쬐어도 돈 내라 소리 안 해. 근데 뭐 조금만 저거 뭐 덥니, 춥느니, 뭐 하니, 그냥 해살이 났니, 별소리 다 한다. 만약에 태양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이 지구는 하루아침에 그냥 전부 다 얼음덩어리가 돼가 아무 데도 못 서는 거야. 저 태양의 빛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 한량 없이 그냥 다 줘가지고 곡식도 맺게 하고 열매도 열리게 하고 심지어 요즘은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전기도 만들고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인공위성 띄울 때 뭐 합니까? 전기를 계속 보낼 수 없으니까 태양광 패널을 피워가지고 그 전기 받아서 달나라에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성들이 전부 태양의 빛 받아가지고 계속 돌고 있는 거라. 왜 달나라 반대쪽은 못 가느냐? 그건 태양빛이 없기 때문에 가면은 바로 전기가 끊어져가지고 바로 스톱돼버려. 이렇게 고마운 태양이 내려쬐어도 그냥 원망한단 말이야. 아이고 오늘 해산이 뜨겁네. 그런단 말이야. 그런 태양보다도 몇백 배가 더 빛을 주는 부처님이 아미타불이다. 이 태양은 말이지 적외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고 알파선이 있고 감마선이 있고 해가지고 그 선에 따라서 딱 부작용이 일어나. 자외선 많이 받으면 피부가 상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나 부처님의 광명은 그는 해로운 빛이 전혀 없어. 모든 것을 중생에게 다 맞추는 빛이다. 그래서 모든 성인들은 무엇을 오느냐? 빛을 오는 거야. 예수님도 하나님도
2: 마음

왜또 전부 이틀로 표현해. 그 빛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지혜의 빛이, 지혜의 빛. 태양의 빛은 빨주노초 파란보가 있고, 그렇지만 또 지혜의 빛은 그것이 없는. 무한한 빛을 주는 무한한 빛. 그래서 부처님 가운데 바이로차나 부처님 화엄경에 나오는 비로자나 부처님 바이로차나라는 게 뭐냐? 빛이라는 얘기예요. 빛이라는. 그러니까 부처님 해놓고 뒤에 광배를 모시고 광명을 넣고 아우라를 넣고 하는 것은 바로 빛을 표현하는 그러한 빛의 부처님. 이 아미타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의 광명을 주는, 지혜를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르고 다른 생물과 다른 것은 뭐냐? 물론 다른 동물들도 다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자기 살 길을 찾고 있지만도 우리 인간은 지혜의 광명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아미타불은 우리에게 무한한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냐? 진리라. 지금 빛이라는 것이 말이죠. 이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은 뭐냐? 전부 빛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빛이 뭐냐? 에너지야, 에너지. 에너지. 아무리 로봇이 지가 똑똑하다 해도 전기 충전 안 시켜주면 팩 쓰러져 버려. 우리 법당에 저기 청소하는 로봇이 있는데, 딱 놔두면 밤새도록 와서 밤 12시 되면 나와서 청소해요. 싹 청소해가지고 딱 하고는 이제 배가 좀 고플다 싶으면은 또 지가 스스로 들어가서 딱 코드에 가서 딱 꼽힌단 말이야. 꼽혀가지고 전기 충전시키는 거야.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없어봐. 아무 소용없어. 먹통이야. 그렇게 똑똑하고 뭐 물으면은 챗GPT가 나와가지고 그냥 전부 다 대답을 해주는데. 방전돼 버리면 아무 소용없어. 이 세상 빛이라는 것은 뭐냐? 에너지란 말이야. 에너지. 지금 AI 시대에 AI를 뭐 하려니까 돌리려니까 엄청난 전기가 들어가가지고 열을 내뿜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에너지 전쟁이요. 이란이 딱그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딱그목 밑에다가 송곳꽃 꽂아놓듯 송곳 대듯이 딱 대고 있으니까 석유값이 막 뛰어 올라가지고 세계가 출렁거리잖아요. 세상이 다 쓸모없는 땅이라 그러고 그 쓸모없는 황무지의 땅이 다 굶어 죽을처럼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만 믿었냐? 알라만 믿어서 알라만. 알라가 우리를 구해준다. 우리가 서방 영토를 향해서 서쪽을 향해서 기도하듯이 그 사람들은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 기도, 5번.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 천하에 쓸모없는 땅 사막에서 석유가 팡팡 쏟아져가지고 지금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단 말이야. 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이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될까 인걸로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이 알라 신의 주신 축복이다 생각. 기독교도 마찬가지야. 불교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어야 돼.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믿는다면은
하나의 철학이고

하나의 사상일 뿐이요. 종교라는 것은 신앙이지 사상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은 말이죠. 인사하면 아미타바, 아미타바. 지금도 그래요. 어? 전보 때마다 아미타부, 전보 때마다 서로 대만 가든 중국 가든 전보 때마다 아미타부를 다 서로 쳐놨어. 일본은 동네 골목골목마다 지장보살이 다 지키고 있어. 지장보살이. 어?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다 없어져 버려. 종교의 혼란 시대에, 혼돈의 시대에. 아미타바. 그럼 우리는 인사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성불하십시오. 그러거든. 아, 성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금생에? 금생에 성불 안 돼. 수많은 업을 지어가지고 태어난 중생이 어떻게 금생에 지가 성불하려고 생각하느냐면. 일본 사람들한테 성불하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 깜짝 놀래요. 저부터 신하사 이거거든. 성불하세요 그런다. 우리는 모르고 처음에 내가 유학 가서 그냥 우리 대로 저부터 신하사 성불하십시오 그래 깜짝 놀린단 말이야. 왜 그런가 했더니 수업 시간에 들어갔더니 네가 성불한다고 생각해 금생에? 일본에서는 성불하는 죽어야 성불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 성불하십시오 그러면 죽으십시오 하는 얘기야. 죽으십시오 하는 얘기야. 살아서는 성불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중생의 몸뚱이 가지고는. 그래서 나는 절대 신도들 뭐 성불하라는 소리 안 해요. 나마음이 탑을 그러지. 우리나라 한국 불교는 지금 무슨 병이거든요. 성불병에 걸려가지고 성불병에 걸려서 불교가 망하게 생겼어. 지가 병들어 곧 죽어가면서도 성불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극락 가려고 생각을 해야지. 자, 그 다음에 또한 사리불이여 그 나라의 그 부처님의 수명과 그 나라의 인민들의 수명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아성지급이므로 그 이름을 아미타불이라고 한다 하느니라. 이제 그 나라 하나는 무량 광불을 했고 하나는 이제 무량 수불인데 종교의 영원한 바람은 뭐냐? 영생이야, 영생. 영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종교든지 죽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영생을 살기 위해서 죽는 거야. 영생을 살기 위해서. 기독교는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러잖아요. 불교는 죽으면 극락 간다 그러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 영생을 바라는 것이 인류의 지상 목표였어. 중국의 진시황도 영생을 살기 위해서 삼천갑자 동방석을 보내가지고 온 세계에 장생 불로 장생하는 약을 구했다면 혼자 중국 진시황 밑에서 신하가 있었는데 아이고 대왕마마 오래 사소서 내가 불로 장생의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래 네가 불로 장생의 약을 구해오려면 어디 가서 구해할 수 있느냐? 저 동방으로 가면 불로 장생의 약이 있다니까 구해오겠습니다. 나에게 그 데려갈 수 있는 시종들과 돈을 얼마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진시황이 이 사람이 불로장생약을 구해오면 내가 천하를 통일했는데 오래 살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함께 따라가는 신하들과 40몇 명의 신하들

돈을 엄청나게 줬단 말이에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래 이놈이 받아가지고 어디 갔냐, 제주도 왔어. 제주도 와서는 불로장성약을 구해가야 되는데 나 안 구해가고 그 밑에 데려온 사람들 하인 삼아서 그 돈 가지고 편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제주도 가면 그 공원이 있어요. 도교도 마찬가지고 불로장성을 구했지만 불로장성이 안 돼요. 이 몸뚱이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몸뚱이를 버려야 불로장성이 돼요. 그래서 무량수불이다. 영원한 생명을 사는 부처입니다. 아미타 요서라 그래요. 아미타 요서. AMITAYUS 해서 아미타 요서. 그래서 이 정토사 이 법당 이름이 뭡니까? 무량수전이에요. 무량수전. 여러분들 영원히 살고 오래 살고 또 돌아가신 분은 왕생극락 하나 꼭 무량수전이라고. 무량수전. 그 세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 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세계는 영원한 삶. 이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이 육신을 가지고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이 육신을 버려야 영원한 삶. 그래서 신라시대 삼국통일이 다 되고 나니까 나라가 이제 당나라군도 쫓아내고 나라가 평화스러워졌단 말이야. 나라가 평화스러워지니까 삼국통일 한 뒤에 한 100년 뒤에 신라 경대왕 때 아주 나라가 부강해졌어.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제 한번 부처님의 나라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가지고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을 세우게 됩니다. 750명경인데 그때 이제 상국유사에 보면은 모량리라고 하는 곳에 클못자, 대들보양자, 큰 나라의 대들보가 나오는 동네다 해서 그 동네 이름이 모량리야. 모량리라는 곳에 나머지 머슴살이를 하는 노총각이 있었어. 호르머니를 모시고 사는 노총각이 있었는데 하루는 자기 주인집에 어떤 손님이 흑윤사 스님이 탁발을 나왔단 말이야. 탁발을 나와서 탁발을 하려고 다 목탁을 치면서 그냥 남아미타불을 하고 반야신경을 하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시주님네 부처님에게 시주하소서. 흑윤사를 세우는데 흑윤사에 시주를 하게 되면은 살 한 대박을 하게 되면 한 가마니를 얻고 한 가마니를 하면 만 가마니를 얻고 그러니까 시주를 하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 머슴살이 하는 사람 이름이 머슴이 누구냐? 대성이라는. 아, 대성이가 가만 들어보니까 아 이거 수지받는 장사거든. 사랑 한 대박 하면 한 가마니를 얻고 한 가마니를 하면 만 가마니를 얻는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가 무슨 아무리 살아봐도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 그래서 아 이거 수지 맞는 장사구나 해서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한 거야. 어머니 어머니 오늘 우리 주인집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스님이 와서 흑윤사를 짓는데 그래 시주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큰 공덕이 있다니까 내가 지금 머슴 살아서 여기 땅을 사는 세마지기가 있어 모량리에 그 땅을 그냥 몽땅 시주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부자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시주를 그냥 논문서를 딱 절에 갖다 줘버렸단 말이야. 갖다 줘버렸는데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잠을 자는데 꿈에 모량리 대성인은 아무개 집의 아들로 태어나느니라. 그런 꿈을 꾸었어요. 깨서 보인 꿈이라. 그런데 새벽에 보니 아들이 죽어버렸어. 아들. 아, 시주 잘했는데 아들이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10달 후에 서랍을 시내에 가서 김재상 집에, 요즘 말하면 영의정택이지, 재상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난 거야. 그런데 이놈이 태어나면서부터 손을 콱, 오른손을 쥐고는 손을 펴지 않고 울기 시작. 그 며칠을 울다가 그 전생의 어머니가 오니까 아 울음을 끝친단 말이야. 그 집에서는 오랜만에 아들을 얻어서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그냥 태어나면서 울고 시작한 것이 손은 또 주먹손이 돼가지고 펴진 않지. 그래가지고 아 유모를 구하고 있던 차에 그 왔단 말이야. 사실은 우리 아들이 그래, 당신 집에 태어난다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애기가 울던 애기가 울음을 뚝 그치고 그냥 손을 하 피는데 여기 대성이라고 이름을 써가 나온 거야. 그래, 김대성이가 됐어요. 그래, 김대성이가, 아, 자기 저기 정성집, 재상집 아들이니까 이놈이 뭘 좋아했냐. 산양을 좋아해, 산양을. 산양을 좋아해서 맨 경주 그 지역에 있는 산에 가서 산양을 하는 거라. 노루도 잡고 곰도 잡고 살생을 한단 말이오. 하루는 토암산에 가서 산양을 했는데 곰을 한 마리 잡았어. 곰을 잡아가지고 딱저큰 곰을 잡아서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곰을 메고 내려오다가 하도 피곤해서 곰을 갖다가 죽은 곰을 딱 눕혀놓고 그 베개를 삼아서 거기서 그냥 잠이 들었단 말이야. 아, 잠이 들었는데 꿈에 곰이 나타나서 야, 이놈아, 와, 나를 죽였냐 해서 막 그냥 달라든단 말이야. 기겁을 해서 깨어나서 뭐야. 깨어나서 본 꿈이라. 그래서 김대성이가 그동안에 산양 좋아하던 활을 다 버리고 그 곰을 위해서 장수사라는 절을 지어줬어요. 지어주고 자기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서 석굴암을 짓고 현생의 어머니를 위해서 불국사를 지은 거예요. 사제를 다 털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불국사 석굴암 있는 거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부처님이 누구냐? 석굴암 부처님이요. 도낭 석굴, 중국 가면 더큰 석굴이 많지. 크기는 많지만도,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해, 부처님.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모량리에 있던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지었다. 그래서 석굴암을 짓고 밑에 불국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지었다. 가장 아름답게 지은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불국사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워. 다보탑 석가락 타면 말할 것도 없고. 그 여러분들 불국사가 어디서 다 사진 찍느냐? 축대 밑에서 사진 찍어. 불국사 담장 밑에서 사진 찍어, 사진. 담장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담장 밑에서 사진 찍겠느냐 말이오. 담장이 포토존이야? 그랬는데 이제 불국 석굴암에 부처님이 일제시대 때 발견됐는데 그것을 뭐 무슨 부처님이냐 일본 사람들이